0: Number one, dates and chestnuts. Number two, wedding cake. Number three, noodles.
1: 다음 중 서양 결혼식에서 보통 신부와 신랑이 함께 자르는 것이 있죠. 자, 뭘까요? Number one, dates and chestnuts. Two, wedding cake. Or three, noodles.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혼식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사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결혼식 때 요거 커팅 신랑 신부 같이 하셨나요? 근데 요즘엔 워낙에 간소화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거의 좀 심볼릭한 것 같아요.
0: Yeah. 이제
1: 웨딩 데이가 되면은 몇 가지가 있죠. 서양에서 같이 춤추는 것도 뭐 거의 항상 있는 것 같고 빠지지 않고.
0: Yep.
1: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이제 이거를 자르는 장면도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0: Yeah.
1: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가 뭘까요?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와 유튜브로 사연도 보내주세요. 결혼식 얘기니까 사랑 노래 들어야겠죠? This is Love in Exile, Charlie Puth featuring Michael McDonald and Kenny Loggins.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Charlie Puth with Love in Exile.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article from the New York Times. What is it, Shane?
1: Today's title is Wedding Menus Swapping Chicken and Steak for Burgers and Fries.
0: 치킨과 스테이크 대신 버거와 감자튀김으로 바뀌고 있는 웨딩 메뉴. 이게 제목입니다. If you swap something, mm-hmm. 그러면 이제 교환한다는 느낌인 거죠?
1: Yeah, it means you're 바꾸다? exchanging things. Mm. A swap meet, have you heard of it? It's like a flea market.
0: Oh, what's that?
1: In the US, it's similar to a flea market. It's called a swap meet.
0: 만나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군요.
1: But it's more like a flea market where it's a big sort of market where you can buy cheap things. Another example, I used to swap sandwiches with my friends at lunchtime all the time because...
0: Did you like your friend's sandwich more than
1: your own? It always tastes better than my mom's. Sorry, mom, but yes.
0: I think when we were younger, we did do that every now and then. You know, it's kind of common for kids to swap their packed lunches, 도시락, or like you said, sandwiches, maybe kimbap in Korea. But these days, most schools have school meals, school lunches. So I don't think kids will swap, you know, school meals.
1: They're all eating the same
0: thing. Yeah, it's all the same, exactly.
1: Right. S-W-A-P is the spelling. 네. There's an older variant, S-W-O-P, but I think S-W-A-P is the more accepted spelling.
0: 그래요, 그래. S-W-A-P로 훨씬 더 많이 쓰죠. 오래전에는 이제 S-W-O-P도 좀 썼었고, 또 영국에서도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의 다 인터내셔널 해줬기 때문에 네, SWAP가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에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이제는 좀 더 캐주얼한 음식을 기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볼게요.
1: Like many couples, in advance of their wedding, Heather and Daniel O'Berry asked their friends and family to select their preferred food option, chicken, beef, or vegetarian. Yet, while the card may have been a standard request, the result was decidedly not. At their April 26 reception at the Congressional Country Club in Bethesda, Maryland, the couple, who live in Chicago, surprised their 240 guests, serving each of them a plate of chicken fingers, a hamburger, or a vegetarian Buddha bowl.
0: 많은 예비 부부들이 그렇듯 헤더와 다니엘 부부도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치킨, 소고기, 채식 중 너희가 선호하는 메뉴를 선택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 내용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부는 4월 26일에 있었던 결혼식 피로연에서 240명의 하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이들에게 각각 치킨 핑거, 소고기 햄버거, 그리고 채식 메뉴로는 그 샐러드 볼 같은 것을 대접한 것이죠. Mm-hmm. 너무나 캐주얼한 거죠. 이 치킨 핑거는 뭐냐면은 이제 핑거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치킨 필렛 같은 거, 필레 같은 거죠.
1: Without the bone.
0: 네네. 그 필레이, 영국에서는 필렛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그냥 순살로 해가지고 겉에 바삭하게 뭐 빵가루 같은 거 씌운 거 아닌가요?
1: Yep. It's 맞죠? like another word for it is a chicken tender.
0: 네. Right.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Yeah.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킨, 비프, 아니면 vegetarian 요거 고르라고 했을 때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제 치킨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 아니면은 뭐 vegetarian 그런 스테이크.
1: A little more gourmet.
0: 그런 거를 상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뭐 약간 치킨 튀김 같은 거, 그다음에 비프 햄버거, 그리고 채식 샐러드 볼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1: Yeah.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at this point a sort of a cultural thing in the West when you receive a wedding invitation, you almost always have to RSVP, first of all, right? You have to indicate whether you're going or not. And on the wedding invitation, there is an option where you choose your menu item in advance.
0: 맞습니다.
1: And that's where this is coming from.
0: 그래요. 서양의 결혼식은 거의 항상 정확한 인원수만큼의 메뉴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지 말지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거를 RSVP잉 한다고 하거든요. 아, 이 RSVP는 원래 불어에서 온 약자인데 답장해달라. Répondez s'il vous plaît 라는 거에 원래 약자지만 어쨌든 그냥 영어에서 많이 써요. 반드시 회신해주세요. 그래서 회신할 때도 RSVP잉.

0: 방향이라고 하고 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참석할지 말지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뭐를 먹겠다 메뉴도 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스몰 웨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메뉴 지정해서 나오는 경우 조금 고급스러운 결혼식 때는 그렇게 많이들 하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뷔페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 누구나 그냥 올수 있는 사람 오세요 이 느낌이 아닌 거죠 서양에서. Alright, so let's have a look at decidedly something.
1: Yeah, so if you decide something, you're choosing something. So I guess as an adverb, decidedly meaning certainly
0: Yeah.
1: or obviously in a way that shows that there's no doubt.
0: 그렇죠. 자, decidedly라는 것은 확실히라는 뜻인데, the request for do you want chicken, beef, or vegetarian? This was very standard. It was very normal. However, the result What the people ended up with on their dishes, that was definitely not standard.
1: No.
0: Definitely 대신에 it was decidedly not standar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더 볼이라는 게그어뭐 견과류랑 이런 거 들어간 샐러드 볼 말하는 거 맞나요?
1: Yeah, there's always a vegetarian option like a Buddha bowl, which would be a bowl with nuts, vegetables, other things like that, beans, proteins.
0: Is it because monks have a vegetarian
1: Diet,
0: diet?
1: yes, I suspect so,
0: 아, 오케이.
1: yes.
0: 그렇군요.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While hamburgers and chicken fingers are typically associated with plastic utensils and paper napkins, at the couple's reception, each plate was presented under a clear dome. It made it a whole production, Heather O'Berry said. The juxtaposition of chicken tenders and fries with a black tie dress code wasn't lost on the couple, who wanted an elevated celebration with a laid-back feel. There was an in-between that we were trying to balance, she added.
0: 자, 햄버거와 치킨 핑거는 보통 플라스틱 식기와 종이 냅킨이 곁들여진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이 부부의 피로연에서는 모든 접시가 흡사 고급 메뉴처럼 투명한 돔 덮개로 덮여서 제공됐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특별한 무대가 완성됐다는 게 신부 측의 얘기였고요. 치킨 텐더와 감자튀김 같은 캐주얼한 음식이 정중한 정장 드레스 코드와 어우러진 이런 대비는 격식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축하 행사를 원했던 이 커플이 놓치지 않은 요소입니다. 헤더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균형을 맞추려던 중간 지점이 있었습니다. Alright, so there was a juxtaposition.
1: Yeah, if something is juxtaposed, that means two things that are usually not similar or even oftentimes opposite are put together. A good example would be Seoul's downtown district, where you have the old palaces that are juxtaposed with the modern skyscrapers, right?
0: Even the hanoks, if you go inside the hanoks, there's a juxtaposition of really modern interior inside, but very traditional exterior on the outside. That's a juxtaposition
1: Yeah,
0: as well.
1: absolutely.
0: Juxtaposition이라는 게 원래는 두 개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혼식 때는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다 차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하객들도. 근데 메뉴가 너무 캐주얼해요.
1: Yeah.
0: 그래서 마치 좀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Which is also an oxymoron, right?
0: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1: 고급스러운
0: 패스트푸드
1: fast food?
0: 이것도 옥시모런이고
1: Yeah.
0: juxtaposition이에요.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바로 신랑 신부가 추구했던 바라고 합니다. This juxtaposition was not lost on the couple.
1: Yeah, if something is lost on someone, that means that person fails to understand it or notice it or appreciate it.
0: 이해를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좀 상반되는, 대비되는 상황을 이 신랑 신부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의도한 거예요. So this juxtaposition was not lost on the couple. In fact, they wanted an elevated celebration. Well, that was hard to pronounce.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축하 무대는 원했지만 But with a laid back feel. 편안한 분위기도 함께 갖고 싶었던 거죠. So there was an in-between that
1: yeah.
0: they were trying to balance.
1: Yeah, there was sort of a compromise, a sort of middle ground,
0: yeah,
1: as they say.
0: And they accomplished it. There was an in-between, an in-between. 중간 지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까요?
1: Others share her sentiment. I think, on a base level, guests and couples want food that they actually crave, said Elizabeth Gohl, the CEO and culinary designer at Bite Catering Company in Los Angeles. For many, that may translate to fast food. In a 2025 YouGov survey, French fries were the highest-rated American dish. Hamburgers came in third.
0: 다른 사람들도 이 헤더라는 아까 그 신부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LA에 위치한 Bite Catering Company의 CEO이자 요리 디자이너인 Elizabeth Gohl은 기본적으로 하객과 신혼부부 모두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패스트푸드를 의미하는데 시장조사 기업인 YouGov 202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자튀김은 미국 음식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햄버거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Yeah.
0: So basically Americans love fast food.
1: Oh yeah.
0: So why not incorporate it at your wedding?
1: Absolutely. Yeah, because nothing says casual like fast food.
0: 그러니까요. 자, translate to 한번 보겠습니다.
1: Yeah, if something like A translates into B, that means it results in something. There's a cause and effect here.
0: Mm-hmm. So that translates to fast food라고 했을 때는 즉 이런 의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봤더니 그게 뭔지 봤더니 뭐 아까 패스트푸드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이런 결혼식장에서라도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면 that translates to fast foo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 원하는 거 craving 볼까요?
1: Yeah, if you're craving something, you have a very strong sense or urge to eat something usually.
0: Right.
1: We're talking about food here, right?
0: Yeah, exactly. During pregnancy, we have cravings as well. But you can have cravings just, you know, day to day. If you really want to eat something, I'm craving some donuts today.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나 도넛 너무 먹고 싶어.
1: Yeah, for a lot of office workers, you can say, oh,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for lunch today? You can say, I want jjampong or something, but you can say, I'm craving jjampong.
0: 네, right? 그렇죠.
1: Yes.
0: 진짜 이거 먹고 싶어. I'm craving something. So people love to eat what they crave. What do they crave? Fast food.
1: Yes.
0: So, you know, that translates to fast food at weddings, I guess. Let's take a break. 자, 퀴즈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1: Okay. So at a wedding, what do the bride and groom traditionally cut together? Number one, dates and chestnuts. Number two, wedding cake. Number three, noodles.
0: 그래요. 자,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받겠습니다. 이동하님이요. 웨딩 케이크 자르긴 잘랐던 것 같은데 사진에 있었던 거 보니까 분명히 잘랐는데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패백 때가 더 기억이 남아요. 드레스 사진보다 홀레복 사진이 훨씬 예쁘게 나왔거든요. 아. 하셨습니다. 아,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드레스가 예쁘게 나와서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
1: Yeah. I don't remember anything from my wedding either.
0: That's the thing about weddings.
1: It's so
0: chaotic. Much goes into it, but you don't remember anything.
1: Right.
0: 김민혜님, 결혼식 케이크 자르는 게 어색했고 신부인 저도 못 먹었지만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아직도 그 케이크 맛이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See? Not only do we not remember what happened on our wedding day, we don't even get to taste everything.
1: No, we don't, unfortunately.
0: 그래요. 자, 결혼 관련된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Bruno Mars, Marry You.

0: 그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은 요즘 예비 부부들 중에는 정형화된 틀보다는 독특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하객 중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웨딩 전문 업체 The Knot Worldwide가 2026년 실시한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커플의 90%가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스타일의 진정성 있는 결혼식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음식일 때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거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컴포트 푸드는 향수를 자극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요리, 가족의 추억과 연결되는 맛, 매우 따뜻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자, 웨딩 플래너 사이트인 The Knot가 조사한 커플 중 15%도 자신의 배경이나 문화와 관련된 음식을 결혼식에 접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term guest-centric.
1: Right. So many couples are trying to make their weddings guest-centric, meaning they want to put the guests in the center. They want to make it the focu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of it, right?
0: Right. Guest-centric. 그러면은 하객 중심. Listener-centric.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심에 뭐뭐뭐. So this show, I would say, is a listener-centric show.
1: Do you remember Copernicus, the scientist from European? He was a
0: Yeah.
1: heliocentric theory, right? And there's a big debate whether the universe is geocentric, right? Everything revolves around the
0: On the
1: Earth,
0: earth, yeah.
1: or heliocentric, right? 태양 중심설, I think, yeah.
0: Exactly. 그래요. 그래서 뭐뭐 중심으로 한다라고 할 때, something hyphen centric. C-E-N-T-R-I-C 라고 합니다. 아,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하객들이 이제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식사 레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축의금 문화가 없죠.
1: No, in
0: 그래,
1: the
0: 좀
1: US
0: 달라요.
1: is a
0: 에,
1: little
0: 지금
1: different.
0: 이게 뭐 미국 기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축의금이 아니라 이제 일단은 한정된 그 하객들이 오죠. 내가 초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수 있다라고 한 이렇게 정확하게 인원수가 파악된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주는데요. 신랑 신부가 고른 선물이에요. 리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집에서 필요한 것들, 살림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그 리스트에는 소소하게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1: Toaster oven.
0: 토스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그다음에 또뭐어 침대, 소파 이게 품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객들에게 이 중에서 너 어떤 거 줄래? 그러면은 자기 형편에 맞게 나는 요거 커피 머신, 뭐, 난 토스터, 나는 소파 뭐 이런 식으로 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가구는 모르겠네요. 가전 많이 하죠. 자, 소파 취소. 그러면은 뭐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하고 또 본인도 뭐 자신의 결혼식이 되면은 그런 거 받고 이렇게 하겠죠.
1: And oftentimes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ernet, the couple will designate a certain store, and you go onto the website and you can just
0: That's
1: click on
0: good.
1: it. It's called a wedding registry, basically.
0: Interesting. Yeah. Again, that's very guest centric. It's internet based and it's very convenient for people to use. 자, 그래요. 근데 점점 더이 게스트 중심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선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캐주얼한 푸드를 우린 그들을 생각해서 내놓는다. They don't want anything that's cookie cutter.
1: This wedding is not cookie cutter. A cookie cutter is if you're into baking. Right? Everything, all the cookies look the same, right? They come out in same shape. So another word for this is like a factory wedding, right? Where, it's just you're going through the motions every wedding.

샌드위치, 감자 팬케이크, 마초볼 수프를 중심으로 필요한 메뉴를 구성했고요. 신부 엘레이나 호홀은 천편일률적인 웨딩 뷔페나 사람들이 늘 지적하는 퍽퍽한 닭고기에 질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하객들과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메뉴를 색다르게 구성해 보는 게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경우 부부는 음식뿐만 아니라 카페 쟁반, 식당용 머그잔, 레트로 스타일의 접시 등을 활용해서 테이블 세팅과 장식에도

0: 이 장소에서 우리 하객들을 위해 일종의 독특한 팝업 행사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Alright, so if you lean into something, what are you doing?
1: You're pursuing something with great effort, or you can be embracing something you're experiencing fully or responding to wholeheartedly.
0: 그래서 lean into something이라는 것은 원래는 어디 기댄다라는 뜻이겠지만, 무언가를 포용하다, 수용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So here they leaned into the fare the cafeteria is famous for. 여기서 fare는 음식을 말하는
1: Food,
0: 거겠죠?
1: yes.
0: 그래서 이 식당의 음식을 적극 활용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 피로연의 메인으로 하자라고 한 거고요. And then it goes on to say, you know, we were so sick of the same wedding buffets and dry chicken. 이랬습니다.
1: Yeah, if you're sick of something, there's also an expression, you're sick and tired of something. That means you're just, you've done it so much, you've experienced it so much that you're just sort of annoyed and tired of it. You're over it.
0: I'm sick of it.
1: Yeah.
0: I'm sick and tired of it. 그러면 지겨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우리는 그런 이제 틀에 박힌 것들, 그런 쿠키 커터 스타일 웨딩 밀스 이런 게 너무 지겨웠어요. We were sick of i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에 웨딩 그 피로연을 하는 부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는 여기까지고요.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Decidedly.
1: Decidedly, the team's chances of winning look decidedly stronger now.
0: 훨씬 더 확실히 definitely랑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팀이 우승할 확률이 지금은 뭐 훨씬 더 확실해졌어. 훨씬 더 그럼 확률이 많아졌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if something is lost on you.
1: Her sarcasm is often lost on people who don't know her well.
0: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It's lost on me. 그러면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고. It's lost on her.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데.
1: Like a joke, right? For example.
0: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에서는, 그 여성은 종종 이 sarcasm, 비꼬는 유머를 많이 쓰는데, It's often lost on people who don't know her well.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사실은 그냥 조크였는데. The joke was lost on a lot of people. 자, 다음으로 something centric.
1: Yeah, there's something centric in the middle. The company is taking a more customer-centric approach.
0: 뭐뭐 중심의. 그래서 회사는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쿠키 커터.
1: Educators shouldn't treat every student with a cookie-cutter approach.
0: 네.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학생들을 그냥 이제 틀에 박힌 똑같은 그런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 개별적으로 특징이 있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다 있죠. 자, 그리고 to be sick of something or to be sick and tired of something.
1: I'm sick and tired of this slow Wi-Fi connection.
0: 아우, 인터넷 연결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나 너무 이게 지겨워. 이게 너무 뭐랄까요? 넌더리가 나. 이런 느낌으로 진짜 왜 이렇게 항상 느린 거야?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What do couples at weddings normally cut together?
1: Yeah, obviously the answer was number two, wedding cake.
0: 그렇죠. Dates and chestnuts. That sounds very Korean.
1: �ates, we're talking about 그 페백, right?
0: 그렇죠.
1: The
0: Dates는
1: jujubes.
0: 대추. 네. 그렇죠. 그리고 chestnuts는 we're talking about the oh my goodness.
1: 밤.
0: 밤. 그래요. 그래서 대추와 밤. 한국 결혼식에서 페백 때 이제 시부모가 신부에게 던져주는 거.
1: Although I
0: 다음에.
1: guess couples could cut noodles together, possibly. Kind of like the lady and the tramp, but no, I'm going a little too far. But yes.
0: 누도스는 면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뭐 잔치국수?
1: Party
0: 결혼식 때
1: noodles.
0: 많이 볼수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같이 자르는 거 요거는 웨딩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57

0: 85번 쓰시는 분,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의재님이요. 저는 결혼할 때 생략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다면은 우리나라 전통에 좀더 가깝게 떡 케이크를 자르고 싶어요.
1: Ah,
0: 하셨습니다.
1: it's a good idea.
0: I love that idea. 이은미님은 지나서 생각해보니 정신없는 똑같은 결혼식이 아쉬워서 리마인드 웨딩으로 멋있게 잘 나온 사진 하나 남기고 싶네요.
1: 오.
0: 하셨습니다. 많이들 하시죠, 요즘에. 유튜브로는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일단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미국도 한국처럼 축의금 문화가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아까 우리가 요거 언급 한번 했죠. 예. 축의금 문화가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물론 미국에는 이제 많은 Korean American들이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미국에서 하겠다 하면은 뭐 하는 거죠.
1: Yeah.
0: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없죠.
1: Cash is king, I think, too. But yeah,
0: 그치.
1: wedding registries are usually more common in the
0: 선생님은
1: US.
0: 미국에서 결혼식 치르셨나요?
1: No, I got married in
0: 아,
1: Korea.
0: 한국에서. 아, 그렇군요. 아, 그럼
1: Cash.
0: 축의금이 있으셨겠네요. 네.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축의금

0: 라고 물어보셨어요.
1: No difference.
0: Same, I
1: Yeah,
0: think.
1: they're replaceable.
0: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and thank you, Shane, for your time this
1: It
0: morning.
1: was my pleasure. See you next week, everyone.
0: 네, 지금까지 셰인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디엄이 New Kid on the Block였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들려드리겠습니다. See you in 22 hours.

소안심 스테이크 위에 두툼한 포라과라 향긋한 트러플이 올라갑니다. 들어간 재료만 봐도 보통 고급 요리가 아닌 걸 금세 알 수 있는데요. 이 요리 이름은 트루네드 로시니, 로시니식 안심 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로시니? 맞습니다. 작곡가 로시니가 셰프에게 직접 주문한 요리라는데요. 실제 로시니는 미식가로 유명했습니다. 유명 셰프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레시피도 만들고요. 그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훈수까지 뒀다고 하는데요. 셰프 입장에선 좀 피곤한 손님이었을지 몰라도 그만큼 미식에 진심이었다는 증거겠죠. 로시니는 서른 후반, 젊은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요리와 미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보냈는데요. 오페라 작곡가로 잘 나가던 로시니가 왜 갑자기 엉뚱한 분야로 관심을 돌렸나 싶었는데 음악과 요리, 그러고 보니 참 많이 닮았습니다. 각각의 재료들이 훌륭해도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모니야말로 좋은 요리와 좋은 음악을 가르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5월 4일 월요일 EBS FM 정규 클래식 클래식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 라르고 알파 토툼 델라 치타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바리톤 로버트 메릴 에리 라인스트로프가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만큼이나 요리, 음식을 좋아하는 음악가로 로시니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다고 하네요. 인생이란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며 소화할 것. 레시피로 완성되는 요리, 악보라는 설계도로 빚어내는 음악. 생각할수록 요리와 음악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칼질, 불의 세기, 셰프의 숙련도에 따라 전혀 다른 식감을 내게 되잖아요. 음악도 비슷하죠. 해석하는 연주에 따라 같은 곡도 전혀 다른 질감을 내게 됩니다. 미식가 로시니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영감을 떠올리곤 했다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음식은 뭔지 혹은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뭘지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역이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유럽 국가 간의 긴 전쟁이 종식되고 1749년 평화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 축제가 런던에서 열렸는데요. 그 축제를 위해서 헨델이 작곡한 곡입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중에서 환희, 진 라몬이 지휘하는 타펠 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 노래 중에서 환히 진 라머니 시시하는 타펠모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이 곡이 나오는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이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 곳곳의 전쟁이 모두 다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9244님, 어제는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인해 게으름 피우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나름 차분한 공기도 좋았고요. 살짝 차가운 날씨지만 신선한 공기가 주는 상쾌함과 정경님의 목소리에서 에너지를 받는 하루 시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9244님, 저도 어제 비가 내리고 난 뒤에 공기가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아,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9244님, 상쾌하게 한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희님, 지난주 금요일 부천 갔다 오면서 새로운 휴대용 라디오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라디오는 특히 이어폰으로 들을 때 정클클해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악기 하나하나가 더 또렷하게 느껴져서 마치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집에서 라디오 듣는 시간이 더 기다려집니다. 좋은 라디오를 구매하셨군요, 이석희님. 와,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린다고 했는데 그 라디오 소리가 궁금한데요. 이석희님,

정클클과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세요. 좋은 클래식 음악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릴게요. 너무나 익숙한 그 곡이죠. 퀴즈를 통해서 제목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워낙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 덕분에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곡 중에 하나가 됐죠. 안내 방송에도 많이 쓰이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브람스, 헝가리 무곡, 2번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고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풍자 소설 캉디드를 원작으로 한 오페레타가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인 번스타인이 쓴 캔디드입니다. 캉디드의 영어 발음이 캔디드인데요. 초연 당시부터 서곡만 따로 떼어내서 연주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서곡,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몬스터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서곡 사이먼 어틀이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575님 처음이에요. 휴일이라 애기들이랑 라디오 돌려보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쭉 틀어놓으려고요. 반갑습니다. 1575님 처음으로 오셨군요. 예,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클래식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휴일이라 아이들과 시간 보내시는군요. 앞으로도 청쿨쿨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8103님,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 곧 그립겠죠? 맞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더운 날이 되면은 이 약간은 쌀쌀한 이 날씨가 너무나도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김혜영님, 정경님 오랜만이네요. 근무지가 바뀌어서 라이브 방송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휴무여서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로 들으니 정말 좋네요. 화창한 날씨만큼 정경님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근무지가 바뀌셨군요. 김혜영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휴일 또 주말에 뵐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 바뀐 근무지는 좀 어떠세요? 좋은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2884님,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클래식과 함께하니 마음만은 여유롭네요. 이번 주말 엄마 생신 겸 어버이날을 맞아 여수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대체 휴일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열 근무 중입니다. 2884님, 아, 어버이날을 맞아 여수로 가족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시간, 추억 가득한 시간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20대 청년 말러의 심경과 고뇌가 고스란히 투영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교향곡 거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들었던 세박자의 춤곡 렌틀러의 리듬과 선율이 담긴 악장인데요. 전원적인 분위기와 민속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이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감상해 보실까요? 말러의 교향곡 1번 D장조 거인 중 2악장 힘차게 움직여서 너무 빠르지 않게 마리스 얀 선수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에버우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김민아님의 사연이네요. 5월 4일,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여고 시절 음악 시간에 가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배우고 따라 부르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도 참 좋으셨던 분이라서 그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경님이 제 사연을 소개해주고 노래 선물도 주신다면 잊을 수 없는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신영옥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와, 김민아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 태어나셨네요. 넉넉히 시간을 두고 신청해 주신 덕분에 늦지 않게 축하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행복한 기억을 갖게 해준 곡을 생일 축하곡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 점도 참 기쁘고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아, 어떤 음악 선생님이셨을까요? 정말 좋으셨던 분 같습니다. 그 시간 다시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죠. 청취자 김민아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신용옥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간단히 적어 주셔도 좋고요. 기념하고 싶은 날에 축하곡을 남겨주어도 좋습니다. 가능한 원하는 날에 맞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결정적인 힌트 드립니다. 원래는 피아노 소나타인데 마지막 악장 악보에 론도 알라 투르카 즉 터키풍의 론도라고 적혀 있어서 오늘날 이 이름은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브람스 헝가리 무곡, 2번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박주영님, 울산은 아카시아 꽃이 한창입니다. 아카시아가 지면 여름이 오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한창인 울산, 아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여름을 살짝 더위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박주영님의 메시지는 뭔가 여름이 더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 지금 아카시아 꽃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박세령님, 어휘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학교 시간이랑 겹쳐서 정클클 처음부터까지 듣는 게 3일 됐네요.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어휘 공부하면서 들으시는군요. 박세령님. 네, 공부는 잘 되시나요?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타를 오케스트라 악기들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가 있습니다. 마우로 줄리아니는 기타와 플루트를 위한 이중주곡 가운데 손꼽히는 걸작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줄리아니의 그랑듀에토 콘체르탄테 작품으로 52종 3악장 군대 행진곡풍 론도, 리사 베시노줄크의 플루트, 나이젤 로스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줄리아니의 그랑두에트 콘체르탄테 적문호 52종 3악장 군대 행진곡풍 론도 리사 베즈노슈크의 플루트 나이젤 로스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0383님, 5월에 맞아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EBS 방송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답은 2번. 청명한 봄날 연초록의 자연을 느끼러 가까운 산에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이사 오셨습니까? 0383님. 잘 정착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9054님, 초등학생 4학년 이우진입니다. 듣고 바로 알았어요. 2번, 특행진곡.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피아노 학원 잘 다녔군요. 7316님, 모차르트의 특행진곡 2번이에요. 징검다리 휴일이라 오늘 아이와 함께 처음 들어보는 정크클이에요. 아이가 어서 보내라고 재채근해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보내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보려 해요.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이야기해준 아이 너무너무 고맙네요. 자, 오늘의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2번 모차르트의 특행진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초 쾌모나 331종 3악장 론도 알라 트로카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정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5번 D장조 작품으로 70의 힐 유령중 1악장을 내고로 비바체 컴브리오 보자르 트리오 연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악의 황금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한 앙상블을 자랑하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팀 보자르 트리오가 연주한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곡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2부에는 음악가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죠. 지금 시작합니다.

5월에 만날 불멸의 음악가, 시대를 초래 사랑받는 음악가, 그들의 음악과 음악에 녹아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불멸의 음악가. 5월에 만날 불멸의 음악가는 가곡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독일 가곡에 많은 영향을 준 프란츠 슈베르트입니다. 요절한 천재 작곡가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슈베르트는 31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길지 않은 삶을 예감이라도 한 걸까요?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영감이 떠오르면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곡을 써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슈베르트는 아침에 시작한 곡을 저녁에 끝내고, 작업 중에도 새로운 악상이 떠오르면 바로 다음 곡을 쓰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명한 교향곡 8번 미완성처럼 끝맺지 못한 작품들도 남아있습니다. 가곡 마왕 역시 거의 하루 만에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슈베르트의 천재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가곡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젊은 슈베르트는 천재성이 폭발하던 시기에 마왕처럼 괴테시를 바탕으로 한 가곡들을 활발히 작곡했는데요. 물론 실내악 작품도 많이 써왔지만 당시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왕이 발표되자 그동안 슈베르트의 작품을 거들떠보지 않던 출판사들도 이 곡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슈베르트의 작품 번호 1번은 이 가곡 마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위상을 한껏 높여준 곡이기 때문이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피아노의 세딧단음표는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를 떠올리게 하고 곡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어둠 속을 내달리는 아버지와 아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쫓기는 공포까지, 아이는 계속해서 마왕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슈베르트의 마왕,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칼 앵겔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마왕,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칼 헨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령님, 우와, 지금 정경님 연주 중이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독일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박정님, 헤르만 프라이 음색이 정경님과 닮아있네요. 정은영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하신 듯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마왕을 공부할 때 디트리 퓨저 디스커와 헤르만 프라이 이 두 분의 음반을 많이 듣고 공부했습니다. 헤르만 프라이와 음색이 비슷하다니요. 영광인데요. 박정님 고맙습니다. 김윤서님, 지난 4월 교향악축제에 김서연 바이올리니스트는 마왕을 바이올린 버전으로 연주했어요. 얼마나 빠른 템포였던지 묘기를 보는 듯 했답니다. 와, 성악이 아니라 기악, 바이올린으로 마왕을 감상하셨군요. 귀한 연주 보셨습니다. 마왕에서 성악가는 총 4명의 등장인물을 소화해야 합니다. 해설자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아이, 아픈 아이를 안고 말을 타고 달리는 아버지,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유혹하는 마왕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곡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끝내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마왕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아이가 본 환영이었죠. 가사 내용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학창시절이 새삼 떠오른다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5월엔 프란츠 슈베르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슈베르트의 음악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슈베르트는 어려서부터 현악기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집안에서 현악 사중 연주를 할 정도로 음악과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요.

슈베르트가 본격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게 된 건 11살 때였습니다. 왕실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슈타트 콤빅트의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살리에르에게 작곡을 배우고 합창단 생활을 통해 노래의 맛도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수줍음이 많던 소년 슈베르트는 이곳에서 평생의 벗이 될 친구들도 만나고 훗날 가곡의 왕으로 불리게 될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합창단 시절에 풋풋했던 감성을 떠올리며 쓴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괴테의 시, 들장미를 가사로 쓴 가곡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았네. 드레핀 장미. 가피와 아침처럼 구운 그 장미를 소년은 가까이 보려고 달려갔네. 큰 기쁨으로 바라보았네. 드레핀 그 장미를.

슈베르트의 들장미, 바리톤 마티아스 쾨르네, 에릭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규민님, 동문학 전공 수업 첫 시간에 배운 들장미, 괴테의 슈트루먼 드랑 사주가 생각나네요. 와, 오늘 추억을 또 짚을 수 있었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처음으로 들장미를 배우셨군요. 자, 슈베르트는 시에 멜로디와 피아노 반주를 붙여서 시와 음악을 결합시킨 예술 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친구였던 프란츠 슈버시의 곡을 붙인 작품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평생 반려가 되어준 음악에 대한 감사함을 노래한 가곡입니다. 짧은 가곡, 바로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슈베르트의 음악에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에 바리톤 토마스 커바스토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는 뒤로 감상하셨습니다. 하아영님, 이런 좋은 날에 슈베르트를 들으며 요리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용제 오늘 연주를 종종 듣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리처드 용제 오늘의 슈베르트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하아영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가곡의 왕 슈베르트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놀라운 속도로 곡을 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굶뜬 편이었다고 합니다. 돈 관리에도 서툴렀고요. 약속을 지키는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에는 많이 둔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곡을 출판하는 일에도 무관심해서 생전에는 크게 이름을 날리지 못한 적극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잠시 음악 교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그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그는 집을 나와 떠돌이처럼 지내게 됩니다. 다행히 그의 곁엔 그의 음악을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모리츠 폰 슈빈트는 이 시기의 모습을 담은 드로잉 작품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림 속에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슈베르트를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는 바리톤 요한 미아겔포글, 법률가 요제프 폰 스파운, 작곡가 프란츠 라흐너, 그리고 화가 빌헬름 아우구스트 리더를 비롯해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시 예술의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슈베르트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교 모임을 그린 것인데요. 이들은 이 모임에 슈베르트의 밤, 이란 뜻의 슈베르디아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슈베르디아테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예술 전반을 논하는 자리로 발전했는데요. 슈베르트는 이곳에서 자신의 신작을 발표하곤 했죠. 다음 들으실 곡도 그중 하나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가곡 송어의 선율을 바탕으로 만든 실내악곡입니다. 피아노의 현악기가 더해진 오중주 형식에 특히 더블 베이스가 포함된 독특한 편성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 도이치모너 667, 송어중 4악장 주제와 변주, 에밀 겔레스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콰르텐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로 오늘날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알려진 그 작품입니다. 슈베르트는 그라츠 음악협회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선출된 뒤 감사의 뜻으로 교향곡 작곡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악장을 3회차던 중 작곡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지만 결국 두 개의 악장만 남은 채 미완으로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토를 열리는 피아니스트 양윤희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공연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주목받은 피아니스트 양윤희가 2024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시리즈 공연에 마침표를 찍는 무대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열리는 예술의 전당과 서울시립 교향악단 공연입니다. 젊은 명장 홍석원의 지휘와 차세대 피아니스트 이관욱이 서울시립 교향악단과 함께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리 열리는 박유신과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Another Voice에 초대합니다.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꾸준히 확장해온 첼리스트 박유신과 독일 미넨 ARD 콩쿠르 피아노 부분 우승 경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 리사이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인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브이멸의 음악가, 5월의 음악가로 슈베르트의 음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낭만주의 개척자로 불리는 슈베르트의 음악,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슈베르트가 남긴 아름다운 피아노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개의 즉흥곡 가운데 두 번째 곡인데요. 맑고 유려한 흐름 속에 섬세한 긴장감을 품은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피아노 소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모노 899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진정한 창의적 작업은 자기만의 충동에서 시작되지만 최초의 희미한 영감은 짧게 스쳐갈 때가 많다. 더 깊은 탐색을 통해 생각이 다듬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목표나 계획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당장 창작의 중심점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를 살펴보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나 스케치를 통해 검토하면서 아이디어가 숨쉴 시간을 주면 된다. 창작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레이엄 리 작가의 책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팀 마이어스의 크리에이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더 퀘스트에서 펴낸 그레이엄 리의 책,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진이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만의 그 반짝이는 능력들이었는데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창의적인 작업들일 거라는 생각이 책 읽는 내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요. 뭔가 꼭 예술 창작만이 아니어도 우리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작업들 앞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일단 뛰어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보통은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내 안에서 차오르고 이게 숙성되어서 예열이 딱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뛰어들어서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완성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그렇게 가능한 작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일단은 뭣도 모르고 뛰어든 상태로 그 과정을 즐기는 거, 그 과정 자체를 또 목적으로 두는 거, 여기서 또 생겨나는 창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들 5월은 어쩐지 좀 개구진 느낌이 드는 그런 달이기도 하잖아요. 또 내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날도 막 파랗고 초록초록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5월 지나가면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흡수되기도 하니까 5월은 뭔가 막 뛰어놀고 싶은 그런 달이기도 한데, 내가 계획하는 거 안으로도 풍덩 뛰어드셔서 흠뻑 젖어서 그 상태로 내 안의 것들을 좀 이렇게 길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동민님, 반짝반짝 5월의 초록 기운 담아 충만하게 눈부시게 반짝여 봅니다. 100만 년 만에 오프닝 사수하며 인사합니다. 맨날 밤빵 듣다가 낮빵이라니 감개무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또 밤빵, 밤 재방송이 주는 그 호젓함도 있긴 하지만 또 낮방의 그 약간 부산한 그 활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낮방이 본방 생방으로 진행될 때그 느낌들 이게 있기 때문에 동민님 오셔서 지금 살짝 설레고 들뜨는 그 감정이 뭔지 알것 같습니다. 즐겨주시죠. 2시까지 함께 하시죠. 김기은님, 고은님 반짝반짝 샌드위치 연휴인데 생방 하나요? 궁금 궁금 하셨습니다. 네, 생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은님이 몇분 전에 올려주신 글도 지금 읽었잖아요. 오늘 2시까지 북카페에서 마음껏 뛰노시기 바랍니다. 카페인님들 어린이처럼 회춘방송 그런 느낌으로 북카페에서 2시까지 오늘 생방으로 함께해 주시죠.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그건 네 생각이고 두곡 띄워드릴게요.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북카페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이동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신희연님은요, 5일장에 북카페를 친구 삼아 가고 있어요. 하고 사연 주셨거든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북카페가 준비한 풍성한 시간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북카페 친구 삼아서 5일장 가는 길. 뭔가 북카페도 함께 초대되는 기분이라서 덩달아 설렙니다. 5일장 가면 보통 어떤 구역부터 방문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말 무언가를 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산책 삼아 또 진짜 큰맘 먹고 봄 소풍 가듯이 또 5일장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특히 그쫙 늘어서 있는 그 거기에 물품들 쭉 보면서 그냥 괜히 들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하나 거뭐 이렇게 돌아보다가 뭔가 먹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희연님 산책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정홍님. 반짝 오늘 휴일이어서 본방 사수 가능하네요 하셨는데요. 아마 정홍님처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본방 사수 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북카페 늘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사연 보낸 적은 없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시작부터 생방 함께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디에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또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도 열려 있고요. 이성민님, 반짝 아이와 함께 들으니 더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가 몇 살일까요? 이성민님, 아이와 함께 듣는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북카페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예, 북카페를 또 편안하게, 재미나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8393 쓰시는 카페이님, 윤고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생일이라서 반말 생일 축하 못 받아서 허전해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갑장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고서 일부러 그 달력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5월 2일이더라고요. 5월 2일. 너무너무 예쁜 시기에 이렇게 태어난 우리 카페인 8393. 반말 축하. 원하시는 거죠? 8393아, 진짜 예쁜 시기에 태어났는데, 주말 이 생일 잘 보냈어? 맛있는 거 먹었는지 궁금하고, 나랑 또이 동갑이니까, 동갑 친구니까, 뭔가 이 세상 보면서 느끼는 바들이 좀 비슷할까 싶기도 하고, 어쩐지 막 내적 친밀감이 안 그래도 카페인인데다가 또 갑장이라고 하니까 더 느껴지기도 하는데, 올한 해도, 새로운 1년도 잘 지내보자. 835 쓰시는 카페이님. 고은님, 4월 28일은 아들 정재훈, 5월 2일은 손주 정원, 5월 7일은 며느리 이지은 생일입니다. 온 가족 이렇게, 온 식구가 이렇게 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다 태어나셨네요. 원인은 벌써 두 돌을 지났어요. 세상과 만나던 날 고은님이 축하해 주셨는데 벌써 두 돌이네요. 말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셋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축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기억납니다. 네, 원이 태어났을 때막 축하 인사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이 예쁜 가족. 이렇게 지금 세 식구가 다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정말 봄의 가족인데 그 느낌, 이 파릇파릇한 느낌 그대로 정말 행복한 이봄 즐기길 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갈게요. 이번 주 주제는 나라는 우주입니다. 우주 하면 멀게 느껴지세요. 그러나 그 우주의 축소판이 또 나라는 거 생각하면 뭔가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친밀감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밤하늘을 수놓은 태양계의 행성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저마다 다른 크기와 색깔을 가진 행성들은 수십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우주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인 중력과 각자의 고유한 궤도에 있습니다. 행성들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궤도를 따라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려는 힘을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별들은 서로 부딪혀 부서지지도 않고 머나먼 우주의 미아로 멀어지지도 않은 채 가장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태양계의 물리학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때 종종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0이 되어야만 진짜 사랑이고 완벽한 우정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고유한 궤도를 무리하게 침범하고 선을 넘기도 하죠. 하지만 궤도를 잃고 너무 가까워진 별들이 결국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듯 나와 타인 사이의 안전거리를 무시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위해서는 우주의 행성들처럼 지혜로운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라는 중력은 끈끈하게 유지하되 상대방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유한 궤도를 기꺼이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타인이 온전한 타인으로서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안전거리를 지켜주는 일. 그것은 결코 상대를 향한 마음이 식었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성숙한 배려입니다. 나라는 고유한 별과 당신이라는 눈부신 별. 우리는 억지로 하나로 합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궤도를 아름답게 돌면서 서로의 빛을 다정하게 비춰줄 때 우리는 비로소 밤하늘의 근사한 별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너무 멀지도 또 너무 답답하지도 않은 가장 평안한 우주의 거리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일반 카페에 이어서 사람 또 사람의 우주 띄워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서로 다 다른 각자의 고유한 궤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때이 관계의 수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서로를 오랫동안 옆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임근선님, 지난주 나의 코스모스 읽고 지금은 코스모스를 읽고 있는데 우주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더라고요. 우주 이야기 통한 적당한 거리 이야기. 참 공감 가고 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저도 북카페에 와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인생 책이죠. 이 다시 또 펼쳐보고 싶기도 해요. 언젠가 또 다시 펼쳐보면 한두 번인가 읽었었거든요. 전체 한번 우리 라디오 통해서 읽고 그리고 저 혼자 다시 쭉 따라 읽고 진짜 저는 우주 여행보다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은 경험이 저에게 더 소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면서 맞나? 우주 여행은 어차피 직접 몸으로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진짜 강추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우리 인간사가 다 비유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박준용님, 저는 밥 먹고 안양천 따라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생방 함께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안양천에 계신 카페인 분들 또 계실까요? 지금 준용님이 거기 산책 중인데 보이실까요? 궁금합니다. 박소영님은, 오늘 사무실에 출근한 동료들이 많이 없어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책 점심 먹고 읽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평소처럼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지금 소영님은 사무실에 계신데 지금 평소보다 인파가 많이 줄어든 거죠. 한적한 기분 지금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북카페에서 간책 선물 네, 점심 먹고 편안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길 바라고요. 함이경님, 저는 정말로 우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죠. 천문지도사. 진짜요? 미경님? 진짜로 천문 지도사? 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별을 사랑하는 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람과 별은 존재의 원소가 같으니까요. 라고 또 멋진 말을 해주셨네요. 그쵸. 이, 진짜 천문학 자들을 만나서 우리 북카페에서도 대화를 한 적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 말을 좀 곱씹어 보거나 할때 우리가 그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삶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비슷한 것을 저 멀리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때그 기쁨이 있는 거죠. 8209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세 가족 12명이 지리산으로 3박 4일 캠핑을 가셨대요. 와, 대가족입니다, 진짜. 그쵸? 강풍이 불어서 오늘은 산청 동이 보감촌 구경 가는 중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배준호, 김현영, 배건우, 배다은. 우리 가족 각자만의 우주를 지켜주면서 서로의 빛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길. 악뮤의 소문의 낙원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5월의 첫 소설 북클럽 시간입니다. 5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떤 5월이요? 달인가요?
1: 아, 5월이란 친구는
0: 네, 5월 항상, 친구.
1: 항상 밝고 네, 항상 색깔이 좋은 친구죠.
0: 색깔이 좋다.
1: 네, 제일 좋은 초록을 가진 친구가 아닐까. 네, 이것만 좀 지나가도 되게 엄청 짙어지잖아요.
0: 아, 그러네요. 네,
1: 그러면 좀 너무 진하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딜 봐도 되게 연한,
0: 네.
1: 되게 여리여리하면서도
0: 그쵸.
1: 생명력 넘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색깔의 달인 것 같아요.
0: 5월은 가장 낯빛이 좋은 친구다. 이런 느낌.
1: 그러네요, 진짜.
0: 네, 그냥 네. 뭔가 가장 싱그러운 느낌.
1: 누가 봐도 병원 가라는 말 안 할 것 같고, 건강검진 안 물어볼 것 같고.
0: 아니, 맞아요. 그, 지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1: 네.
0: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정말 뭐 8월이나 7월이나 이럴 때 그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는 그런 녹음처럼 느껴지기도
2: 맞아요.
0: 하잖아요.
2: 맞아요.
0: 네. 너무 푸른 느낌이어서
1: 재산 많은 친구들.
0: 네, 그리고 뭔가 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내려놔.
1: 네, 하고 세상에 모든 초록 다 내 거야.
0: 아, 이 동화 써도 재밌겠는데요? 세상에 모든 초록은 다 내 거야.
1: 네. 아, 네. 이러면 또 8월한테 또 제가 욕을 먹겠네요.
0: 8월 때쯤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때 또 이제 8월에 아름다운 면을 찾아내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2: 근데 너무 그럴 듯해서 공감이 되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동화 한편 써봐야겠네요.
0: 네, 네. 진짜 우리 다 느끼는 바가 비슷했던 거. 인 거죠.

0: 그죠? 동민 작가님 얘기하시니까 공감이 되는 거 보면. 승숙 작가님에게 5월은 어떤 달이에요?
1: 5월은 냉난방에서 벗어나는 달.
0: 아,
1: 네.
0: 4월까지는
1: 네.
0: 뭐,
1: 그쵸.
0: 난방기도 틀기도 하고 하는데,
1: 네.
0: 5월은 이제 완전히,
1: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자연 상태로.
2: 그 관리비가
1: 저도
2: 제일 적게
1: 지금
2: 드는
1: 말하면서 지금 약간 현타가 왔는데,
0: 왜요?
1: 동민 작가님처럼 뭔가 감성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냉난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 아니요.
0: 아니요. 두 분이 균형을
1: 답답하네요.
0: 맞춰주셔서
2: 네, 요즘
0: 좋아요.
2: 관리비 고지서 보면 제일 기쁜 달이잖아요,
1: 맞아요.
2: 지금. 네.
1: 제 말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맞아요.
1: 제가.
0: 아, 그리고
2: 그쵸.
0: 우리가 실내 공간에만 있을 필요가 좀
2: 그쵸,
0: 없어지는
2: 그쵸.
0: 달이잖아요. 또
1: 맞아요.
0: 한여름이 되면 또 너무 더워서 그러기 못하는데, 그 5월은
2: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유지비가 덜 들려나?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가지고.
2: 그쵸.
1: 그쵸.
2: 관리비 고지서 보면 되게 기쁜 달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요즘. 매달 이제 1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어떤 또 좋은 숫자가
1: 맞죠.
2: 찍혀 있을지.
0: 그거라도 좋아야죠.
2: 그쵸.
0: 모르는데.
1: 저는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질문 받으면 자연 얘기할게요. 다음엔.
2: 그쵸. 처음부터
0: 네네.
2: 관리비 얘기로
0: 목격하신
2: 들어가면.
0: 선배님들 얘기해 주세요. 승수 작가님이 동민 작가님의 말을 카피해서 이렇게 쓰신다.
1: 네.
0: 지금 컨닝 승숙이라고. 아, 좋습니다.
1: 아, 슬프네요.
0: 네.
1: 네.
0: 김미향님.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족의 날, 월급은 통장을
1: 와.
0: 스치는 달.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운 하루 만드세요.
2: 네.
0: 하셨습니다.
2: 관리비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0: 아,
1: 무서운
0: 그럼요.
1: 얘기 잔뜩 하시고
0: 그거라도.
1: 고운 하루.
0: 아, 고운 하루 잘 해야죠. 그쵸. 근데
1: 그렇죠.
0: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마음입니다.
2: 아,
0: 네,
2: 그렇죠. 네.
0: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막, 농담 삼아서 무슨 뭐
2: 맞아요.
0: 파탄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2: 맞아.
0: 예, 그냥 뭐 통장에다 이렇게
2: 네.
0: 하지만 뭐 거기에만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2: 맞습니다.
0: 이왕이면 좋게.
2: 네.
0: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를 듣고 우리 한참 그 출석
2: 아,
0: 체크했을
2: 네네.
0: 때의 것을 기억하시고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사서 심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 화단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란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자랑 맞아요 하셨습니다.
1: 자랑 좋네요.
0: 와, 트레이드마크 노란색 장미.
2: 네.
0: 노란 장미는 좀 붉은 장미에 비해서 볼
2: 그쵸.
0: 기회가 더
2: 네.
0: 적은데.
2: 희소성이 있죠.
0: 맞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노란 장미.
0: 왜 노란 장미를 선택하셨을지도 궁금해요.
1: 궁금하네요, 정말.
0: 그쵸. 색상. 장미가 제일 좋아요, 사실. 그쵸.
2: 왜요?
1: 또
2: 어떤
1: 장미의
2: 거보다?
1: 계절이 오잖아요, 이제 또.
0: 맞아요. 오기도
2: 아.
0: 하고, 그리고 장미가 진짜, 제가 여기 북카페 오는 길에 꽃집 하나 있거든요?
2: 네.
0: 제가 가끔 이용하던 꽃집이 있어요. 그 꽃집 주인분께 한번 물어봤어요. 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꽃 제일 좋아하세요? 저 이제 나름 단골이어서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런 질문 하시는 거 처음이에요. 뭐 이러시다 하시더니, 그래도 장미가, 이제 여기 있던 거왜 장미가 장미인지 알겠다. 장미가 장미인 거예요.
1: 장미의 이름은 장미라는
0: 예,
1: 소설도 있잖아요.
0: 장미에 대한
1: 네.
0: 책이 그렇게 많고, 노래도 많고,
1: 그러네요.
0: 이런 건 이유가 있어요.
1: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0: 장미, 튼실하게 오래 가요.
2: 그래요?
1: 네, 오래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한 계절을 그냥 오롯이 다 피어
0: 맞아요.
1: 있는 것 같아요.
0: 그냥 이렇게 절화로 있을 때도 이 생명력이 좀 길고, 물론 가시를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뭐, 동민 작가님 장미 한 송이 사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2: 장미요?
0: 오늘.
2: 지금요?
0: 아니, 집에
2: 아,
0: 가실 때.
2: 오래.
0: 네. 올해요? 올해. 아니,
2: 올해 내에 한 번만.
0: 올해
1: 올해
0: 내에요?
1: 안에.
2: 기니까, 생명력이
1: 기니까.
2: 기니까.
0: 아, 생명력이 기니까? 아, 나 그런 맥락은 아니었는데. 자,
2: 아, 오늘 사겠습니다.
0: 충동적으로 오늘
2: 네.
0: 관장했는데.
1: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오늘, 동민
0: 저도
1: 작가님이.
0: 올해라는 말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라니, 지금
2: 아니,
0: 무슨.
2: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꽃세사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0: 아,
2: 되는데.
0: 진짜요?
2: 네. 항상 이렇게 보고서도 올리고.
0: 아, 장미 한
2: 네.
0: 송인데도.
2: PPT랑 이렇게 해서.
0: 아니.
2: 네, 오늘 제가 장미를 사도 되는지
0: 아니요,
2: 이유를.
0: 충동적으로, 네. 2347 쓰신 카페이님. 속초 중앙시장에서 술빵을 사고 시장 구경 중이에요. 가족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2: 네.
0: 저 여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속초 중앙시장.
2: 술빵?
0: 아니요.
1: 와.
0: 그 술빵 파는 데도 알아요.
2: 아,
0: 그
2: 네네.
0: 건너편에. 근데 이제 그 중앙시장 안에 거기 엄청 큰 감자전 파는 데도 있단
2: 맞아요,
0: 말이에요.
2: 맞아요.
0: 옹심이도
2: 저
0: 그렇고.
2: 주말에 갔다 왔어요.
0: 어?
2: 네.
1: 이번 주말요?
2: 네네, 일요일 날 왔습니다.
0: 어쩐지 바다 냄새가 났어.
2: 아, 제가 목욕을 안 했나?
1: 이거 무슨 조언가요?
0: 좋은 의미예요.
1: 어떻게 끼어들어요?
0: 오늘 장미 사는 감성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2: 네네, 맞아요. 지금 중원 씨는 진짜 좋더라고요.
0: 아, 그렇죠.
2: 네, 술방 사러 갔었는데 저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1: 그렇게 유명하군요.
2: 이 중앙시장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구 밀도로 치면 네. 한국에서 그 여기가 최고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0: 진짜 많을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그냥 다 걸어서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첫날에는 술방을 못 샀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구경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술방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손님이겠죠? 네. 아저씨가 오면서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1: 왜요?
2: 멀리서 화를 내면서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왜 지금 안 파냐고.
0: 오픈런을 택시 네, 타고 왔는데.
2: 오픈 시간 10시더라고요. 근데 8시에 오셔가지고 화를 내고 계시니까.
0: 어떡해.
2: 이분은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 네. 이렇게 빨리 쪄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못 샀거든요.
1: 아이고야. 네.
0: 너무 빨리 와서 이번에는?
2: 그렇죠. 저는 사실 살 마음이 크게 있진 않았고 산책할 겸 그냥 시장 네. 한번 다시 가보고

0: 보이는
1: 네.
0: 소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읽었던 한국 단편 소설들
1: 네.
0: 중에서.
1: 이 소설집에서는 다른 이제 단편소설 수록작들은 제목에 아예 K아재가 붙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마치 연작소설처럼 이 인물 내 주변에서도 본것 같은데 우리 삼촌이 이러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좀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
0: 네.
1: 유형인데 이밥 한번 먹어요에서는 뭐 K아재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의 남자가 주인공이거든요.
0: 네.
1: 여기서는 뭐 겨우 쉰을 넘긴 나이에라는 표현을 소설 초반부에 하기도 하고 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0대 초반인데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의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0: 네.
1: 것 같고 그런 자금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금력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해외여행도 하고 그리고 좀 도시와 지방도 오가면서
0: 네.
1: 좀 생활을 그래도 조금은 자유롭게 하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미혼인데다가 홀몸으로 어디든 옮겨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0: 네.
1: 어디든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서 한달 살기, 뭐 1년 살기까지도 충분히 시도해 보면서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구해가지고 몇달 살면서도 훌쩍도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유로운 일상을 구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와, 이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2: 그렇죠. 이렇게
1: 맞아요.
2: 아무리
1: 쉽지
2: 돈이
1: 않아요.
2: 있다고 해도 쉽지
0: 그렇죠.
2: 않죠.
0: 마음과 모든 게
1: 맞아요.
0: 다 지금 맞아야 되는 건데,
1: 맞아요.
0: 얽매이는 것이 좀 별로 없잖아요.
1: 주인공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지금 노후 부모님도 양친이 다 살아 계시고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과 사이가 좋거나 친밀하진 않아서
0: 네.
1: 누나가 한명 있는데 누님한테 뭐 아주 좀 넉넉한 생활비,
0: 네.
1: 용돈 정도를 붙이고 나면 좀 신경을 끊어버리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나뭐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으니까 누나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잘 모셔주겠지. 라고 조금 생각하는 편이고, 또 한편 가족 관계가 그런 반면에 인간관계도 그다지 막 절절매는 타입은 아니었던 거예요. 쉰 초반까지 살아오면서 뭐한 오래전에 사귄
0: 네.
1: 결혼까지 약속할 뻔한 좀 진지한 관계에 있었던 애인도 한창 막 휴대폰이 보급되던 시기였는데 너무 막 어디에 있어? 뭐 해요? 뭐 이런 이제 연락 같은 것들이 집착으로 느껴져서 그 강한 구속감에 아, 이 여자랑 같이 못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파토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여자를 몇번 만났어도
0: 네.
1: 끝까지 진지한 이 상황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0: 바람 같은 분인가 봐요. 그냥.
2: 역마살이 있는 분들이
1: 그럴 수도
2: 있다고 하잖아요.
1: 있겠네요. 그쵸,
2: 네,
1: 그쵸.
2: 이렇게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람 가듯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0: 네.
2: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0: 그런
2: 분이
0: 느낌?
2: 아니었을까?
0: 맞아요. 뭔가 관계에서든, 실제 뭐 공간으로든, 이렇게 얽매이기는 싫어하는
1: 맞아요.
0: 그런 사람.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막 기대하시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 한번 먹어요.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0: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1: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책은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 한번 먹어요입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사연으로 책 받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냈다는 거죠.
1: 상대가 민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돈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너무 눈치 빠르게 그걸 알아채서 미리 경계하고 딱 잘랐는데 네.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받을 돈은 아주 확실하게 받아내고 네. 돈을 절대 빌려주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안락한 자산을 확보한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네. 지금의 생활이. 오. 그런데 그런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이 없고 빚 많은 사람들 뿐이어서 내 돈이 새지 않은 대신에 사람들이 손가락 사이로 물 새듯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라는 거죠.
0: 그러네요. 지금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뭔가 여유롭긴 하나 마음 터놓을 그쵸. 사람이 없어요.
1: 의지할 사람이 없는. 아마 추정컨대 좀 이 상황에서는 젊었을 때 그렇게 막 사람들을 단칼에 쳐내고 네.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 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거절 잘하던 시기에는 외로움이나 우울감 같은 거 느낄 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생활을 구축하고 좀 미래를 대비하는데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50 초반에 지금 좀 여행 갔다 와가지고 또 다른 지방에서 조금 머물러 볼까 하면서 혼자 전원주택 구해가지고 방도 많네라고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네. 조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동네를 돌아다녔을지 좀 궁금해져요. 이 주인공이 선택한 곳은 북카페였대요.
0: 북카페?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아니에요.

0: 라디오 들으셨나
1: 네.
0: 보다.
1: 북카페는 아니고 실제로 왜 서가를 마련해놓고 책장에 책을 잔뜩 꽂아놓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커피도 팔고 이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북카페를 찾아 들어갔대요.
2: 네.
1: 그 북카페 이름이 좀 재밌게도 로신한테였다고 하는데요.
2: 로신한테. 일단
1: 로신한테.
2: 듣고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1: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2: 네.
1: 그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2: 아.
1: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2: 말,
1: 명마.
2: 맞아요.
1: 네. 그래서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뭔가 시간을 걱정한다. 하루가 너무 길다. 이렇게
2: 네.
1: 말하면 너무 무사태평한 것 같고 게으른 느낌인데도 이상하게 아침에는 눈이 일찍 떠지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관광지에 왔으니까
2: 네.
1: 딱히 없었대요. 그렇다고 막 진짜 배낭 하나 메고 트레킹화 신고 막 걷고 오르고 이런 취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왜 우리 주말에 동민 작가님도 이제 관광지에 가셨지만 아침부터 일찍
0: 그러니까요.
2: 술빵을 사기 위해는 아니었으나
0: 네. 간 김에 술빵이 있으면 사자라
2: 맞아요. 이렇게
0: 하지만
2: 부지런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2: 그런 유형과는 좀 다르네요.
0: 여행
2: 마인드는.
0: 가면 시간 진짜 짧지 않나요?
2: 그러니까 막 쪼개야 되는데.
1: 맞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돈이 좀잘 벌릴 때 일을 엄청 많이 했을 때는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평소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초조했고 그리고 한 40, 40 지나서는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했다라는 생각에 좀 조바심이 일면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네.
1: 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어리석게 굴지 않겠다. 너무 단호하게 사람을 내치지 않겠다.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2: 네.
1: 정작 누군가는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나이 50을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북카페 로신한테 들어와서 몇날 며칠이고 차 한잔 마시고 책도 좀 만져보다가 멍도 때리다가 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커피 한잔더 드세요. 서비스입니다. 원두를 새로 가져왔어요라고 하면 그 마음이 또 고마우니까 부득부득 돈 낼게요라고 하면서 또 사장님한테 커피 두잔값 치르고 나오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2: 네.
1: 그러다 어떤 여자를 본 거죠. 어떤 여자. 이 북카페에 현지인보다 은근히 관광객이 더 많은 걸 그간에 로신한테 드나들면서 알게 됐었는데,
2: 네.
1: 단발에 가까운 커트머리였고, 그 커트머리가 끝이 뭔가 뒤집혀가지고,
2: 지금
1: 약간,
2: 승수차관님인데?
1: 이거
0: 그러게요.
1: 말하다가 지금 저도
2: 머릿속이
1: 스타일링
2: 너무,
1: 했는데,
2: 네. 너무 지금 비슷한데,
1: 저는
2: 뭐죠? 네, 지금.
1: 스타일링을 한게 아니라
2: 아,
1: 꽂힌
2: 네.
1: 거예요.
2: 알겠어요. 아무튼.
1: 네.
0: 그분도 그럴 수 있을 것
1: 그렇죠? 근데
2: 같아요. 네.
1: 이 단발에 가까운 커트머리가 끝이 조금 삐쳐나온 게 말괄량이 소녀 같기도 하고,
2: 네.
1: 그리고 북카페는 은근히 조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여성분의 웃음소리가 지나치게 깔깔거리는 톤이 높은 웃음소리였는데, 그게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0: 그게 쉽지 않은데.
2: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옆 테이블에 그 말소리라든지 웃음소리 같은 게내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어요. 너무
2: 그때
1: 조용하면.
2: 거슬릴 때도 있는데,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쏙쏙 잘 들어오는 목소리나 그 화법 같은 게또
1: 맞아요.
2: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제귀 옆에서 말하는 듯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ASMR인가요?
2: 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다 공유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나
1: 들리는.
2: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은 하얗다못해 창백한 편이었고 좀 몸집은 좀 마른 편이어서 평범하다면 평범한 외모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는지 주인공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몇날 며칠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 여자도 은근히 로신한테 북카페에 자주 들르고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알려고 해서 안게 아니라 여자의 이름이 한정이구나 이런 사실들 여자에 관한
0: 알려고 해서 한
1: 정보들
0: 거 같은데.
1: 귀가 쫑긋 서 있었겠죠.
2: 네.
1: 그래서 한정 씨? 한정 씨구나 이름이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2: 네.
1: 그리고 한정 씨가 북카페 들어와서 그 커피 내려주는 직원 바리스타 직원한테 나누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또 계속
2: 솔깃하죠. 또 들어오죠.
1: 주의 깊게 막 듣게 되고.
2: 네.
1: 그래서 그

0: 그 여자분이 올 때마다 슬쩍슬쩍 훔쳐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1: 아니, 이것을 한정씨는 몰랐을까요? 이게 누가
0: 거예요.
1: 이 정도면 사실 아주 감쪽 같지 않고서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말을
0: 그럴
1: 듣고
0: 수 있어요.
1: 있다. 승수 작가님 지금 표정이
2: 그러니까요.
1: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호선 박사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단호했어요.
2: 가능한
0: 왜냐면
2: 얘기입니다.
0: 저 같이 조금 약간 둔감한 사람은 못 느껴도
1: 네.
0: 한이 소설 속의 한정 씨는 좀 느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하냐면요. 이 소설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정이 커피잔을 들고 꼭 창가에 탁자에 앉는 거예요. 그 탁자가 창을 따라서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주로
1: 네.
0: 혼자 오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는데, 어딜 가든 주인공은 그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구석진 곳에 2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는데,
1: 네.
0: 너무 그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그 한정 씨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도 창가 쪽이면 지금 항구도시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깥에 쨍한 파란빛의 하늘, 또 바다가 보인다면 파란색 물결, 거기서 살결이 희디힌 창백함에 가까운 마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삐친 단발머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계속 눈길이 갔을 것
1: 그렇죠. 약간 역광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같아요.
1: 아닌가?
2: 얼굴이 까맣게 보이죠.
1: 시간대에 따라서. 아니, 그래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실루엣상.
0: 그쵸.
1: 그쵸.
0: 그러다가 너무 시선을 못 대고 바라보다가 있었는데,
1: 거기까지만.
0: 네.
1: 바라보다가 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지, 우리 아이언앤와인의 피버드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코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오늘은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한번 먹어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160님이 처음 집에서 라디오를 찾아 틀었는데요. 음색이 좋아서 멈춰선 채널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앞으로 애청자가 될 듯합니다. 밥한번 먹기.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을 함께 보내자일 듯하네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애청자 약속. 네, 기다릴게요. 3160 쓰시는 카페이님. 예, 밥을 함께 먹자. 사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 보니까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절반만 신뢰한다. 예, 약간은 이제 흘려듣기도 한다. 하시는 분들도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믿지 않는다도 사연이 있었고. 근데 저는 밥 한번 먹자를 좀잘 믿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바로 언제 만날까요?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운을 띄우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타입, 그 듣기로는. 뭐, 어쨌거나,
1: 좋죠.
0: 나한테 뭔가를 더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1: 그쵸,
0: 내준다는
1: 그쵸.
0: 거니까, 손꼽아 기다리죠? 뭐, 이렇게, 뭐, 이제,
1: 아, 날은 정하지 않고.
0: 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제안 자체가 좋은데, 이 제안 자체가,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지금 컷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사연 보고 알았어요.
2: 그러네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 그쵸.
2: 특히나,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을 함께 보내자, 라는 의미도 정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0: 맞아요.
2: 시간과 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0: 맞아요.
2: 거니까.
0: 이동민님, 타이밍 우리 아까 딱 끊고 왔잖아요.
2: 네.
0: 절묘한 커팅. 이 소설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 작가님들도 느껴지시나요?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딱 커트된 그 지점에서
2: 네.
0: 이야기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그쵸. 근데 동민님의 사연에서 뭔가
0: 네.
2: 애교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용용체.
0: 이 사연도 절묘한 커팅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2: 네,
0: 동미님 사연도.
2: 맞아요.
0: 네.
2: 어쨌든 주인공이 이 한정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북카페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 쳐다보다가 상대도 나를 볼 거라는 가능성을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나만 그 사람을 볼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한정 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을 때 왠지 따가운 시선을 느꼈겠죠. 그래서 누구야? 라는 식으로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순간 주인공이 입에 막 대려던 찻잔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0: 서툴다. 너무
2: 네, 너무
0: 서툴어요.
2: 놀래서.
0: 네.
2: 너무 놀래서. 그래서 커피가 가슴팍 셔츠에 주르륵 쏟아진 거죠.
0: 아니, 그 행동만으로 지금 주인공의 캐릭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네.
2: 그쵸.
1: 자기를 감추지도 못하고 잘.
2: 그쵸. 근데 그걸 본 한정 씨가, 어머,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뭐 당황하거나, 아니면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다시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고,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1: 그분은 참 캐릭터가 있으시네요.
0: 그걸 깔깔깔
2: 네.
0: 웃었다고요?
2: 지금 주인공은 한정 씨를 보려고 이 북카페 로신한테 이제 들락날락 하는 상황이었고,
0: 네.
2: 그래서 하필 린넨 셔츠를 아주 말끔하게 다려입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커피 얼룩이

0: 지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한정 씨가 막 웃으면서 마르고 나면 안 져요. 지금 바로 빨아야 되는데? 막 하면서 막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장실 찾으면서 다녀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셔츠 입은 채로 뭐 얼룩 지워보신 적 있으세요?
1: 있죠.
2: 많죠, 많죠.
0: 근데 점점 젖어들기만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1: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0: 맞아요.
1: 얼룩을.
0: 맞아요.
1: 방치하긴 그렇고.
0: 맞아요. 그래서 얼룩은 어느 정도 가셨는데 네. 북카페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가슴팍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린넨 셔츠 특징 아시죠? 또 한 번 물 먹으면 또 다 꾸깃꾸깃 뜨셔가지고. 근데 어머 다 젖었네 하면서 또 한정이 정말 계속 웃어요. 계속 웃으면서 손수건 내밀어가지고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근데 낯선 남자한테 왜 손수건을 주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네. 이 한정이 내준 손수건이 이 평범한 꽃무늬 손수건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한정 씨가 마음에 드니까 한정 씨가 하는 행동, 웃음소리라든가 뭐 손수건을 건네주는 것에 다 의미 부여를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1: 한정 씨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수건을
2: 그냥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1: 네. 그래도 손수건은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고.
2: 아 그러네요.
1: 돌려받기도
2: 그냥 휴지가 아니네.
1: 그렇죠. 네. 좋아해요 지금. 한정신 좋아합니다.
0: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약간 네. 가까워져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뭔가 친구로서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0: 한정은 전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여기 이 도시에 그냥 1년살이 하러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웃을 때 막 어금니 안쪽까지 딱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금니도 반짝반짝하고 너무 귀여웠다는 거죠.
2: 별게 다 귀엽네요.
1: 웃을 때 어금니 안쪽까지 네. 보이는데 금니가 반짝거리는 네. 거.
0: 왜냐하면 주인공은 젊었을 때 네. 막 엄청 여성분이 외모가 출중하거나 스펙이 뛰어나거나 하면 좀 마음이 옹졸해져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대요.
1: 네.
0: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서 어떤 금방에서 일한 형을 사회생활 하다가 만났었는데 그 형이 청소년기에 금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입버릇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순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순금은 자꾸 보다 보면 홀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뭐 이런 그냥 돌덩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꾸 보다 보면 홀리는 맛이 있대요. 순금이. 그때 그 형은 고아원 출신이었다가 네. 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약간 악착같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순금 같은 여자가 생기면 꽉 잡아 이런 조언을 형이니까 형이랍시고 잘 해줬던 거예요.
1: 순금 같은 여자.
2: 그래서 좋은 형 만나야 돼요 항상.
0: 그렇죠.
2: 조언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0: 맞아요.
1: 아니, 동민 작가님은 지금 이 조언이 네. 동민 작가님이 만약 이 조언을 들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표정이
2: 그냥 뭐 네. 고개 좀 끄덕이고 그래도 사회생활이 있으니까
1: 딱히 동의되지는 않는 거죠.
2: 근데 너무 뜬구름 잡는
0: 그렇죠. 이때 주인공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네. 형 나 내일 모레 군대 가요. 여자는 무슨? 이라고 했더니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더라도 순금 같은 여자를 만나란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한정 씨 앞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죠. 사실은 그 형을 군대 갔다 와서 한 20년쯤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 네.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형한테 물어보기도 했대요. 형 지금 형수님 순금 같은 여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뭔 소리야? 라고 그 말을 또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왜 기억도 못할 말을 하는 거야 이 형은? 하면서 되게 서운해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 한정을 보니까 이 여자가 순금 같은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홀리고 있었던 거죠.
2: 금빛발을 봐서 그런 걸까요?
1: 여러모로 좀 통하는 네. 면이 있긴 한데 네.
0: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정은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찬란한 순금이 분명했다. 이제 너무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려서 한정은 그냥 금덩이 같은 여자로 눈에 보이는 거죠.
1: 네.
2: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이아랑 금을 좀 비교하면 다이아는 세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네.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근데 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순금은 녹이면 다시 뭔가 되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원론적인 그런 게딱 좋은 게 순금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잘 세공된 무언가를 쫓지 말고
1: 네.
2: 이렇게 순금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그런 형의 조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그 지금 한정을 만났을 때 처음
1: 네.
2: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너무 깔깔거리고 남이 실수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1: 네.
2: 모습들이 오히려 세공되지 않은
1: 맞아요. 좀
2: 그런
1: 명랑함?
2: 모습이어서 갑자기 그 조언도 떠오르고 그래서 금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1: 맞아요. 이제
2: 상황이네요.
1: 주인공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넘어갔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첫날에 커피를 셔츠에 쏟았던 날 이후로
1: 네.
0: 계속 로신한테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되고, 어느 날은 갑자기 혹시 차 갖고 오셨어요? 라는 한정의 질문에 왜요? 라고 하니까 지금 옆 동네 하동에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아마 꽃비 맞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2: 플러팅이.
0: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이 내가 왜 여길 걸어왔어? 라고 하면서 차를 갖고 올 걸이라고 하면서 너무 너무 당혹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5분이면 돼요.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집까지 뛰어가서 차를 몰고
1: 네.
0: 미친 듯이 온 거죠. 3분 안에 올수 있었는데 이 앞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4분이 걸렸네. 막 하면서
1: 네.
0: 로신한테 뛰어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로신한테 앞에 한정 씨가 커피 두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서 있었던 거죠.
1: 네.
2: 이야.
1: 와.
0: 그래서 함께 데이트 가요. 이거 데이트잖아요.
1: 설렙니다.
2: 그러니까요.
1: 네.
0: 데이트 가요. 그래서 로신한테까지 걸어갔던 자기 자신을 패주고 싶은 마음으로 로신한테 돌아왔더니 커피를 들고 데이트를 가자고 하네. 그래서 드라이브 삼아서 하동에 간 거예요.
1: 오.
0: 꽃비를 맞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1: 네.
0: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아주 달콤하고 낭만적인 저녁 데이트를 한 거죠.
1: 그쵸. 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말들을 주고 받았겠어요.
2: 그러니까 같이 꽃 보러 가자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요? 밥보다
0: 그쵸.
2: 훨씬 더, 네,
1: 그렇죠.
2: 아무한테나
0: 그쵸.
2: 이렇게 말하지 않는
0: 맞아요.
2: 그런
0: 그리고
2: 건데.
0: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그 프레임
1: 와.
0: 안에 담긴 상대방의 얼굴을 좀 자세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1: 그쵸.
0: 너무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너무 들뜬 거예요. 주인공 너무 들떠가지고 저녁을 뭐 먹지? 뭘 먹어야 될 텐데 근처에 식당이 어딨지? 너무 초조하게 막
1: 네.
0: 머리가 굴러가는데 저녁 먹자고 하니까 한정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1: 네.
0: 너무 너무 한 칼에 거절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1: 네.
0: 주인공이. 그래서 한정이 아니요 저 오늘 피곤해가지고 밥은 혼자 여유롭게 먹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그 말도 너무 좋은 거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아니야 난 무한하지 않아 난 절망하지 않아 너무 멋있는데 한정 씨 너무 멋있는데라고 하면서
1: 네.
0: 또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에 또 한정 씨 왔나 하면서 또 북카페 가고.
1: 와,
0: 지금 몇
1: 완전히.
0: 달을 계속
1: 네.
0: 한정 씨만 보려고
1: 참.
0: 북카페를 오가고 있습니다.
1: 오수미님이 항마력이 없으신 자유 영혼, 아, 왜 걱정이 되죠? 라고 하셨고요.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아, 어쩐지 결말은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우리 카페이님들은 또 소설
2: 네.
1: 북클럽 시간에 워낙 저희가 들으셨기 때문에,
2: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들으시지 않네요.
1: 네. 이대로 끝나진 않을
2: 네.
1: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케빈 노 프라이머리가 함께한 곡 크레이지 들으면서 그 다음 얘기 한번 기대해 볼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한번 먹어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완식님이 50대 연애도 20대, 30대처럼 설레네요. 부디 해피엔딩으로 끝났음겨라고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주인공 지금 엄청 설레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하동 가서 꽃 구경 한번 하고 온 다음 날에는 그 전날 저녁은 같이 못 먹었지만 그 다음 날엔 또 북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 오셨네요 하면서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럼 또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죠. 연락처
0: 네.
1: 주고받고.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북카페에서도 못 봐가지고 동네 돌아가 다니면서 저녁이나 먹을까? 어떤 횟집 들어갔는데 한정 씨가 뭐 다른 남자랑 마주보고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은 밥 한번 먹은 적 없으면서 저 남자 누구지? 막 진짜 막 부르르 부르르 속이 막 끓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절망한 날에는 막 충동적으로 근처 농원에 들러가지고 사과나무를 막몇 그루 사요.
0: 사과나무요.
1: 갑자기 막 스피노자가 된 기분으로 막, 나는 오늘 이렇게 절망했을지언정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어쨌든 사과나무 주문해가지고, 사과나무가 배송돼 오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한정 씨가 왜그 남자 누구야? 막 하면서 삽질을 막 정원에서
0: 네.
1: 삽질을 막 하는 거죠. 구덩이를 파야 사과나무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 파내고 구덩이 만들어가지고 사과나무 심어놓고 탁탁 한 다음에 한정나무라고 이름 붙일까? 그러니까 뭐 거의 감정이 너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한정이 막 하면서 이렇게 나무도 또 쓰다듬고
0: 네.
1: 그러면서 또 어느 날에는 막또 마주쳐서 커피 마시면 또 너무 가슴이 뛰었다가 요 근래에 며칠 왜안 보이?

0: 다잡고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100번은 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한정 씨한테. 우리 집에 사과나무 심었는데 이제 뭐가 맺힐 거래요, 사과가. 좀 구경하러 오세요라고 하니까 계속 언제 한번 갈게요. 아, 언제 한번 가죠. 가요, 한번 언제. 뭐 계속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가 언젠가 맨날 밤마다 연락하고 싶은 거꾹 참고 그 다음날 로신한테 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과나무 보러 갈게요 하면서 한정 씨가 뭐 가슴팍에 뭔가 상자 같은 거 하나 들고 찾아온 거예요. 저게 뭐지? 롤케이크인가? 이따가 같이 잘라 먹으면 되나? 왜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입도 맞춘 거죠. 한정 씨한테. 근데 한정 씨가 너무 깔깔깔깔 웃긴 웃는데 좀 뒷걸음질 치면서 아유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집 밖을 나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쌍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이었나? 라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아니 가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한정 씨가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밥 한번 먹어요 언제? 라고 또 그놈의 언제 소리를 남발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뭘 가져오신 거지? 라고 하면서 보자기를 풀었거든요. 상자에는 롤케이크는커녕 잔멸치가 들어있었어요.
1: 잔 멸치.
0: 네. 롤케이크 하면 뭔가 좀 사랑의 기대, 연애 시작의 설렘, 낭만 같은 것들이 느껴질 것 같은데, 잔멸치는 너무 짠내 폴폴 나는 일상의
1: 그렇죠.
0: 영역이잖아요. 반찬의 재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한정 씨잘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특히나 놀라웠던 건, 사과나무를 주문해서 심었잖아요. 가을에 열린 건 배였대요.
2: 배송도 잘못됐네요.
0: 네.
1: 한정나무라고 이름도 붙였는데
0: 그러니까요.
1: 사과가 아니라 배가 열렸다.
0: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이 반한 여성분 이름이 한정 씨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제한된 의미,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뜻으로도 읽히기도 하고,
1: 그렇죠.
0: 혼자 착각해버린 이 50대 초반 아저씨의 설레임이 너무 허탈하게 귀결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긴 했어요. 근데,
1: 우리 카페인님도 지금 막 아쉬워하시면서도 지금 너무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0: 그쵸.
1: 많으신데요. 이
0: 이게 뭔가
1: 결말에.
0: 우리가 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심은 대로 안 났잖아요. 지금.
2: 그러네요.
0: 그래서 뭔가 삶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배반성, 이런 것도 좀 떠올리게 되고요.
1: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와, 이 결말 어떡해요.
2: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항상 그 젊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항상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몰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젊었을 때도 경험을 해보고
0: 그러네요.
2: 이렇게 이 주인공은 젊었을 때는 돈 버는 일하고 아무 경험을 잘 못하고 이렇게 지내온
1: 그쵸.
2: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엔 너무 10대 이제 막 연애 한번 안 해본 15살 막 이런 애들처럼 약간 서툴러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 씨라는 이미 그런 경험을 잘 많이 해왔고 그런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 이렇게 됐을 때 너무 그 갭이 심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사과나무 배나무도 잘못 심고 스스로 뭐 혼자 고민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다 몰아치기로는 안 되는구나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구나 삶이란 게 이런
1: 그렇죠.
2: 생각도 해보게 되죠.
1: 그리고 인간 관계가 다 어렵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개
0: 더
1: 속이긴
0: 어려워요.
1: 하잖아요.
2: 그렇죠. 특히 이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보다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1: 지금 방향수님이 반찬 아니고 그냥 잔멸치라고 하셨습니다.
0: 네, 그냥 잔멸치였어요.
2: 그럼 무슨 의미였을까요라고
1: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멸치 볶음을 해서 반찬이었다 이러면 또 느낌이 좀
0: 그쵸.
1: 다른데
2: 네.
0: 네,
1: 이거 좀
0: 먹어요.
1: 잔멸치는
0: 뭐 이런
1: 네
0: 느낌이라.
1: 그쵸.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지금 들으셨을지 카페이님들 사연 많이 지금 주고 계신데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들으면서 출구상점에 무엇이 있을지 보러 가겠습니다. 설마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0: 해서 부부지게 한 그릇 드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1: 오.
0: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식사를 주시는구나. 좋은 차가 있으셨나 보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고 아, 그럼 한 그릇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1: 네.
0: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진짜 밥을 먹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좀 일어나 주겠니? 라는 말이라고
1: 아,
0: 해요. 네. 네,
1: 세상에.
0: 그걸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거죠. 네, 이제 갈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1: 네.
0: 약간 실례가 될수 있으니까
1: 정말
0: 이러면서
1: 정서적인 허기가 몰려오네요.
2: 진짜 이거
0: 네.
2: 실수하겠네요.
1: 그러니까요. 네.
0: 모르면. 그래서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실래요라고 하면
1: 아, 네.
0: 교토에서는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예 아닙니다 하고 외투를 챙겨서 일어나서 집을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식의 예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밥 한번 먹을래요와 약간은 좀 비슷한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교토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1: 네.
0: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럼 명란젓도 좀 올려주실래요?라고 하면 완전 눈치 없는 사람으로
1: 엄청난
0: 찍히는 거죠.
1: 결례.
0: 네,
2: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교토
0: 그쵸.
2: 사람이
0: 교토에서
2: 아니면
0: 네.
2: 잘 모를 수
0: 그래서
2: 있는.
0: 이걸로 뭐 우리나라 충청도 지방에 사람들이
2: 네.
0: 약간 돌려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와 좀 이렇게 비교해서 네,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1: 그렇네요.
0: 이 당시에 교토에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는 그때 교토가 완전히 수도였고 이러다 보니까 권력자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조금 함부로 밉보였다가는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 말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던 그런 시대여서 손님을 내보낼 때도 최대한 돌려 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이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라는 이 문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정 씨가 그런 뭔가 우리가 보기엔 플러팅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 주인공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그린라이트 같은 어떤 거를 줬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저 사람 입장에서 돌려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럴 때
1: 그쵸.
0: 필요한 건 우리에게는 눈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헛다리 짚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1: 네.
0: 과하게 상상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멸치 그 케이스도 제가 보기에는 갖고 왔을 때 누가 봐도 잔멸치였을 것 같아요. 그걸 롤케이크랑 헷갈리는 거면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럴 수도 있네요.
2: 맞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0: 물론 보자기에
2: 지금
0: 쌓여 있겠지만
2: 그렇죠.
0: 롤케이크를 보자기에 싸서 갖고 가는 일은 별로 없고 롤케이크 보자기와 잔멸치 보자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2: 네.
0: 네.
2: 아, 우리 지금 비타민 피디님은 이 냄새가 분명 났을
0: 그쵸,
2: 것이다.
0: 그쵸.
1: 냄새 어쩔
2: 근데
1: 거야.
2: 그거를
0: 그것도 사랑의 짠내라고
2: 네.
0: 생각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넘겨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
2: 네.
0: 항상 상대방의 저희, 그러니까 이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도 그냥 말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문맥을 봐야 되고.
1: 네.
0: 근데 이 주인공은 그 문맥을 보고 맥락을 보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토의 문화, 이걸 좀 오차즈케 한 그릇 혼자 드시면서 아,
1: 네.
0: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맥락을 보는 것들은.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이 출구상점에서 파는 이 오차즈케 차밥 한 그릇 드시면서 이런 맥락을 보는 법, 이런
2: 아.
0: 거한 번씩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 네. 오늘 이렇게 오차즈케 차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6863 쓰시는 카페인님과 0073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께 이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6863 쓰시는 카페인님은 밥 한번 먹어요. 그 만남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쓰셨대요. 오늘 또 소설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신 것 같고요. 0073 쓰시는 카페인님은 새 자녀의 독박 육아 20년째. 아직도 버거운 날들의 우울감과 불안해하는 막둥이와 EBS 라디오 친구를 발견한 요즘에 다가오는 5월 말 생일 선물로 주고 싶어서 용기 내봅니다 하면서 갓쉰 넘은 여인 드림 하셨는데 네, 선물이 네,
0: 네.
2: 가겠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1: 네.
2: 어떤 책으로
1: 다음
2: 만날까요?
1: 주에는 다자이 오사무의 추억이라는 단편 소설이고요. 소설집 만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다음
1: 네.
2: 주는 다자이 오사무의 추억으로 얘기할게요.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좋았다는 것은. 네.
1: 네.
2: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0: 네.
1: 밥
2: 아시죠?
1: 한번 먹어요, 언제.
2: 아이고, 진짜 먹을 거예요.
1: 네.
2: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장필순의 굿바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음식, 여행, 레스토랑 문화를 다루는 미국의 대표적인 미식 전문 매체 Food and Wine. 이 매체가 올해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와 여행 전문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미식 도시 순위에서 홍콩이 1위에 올랐습니다. 홍콩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이 유기적인 그런 결합으로 미식 생태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수준의 음식 문화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죠. 특히 아침 딤섬부터 시작해 세계 각국의 요리를 거쳐 밤에는 또 수준 높은 바와 칵테일 문화로 이어지는 흐름은 이 홍콩을 하루 안에 세계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로 평가하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계 이승열입니다.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장국영의 목소리로 들으셨죠. 영어 이름 Leslie Cheung, A Thousand Dreams of You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풍월의 삽입곡이기도 했고요. 뭐 참고로 2위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선정된 이 리스트의 2위, 3위까지만 말씀드릴까요? 런던 그리고 도쿄입니다. 뭐 말 나온 김에 10위까지 가보죠. 4위는 멕시코시티, 5위는 방콕, 6위는 페루의 도시 리마, 7위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8위가 프랑스 파리, 9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10위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이렇게 선정이 되었답니다. Food and Wine이죠, 이 매체 이름이. 통상 교역의 허브 도시로 20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근대에 벌어진 뭐 홍콩이 반환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뭐 시민 운동도 잦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세계의 대도시 중 하나였던 홍콩. 그런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이 요식업계가 새로운 부흥을 맞았다. 뭐 이렇게 이런 기조로 기사가 쓰였네요. 아까 제가 살짝 잘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동서양이 결합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이렇게 존재하는 미식 생태계로 주목을 받았다. 이게 맞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그 나이파이동스라고 야외 노점 식당 이런 것들, 뭐 오래된 티하우스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지만 파인다이닝, 세상이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레스토랑도 또 이렇게 열고 하고 있는데 Wing and the Chairman, 뭐 저는 가본 적이 없는 이런 곳이지만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네요. 그 방송으로 유명해진 셀럽 셰프죠. 안성재 셰프의 업체가 눈에 띕니다. 홍콩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군요. 믹솔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모던 칵테일 이 문화에 있어서도 홍콩이 그 온라인으로도 자주 소개되는 걸 봤는데 또 이런 또 나이트 라이프 이른바 식사 후에 밤 이런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또 인프라도 잘 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사가 폐업하는 업체도 적진 않지만 이 에너지는 그 업체에서 일하던 그런 스태프들이 또 창업을 하면서 또 보전이 되는 마치 무슨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그 에너지는 또 세상에 발산된다. 또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콩 다녀오실 일 있으면 우리 한태인 패널이 홍콩 종종 가는데 파인다이닝 경험해봤어? 뭐 이런 칵테일의 성지는 가봤니? 하고 물어보면 전혀 여유가 좀 있어야 또 즐길 수 있는 문화일 텐데 말이죠. 김정아님께서 홍콩 여행 갔을 때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맛있었던 이유가 있었군요. 이럴 줄 알았어.

있으면 좀더 먹고 올 걸. 그러게요. 다음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디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뉴 재즈 그룹이죠. 휴명 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그리고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앱 통해서 공개 방송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EBS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에 또 방송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7일 스튜디오 라이브 음악쇼 새음행 라운지로 또 마련됩니다.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가 오랜만에 찾아오는데요. 2집 흥보전으로 돌아온 이날치의 더 새로워진 음악을 스튜디오 라이브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 최신곡 먼저 리카르도 스티몰로의 Un minuto in più 1분만 더 그리고 이어지는 곡 아킬레 라우로의 Comuni immortali 불멸하는 보통 사람들 두 곡입니다.

Italia, Achille e Lauro, Comuni Immortali, 불멸하는 보통 사람들,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리카르도 스티몰로의 Un minuto in più, 1분만 더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5월 4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시베리아의 정적을 노래하는 목소리.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 라이너노트. 그녀의 음악을 소개하는 매체 기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레토릭이었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목소리는 러시아에서 곧바로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TV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을 거쳐서 그 배경음악을 만든 영화음악가 칸노 요코의 이름에 딸려서 우리에게 도착한 그 이름은 오리가였습니다. 오리가. 이 이름만으로 시베리아를 소환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연 신비롭고 영적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음반 수입 환경과 정보량을 고려하면 오리가라는 이름은 시베리아 설원보다 무국적 뉴에이지 보컬리스트로 먼저 다가왔으니까요. 그럴만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오리가가 참여한 OST를 발매한 일본 레이블은 그녀의 러시아적인 색채를 내세우기보다 유럽풍의 세련된 뉴에이지 이미지를 강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은 오리가를 막연히 북유럽이나 프랑스 계열의 가수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일본 음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리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러시아의 자연 환경의 소산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는 공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진 완벽한 정적과 마주하게 되죠. 역설적으로 그 지독한 고요 속에서 내 안의 작은 고동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적인 화음, 코스믹 하모니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음악 이전의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내 목소리로 그 정적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1970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태어나 5살부터 성악을 정식으로 배운 시절 그녀의 이름은 올가 미탈리에브나 야코블레바였습니다. 고향의 음악학교 졸업을 앞둔 1990년 일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삿포로를 방문하는데요. 그녀의 노래를 들은 일본 프로듀서들이 계약을 제안하면서 올가는 오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설원의 목소리는 국적을 초월한 신비주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일본의 네오클래식 음악 씬에서 활동하면서 오리가는 국적을 초월한 음악 정체성을 쌓았습니다. 간노 요코와의 협업은 클래식 오페라의 뿌리를 둔 오리가의 음역을 앰비언트, 일렉트로니카로 재구성하고 확장했습니다. 다국어 가사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오리가에게 경계선상의 목소리라는 위상을 부여했죠. 결과적으로 그녀의 음악 서사는 러시아 전통 성악에서 일본 팝 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하위 문화 음악으로 유목하며 확장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시베리아 설원의 목소리, 사이버 에테리얼 보이스 오리가를 만났습니다. 1990년 초중반, 그 당시에 일본의 프로듀서나 평론가의 귀에 가닿은 오리가가 되기 이전이었죠. 올가의 이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희소한 소리,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에, 예, 화들짝 놀라곤 하는데, 음악가의 음악 프로페셔널 들이 그 소리를 발견했을 때 번쩍 눈이 띄었을까요? 희토류를, 예,

대단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렇게 희소한 게 소개가 되고 또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그 개체가 많아지죠. 또 모방도 하고 학습도 해서 그런 사운드 질감을 또 더 잦게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들어야겠죠. 우리가 예, 초반은 그랬다. 성악으로 일단 정규 교육을 받은 그런 목소리이지만 본인이 본인의 말로 이렇게 신비하게 영하 40도의 그런 악조건에서 공기조차 얼어붙는 그런 환경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그런 DNA가 더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요소. 첫 곡은 일본 말로 부른 노래 가즈 노 나카 노 솔리테아 바람 속의 솔리테어 1995년 오리가의 정규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디스코그래피는 앨범 숫자는 적진 않네요.

오리가의 곡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죠. 오늘도 일본에서의 활동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후 칸노요코와의 만남도 설명을 했는데, 칸노요코라는 사람은 거칠게 설명하면은 세계적 수준의 장르 해체론자다. 그러니까 그가 담당한 뭐 애니메이션 영화든, 주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대부분이죠. 그 사운드트랙에 그 작품의 세계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장르를 배치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죠. 말이 되게. 그리고 오리가와 연관 지어 보면은 언어 역시 어떤 중요한 요소, 악기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오리가가 구사하는 러시아어, 또 라틴어, 영어, 일본어, 뭐 의미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음색의 차이를 중요시 사용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장면 장면 찰떡같이 어울리는 그런 상징적인 보컬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너 유니버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너 유니버스 소개를 안 했죠? 이너 유니버스가 바로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2002년 이 작의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그 보이 소프라노의 목소리도 사용이 됐다고 하니까요. 아까 설명드린 해체론자이자 장르의 박물관장인 그런 또 면모가 돋보이고요. 무엇보다 오리가가 그 중심에 소개되고 있죠. 보이 소프라노는 영국 출신의 베네딕트 델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에도 이 사운드트랙에도 하워드 쇼의 음악에 이 소프라노 음성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바이드 했다 그러는데 하워드 쇼 감독이 가져다 잘 썼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송자연님께서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라고 또 이너 유니버스 나갈 때또 코멘트 올려주셨습니다. 세요미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질 음악 두곡 듣고 오죠. 호베르토 칼루스의 1972년 곡 Como vai você?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바로 Como vai você? 스페인어 리메이크죠. 스페인의 로사리오가 부른 La Distancia, 거리. 이 곡까지 두곡 듣고요. 세요미의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세 음악이 전한 노래는 베냉 출신의 안젤리키 조가 부르는 Les Enfants Perdus, 길 잃은 아이들입니다. 2002년 앨범 Black Ivory Soul 수록곡이죠. 아프리카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현대의 음악으로 계승하는 그녀답게 이 앨범에선 브라질 퍼커션 중심의 리듬을 도입하고 있죠. 공동체적인 리듬, 극단적인 호흡을 강조하는 사운드 위에 아프리카 어린이의 권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앨범 발표 같은 해에 안젤리키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도 임명이 됐고요. 이후 아프리카 전역을 방문하면서 어린이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나라 베냉에 또 바통과 재단을 설립해서 소외된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들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우리 등을 떠밀 때조차 그들은 그 자리에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볼 때 그들은 한결같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를 보고 있죠. 그들은 말에 서툴러요. 어딜 가도 누구나 넘쳐나게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그 아이들은 언제나 추위에 시달립니다. 바깥 세상에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모질게 겁박하는데도요. 우리가 어쩌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스쳤을 뿐인데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 가까이 다가갈까요?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의 하늘에 색을 입혀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 음행이 전한 노래, 방금 소개한 베냉의 아티스트 안젤리키 조이의 2002년 발표곡 Les Enfants Perdus, 길 잃은 아이들. 이 곡을 일부 마무리 곡으로 들어야겠네요. 오늘 2부 순서는 한테인의 월드 차트인데 태인 씨의 개인 사정으로 한 주 쉽니다. 대신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 씨와 함께하는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재즈 스탠다드, 뭐 정확히는 스윙 재즈 시절에 글렌 밀러가 만든 노래죠. Moonlight Serenade. 오늘은 2001년 네덜란드의 로마니 재즈 트리오, The Rosenberg 트리오와 벨기에의 거장 투츠 딜레망스의 협연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있습니다. 3951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앞서서 세아라 시간에 오늘 오리가 그리고 칸노요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에반게리온 음악 듣고 싶어진다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Fly Me to the Moon 영국 가수 클레어가 부릅니다. 이 노래 듣고요. 이어서 임희훈의 뮤직 설레 함께 하시죠.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들을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평론계의 앙팡태 드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유, 대단히 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한태인 씨가 사정상 못 나오는 관계에 또 네. 급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아, 별 말씀을요. 저야 뭐 늘 뭐 5분 대기조가 아니라 네. 저는 뭐 50분 대기조입니다.
0: 50분?
1: 네, 한 50분이면은 뭐 오기 있냐? 때문에 네, 항상 대기하고 있고 뭐 오늘 할 뭐
0: 실험해봐야겠다.
1: 네. 아, 진짜로?
0: 진짜로 나타나는지.
1: 네, 네, 오늘 할 일을 뭐 내일로 미루지 마라라고 하는데 저는 내일 할
0: 내일 할 일을 오늘로 당겨서
1: 네, 오늘로 당기는 것도 네. 방법이다.
0: 네. 네, 사실 좀 5월에 이제 조정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공지를 하긴 했나? 헷갈리는데 화요일 날 안 했네요. 공지를 안 했는데 이 계기로 아예 사정을 좀 교통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화요일 날 순서를 맡고 계시잖아요. 두 분. 임희윤 네. 기자 그리고 김광현 편집장. 두 분 다 해외 일정이 잡히셔가지고
1: 국내 이번 건 국내입니다.
0: 이번 건 국내예요?
1: 네, 이번 건 국내. 네.
0: 그 해외는 언제지? 해외는 다음 달인가?
1: 네, 6월 말.
0: 이번에는 국내군요. 네. 예, 그럼 해외 일정은 다음 달에 소개하고.
1: 네.
0: 그러니까 국내 일정으로 내일이죠, 화요일 그 당겨서 오늘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도 또 불참을 하시게 됐는데 또 이렇게라도 또. 뭐 스스로도 좋으시겠네요. 좀 내일 예
1: 맞아요. 이렇게. 사실 예. 내일 정말 불가피하게 웬만하면 제가 정말 심지어 국내 일정인데 국내 일정은 제가 EBS 교육방송이 항상 1순위인데 영순위인데도 예. 불구하고 아주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어서
0: 영순위 이벤트가 있나 보죠.
1: 네, 마이너스 순위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마이너스 1순위가 예. 들어오는 바람에. 예. 예. 네, 정말 송구하게도 네, 단가 센 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서 항상 부채 의식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정말 네. 오히려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0: 저희가 단가를 높여드리지 못한 그런 아니, 아무튼 그 음악 네. 관련 이런 또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뭐 200% 합니다. 그래서
1: 네, 아마 예. 네, 장기적으로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테마가 또 급하게 또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네. 또 재밌는 걸로 채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0: 되는 거고, 카라야는 독일, 오스트리아인가 독일인가 하여튼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미국 사람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고.
1: 그렇죠.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서로.
0: 스타일도
1: 네. 그런
0: 일단
1: 걸로.
0: 마일스 데이비스는 좀 이렇게 좀 때리면서 가르치는 그런 거였나요?
1: 눈빛으로 많이 때리죠. 레이저 눈빛 쏘면서.
0: 그분이
1: 네.
0: 또 그렇게 프로페셔널 복싱 수준의 그 복서라고 들어가지고,
1: 그렇죠. 뭐 험한 분이죠,
0: 예,
1: 사실. 네.
0: 그렇게 확보하는 리더십, 그런 카리스마도 무시 못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사진만 봐도 달라요. 이렇게 뭐 검색창에 마일스 데이비스와 듀크 앨링턴 사진만 검색해 보셔도 와, 이 사람들은 정말 극과 극이구나. 듀크 앨링턴은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고
0: 인자하죠.
1: 마일스 데이비스는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은
0: 네,
1: 느낌이고.
0: 항상 약간 와일드한 늑대 눈빛을.
1: 그렇죠. 늑구도 아닌 늑대의 눈빛을 보여주는.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0: 그렇게
1: 네.
0: 또 개발하시는 독자적인 테마로, 주제로
1: 네.
0: 강연을 하시거나 요청 들어온 건뭐 없어요? 요즘 뭐.
1: 최근 들어온 건 이제 마이클 잭슨 관련된 거.
0: 아, 마이클
1: 아무래도
0: 잭슨
1: 네.
0: 영화가
1: 그렇죠.
0: 개봉되잖아요.
1: 13일에 마이클이라는 전기 영화가 개봉이
0: 네.
1: 돼서 아마 그거 맞물려서
0: 예.
1: 요청을 주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 영화 재밌을까요?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뭐.
1: 사실 저는 못 봤는데 보신 분들 얘기에 따르면 잘될것 같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전기 영화 흥행 기록을 첫 주행기로 깼고요. 지금 마이클 잭슨 앨범 스릴러 같은 경우에 빌보드 앨범 차트 7위로 지금 바로 역주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응도 좋고 보헤미안 랩소디 못지않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려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웅서사로.
0: 영웅서사로.
1: 네. 그래서
0: 인기 많겠네요,
1: 영화
0: 상업적으로.
1: 팬들, 그러니까
0: 예.
1: 영화 매니아들한테는 또는
0: 외면
1: 평론가들한테는
0: 받을
1: 네,
0: 것이고.
1: 외면을 받지만
0: 이 다수의
1: 네.
0: 그 영화
1: 네.

0: 하는 게 이런 거니까요.
1: 뭐 이런 거예요, 진짜.
0: 저 음악 이 주제 저 주제.
1: 저 오늘 정해 골라오신 음악은 네. 솔직히 아티스트는 한 팀 빼고는 다 모르는 팀이에요. 오. 네. 세 번째 음악은 알아요. 오. 네. 네. 네. 그룹을 알죠. 근데 음악은 이건 또 처음 접하는 음악이에요.
0: 흥미롭습니다. 네. 네.
1: 이거 좀 히트곡들 위주로 고른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뭐 좀 나름 유명한 곡들인가요?
0: 아니, 나름 요 아티스트들한테는 또 뭐 대표곡이긴 합니다.
1: 네네. 그럼 네. 첫 곡부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0: 네. 일본 그룹이고요. 일본 히로시마 출신의 3인조 걸그룹이고요. 네. 저는 이 그룹의 음악을 이 곡으로 이제 처음 접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네. 파퓸이라는 걸그룹입니다.
1: 파퓸?
0: 네. 영어로 하면 퍼퓸.
1: 아, 일본식 발음은 이거죠. 예.
0: 향수죠.
1: 향수라는 그룹, 걸그룹에.
0: 네, 이 파퓸이라는 그룹. 이게 참 재밌는 게 언어마다 똑같은 철자도 음절 수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죠? 언어마다.
0: 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글로벌 햄버거 체인 같은 경우에 마고? 우리나라는 네 글자로 표현이 되지만 네. 영어로는 또 네 개지만은 세 개에 가깝게 또 표현이 되고 예, 예, 예. 하지만 일본어로 가는 순간 여섯 글자가 마크도 나르더라고요. 예. 네.
1: 혹시 중국에는 또 다른 중국은 대안이 있잖아요.
0: 중국은 한 네 개로 보통 맞추지 않나요? 예. 뭐 용영호제 이런 식으로. 아.
1: 코카콜라를 네. 또 그렇게 아 코카콜라는
0: 그것도 네 글자로 네. 맞췄던 것 같은데
1: 원래가 또 네 글자
0: 원래 네 글자긴 네.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퍼퓸이 마치 파퓸의 새 음절로 변화하듯이 네. 이분들의 이 2008년 메이저 데뷔 앨범 첫 곡인데 폴리리듬이라는 곡이에요.
1: 폴리리듬.
0: 네 하지만 이제 일본어 원어 제목으로는 폴리리즈무.
1: 리즈무
0: 다섯 음절이 되죠.
1: 폴리리즈무.
0: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절묘한 게 폴리 리듬이라는 이제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리듬은 리듬 그 리듬 박자할 때 리듬이고요. 네. 이 폴리라는 거는 이제 다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예를 들면은 3박자 체계와 4박자 체계가 동시에 나온다거나 4박자 5박자가 동시에 나와서 이게 상당히 헷갈리면서 오묘하게 빠져드는 그런 박자 체계거든요. 네, 그래서 네. 폴리리듬이라는 걸 많이 쓰진 않는데 심지어 이렇게 걸그룹의 팝 음악에서 폴리리듬을 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1: 이 음악에는 리듬 체계가 그렇게 구성이 됐다.
0: 네, 이 한 1분 30초 정도의 훅 부분, 후렴구 부분에 들어가면
1: 그 시도가
0: 후렴구 네. 가사가 심지어 폴리리즈무인데 네. 폴리리즈무를 이제 다섯 글자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4박자의 곡이에요. 네. 근데 폴리리즈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악기가 안 맞게 되죠.
1: 네, 어긋나게 하는 네, 거죠.
0: 어긋나게 네. 되죠. 근데 심지어 비트 자체는 4분의 4박자에 4분음표에 한 번씩 찍어주고 그러나 8분음표 단위로 폴리리즘이라는 다섯 개 단위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한쪽의 그 신스 사운드로는 16분음표 기준으로 3박 기준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박, 4박, 5박의 폴리리듬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약간 헷갈리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부분 못 듣고 왔는데 뭐 그래요? 앞으로 큐반 접근이에요? 막 클럽에처럼 이렇게 막 헷갈리게 이렇게 그룹핑을 막 나누면서 막
0: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네. 일렉트로 팝적인 네. 가차 없는 접근인데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폴리 리즈무를 후렴구에서 아홉 번 하고 리즈무라는 또 3음절을 여섯 번 합니다.
1: 1분 30초 때부터
0: 그렇죠. 그다음에 폴리 루프라는 게 등장해요. 요것도 폴리루프. 다섯 음절이 되는 폴리 루프라는 얘기인데 요걸 여섯 번 한 다음에 루우프 이 3음절을 다섯 번 합니다. 그러면은 9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3을 하면은 이제 8분음표 기준으로 108번의 8분음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하는 엇박을 이제 추임새를 8분음표를 20개를 넣어요. 그래서 128개의 8분음표로 해서 최소 공배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8개의 8분음표면은 4박 기준 16마디가 돼요. 오. 16마디를 딱 맞추는
1: 잘 나눴네요.
0: 그러니까 거의 이게 듣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건지 아니면 뭐 기하학 뭐 이상한 건축물을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는 건지 이런 착각이 드네요.
1: 듣기에는 어때요? 뭐 이렇게
0: 듣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고 네, 귀엽고 뭐 좋습니다.
1: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저처럼 음악의 구조 자체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한테는
1: 이게 뭐야 하면서 발견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마음? 네.
0: 네, 저는 진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접하고. 네.
1: 그렇구나. 저는 그 아프로 큐반 얘기한 게 간혹 그 클럽의 리듬이 뒤에서 들리게 되면 굉장히
0: 아,
1: 헷갈려지거든요.
0: 맞아요. 그게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1: 그게
0: 딱
1: 막
0: 뒤에서.
1: 어지럽고 막
0: 네.
1: 그런데 이런 뭐 EDM이잖아요. 댄스 음악.
0: 그렇죠.
1: 아, 테크노팝이구나.
0: 테크노팝.
1: 네. 여기서도 그런 걸또 그걸 또 이 노랫말로 이렇게 쪼개서 이걸 본인들이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겠네.
0: 그렇죠. 아마 이 나카타 에스타카라고 하는 이 프로듀서가 천재 프로듀서인데, 원래 캡슐이라는 일렉트로팝 듀오의 멤버이기도 하고, 이 퍼퓸의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또 캐리 파뮤 파뮤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테크노팝 아티스트의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1: 한국엔
0: 그러니까 이
1: 크레용
0: 사람이,
1: 팝이 있죠.
0: 아,
1: 진짜.
0: 그러네요. 이
1: 크레용
0: 사람이,
1: 팝은 폴리듬 안 했나? 빠빠빠.
0: 그거는 폴리리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한
1: 농담이에요.
0: 리듬이었던 것 같아요.
1: 농담이에요.
0: 네. 하여튼 이 나카타 에스타카가 아마 잘라붙이는 형식으로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퍼퓸이 무대에서 이거를 구사해야 되는 순간은 모든 걸다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1: 외워서
0: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1: 눈 감고도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0: 네.
1: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소개해 주시죠. 이 일본식 발음으로.
0: 네. 그룹 파퓸우의 홀리 리즈무.
1: 오늘 이미윤의 뮤지컬러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듣고 오죠.

0: 일본의 테크노 팝 유닛 페르푸무?
1: 파퓸무.
0: 파퓸무.
1: 네.
0: 예, 폴리리듬이었습니다. 2008년도 발매된 음반에서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첫 곡으로 골라오셨습니다. 선수들이 제목으로 말아주는 음악 강의 1편이었습니다. 왜 밴드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1: 네.
0: 그뭐 기타라든가 뭐 이런 악기가 주로 혼자 인트로를 탁 시작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원의 시작을 하는 리프가 아닌 거예요.
1: 못 갖춘 마디.
0: 예, 근데
1: 네.
0: 이제 그렇게 리듬을 이해하다가 갑자기 드럼이
1: 맞아요.
0: 껴들기 시작하면 이게
1: 맞아요.
0: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변모해가지고
1: 맞습니다. 맞아요.
0: 출발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팝에서 종종 나오긴 하는데
1: 그렇죠.
0: 오늘
1: 맞아요.
0: 이 누구지? 이
1: 파퓸무.
0: 파퓸의
1: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으로서. 파퓸무. 네.
0: 파퓸무는 야 이것도 라이브로 연주를 본인들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 그렇죠. 설사 립싱크를 한다고 해도
0: 네.
1: 이게 입 모양이 맞아야 되기
0: 맞아야 되는데
1: 때문에, 네,
0: 하나,
1: 이거를 다
0: 네.
1: 외워야
0: 그것도
1: 돼.
0: 쉽진 않죠?
1: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박자 체계를. 네.
0: 그러니까 연습을 보통 해서는 안될수 있겠죠.
1: 네.
0: 김정환님께서 머리 띵해지네요, 혼미해요, 최소공 배수 3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3911님의 문자도 있습니다. 뭐 악보 잘 그리는 분은 이거를 악보로 막 그린 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팬으로서 난 이걸 따라 부를 거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아니면 횟수를 뭐 외워버린다든지.
0: 아예
1: 네.
0: 무슨 방법이든 써놓고 이걸 반복해서
1: 그렇죠.
0: 습득을 할 수는 있겠네요.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곡 흥미롭네요. 벌써 두 번째 곡더 기대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음악 용어는 이제 주로 클래식 악보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0: 네.
1: 그런 용어긴 합니다만.
0: 무지 많더라고요. 그
1: 네.
0: 지시어가.
1: 지시어가
0: 예.
1: 많죠.
0: 막
1: 클래식
0: 무지
1: 보면은 뭐 일단은 악장의 어떤 전체적인 템포에 대해서 뭐 안단테가 어떻고 아다지오가 어떻고 알레그로가 어떻고 뭐 콘브리오 뭐 많이 붙죠.
0: 깐타빌레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붙고.
0: 영원 있게 해라 뭐 이런 꼰 아니마 뭐 이런 것도
1: 맞아요, 맞아요.
0: 참
1: 별하별 게다 있어요.
0: 그냥 만들어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1: 그런 뭐 실제로 아마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쌓이다
1: 그냥
0: 보니까 이게 많아진 거.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악보 안으로 들어갔을 때또 이제
0: 네.
1: 지시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가
0: 네네네네.
1: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크레센도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더 익숙하네요.
1: 네,
0: 크레센도.
1: 크레센도 점점 세게.
0: 점점 세게.
1: 네, 점점 세게.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0: 실제로 커지는 거잖아요. 이
1: 실제로 음향이 커지는
0: 음량이
1: 거죠.
0: 커지는.
1: 네, 더 강하게 연주를 점점 그 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임윤찬 씨 출연했었던 그 반클라이번 콩쿨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목도 크레션도였었고 아마 그게 이제 콩쿨에서 점점 토너먼트로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뭐 참가자들의 압박 이런 걸 아마 크레션도로 표현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 준비한 곡은 이제 데크레션도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D가 붙으면 보통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점점 여리게입니다.
0: 점점 여리게.
1: 점점 여리게라는 곡이고요. 롬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래퍼입니다.
0: 이건 힙합 장르인가요? 그렇게.
1: 힙합 장르고요. 힙합인데 좀 아무래도 2010년대 이후로 오면은 감성 힙합 같은 것, 멜로디 랩, 싱잉
0: 네.
1: 랩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래퍼 중에 한 명이에요.
0: 네.
1: 이 이름이 좀 재밌는데 롬빨이라고 Lompal인데요.
0: 뭐 뜻이 따로 있나요?
1: 이게 이제 예명인데 원래 이제 학창 시절에 별명이었다고 해요.

0: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너 안색이 항상 안 좋아, 안색이 창백해,
1: 창백하다는 뜻이군요.
0: 창백하네, 아이. 그러니까 롬 빨입니다. 그러니까 L 어포스트로피 HOMM이죠. 그러니까 뭐 남자를 얘기할 때 옴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패션
1: 롬
0: 브랜드
1: 하듯이.
0: 같은데 좀 이제 많이 쓰이지만 거기에 이제 영어로 pale, pale blue eyes 할 때, 창백한 이게 이제 빨이거든요. 네, 철자는 똑같습니다. 빨. 네, 그래서 롬빨이었었는데 이거를 철자를 변형해서 LOMPAL로 롬빨이라고 보는
1: 이렇게
0: 예명,
1: 재조합한 거군요.
0: 네,
1: 정리를 이렇게.
0: 삼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힙합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더좀 멜랑콜리한 감성적인 팝 또는 락의 느낌들을 많이 담기 시작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그 인기를 얻게 됐고요. 이 2022년에 발표된 이 모베조드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예, 질서가 잘못된, 순서가 바뀐 이런 앨범이었었는데, 이 데크레션도라는 곡은 이제 본인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심지어 새로운 남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 기분이
0: 대한,
1: 좋을 리가 없죠.
0: 그렇죠,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
1: 잠깐, 지금 힌트가
0: 네.
1: 뮤직비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설마, 저런 상황의 영상과 사운드로도 표현한 건가요? 지금 물에
0: 이거
1: 가라앉는
0: 약간
1: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는.
0: 본의 아니게 웃긴데요, 이거 약간.
1: 소리가 그럼 물에 가라앉은 소리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그런 건
0: 물에
1: 아니고?
0: 가라앉으면서 차 안에서 막 노래방 마이크 같은 데다가 열심히 노래를
1: 그러니까
0: 하네요.
1: 소리가 자연스럽게 여리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들리게. 물에 가라앉으면서.
0: 사실 그렇게까지는 또 표현은 하진
1: 안
0: 않았고요.
1: 왔고.
0: 다만 이제 특이한 거는 벌스가 1절, 2절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에미넴의 에잇 마일 사운드트랙처럼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가 훅에 들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잔잔해져요, 음악이.
1: 거기서 디크리션도가
0: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점점

0: 이건 또 노랫말에서 또 본인이 또그곡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거죠.
1: 그렇죠.
0: 네.
1: 네. 그리고 이 앙투안 발랑티넬리라고 이제 이탈리아계예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보통 악보에 쓰이는 용어들이 이탈리아어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철자만 보면은 데크레성도 이렇게 발음할 것
0: 네.
1: 같은데 정확하게 데크레센도라고 발음을 이탈리아계답게 합니다.
0: 거기가 또 종주국이니까
1: 그렇죠.
0: 표현이. 듣고 오죠. 프랑스의 힙합 아티스트 롱팔의 데크레션도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과 함께하는 뮤직 설레. 오늘은 선수들이 제목으로 말아주는 음악 강의 1편이란 테마로 고르신 음악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온 곡은 프랑스의 힙합 아티스트 롱빨의 네크레션도였습니다. 자, 이런 또 지시어, 음악적 지시어도 하나 알았죠?
1: 네.
0: 추가로. 크레션도의 반대, 점점 여리게, 디크레션도. 음악 강의 1편을 통해서 또 이런 음악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1: 네.
0: 세 번째 음악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고요.

0: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장르가 대중화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친 REM입니다.
1: 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던 건가? 관심이 없었나 보다. 이거 여태까지 몰라요.
0: 그 램 수면할 때 그거 아닌가요?
1: 근데 중간에 아 네. 맞네.
0: 그죠. 네.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1: 네, 래피드 네. 아이 무브먼트. 네. 알았는데 까먹고 있었구나. 별거 아니었네.
0: 그러니까요. 네. 네. 이분들의 이제 1996년에 나왔었던 네. 이 New Adventures in Hi-Fi라는 앨범에 네. 제목이 Evo the Letter예요.
1: Evo the Letter. 네. Evo는 뭔지 압니다.
0: 그죠.
1: 기타리스트를
0: 치시는 분들은 예, 많이 아시죠.
1: 쓰는 네. 도구죠, 도구.
0: 맞아요. E라는 알파벳 뒤에 이렇게 줄이 하나 거 있고
1: BOW
0: 활을 얘기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준말이겠죠 일렉트로닉 보우의 준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자활이겠죠
1: 네. 뭐 첼로나 바이올린에 네. 사용하는 그 활
0: 네
1: 그래서 전자식으로
0: 뭐, 네. 맞아요 예전부터 이제 기타의 특징 뭐 장점이자 단점이 한번 줄을 이렇게 튕기면 그 소리가 처음에 이제 어택감은 강한데 이게 오래 지속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레제플린 시절부터 지미 페이지 같은 기타리스트는 활로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1: 예. 네, 기괴한 뭐, 기괴하면서도 멋진 모습이었죠.
0: 맞아요. 그리고 뭐 시교로스의 윤씨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도 활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1: 한국 그룹 로로스도
0: 했었고 예. 주로 이제 첼로 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런 실제 물리적인 활 말고 일렉트로닉 보우, 이 보우라는 전자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네. 이 손 오른손 보통 오른손이죠. 오른손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장비를 이렇게 쥐고 연주를 하시는 거를 아마 무대 가까이서 보면 가끔 네.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이보인데 실제로 이 곡에서 이제 이보 연주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1: 네네.
0: 네, 이보 더 레터인데 편지를 이보한다는 거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시적인 허용 같은 건데.
1: 네네네.
0: 그러니까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면은 영화 배우 요절한 리버 피닉스에게 이 REM의 보컬인 마이클 스타이프가 실제로 썼던 편지를 노랫말로 해서 만든 곡. 되겠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REM의 기타리스트인 피터 버기 이보우를 사용해서 또 기타의 그 드론 연주라고 하죠. 쭉 지소금이 나오는 네네. 그런 연주를 또 선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특이한 거는 피처링 보컬로 패티 스미스가 참여를
1: 그래요?
0: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조합을 보여주는.
1: 리버 피닉스의 그 사고 발생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온 곡인가요? 혹시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어서 듣고 와야죠. REM이 네. 연주와 노래로 Evo the Letter featuring Paddy Smith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설레 오늘의 테마 선수들이 제목으로 말아주는 음악강의 1편 세 번째 곡 밴드 REM 미국의 아티스트의 Evo the Letter featuring Patti Smith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팀은 뭐 노래 제목보다는 이제 아티스트 명에 네. 음악 강의가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아폴로 440이라고 하는 영국의 전자음악 그룹이고요.
0: 네.
1: 이 아폴로 하면은 뭐 달 탐사선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아폴로가 440호까지 있을린 만무하고
0: 그럴 리는 없죠.
1: 그럴 리 없고. 네. 그래서 이 아폴로 440이라는 거는 440Hz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A, 440이죠.
0: 네.
1: 그러니까 A음이 주파수가 이제 440Hz다. 보통 이 A음 라음에 맞춰가지고
0: 네, 네.
1: 모든 악기를 조율을 많이 하잖아요. 오케스트라부터 뭐 기타까지. 네.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우리가 어떤 전자음악계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겠다. 어떤 이런 출사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렇구나.
1: 네.
0: 이거는 440Hz로 튜닝한 악기로 연주를 했겠죠. 요즘 뭐 어떤 피아노 연주는 뭐 432Hz 튜닝입니다. 뭐 이러면서 네. 뭐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요즘 네. 뭐 힐링 주파수라고 네. 해가지고 뭐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0: 그게 더 뭐 순정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그런 배음과 관련한 이 수식은 더 잘 떨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1: 맞아요. 네.
0: 뭐 한번 들어봤더니 뭐 실제로 뭘 느낄 수는 없던
1: 그렇죠 거의 이제 분간하기 힘들죠 네. 이 정도 차이면 네 그런데 예. 어쨌든 이분들의 Pain in Any Language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97년에 나왔던 Electro Gliding Blue라는 앨범에 실려 있는데 이 앨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앨범이고요.
0: 네.
1: 기본적으로 전자음악 기반이지만 빅비트라든지 드럼 앤 베이스 같은 것들이 기반으로 깔려져 있지만은. 뭐 락부터 재즈, 힙합 같은 것들의 영향이 정말 그 절묘하게 녹아있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의 처절한 발라드곡, 거의 유일한 발라드곡이고요. 보컬 피처링은 이제 빌리 맥켄지라고 하는 The Associates의 보컬리스트. 요절을 했는데 요절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녹음이 됐습니다. 유작이 된 그만큼 처절한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1탄이니까 언젠가 또 2탄도
1: 네.
0: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네.
0: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폴로 440 영국 그룹의 Pain in Any Language. 오늘 마지막 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예.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오늘 장국영의 곡을 들으면서 출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영국 그룹 아폴로 440의 Pain in Any Language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습니다.

0: 짧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앰퍼센드원의 미국 투어 기간 동안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라는 특명을 받고 돌아온 진진입니다. Welcome to day! 심리학에는 회고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남는 기억의 구간을 뜻한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이 회고절정의 기억은 혼자 간직할 때보다 누군가와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재회를 해서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합니다. 혼자 간직하던 추억을 꺼내 우리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맞장구 쳐줄 누군가와 만나는 일.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지난 시간은 어떤 페이지로 남아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회고절정을 다시 기록하려고 합니다. For this special 5 weeks, I'm your special DJ, 진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스페셜 DJ 진디입니다. 후후!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저의 굉장한 스페셜한 유닛이죠. 주니지니의 favorite memory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풍선 또 이렇게 저를 또 환영해주는 우리 아두란 제작진 덕분에 굉장한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공기 정말 그리웠습니다. 저의 고향집, 아니 약간 친정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비운 사이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항공이분들 보고 싶었다고 소리 질러주셔도 좋고 그동안 쌓인 안부를 막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진디가 오늘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리아신님께서 찐디가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매일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박효민님께서 우리 최고의 DJ가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DJ 찐디 마할키타 마할키타라고 사랑해라고 해주셨고요. 미카V.V님께서 찐디 목소리 들으면 한 주 시작이 확 밝아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도 같이 재밌게 놀아요. 좋습니다. 오프닝으로 저희가 또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재회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재회라고 하면 오늘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EBS, 일산 EBS에 이렇게 와가지고, 어릴 적 살던 동네 와가지고, 이 재회하는, 아까 뭐였죠? 무슨 뭐라 그랬니? 내가 아까. 무슨 절정이요? 예, 그 느낌. 굉장히 지금, 회고절정. 예, 지금 그 기분을 제가 만끽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생일이 3월 15일이었는데 3월 15일 이후로 팬분들을 만나 뵌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5월 4일 월요일 스페셜 DJ를 하면서 우리 아로아 그리고 항공이 분들과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 뵙는 요 순간이 재회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릴 때 살았던 일산 이라는 동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 중학교 때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만나 뵙고 굉장히 학교 다니기 싫어하던 우리 박진우라는 학생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EBS에서 라디오도 하고요. 이렇게 잘 성장했다라는 걸 조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뭔가 잘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Q&A 찐디에게 물어봐 시간인데요. 항공이들 오랜만에 돌아온 찐디에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겠죠? 찐디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드립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찐디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1777님께서 찐디 오랜만에 아도란에 돌아온 소감이 어떤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도란에 DJ로서 이렇게 온 거는 사실 거의 1년이 됐나요? 1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치 일주일 전에 온 것 같은 이 느낌. 마치 내 홈그라운드에 다시 컴백홈한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아늑하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로아 라이스님, 찐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DJ가 아닌 동안 아도란 몇 번 들었어요? 크크크크 에이 설마 까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들었을까요? 1년 동안 내가 안 나오는 아도란은 아도란이 아니었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제가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항공이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자, 우리 드파올라 제니님께서 DJ 졸업 후에 가장 그리웠던 건 뭐야? 저는 그냥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그 공간이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항공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HR27님께서 아도란 픽 김밥 좋아하던 찐디 오랜만에 EBS 와서 먹은 점심 메뉴가 궁금해요. 역시나 우리 HR 이칠님께서는 선구안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오자마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예. 자, 우리 린드럼67님께서 오랜만에 돌아온 지금의 기분을 아스트로의 노래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뭔가 이 분위기, 가사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위기로 따져본다면, 아스트로의 run. 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 너에게로 가는 길, 뭔가 너에게 가고 있어라는 내용을 가진 아스트로의 런을 좀 오랜만에 저희가 딱 데뷔 2년 차에 냈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면 그 몽글몽글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펄 무스톤 나인님께 펄 무스톤 나인님께서 찐디를 그리워한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찐디를 항상 기억하고 뭔가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항상 DJ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고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이렇게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는 우리 로아들 그리고 항공이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오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항공이들과 그리고 로아들이 많이 참여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 많이 하고 속에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디다 얘기하지? 그냥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그냥 찐디가 돌아옴으로써 얘기할 창구가 생겼네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하면 좋은 한달 그리고 5주간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에다도디33님께서 아이돌 한국어 복귀에 대한 기쁨을 몸짓으로 표현해 주세요. 야, 제가 뭔가 노래 없이 춤을 추진 않지만 제가 무반주 댄스를 하나 쳐드리면 에이, welcome back, 진디. 오늘은 또 welcome day이기 때문에 무반주 댄스로 한번 마크를 올려봤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항공이들을 다시 만난 건 사실 너무나 기분 좋고 뭔가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부터 기분이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데 8시 반인가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나가야 되나? 하는데 2시간이나 더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낮잠을 거의 자듯이 2시간을 더 자고 오는 이 설레임 굉장히 뜻깊었는데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항공이들은 지금 어떤 재회 순간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의 주제는요. 다시 만난 순간. 입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 전학 간 짝꿍, 내가 정말 힘들 때 위로해줬던 이를 모를 행인, 그분과 재회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무언가와의 재회도 좋아요. 10년 만에 다시 꺼낸 기타, 다시 시작한 공부, 혹은 이사를 앞두고 다시 찾은 옛 추억의 장소까지 여러분의 다시 만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사연에 딱 어울리는, 딱 맞는 찐디의 맞춤 추천곡을 선물로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재회 이야기들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사연 만나보기 전에 노래 두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그리고 엔믹스의 Blue Valentine 준비했고요. 노래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그리고 엔믹스의 Blue Valentine까지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다시 만난 순간에 대한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김보나 F60님께서 다시 아도란에서 우리 찐디를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스마레라 아로아모 님께서도 찐디 보고 싶었어요. 멕시코로 오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제시카 나바 님께서 다시 만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다시 만난 순간에 대해서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아레아 280님의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Bless you. Thank you. 자, 우리 아레아 280님께서 DJ 찐디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재회인데요. 당신 덕분에 삶과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스트로는 제가 미처 몰랐던, 제가 필요로 했던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이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는 You're My World예요. 제 삶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콜롬비아에서 따뜻한 포옹을 보내드립니다. 신청곡은 아스트로의 You're My World입니다. 이 노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You Are My World 굉장히 따뜻해지는 노래라서 우리 아레아 280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는지 굉장히 알것 같고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앤 오 헬림 제인님께서 절대 잊지 못할 재회는 온 가족이 할머니의 생일에 함께했던 날입니다. 그날이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시는 생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로의 I'll Be There 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아스트로의 I'll Be There. 자,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뭔가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이 재회라는 게 아스트로 그리고 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스트로 You're My World 그리고 아스트로의 아비데어를 준비했으니까 노래 듣고 와서 다시 만나요.

네, 앞에 사연들을 만나보니 또 어떤 분에게는 다시 만나는 게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자, 우리 플라워 JJ님께서 작년에 엄마와 다시 만났어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은 동해님의 Good Day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야, 이제 또 해외에서 또 일을 하시거나 뭔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뭔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그 재회의 그 뭉클함이라는 게 있죠. 너무 보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부모님과의 뭔가 그런 만남이 정말 그립고 소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플라워 제인 제이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이 뭔가 팬데믹 시작 이후로 한 번도 못 봤거든요에 묻어나오는 이 감정이 저도 약간 동기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남은 뭐다? 만남은 조각이다. 서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니까. 오늘 찐디의 어록이었고요.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문득 떠오르는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시절, 그때 그 순간. 사실 저는 아스트로 노래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노래를 들을 때, 아스트로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저는 떠오릅니다. 멤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행복함, 그리고, 많은 감정들을 더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그, 잊지 못할 추억, 우리 아스트로 6명에서 이렇게 딱 무대에 있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저는, 마음에서, 그리고 머리에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추억이죠.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땀비0321님께서 쇼핑몰에서 다시 만난 전 애인, 다신 만나기 싫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만남을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다시 만난, 뭔가 인연이라고 했으면 약간, 따뜻하고 뭔가 이런 느낌인데, 뭐 반대의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 전 애인. 아주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만나기 싫어요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플라워 JJ님께서 오래된 영상을 다시 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 제 강아지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다시 만난 느낌이라 괜히 눈물이 났어요. 유유유. 맞아요. 이게 사진이나 영상 남는 건 사진뿐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당연히 좋은 추억, 당연히 좋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 때는 뭔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뜻하지 않게 우리 플라워 JJ님께서 강아지 영상을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눈물을 훔쳤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남는다는 게 좋기만은 한건 아닐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시 카메라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찐디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플라워 JJ님께 찐디가 신청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굿데이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have a good day.
1: 자, 오늘의 한국어, 오늘 배워볼 표현은 편하다입니다. 편하다 is similar to relaxing in English. It means feeling comfortable in your body and mind. 편하다는 영어로 relaxing과 같은 뜻인데요. 몸과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않아서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진디의 편안함은요, 뭔가 이 스튜디오의 이 공기와 흐름, 그리고 이 따뜻한 제작진들의 환대,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끼는 편안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집 안에 이제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아, 뭐랄까요. 그 스튜디오 안에서 사실 보통 그렇잖아요. 침대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뭔가 그렇게 누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작업실의 의자 자체가 되게 저한테 편안함을 줘요. 물론 자세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 공간에서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땡튜브를 볼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이 주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와는 상관없이. 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바쁜 일상 중에 뭔가 그런 거죠. 막 예를 들어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멈춰 서서 보는 그냥 푸른 잔디 아니면 뭔가 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초록색만 보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주는 편안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들을 때 그 편안함 그런 것까지 더해지면 저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찐디에게 편안함이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편안함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마음적인 정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로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로워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사실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여유가 없이 이렇게 뭔가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사실 사람이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멈췄을 때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면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세가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찐디가 한국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는 편안하게 쉬다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두 가지 노래를 추천을 해 드릴 텐데요. 부석순의 청바지, 그리고 우주소녀의 부탁해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다시 만나서 너무 좋잖아! 아니, 근데 진짜는 항공이들의 메시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만난 순간입니다. 뭐, 두 번째 만남을 기다리는 장소나 물건도 좋고요. 다시 만날 생각만 해도 가슴 뛰게 할 사람을 소개해도 좋습니다. 우리 항공이들이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G0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진디, 오늘 이렇게 우리랑 다시 만났잖아요. 혹시 재회를 앞두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시 이렇게 라디오를 물론 게스트로서 나갈 기회는 있겠지만 DJ로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스페셜 DJ로서 5주 동안 함께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미카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오랜만에 조카를 다시 만났는데 벌써 또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사실 제가 친조카는 없어가지고 어떤 감정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내 애기 같고 막 그렇대요, 조카를 보면. 그래가지고 이 미카님도 아마 그런 감정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감정입니다. 우리 JC70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해졌던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웠는데요. 아직 어색하네요. 찐디, 재회했을 때 관계 회복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 회복에 좀, 뭐랄까, 기본? 기본 스탠스라고 하죠. 그냥 기본 자세는 좀 쿨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JC70님께서 친구가 일단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웠는데 아직 어색하다. 그러면 우리 JC70님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지금 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좀더 쿨하게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줬으니 물론 그 친구가 너무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 좀 용서해주고 서로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쌍방으로 노력을 해야지 친구가 먼저 어떻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관계 회복이 잘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본 스탠스를 좀 유하게 좀 프리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민연이

이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사랑의 불시착에서 오빠 1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안본 사이에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이랬어요. 히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허, 1년 전에 제가 살이 많이 쪄 있었나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고, 여기서 한 3, 4kg 정도는 빼야, 리즈 시절에 턱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살을 빼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때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더 잘생겨지려고 노력할 테니까, 민현이님, 우리 기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배츠유865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진진아 몬테레이에 언제 올 거야? 너무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 아도란을 몬테레이로 보내주십시오. EBS 듣고 있나? 보내주십시오. 해외로 한번 공개방송이라고 하죠. 라디오는 보통 공개방송으로 해외로 한번 출장을 간다면 제가 책임지고, 네, 우리 아로하 분들과 그리고 항공이들 끌어모으고 오겠습니다. 자, 하하 마룬 미루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할게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더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더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외 어떤 랭귀지든 연습해가지고, 일본어면 일본어, 뭐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5주 안에 잘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에 아오야마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찐디 오랜만이에요.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10년 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한살더 먹은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야, 오랜만에 친구한테 10년 만에 또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다. 그리고 생일 축하를 같이 해준 모양인데, 야, 한 살을 더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기분이라는 건 정말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내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항공이들, 저와 다시 만난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설렜습니다. 어쩌면 다시 만난 건 멀어졌던 마음을 묶어주는 희망의 끈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오늘 이 시간, 저는 진심으로 설레고 행복했답니다. 마지막 곡은 진진의 Wave in my heart 준비했고요. 그럼 항공이들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있었죠. 1인당 무급 가사 노동 가치를 돈으로 따져봤더니 여성은 약 1,646만원, 그리고 남성은 605만원, 이렇게 2.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집안일에 참여하는 남성분들 확실히 늘고 있죠. 그리고 뭐, 배달 음식도 당연히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뭐 건조기나 의류관리기 같은 편리한 가전 덕분에 전체적인 가사 노동 시간도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또 집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Many hands make light work. 누가 더 했나 보다 내가 하나 더 덜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나누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배달 음식 너무 더 시켜 먹으면 또 안 됩니다. 그것도 저처럼 돼요. 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Chris Norman and Susie Quattro, Stumbling In.

0: Good evening, everyone. 5월 4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제가 노래 제목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I was thinking of cookies, so I guess I said crumble, you know. But 자 가사 노동 돈 가치로 환산해본 뉴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좀 이런 주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요일이나 이렇게 뭔가 할 거를 서로 정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서로 내가 더 많이 했니, 뭐 당신이 더 많이 했니, 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또 미니멀리즘으로 사는 게 좀 깔끔하게 청소도 쉽고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얘기가 있습니다. 조혜승님이요. 집안일 육아 부모가 함께해야 능률도 좋고 서로 건강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무조건 agree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소개를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미니멀리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왠지 미니멀리즘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에서 에코가 물건이 없어서 메아리가 울릴 것 같은 그런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자, 새로운 뭔가 헤어스타일 갖고 오신 크리스틴 체어 선생님.
1: Good evening, everyone.
0: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1: Yeah.
0: 아니 지금 너무 너무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So everyone, I got a haircut.
0: Yes.
1: And I also colored my hair. So it is a very dramatic transformation.
0: 처음에 방송국에서 이제 뭐 같이 go over 하려고 봤는데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아니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시고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you really look good.
1: Do I look younger?
0: Way younger.
1: Oh my god. Gosh, that's music to my ears.
0: 아, 저도 yes. 이제 머리 한번 하러 가야겠습니다.
1: All right.
0: 자, 근데 궁금한 게 또 생각났는데, so who does most of the chores at your house?
1: Oh, who do you think?
0: Well, you obviously,
1: yes,
0: right?
1: Of course. Yes. And actually, my house is not very minimal. Like I have like mm-hmm. furniture and stuff, but not a lot of things. Mm-hmm. Only the necessary things.
0: Maximalist는 아니시죠?
1: Maximalist, no. Somewhere in between.
0: In between.
1: Yeah.
0: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을 바로 이렇게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 봅니다. 그리고 하루 딱 한 문장이죠. 그런 순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 볼까요?
1: South Korea's stock market is shrugging off Middle East geopolitical jitters, notching a fresh run of record highs. The number of firms in the so-called Trillion Won Club has also crossed the 400 mark for the first time, hitting an all-time high.
0: 국내 증시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 이른바 1조 클럽도 처음으로 400곳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 메이저 오일 프로듀서스 including Saudi Arabia have agreed to ramp up output starting in June. However,

0: With the Strait of Hormuz effectively choked off and many Middle Eastern exporters facing bottlenecks, the impact of the supply boost is expected to be limited.
1: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들이 많아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0: South Korea's homegrown mid-sized satellite number 2, developed by a private firm, has successfully reached orbit and made first contact with a ground station. Despite a four-year delay, it is now in stable orbit and gearing up for full-scale mission operations.
1: 우리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궤도에 안착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발사가 4년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안정궤도에 진입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0: Starting today, minors aged 12 and older can use credit cards with parental consent. What had been a limited pilot at select issuers has now gone mainstream, with family card issuance now formally expanded under the new rules.
1: 오늘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거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가족카드 발급이 이번에 정식 제도로 확대됐습니다.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South Korea's stock market is shrugging off Middle East geopolitical jitters, notching a fresh run of record highs. The number of firms in the so-called Trillion Won Club has also crossed the 400 mark for the first time, hitting an all-time high.
1: 국내 증시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 이른바 1조 클럽도 처음으로 400곳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지난주 코스피 나흘 연속 장중 최고치를 치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일단 와, 오늘 코스피 보셨나요? 6,9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0: Phenomenal that it has the total market capitalization.
1: 한국의 이 stock market, 주식 마켓이 Middle East geopolitical jitters를 shrugging off 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행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Shrug off,
0: okay.
1: Right?
0: So if you physically, if you shrug your shoulders, mm-hmm. it's kind of like, you know, if you're watching me on Buena Radio, it's like, it's this gesture.
1: It's like, it's not a big deal.
0: Not a big deal. So what? Yeah, okay. Right. It's a feeling of like indifference. Okay. I don't care. It's not a big deal. So if you're shrugging off Middle East geopolitical jitters, it's saying that, you know, all this Middle East conflict and the war is not really affecting you. So you don't really care.
1: I don't care.
0: Yeah, it's not. It doesn't bother me.
1: 그러면 이거를 따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geopolitical jitters랑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0: I agree.
1: Jitters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0: Jitters actually, if you have the jitters, it means that you're shaking.
1: 떠는 거.
0: Yeah. That's right. If you're nervous, if you're scared, you can have the jitters.
1: The jitters. Okay.
0: So like basically, they are. Kind of slang. The jitters is a little bit slang, and it means you've got worries, you've got concerns.
1: 아, 그냥 단순하게 몸이 떨리는 것도 되겠지만 불안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Jitters.
0: That's right.
1: 그런데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 만약에 저기서 저렇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이쪽으로 뭐 주식이 휘청휘청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같은 거.
0: That's right. And that geopolitical is geography plus political, okay. right? Politics. Uh-huh. So that's why it becomes one word. Mm-hmm. It's geopolitical.
1: Okay.
0: So what is happening around the world, like international affairs?
1: Mm-hmm. Mm-hmm. 그래서 진짜로 뭐라 그럴까 그런 지리적인 것이랑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랑 이렇게 섞인 단어.

0: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Mm-hmm. 거기서 오는 불안감, jitters, right?
1: Yes, okay. And so it is often thought that if there is a war mm-hmm. or if there's some crisis, that the stock market would react
0: oh, yes.
1: to these situations. Mm-hmm. But in this case, the stock market is shrugging off Middle East geopolitical... Okay, right? We don't... Okay, it's over there, and we're going to do what we're going to do.
0: Okay, so whatever is happening over there,
1: yeah.
0: I don't care. That's 이러면서 it. 계속 오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1: That is the idea.
0: Oh, okay, 그래서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로 쌤의 그 약간 제스처를 보면 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yeah. I don't care. 한번 보여주세요.
1: Oh. Okay.
0: Yeah. 아니, 거기다가 머리 스타일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더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1: Yeah, that's right. right.
0: okay. okay. So shrug off 하는 것은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털어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굉장히 지정학적인 불안감. So geopolitical jitters를 그냥 shrug off 해버린다. 이 정도 mm-hmm.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Notching a fresh run of record highs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Notch라는 게 나왔어요.
1: Okay, so this word means to achieve or record. Mm-hmm. And it comes from basically imagine that you are carving into wood and you are like carving notches in the wood to keep score. This mm-hmm. is kind of the olden days.
0: Okay. Mm-hmm.
1: So that is the idea. It's like to keep score to record.
0: 아, mm. 그러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눈금을 이렇게 새기듯이
1: yeah. Like, right.
0: 그래서 그 notch라고 하는 게 어떤 등급이나 수준을 얘기를 하고 쌤 혹시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미국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요리사가 있잖아요. Kick it up a notch 이러면서 yeah. 요리에다가 그 소금을 뿌리면서 bam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1: yes.
0: 그래서 그때는 kick it up a notch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1: yeah.
0: 뭔가 수준을 한 단계 넘겨 높여서 소금을 넣어야죠 하면서 항상 마무리를 줬던.
1: Totally. What right? a great example. Mm. Right. You kick it up a notch. It means like, so there are like these levels and there are, it's a record of mm-hmm. levels. And so if you notch something, you go up or mm-hmm. you go down.
0: 아.
1: Or,
0: yeah.
1: But usually go up.
0: Okay. Usually yeah. go up That's 한다는 right. 느낌. Yeah. 그래서 여기서도 notch가 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성과를 올리거나 mm-hmm. 달성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급 기록을 쫙 높여버리면서.
1: That's
0: 그렇죠?
1: it.
0: Okay.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1: The number of firms in the so-called Trillion Won Club has also crossed the 400 mark for the first time, hitting an all-time high.
0: 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 이른바 1조 클럽도 처음으로 400곳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400 mark라고 하는 것을 cross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Mm-hmm. 그렇죠? Right. So, it just went beyond. Okay, mm-hmm. it passed it. But there is that feeling that it kind of exceeded.
0: Mm-hmm.
1: It is not just like cross.
0: Okay.
1: You know, it like whoosh,
0: went
1: crossed
0: way beyond
1: yeah,
0: something.
1: That's right. It really exceeded that mark.
0: Okay. Mm-hmm. 이 뭐 흐름 분위기상도 좀 그런 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이 cross 자체가 단순하게 go beyond something a little bit 이게
1: little
0: 아니라
1: bit, no.
0: 아니라,
1: yes.
0: a little bit 아니라 많이 확 넘어간다는 느낌을 주는군요. cross
1: yes,
0: 해 버린다. 그래서
1: right.
0: 어떠한 선을 넘거나 돌파하다. 여기서는 이제 400개가 되는 그런 mm-hmm. 수준 있잖아요. 회사의 400개가 확 넘어가 버렸다.
1: That's right.
0: 이런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South Korea's stock market is shrugging off Middle East geopolitical jitters, notching a fresh run of record highs. The number of firms in the so-called Trillion Won Club has also crossed the 400 mark for the first time, hitting an all-time high.
0: 네, Fair Univ님이 오랜만에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제 자주 청취해야겠어요. 근데 크리스틴 쌤 맞나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보겠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도 몰라보겠어요. 지금. 네, 김자애님이요. 크리스틴 쌤 보려고 바로 보라 들어왔어요. 멋지세요. 파격적이신데 잘 어울리세요 하셨습니다.
1: Thank you.
0: 네. 방양숙 님이요. 그 쌤 오늘 캐릭터 그 자체로 어느 드라마에 나올 것 같으면
1: Okay, please call me. Please call me. 네. Oh, Rachel Neem says sometimes a little makeover is all you need to feel new again. So true, Rachel.
0: Exactly.
1: I want to have a fresh start.
0: 얼굴도 밝아지셨어요. 저도 뭔가 바꿔봐야겠습니다. Al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he Weeknd with Blinding Light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Major oil producers, including Saudi Arabia, have agreed to ramp up output starting in June. However, with the Strait of Hormuz effectively choked off and many Middle Eastern exporters facing bottlenecks, the impact of the supply boost is expected to be limited.
0: 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 긴 중동 국가들이 많아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가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증산을 예고를 했는데 이 충격으로 그동안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So they are going to ramp up. They're going to increase their output starting in June. So they are planning to add 188,000 barrels per day.
0: Okay.
1: And Saudi Arabia and Russia will increase by 62 barrels each, with Iraq, Kuwait, and Kazakhstan also scaling up. So most of these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production.
0: 아, 원래는 이제 자발적으로 줄인다라는 그런 그거였다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 그리고 OPEC 플러스는 이제 그동안 생산량을 나눠서 이제 정하면서 물가를 조절해 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UAE 탈퇴 이후에 다른 나라들까지 빠져나가는 거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증산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거. 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유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스테이션 들리면 매번 확인하거든요.
1: Of course.
0: 이제 좀 내려갔으려나?
1: Right.
0: 아직까지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Well, hopefully we'll be able to see something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0: Hopefully.
1: Well, hopefully.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ajor oil producers, including Saudi Arabia, have agreed to ramp up output starting in June.
0: 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지금 agree를 했는데 ramp up output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ramp up은 우리 크리스틴 쌤이 설명을 한번 아주 자세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ramp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경사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로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증가하다라는 뜻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Am I right?
1: That's
0: yes.
1: right. So it's going to increase quickly and significantly. And so let's focus on this word output.
0: Okay.
1: Okay. If there is input, there is also output.
0: Yes.
1: And output simply means it's just another formal way of saying production.
0: Mm-hmm.

0: really is the same.
1: 결국 생산량이네요.
0: Yeah, that's right. right. So here, when they talk about ramping up output starting in June, mm-hmm. it is they are increasing their production of oil in June.
1: 더 많이 만들겠다, 결국에는
0: That's it.
1: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Mm-hmm. 우리 왜 영어 공부하고 트레이닝할 때도 뭔가 들은 거, 본 거, 인풋이 있으면 말로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0: Yes.
1: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0: Completely.
1: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0: Yeah, that's
1: 방금도.
0: right. Let it all out.
1: 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0: Yes.
1: 아, 참고로 여러분들 그 starting in Ju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화 같은 데서는 in을 막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in 대신에 from을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from June 해서 from을 굳이 넣으면은 그때부터 좀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 준다는 느낌?
0: True.
1: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0: However, with the Strait of Hormuz effectively choked off and many Middle Eastern exporters facing bottlenecks, the impact of the supply boost is expected to be limited.
1: 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들이 많아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the Strait of Hormuz, right? 그 호르무즈 해협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choked off 된 채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0: Yeah. When the Iran war broke out, we covered this expression choke off, but we want to cover it again. It's a word that we are constantly seeing in the news. And so if you choke something off, well, first of all, if you choke, something gets usually stuck in your throat and you can't breathe.
1: It stops. 이런 느낌이잖아요.
0: Yeah, it blocks the air passage, right? And so if you choke something off, it means that you are stopping the flow of something.
1: 흐름을 막아 버리는 거.
0: So that's why when they say choking off the Strait of Hormuz, they are stopping the flow of the ships that go in and out of the strait.
1: 아, 그러면 쌤, choke까지만 쓰면 정말 좁게 만드는 거, 정말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근데 off를 써버리면 완전 끊어낸다는 느낌이 강할까요?
0: That's it. That's right. And so one thing in addition to this is that there is an expression called choke points. And choke points are these sort of narrow passage or routes that's very easy to block. Just like the Strait of Hormuz, we have like Suez Canal, the Panama Canal. Those are also considered choke points.
1: 아.
0: So you'll hear that in the news a lot as well.
1: 이 choke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 요즘에는 알아야겠네요.
0: You have to know this word.
1: Choke.
0: Yes.
1: Okay, okay. So 지금 the Strait of Hormuz가 choked off 된 상태이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facing bottlenecks 하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face 하는 건 여기서 얼굴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직면하다가 되겠죠. 근데 bottleneck이요?
0: Yeah,
1: right?
0: That's right. So if you can imagine a bottle, there is that narrow neck. So then things start to flow, but if there's a bottleneck, you get to that very narrow point.
1: Right.
0: And it gets stuck. Okay? So if you face a bottleneck, usually when it comes to traffic or the flow of something, it means there is congestion,
1: 맞아요.
0: there is delay, there's a bottleneck effect.
1: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병목 현상이 정말 그 병목이
0: Same.
1: 영어로도 bottleneck. 이런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Well, you know, sometimes it's language, some things are universal.
1: 무섭지 않나요?
0: Yeah.
1: 네, 그래서 face bottleneck 한다는 거, 진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는 거는 정말 흐름이 너무 느려지는 거.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뭐 traffic 같은 거에서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 참 제가 이거 보면서 bottleneck 하면서 그 단어가 또 떠올랐어요. 왜 차 사고 같은 거 하이웨이에 나면 rubberneck이라고 또 있잖아요.
0: Yes.
1: 고무처럼 목이 이렇게 돌아가서 구경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그 넥이 생각나는데 이거랑은 관련은 없지만.
0: Right. That's why and usually that's why there's traffic because people like turn their heads to look and they're you know making the traffic flow slower.
1: Even 심지어 더 안 좋게 그렇죠.
0: Yes.
1: So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ubberne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무 목이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쓱 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그래서 그런 사고 구경하는 사람을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ajor oil producers including Saudi Arabia have agreed to ramp up output starting in June. However, with the Strait of Hormuz effectively choked off and many

0: Middle Eastern exporters facing bottlenecks, the impact of the supply boost is expected to be limited.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South Korea's homegrown mid-sized satellite number 2, developed by a private firm, has successfully reached orbit and made first contact with a ground station. Despite a 4-year delay, it is now in stable orbit and gearing up for full-scale mission operations.
1: 우리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궤도에 안착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발사가 4년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안정 궤도에 진입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는 뭔가 자랑스러운 뉴스입니다.
0: Very exciting. 네. Mm-hmm.
1: 우리 기술로 정말 만든 위성 차중 2호죠.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입니다. 네. 어제 3일 발사 성공에 이어서 첫 교신까지 이제 성공을 하면서 기대감이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대요.
0: Oh yes. So it was riding aboard SpaceX's Falcon 9. And the satellite was launched into orbit. And this is considered kind of, the next generation mid-sized satellite program. Mm-hmm. It weighs about 500, the satellite weighs about 500 kilograms.
1: Right.
0: And they're hoping that they will be mass-produced and they will transfer this technology to the private sector.
1: 일단은 Falcon 9에 실려서 훅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스페이스X에. Mm-hmm. 이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이 실제로 우주에서 작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임무에 또 들어가고 또 어떤 성과를 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 관련해서 한국 회사가 굉장히 으뜸이 되고 있는 느낌.
0: Boy,
1: right?
0: There is nothing that Koreans can't do.
1: I know. K-everything, right?
0: K-everything, really.
1: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0: South Korea's homegrown mid-sized satellite number 2, developed by a private firm, has successfully reached orbit and made first contact with a ground station.
1: 네, 우리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궤도에 안착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South Korea's homegrown mid-sized satellite number 2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homegrow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 yeah.
1: 여기서 home은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0: No, but I mean the word homegrown tomatoes, like if you have a garden, mm-hmm, they mm-hmm. can be homegrown.
1: Oh, yeah, that too.
0: Okay, but in this context, it just means that they are developed in this country.
1: Mm.
0: It is not imported. It is made here. It is homegrown. From Korea.
1: 제가 home country 할 때 그 home이네요.
0: There you go.
1: 아,
0: yes.
1: Okay. So 여기서 home은 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grow를 한 거, right?
0: Develop, 그래서, yeah.
1: 네, mm-hmm. develop을 한 거기 때문에 자국산의 뭐 자체 개발한 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뭐랄까 homemade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 homemade는 정말 집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a good point because right? some people may get a little confused if something is homemade. It is made inside your home,
1: 네.
0: like especially with food. Yeah, homemade cookies or homemade kimchi.
1: Homemade banana bread 만드셨잖아요.
0: Homemade banana bread. Mm-hmm. Yeah, that's right.
1: 저번 시간에 또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Okay, so 여기서 homegrown은 자국산의 자체 개발한 정도가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와 지금 made first contact with a ground station. 지상국과 made first contact를 했다고 합니다.
0: Okay, so of course this is really just saying that they made a connection. They were able to communicate mm-hmm. with the ground station. But the way it said made first contact, it does feel this expression exists for kind of sci-fi.
1: Mm.
0: Like made first contact with aliens, for example.
1: 뭔가
0: Yeah. It is that feeling. So
1: right.
0: it's making it a little bit more dramatic.
1: Okay. So make contact가 아무래도 communicate하다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요. 그렇죠? 연락이 된다라는 느낌인데 여기서 first를 붙임으로써 mm-hmm. 처음 교신에 성공을 하다. 이렇게
0: yeah.
1: 느낌을 좀 살렸고 얘는 나름대로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다 make the를 굳이 넣지 않습니다. 그냥 make first contact.
0: Yes.
1: Right? 자, 이어가 볼게요.
0: Despite a 4-year delay, it is now in stable orbit and gearing up for full-scale mission operations.
1: 발사가 4년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안전궤도에 진입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0: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임무 수행이 아닙니다. Full scale mission operations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나오네요.
1: Yeah, full scale is the key word, the yeah. operative word here, which means it is a complete. It is not just partial. Mm-hmm. It is a total mission operation, like right. fully operational. Not just half.
0: 조금도 아니고.
1: Not a little.
0: 제대로.
1: Yeah. Yes.
0: 본격적인이라고 할 때 full scale 쓸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그 바로 앞에 gearing up for it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돌리고 하는 건 준비를 막 액티브하게 준비를 갖춘다라는 또 뜻이 되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Korea's homegrown mid-size satellite number 2, developed by a private firm, has successfully reached orbit and made first contact with a ground station. Despite a four-year delay, it is now in stable orbit and gearing up for full-scale mission operations.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국내 자체

0: 아니냐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house grown. Number two, home grown. Number three, homemade.
0: 네, 뭐 이거 힌트 드리자면 원래 이런 퀴즈 답은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 합친 게 답이거든요. 보통 네, 그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he Turtles with Happy Together.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국내 뭐 자체 개발에 아니면 뭐 자국산에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되죠?
2: That would be number two, homegrown.
1: 네, 그렇습니다. Homegrown. 그 홈메이드라고 하는 거 아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집에서 정말 뭐 빵을 만들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제의 뭐 이 정도 뜻이 되겠죠. Housegrown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 No, sorry, cannot do.
1: 걔는 아예 안 됩니다.
2: Cannot.
1: Okay. 자,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 이지연님 그리고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8161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Yes.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Starting today, minors aged 12 and older can use credit cards with parental consent. What had been a limited pilot at select issuers has now gone mainstream, with family card issuance now formally expanded under the new rules.
1: 네, 오늘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거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가족카드 발급이 이번에 정식 제도로 확대됐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했던 가족카드가 이제 전면 확대된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왠지 부모님들이 덜덜덜덜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2: Well, I mean in some ways, yeah, this is always for me too. My son always used my card.
1: Right.
2: But sometimes I think in a way it would be good to have their card. You know, and here they're offering a family credit card with parental consent, which means that the

0: Okay, so minors being the key word here, and a minor is basically who are they are under, they're not legally an adult. So all the kids under that age. So in Korea, to be considered an adult, I think you're 20, I believe.
1: 20,
0: Okay, so in America, it's 18, and drinking is at 21.
1: 이게 진짜 미국은 스테이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는 드링킹 에이지가 얼마고 뭐 운전은 몇 살부터 하고 다 다르잖아요.
0: It's very
1: 그렇죠?
0: different. But like legally, the adult is 18, that they recognize you as a legal adult. So anyway, any young adult under that age is considered a minor.
1: 아, 미성년자군요.
0: Yeah, but here it's aged 12 and older, so they have to be at least 12 to use this card.
1: 아, 그러면 12 and older 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at least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12살부터는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and older. 그리고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가끔가다가 12 or older이라고 뭔가 뭐 조건을 제시할 때도 or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의미는 큰 차이가 없죠.
0: No, it's the same.
1: Okay. All right. So or and older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이상. 한국 그렇죠? 우리말로는 뭐몇살 이상 이러면 그거 포함이니까 그 over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포함 아니고 그거 넘어가야 된다라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parental consent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parental 이게 parent의 형용사라고 볼수
0: That's
1: 있을까요?
0: right.
1: 그 예전에 그 앨범 같은 데 보면 그 뭐라지 가사 같은 거 너무나 강력한 가사가 나와 있으면 parental advisory 무슨 뭐
0: Yes.
1: explicit content or
0: That's
1: something
0: right.
1: 앞에
0: That's
1: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0: In America, there is, yeah, like there's a kind of a warning. Like, if your parents don't know about this, you shouldn't be listening to this
1: 와,
0: music.
1: 노래 그거 앨범 못 산다. 예전에 그런 것들도 있었죠.
0: Yes.
1: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0: What had been a limited pilot at select issuers has now gone mainstream, with family card issuance now formally expanded under the new rules.
1: 네. 그동안 일부 카드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가족카드 발급이 이번에 정식 제도로 확대됐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What had been a limited pilot 이라고 돼 있는데 설마 그 파일럿이 그 비행기 파일럿은
0: It is
1: 아니잖아요.
0: not. It is not that pilot from this context. Anytime you hear this word pilot in this kind of context, it means it is a kind of a practice run or a test that it's not official yet. It is they're trying it out
1: 아, 약간 시범 케이스로
0: as an
1: 해보는.
0: experiment.
1: Okay. So, limited pilot 하면 제한적 시범 운영이 되겠네요. 어떤 무슨 뭐, 시컴이나 이런 데도 보면 새로 나온 시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파일럿이라고 파일럿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0: Always, because they need those pilot episodes, and then the company has to decide, okay, we will go ahead with the season.
1: 이 분위기 갈 거야. 아, 이건
0: Yeah.
1: 안 된다. 이런
0: Yes.
1: 거. 자, 그리고 go mainstream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go mainstream. So, select issuers has now gone mainstream이라고 하네요.
0: So mainstream is really literally it is the main current of the river. The main. So basically if something is mainstream or it goes mainstream, it is widely accepted as kind of the standard or it is kind of how shall I say accepted by the general public. So instead of just a little bit here, like a little niche, which is the opposite, people having access, if you go mainstream, everyone can use
1: 완전히 대중화가
0: this.
1: 되어버리는
0: That's
1: 거네요.
0: it.
1: Okay, so 어떤 회사가 go mainstream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거나 어떤 policy가 go mainstream 한다는 건 이제 대중화된다.
0: That's
1: 이렇게
0: right. To the public.
1: 공식화가 된다
0: Yes.
1: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Starting today, minors age 12 and older can use credit cards with parental consent. What had been a limited pilot at select issuers has now gone mainstream, with family card issuance now formally expanded under the new rules.
1: 네,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 타임입니다.
0: 정리 타임.
1: 정리 타임.
0: Yeah.
1: 가장 중요한 타임.
0: Not hammer time. 아, not 정리 타임.
1: 그 얘기 왠지 나올 것 같은 okay. 느낌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오히려 반대로 가서 go mainstream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정말 강가 흐름이 있는데 강의 흐름.

0: 있는데 거기에 메인 쪽으로 타고 막 간다는 느낌. So 대중화되다, 널리 퍼지다.
1: The app went mainstream after viral success.
0: 그 앱은 입소문 이후 대중화됐습니다. 많이 퍼졌어요. 자, 그리고요. homegrown. 이 단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homemade랑 다르다고 하셨죠? 그래서 자체 개발된 국내산에.
1: This is a homegrown product.
0: Right. 이것은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야. 자, 그리고요. 이렇게 어깨를 좀 보여주게 됐었다. 아, shrug off.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혹은 뭐 무시하다.
1: Mayu shrugged off the criticism and kept working.
0: 저 이렇게 못하는데. 저 또
1: I
0: 밤새도록
1: know.
0: 생각하는데요. 네. 자, 해석은 마유는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속 이랬어요. 그러다 울었어요. 저 약간 유리멘탈이어가지고요. 여러분, 나쁜 걸 남기면 안 돼요.
1: Please, everyone, no criticism. Mayu can't handle it. He can't shrug it
0: 안
1: off.
0: 돼요. 너 벌벌 떨어요. 네. 자, 그리고 choke off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목 조르는 듯한 느낌,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흐름이나 공급을 차단하다, 막다요.
1: New regulations choked off investment flows.
0: 네. 새 규제가 투자 흐름을 막았습니다라는 문장이 또 완성이 됐고요. 자, 나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슨 and older이라고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2살로 치면 minors aged 12 and older이라고 하면 12세 이상 미성년자. 한마디로 12세를 포함하는 게 되겠죠.
1: The app is available for minors age 12 and older.
0: 이 앱은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you have to be at least 12 to use this app.
1: Yeah,
0: 이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1: absolutely.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kick it up a notch 한 단계 올려. 분위기 올려라는 걸 했는데요. notch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뭔가 어떤 수준 정도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성과를 기록하거나 달성하다.
1: Mayu notched his first win of the season.
0: 네, 마유는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디서 승리를 한 걸까요?
1: Yeah, let's ask our 작가님
0: 아,
1: after the
0: 그렇군요.
1: show.
0: 이건 굉장히 미스터리스한 나머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복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쓸게요. 바로 ramp up, output 하면 생산량을 늘리다. 확대하다. 램프업은 정말 그렇게 위로 훅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The factory ramped up output to meet demand.
0: 네, 공장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복습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예문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Right.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하도록 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Starship. It's Sarah, Sarah.
0: 제가 잘 몰라요.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생명력이 아주 강한 놈이래요.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뭐 그런 녀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려야죠. 자, 오늘은요, 영작 미션 드립니다. 자, 영작해 주실 문장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배울 수도 있고, 저희도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저희에게 배울 수 있고, 저희도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죠. 되겠습니다. 이 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참고로 영어는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활용을 해서 이걸 좀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잠시 후 배울 표현 활용을 하면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3: Could an earthly fungus contaminate Mars? NASA may have found one hardy enough.
1: 네, 지구 곰팡이가 화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NASA, 극한에서도 버티는 놈 확인!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NASA 시설에서 발견된 곰팡이가 우주하고 화성 환경을 견디는 실험에서도 살아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화상 탐사선이 완전한 무균 상태로 제작되지 않으면 지구 미생물이 함께 또 옮겨서 그리고 날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미 가져온 화성 샘플도 지구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았다 고 확신하기가 또 어려워서 화성에서 생명을 찾는 연구 자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요. 일부 발췌해서 모두 네 파트에 거쳐서 만나볼 거고요. 기사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극한 환경을 버텨야 하는 우주 비행사라면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야 할까요? 영화 그래비티의 산드라 블록,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라이언 고슬링? 정답은 무성 생식을 하는 포자, 스포어라고 하네요. 포자는 곰팡이의 일종의 씨앗 같은 세포를 말하죠.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 One in particular from a fungus called Aspergillus calidustis has proved itself almost unkillable. A group of researchers recently identified the strain living inside NASA facilities where Mars mission components are assembled and subjected it to a litany of brutal challenges that simulate those of space travel and Mars itself. The verdict? It's the terminator of microbes.
1: 네. 아스페르길루스 칼리두스투스라는 곰팡이에서 나온 포자는 거의 죽지 않는 수준의 강한 생존력을 보였습니다. 최근 연구진이 나사 시설, 그러니까 화성 탐사 장비를 조립하는 공간에서 이 균을 발견했고요. 이걸 가지고 우주 여행 환경이랑 화성 조건을 그대로 흉내낸 극한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균은 말 그대로 미생물계 Terminator, right? Terminator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진짜 예전에 그런...
4: I'll be back. I'll be back.
1: 하는 fungus 같은 거죠, 그렇죠?
4: Yeah,
1: 엄청난 it's... 생명력이 있나 봐요. So,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문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Let's do it.
1: All right.
3: One in particular from a fungus called Aspergillus calidustis has proved itself almost unkillable.
1: 네. 아스페르 아스페르길루스 칼리두스투스라는 곰팡이에서 나온 한 종은 특히 거의 죽지 않는 것으로 입증됐다라고 얘기를 났어요. 전 처음에 아스파라거스인 줄 알았어요. 먹는.
3: I know, it's so true, huh?
1: Right.
3: Like Aspergillus.
1: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진짜 unkillable이라고 얘기를 썼네요.
3: There 그쵸? is a word.
1: Right?
3: There is a word, unkillable. It will not die.
1: 죽지 않는입니다. Yeah. 얼마 전에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Immortal.
3: Right? Yes.
1: 뭐 그런 것도 있었고 mm-hmm. 무슨 뭐 invincible, 무적이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이거는 죽이기가 힘든 곰팡이인가 봐요.
3: It is. Right? We're going to learn.
1: Yes.
3: Yep.
1: 계속 이어가 볼게요.
3: A group of researchers recently identified the strain living inside NASA facilities where Mars mission components are assembled and subjected it to a litany of brutal challenges that simulate those of space travel and Mars itself. The verdict, it's the terminator of microbes.
1: 네. 연구진은 최근 화성 임무 장비가 조립되는 나사 시설 내부에 서식하는 이 균주를 확인했고 우주 비행과

0: 화성 환경을 모사한 일련의 가혹한 실험에 노출시켰다. 결론은 이렇다. 이 균은 미생물계의 터미네이터다. 요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걸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이거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아, 이게 이런 무슨 뭐 균주구나라고 발견을 해 놓고 그것을 서브젝트를 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서브젝트 하면 떠올리는 게 무슨 뭐 주제 이런 걸 서브젝트라고 두잖아요.
1: Well, I mean that is the noun form, but here you'll notice that it's verb. Subjected it to, and that is an expression. If you subject something to something,
0: right.
1: you are kind of exposing something to, or you're treating something a certain way. Usually, it could be like an experience, an experiment. It could be a number of things. And usually, it's not good. Kind of like difficult testing.
0: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뭔가 바이러스는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뭐 히트시 굉장히 강한 데나 아니면 굉장히 추운 데다 이렇게 던져 놓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subjected to something.
1: Yes, that's right. So you subject something, especially when you are experimenting or doing research, you're going to put your main focus and you're going to put it in a situation that's very difficult or a certain environment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0: Okay.
1: So here, after subjected to, it says a litany of brutal challenges.
0: Right. 아까 특히나 안 좋은 거에다가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1: Yeah. So brutal, the word brutal means really like intense and very violent.
0: Right.
1: Okay. So a litany, it's spelled L-I-T-A-N-Y. A litany of brutal challenges. It is not just one challenge, but it is a litany of challenge, a long list of challenges.
0: 아, 그러면은 challenges 같은 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혹한 실험 같은 건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 예전에 그 a string of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1년에 right?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in some ways, yes, a string of. That's more of a neutral expression.
0: Okay.
1: With this expression, if you subject something to a litany of something, it's usually something negative. So usually when we use this word litany, it is combined with there's a litany of complaints or a litany of crimes. All of those things that it is works to get like that is associated with this word is usually negative.
0: 아, 좀 부정적인 거. 그래서 a list of bad things 정도의 느낌이네요.
1: A litany of problems, a litany of failures. Like, it's just like so many problems, so many failures.
0: Okay, so a litany of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계속되는 무언가인데 특히나 이 단어를 쓰므로써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거기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균주, strain이라고 하는 것을 subject 시켰다는 건 노출을 시켜본 거예요. 이게 사는지 죽는지 한번 보려고, 그렇죠? 자, 그리고 simulate이라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요. That simulate those of space travel and Mars itself 하는 그런 challenges에다가 던져넣는 거잖아요. 자, simulation이 좀 떠오르는데요.
1: Oh, very good. And that word comes from the word simulate.
0: Okay.
1: Simulate means to kind of create the conditions artificially, usually to experiment, to test. So usually pilots, astronauts, before they fly or go into space, they go through this simulation.
0: 아,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1: just like it is the real thing.
0: Okay. Right. So simulate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모사하다, 흉내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주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Mars의 환경을 좀 흉내를 내서 거의 던져본 거가 되겠네요. 실제로 나가서 던지는 건 안 되니까.
1: No.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verdict 하면서 it's the terminator of microbes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The verdict가 뭘까요?
1: Well, this comes from the court. And the verdict is the final decision of the trial. So the judge gives the verdict.
0: Right.
1: But we actually, Sam, use this in everyday conversation. So what's the verdict?
0: Oh.
1: Oh, so what's the outcome? What was the response?
0: 결론은 뭔데?
1: Yeah.
0: 어떻게 결정
1: conclusion.
0: 몰랐어.
1: Yeah.
0: 아,
1: yeah.
0: 일반 회화로도 많이 쓴다는 mm-hmm. 말씀이시죠? Mm-hmm. Okay, so the verdict는 결론이나 최종 판정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One in particular.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Could an earthly fungus contaminate Mars? NASA may have found one hardy enough. 지구 곰팡이가 화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NASA 극한에서도 버티는 놈 확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연구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NASA의 소독 청정 관리가 유지될 경우 화성 탐사 로봇이 이런 강한 포자를 의도치 않게 화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NASA follows international guidelines called the Planetary Protection Protocol aimed at making sure Earth's biology doesn't taint celestial bodies and vice versa. The agency also has a dedicated team, the Jet Propulsion Laboratory's Biotechnology and Planetary Protection Group, or BPPG, that oversees efforts to avoid cross-contamination on missions.
0: NASA는 행성 보호라는 국제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건 지구의 생물이 다른 행성으로 퍼져나가거나 반대로 외계 생물이 지구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에는 이런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한 전담 팀도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에일리언스 같은 영화 보잖아요.
1: Yeah.
0: 그러면 just when you thought everything was over,
1: right.
0: 마지막에 외계인을 다 죽였어요. 무서운 애들을. 근데 한 마리가 우주선에 타고 있어.
1: Yes,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1: it's
0: 겁니다.
1: True.
0: 그리고 지구로 가요.
1: That's right. It's always a typical ending.
0: 항상 그런데 지금 그거를 좀 우려하는 느낌이죠.
1: It
0: 그렇죠?
1: is.
0: 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0: And then there's the word bodies. We know bodies. I have a human bodies.
1: Yeah, that's right.
0: We all have bodies.
1: Right.
0: But we're talking about the objects in space, the natural objects in space, which includes planets, moons, more comets,
1: the stars,
0: you name it, it's all celestial bodies.
1: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만져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통 천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행성이나 별이나 뭐가 됐든 간에. So 그것을 taint하면 안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다가 vice versa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Yeah.
1: Vice versa.
0: Oh, this is a good word. Very important word, everybody. It means and the other way around. So we shouldn't do this and they shouldn't do this. So it's kind of like you have A and we shouldn't taint B, but B shouldn't taint A as well.
1: 아, 그러면 앞에 문장을 하나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vice versa 하면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0: That's it.
1: 그러면 지금 보니까 Earth's biology doesn't taint celestial bodies라고 하면은 그걸 뒤집으면 celestial bodies don't taint Earth's biology.
0: That's it.
1: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0: That's right. So that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it goes one way, and then the other way, it should not. So it goes both ways.
1: 오, 이렇게 아름답고 편한 패턴이 있습니까? 문장을 하나 쓰고 뒤에다가 and vice versa 붙이면은 반대도 마찬가지다.
0: I was thinking, you know, I don't like her. I don't like her and vice versa.
1: Oh, I don't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either.
0: That's right. Yeah. It's mutual. It's mutual.
1: Okay.
0: Yeah, okay.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The agency also had a dedicated team, the Jet Propulsion Laboratory's Biotechnology and Planetary Protection Group, or BPPG, that oversees efforts to avoid cross-contamination on missions.
1: 네. 또한 이 기관에는 제트 추진 연구소의 생명공학 및 행성 보호 그룹 BPPG라는 전담 팀이 있어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활동을 총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예 그런 팀이 있나 봐요. 근데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cross contamina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0: Okay. So we know contamination. We just talked about it.
1: Right.
0: Taint, contaminate, pollute, that thing. The key word is cross. I came across this expression, cross-contamination, many years ago when I started cooking. And so they often say, make sure you have a separate cutting board for your meats and a separate cutting board for your fruits and vegetables so that it does not cross-contaminate.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Do you, okay, and also you got to clean your knife
1: and
0: then use it for vegetables.
1: Wow.
0: So the idea is that one bacteria goes to another. Right. So, and maybe that bacteria goes to the other.
1: 서로 교차 오염을 얘기를 하는
0: That's
1: 거군요.
0: That's right. It crosses.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썰던 거, 써는 거랑 veggies랑은 따로 분리를 해두고
0: Absolutely.
1: 칼을 또 쓰더라도 씻어서 다시
0: you,
1: 하고.
0: You must.
1: Okay. So cross contamination이라는 건 교차 오염을 얘기를 합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NASA follows international guidelines called the Planetary Protection Protocol, aimed at making sure Earth's biology doesn't taint celestial bodies and vice versa. The agency also has a dedicated team, the Jet Propulsion Laboratory's Biotechnology and Planetary Protection Group, or BPPG, that oversees efforts to avoid cross-contamination on mission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영작이죠. 여러분은 저희에게 배울 수 있고 저희도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죠. 여러분은 저희에게 배울 수 있고 저희도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죠. 라는 문장 영작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Mina Okabe with Every Second.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Could an earthly fungus contaminate Mars? NASA may have found one hardy enough.
1: 지구 곰팡이가 화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NASA 극한에서도 버티는 놈 확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전 연구들에서도 이제 나사 시설, 특히 이제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는 클린 룸에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발견된 적이 있다는데요. 직원들이 전신 보호복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지만 이제 소독 방식이 주로 박테리아 제거에 맞춰져 있어서 곰팡이 대응은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번 연구에서는 2020년에 진행된 화성 탐사 프로젝트인 클린룸 바닥에서 채취한 곰팡이 27종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대부분은 자외선에 의해서 제거가 됐지만 이 강한 놈, 이름도 강력한 놈이 있었죠. A. Kelly Daustis라고 하는 이 녀석은 끝까지 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3: 와.
2: 자,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3: Mm-hmm.
2: You said you had a correction.
3: So I had a correction. So I said Aspergillus, but it's Aspergillus, and it's Kelly Daustis.
2: 아, Kelly Daustis. Mm-hmm. 왜 이렇게 이 친구들 이름은 어려울까요?
3: That's why it's so strong.
2: Mm-hmm.
3: Okay, let's go. The scientists subjected the A. calidaustis spores to 6 months of chronic neutron radiation, mimicking space travel, and almost half of them survived. They heated them with 125 degrees Celsius dry heat, typically used to sterilize spacecraft components, and the spores outlasted even Bacillus pumilus, a species that often uses as a benchmark.
2: 네, 이 균은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우주 환경을 흉내낸 6개월간의 중성자 방사선 실험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살아남았고요. 또 우주선 소독에 쓰이는 125도 고열 건열 처리에서도 나사 기준으로 삼는 다른 균보다 더 오래 버텼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은 심지어 화성 환경을 그대로 흉내낸, 그죠? 정말 아까 말 그대로 시뮬레이트한, right? 그런 강한 자외선, 낮은 기압, 평균 영하 60도 조건에서도 다 살아남았고요. 심지어 화성 토양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오히려 포자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수준의 내성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이제 결국 완전히 사멸한 경우에는 강한 방사선과 극저온이 동시에 장기간 이렇게 작용했을 때나 완전히 죽는다고 해요. 엄청나죠. 네.
3: Incredible.
2: 강력합니다.
3: Wow.
2: 자,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 The scientists subjected the A. calidaustis spores to 6 months of chronic neutron radiation, mimicking space travel, and almost half of them survived.
2: 네. 과학자들은 calidaustis 포자들을 우주 여행을 모사한 6개월간의 지속적인 중성자 방사선에 노출시켰고 그중 거의 절반이 생존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한 단어이기는 한데 spor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P-O-R-E.
3: Okay, so this is a tiny reproductive cell, like especially in a fungi or algae or some bacteria. And basically, they can survive like harsh conditions.
2: Okay.
3: And sometimes grow into something new. They're kind of scary.
2: 거의 약간 엘리언 영화 보는 수준이에요.
3: It's a little scary.
2: So spore가 포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자를 아까 subject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게 그 다시 한번 나오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속적인 중성자 방사선. 이거는 우리말도 어려워요. Chronic neutron radiation. 이런 데다가 노출을 막 6개월간 시켜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mimicking space travel 하며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3: Right.
2: Mimic 하는 거.
3: Well, the idea of mimicking something is to copy or reproduce something.
2: Okay.
3: Just the same way. Much like what we just talked about, simulate.
2: Simulate, okay.
3: So what they did was, you know, they kind of reproduce, simulated, you know, that environment as if it were like space travel, radiation, as we can say, neutron radiation, temperature extremes, microgravity. They used all of these things to mimic space travel, just like they were traveling in space.
2: 아, 진짜 우주에서 여행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사를 하는 거네. 비슷하게 만드는 거네.
3: Yes.
1: 그럼 이 미믹이라고 하는 거는 쌤, 우리 뭐 회화체에서도 쌤이 하는 뭐 목소리나 말투나 이런 걸 제가 흉내를 내면 그것도 미믹하는 거라 볼 수 있을까요?
3: Yeah, actually you can.
1: Oh.
3: Yeah, absolutely. Yeah.
1: Absolutely.
3: I'm good at mimicking.
1: 저는 하려고 해도 야, 안 돼요. 이 또 쌤만의 그게 있기 때문에. Okay, so 미믹하는 거가 결국 따라하는 거, 모사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space travel, 미믹하는 거니까 우주여행을 모사하다가 되겠네요. 이어가 볼게요.
3: They heated them with 125 degrees Celsius dry heat, typically used to sterilize spacecraft components. And the spores outlasted even Bacillus pumilus, a species that NASA often uses as a benchmark.
1: 네, 또한 우주선 부품을 살균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섭씨 125도의 건열로 가열했으며 이 포자들은 나사가 종종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른 균, Bacillus Pumilus, right? 보다도
3: Bacillus
1: yeah. Pumilus 보다도 더 오래 버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125도가 Celsius, 섭씨입니다. 이거는 Fahrenheit, 화씨가 아니죠. Right?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 자, 그래서 그 온도로다가 히트를 하는데 typically used to sterilize spacecraft component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sterilize spacecraft components를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3: Okay. To sterilize something,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often saw during the pandemic. Because of this virus, people kind of, in order to destroy bacteria or viruses, they basically clean it up. You know, they sterilize it so that they kill the virus and the bacteria.
1: 아, 멸균시키는 거네요.
3: That's it. Right, so they kill all microorganisms.
1: 팬데믹 시절에 sterilizer, sterilizer이라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3: A lot.
1: Right?
3: Everywhere.
1: 멸균제 같은 거.
3: That's okay. it.
1: 근데 여기서는 spacecraft나 뭐 spacecraft components들을 sterilize 시키는 거는 우주선이라든가 그거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을 다 멸균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막 뜨겁게 해가지고. Right. 그런데 outlasted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the spores outlasted. 네, even the, you know, the BC thing, right?
3: Bacillus pumilus.
1: Pumilus, right.
3: Okay, so I wanted to

0: Mars. NASA may have found one hardy enough.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곰팡이가 실제로 화성에 이미 도달했는지는 이번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되진 않았대요. 다만 이런 특성은 의학이나 식품 안전 분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렇게 내성이 강한 곰팡이들이 일반적인 열철이나 살균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 기존의 살균 혹은 뭐 멸균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In the meantime, they remain focused on keeping earthly organisms out of the cosmos. No one wants to imagine the heartbreak of a scientist discovering life on Mars only to realize the creature is a stowaway from Florida.
0: 네, 이런 중에도 연구진은 지구 생명체가 우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사실은 플로리다에서 따라 올라간 지구 곰팡이였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겠죠. 이거 그럴 거잖아요.
1: Oh, true.
0: 와, 드디어 인간
1: There's
0: 역사에.
1: Life on Mars.
0: 아! 근데 알고 보니 안녕 나 플로리다에서 온 거와 같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Al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In the meantime, they remain focused on keeping earthly organisms out of the cosmos.
0: 네, 이런 동안에도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in the meantime, 이런 거는 보통 이럴 때 쓰지 않아요. In the meantime, 당신은 저희 가서 기다리세요라고 한다던가.
1: Yes.
0: 언제 보통 쓸까요? In the meantime.
1: Yeah, this is a great pattern. Basically, it means for now, while you're waiting, do this. So when you say in the meantime, okay, well, we don't know the answer
0: right.
1: or we don't know the outcome, the result. So for now, we're going to do this.
0: 아, okay. 아직 결과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1: yes.
0: 이 동안에 그 사이에 우리는 뭐 그런 우주에서 이런 earthly organisms를 좀 멀리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그 와중에 이렇게 느낌이 되겠습니다. So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그 사이에 정도가 되겠고요. 난 이거 할 테니까 그 사이에 넌 뭘 해? 라고 할 때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요. Keeping earthly organisms out of the cosmos라고 했어요. The cosmos는 우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 Yeah.
0: 근데 그것들을 뭐라 할까? Earthly organisms를 the cosmos로부터 keep out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you're keeping out or keeping A out of B.
0: Mm-hmm.
1: So basically that just means that you are not letting them be there.
0: Mm-hmm.
1: So basically the cosmos is here and if you're keeping out the earthly organisms, you are preventing them from entering the cosmos.
0: 아.
1: Keep out.
0: Keep out. 그거는
1: There are signs. Keep out.
0: Keep out. 나가 있어. 들어오지
1: yeah.
0: 마.
1: In how yeah, in America when you go to certain gates it's like keep out. Right? There's like a big sign. You know, no trespassing.
0: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여기는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 못 들어온다라든가 아니면
1: private
0: 뭐
1: property.
0: 안에 위험한 게 있다든가 or something, right?
1: Dogs.
0: So keep out, right?
1: Yeah.
0: So keep out은 이제 막는 건데 어디로부터 막는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거는 이제 keep out of something. 이라고 쓰면 유입을 막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1: No one wants to imagine the heartbreak of a scientist discovering life on Mars only to realize the creature is a stowaway from Florida.
0: 자, 과학자가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 플로리다에서 몰래 탑승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슬픔은 누구도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습니다. 아, Life on Mars라고 나왔어요. Discovering Life on Mars. 와, 이 화성에서 생명체 life가 있다니 이런 느낌을 이제 딱 봤을 때, 근데 heartbreak가 생긴 거죠. 이거 뭐예요? heartbreak 한 거 어떤 거예요?
1: Heartbreak. Basically, it's like because Sam, everyone, the scientists at NASA, that is kind of their mission. It's like Is there life on Mars?
0: Yes.
1: Is there life in space? You know, but especially Mars, because they feel like it is that one planet that seems the conditions would be, you know, optimal for life. So they're like, okay. And then they find it and it's just a stowaway from Florida.
0: A stowaway가 뭘까요?
1: We talked about stowaway. That's right. So this is kind of the passenger that doesn't pay. And, you know, the

0: The fox,
1: stowaway.
0: yes. Uh-huh.
1: Right. To find that they're a stowaway from Florida, meaning Florida, that's where NASA launches their space shuttles. Uh-huh. And that's why it would be heartbreaking for the scientists, because they were like, oh my gosh, we made a huge discovery. And then like, no, it's from the Earth.
0: 아, 얘는 결국 플로리다에서 뭔가 로켓이 launch 됐을 때 몰래 이렇게 탄. 그게 밀항자인데 그게 stowaway예요.
1: Stowaway.
0: 우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Mars에 life를 발견했는데 얘가 아니구나. 플로리다에서 온 stowaway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을 때 heartbreak는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Okay, part 4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n the meantime, they remain focused on keeping earthly organisms out of the cosmos. No one wants to imagine the heartbreak of a scientist discovering life on Mars, only to realize the creature is a says we like both teachers and vice versa.
0: 우리도 okay. 우리도 레이첼 님을 또
1: yes,
0: 그런
1: right.
0: 의미 아닐까요?
1: Yes,
0: 그렇죠?
1: That's right.
0: Very nice.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가도록 할게요.
1: Let's listen to Smooth Operator by Sade.

0: 네, 하루 한 문장은 챙겨 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1: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는 곰팡이 얘기 들었어?
0: 방사선이랑 극한의 뭐 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버텼다던데?
1: 무서운 건 그게 화성까지 따라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0: 내 방에 곰팡이 냄새 몇 년째 나는데 그 곰팡이면 어떡하지?
1: 아니 그건 네 양말에서 나는 것임. 그 몰라?
0: 아 맞네. 약간 천국 장 스타일 양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녁 식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곰팡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스토리가 또 마음을 쳤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연기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I like that. Especially in Korean too.
2: Well, I know. I mean, I'm really good in English, but my Korean is improving.
0: Who's your trainer, huh?
2: Who's my trainer? Mayu.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침 지금 식사 중인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바로 그 곰팡이면 어쩌지? 뭔가 걱정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2: Well, you could use this pattern. What if it's that fungus? What if?
0: What if?
2: It's

0: What if? So this can be used when you're worried, mm-hmm. you're concerned about something. Mm-hmm. What if he doesn't show up? Mm. What if he doesn't answer my call?
1: 아.
0: Okay, like you're worried.
1: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걔가 그러면 어떡해?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걱정하거나 신경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뭐 상상해 보는 느낌이
0: That's
1: 될
0: right.
1: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right.
0: So we're usually kind of imagining a possibility mm-hmm. and it could be worry or it could be like, you know, what if like I win the lottery? You know, you can make it just fun like that.
1: 아, 그냥 혼잣말로도 가능하겠고 mm-hmm. 이러면 어떡해 이런 mm-hmm. 식으로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냥 what if 뒤에다가 문장만 넣으시면 yeah. 너무나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뭐 yeah. 예를 들어서 what if she says no? 싫다 그러면 어떡해?
0: Okay.
1: 막 이러면서.
0: And here's another example. Right. Like you go on a job interview and you know oh, that company it's mm-hmm. impossible
1: right.
0: to get a job.
1: Okay.
0: But what if I do what get if? The job?
1: 근데 혹시 또 모르지?
0: Yeah.
1: 되면 어떡하지? Mm.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걱정한다는 느낌보다 혹시 또 그럴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기대해 본다는 느낌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Yes.
1: 자, 그리고 표현들이 더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추가로 좀 소개해 드리면요. 마유가 방사선이랑 극한의 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버텼다던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뭐, 아, 별거 아니야 하면서 툭 하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0: Yes.
1: 별거 아니다. 어떻게 쓸까요?
0: It's a phrase. Like it's no big deal.
1: Like it's no big deal.
0: Yeah. They do something like it's no big deal.
1: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했다.
0: Yeah, piece of cake, like whatever, not important.
1: Mayu ate the entire pizza pie like it was no big deal.
0: Yeah,
1: it's
0: common, normal.
1: 정상이다.
0: Yeah,
1: so right. 거의 nothing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Like it's nothing.
0: Yes.
1: Right? Mm-hmm. 자, 그리고 크쌤의 대사 중에서도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화성까지 따라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몰래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얻어서 타는 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0: Okay, this is informal.
1: Uh-huh.
0: And you can say something like hitch a ride.
1: Oh, hitch a ride.
0: Mm-hmm.
1: Ah. Mm.
0: So usually we say this with friends. Like, uh-huh. oh, could I hitch a ride?
1: Ooh. Oh.
0: Yeah.
1: 같이 좀 타고 가도 돼요?
0: Yeah. Can you take me? You can use, there okay. are other ways to say uh-huh. it, but in a very casual, informal way. Hey, can I hitch a ride with you?
1: 아, 그냥 쿨하게.
0: I didn't bring my car. Yeah.
1: 아,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자세하거나 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좀 같이. 좀 돈 안 내고 얻어 타도 돼요. 그게 바로 yeah. hitch a ride가 되겠습니다. 몰래 얻어 타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What if it's that fungus 였습니다.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Did you hear about that fungus that can survive almost anything?
2: Yeah, it even handled radiation and extreme heat like it was no big deal.
0: The scary part is it could hitch a ride to Mars and mess things up.
2: Oh, my room's had that moldy smell for years. What if it's that fungus?
0: Oh, no. It's from your socks.
2: Ugh. Oh, it smells like 청국장.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that's it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guys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usam, 감사드립니다.
0: And Mayu-sam, mm-hmm. vice versa. Okay, very good. So that was a great way to start the week. Thanks, everyone, for tuning in. And we'll be back tomorrow.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a song by Tanita Tikaram. It's Twist in My Sobriety.
1: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네,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0: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거든요. Is there anything like that, like month for families in the U.S.?
1: I mean, we have Mother's Day and Father's Day, but no Children's Day.
0: Yeah. Because every day is Children's Day.
1: sure.
0: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은 따로 있는데 Children's Day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네. 있으니까 선생님께 맨날 물어봤더니 Every day is Children's Day. 매일이 어린이날 같기 때문에 따로 기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Children's Day는 없어요, 미국에는. 대신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따로 기념을 하고요. 우리처럼 5월에 있지 않더라고요. I think maybe Mother's Day is in May and then Father's Day is in June.
1: Father's Day is in June.
0: Maybe Mother's Day is in April or May. I forget.
1: Yeah, they're not in the same month.
0: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서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족들과 소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준비해봤어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밤사이 표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달 5월에 이 첫 번째 그 어린이날이 있는 주에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인데 이 표현은 타인에게도 쓸 수 있지만 가족끼리도 쓸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I'm grateful for my family.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반대로 siblings, 우리 형제 자매하고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 이 말

0: 이제 영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문을 트이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 다시 한번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입니다. 자, 일단 내가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나 감정을 말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그냥 I'm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I am을 줄인 표현이지만 I am을 띄어서 말하는 경우는 생활 영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I'm. I'm 그냥 I만 말하지 말고 I'm 이렇게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고마운 상태죠. 자, 어떤 게 고맙다, 뭐뭐에 대해서 감사한이라는 표현은 grateful for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물론 thankful for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grateful이라 그러면 조금 더 감사함이 좀더 구체적으로 드는 느낌이에요. 더 감사한 느낌이 grateful이 thankful보다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그냥 뉘앙스 차이인데 뭐 사실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grateful이 좀더 강한 뉘앙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grateful까지만 얘기하면 저 진짜 너무 감사해요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일단 뭐가 감사한지 그 대상이 와야 하는 구조잖아요.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이니까 그럴 때는 grateful 뒤에 for가 붙는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I'm grateful for. I'm grateful for. 다음에 이제 내가 고마운 대상이 오면 돼요. 나의 가족이 너무 고마운 거니까 나의 가족은 my family라고 하면 되겠죠? 나의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my가 앞에 붙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말로는 우리 가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외동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내 가족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연애 해주거나 할때 그때 가장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까 my family처럼 my 소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의 뭐뭐이기 때문에 your가 들어가는 거죠. I'm grateful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참 고마워요라는 말이겠네요.
1: Or you might also say,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0: Kindness는 친절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절함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함이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your kindness라고 하는 게 맞겠죠.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1: Or even more literally, I'm grateful for your gift.
0: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선물을 얘기할 때는 I'm grateful for your gift.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까 your gift, 당신의 선물이 고맙습니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1: I'm grateful for your time.
0: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I'm grateful for your time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당신의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r time이라는 표현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1: Now, like our example sentence, you can also use this with my when you're thinking about your life and you're grateful for something. For example, I'm grateful for my health.
0: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마운 것들을 얘기할 때도 my를 쓸수 있겠네요. I'm grateful for my health. 여러분, health는 건강이죠. 그래서 나의 건강이 참 고맙습니다. 맞아,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이 건강함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 매일같이 I'm grateful for my health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겠네요.
1: I'm grateful for my job.
0: 우리 가끔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직장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직장도 얼마나 고마워요. 나에게 월급을
1: 없으면
0: 주잖아요.
1: 더 힘들어요.
0: 훨씬 힘듭니다. I'm grateful for my job. 이 경우도 나의 직장이니까 my job이라고 해야 되겠죠.
1: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0: Education, 교육이라는 뜻이죠. EBS의 E가 바로 education의 줄임 표현인데요. 자,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내가 받은 교육.

0: 육이 my education인 거죠. 그래서 그게 참 고맙다라고 할
1: Yeah, you
0: 때
1: might
0: 쓴
1: say that
0: 거예요.
1: to your parents, because they're
0: 맞아요.
1: usually the ones who provided your education.
0: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모으신 돈으로 우리 교육비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이렇게 또 가정의 달이니까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1: And you can also use it less personally, just for things in your life that are good, like I'm grateful for today.
0: 아, 그렇죠. 꼭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지만 내가 일생에서 뭐 인생을 살면서 고마웠던 것들. 예를 들자면 오늘. 오늘이 너무 고맙다. I'm grateful for today. 오늘이 있어서 참 고마운 거죠. I'm also grateful for today.
1: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0: Public transportation. 진짜 우리나라만큼 이 대중교통이 정리가 잘된 나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So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더욱 많이 할수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1: And one last one that you can use every day. I'm grateful for this meal.
0: This meal, 이 식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먹을 때 항상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I'm grateful for this meal.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쓸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도 이 패턴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grateful for 뭐뭐라는 패턴을 쭉 연습해 봤는데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m grateful for your help.
0: I'm grateful for your help.
1: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0: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1: I'm grateful for your gift.
0: I'm grateful for your gift.
1: I'm grateful for your time.
0: I'm grateful for your time.
1: I'm grateful for my job.
0: I'm grateful for my job.
1: I'm grateful for my health.
0: I'm grateful for my health.
1: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0: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1: I'm grateful for today.
0: I'm grateful for today.
1: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0: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1: I'm grateful for this meal.
0: I'm grateful for this meal. 자,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었죠?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또이 패턴을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문장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2: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
3: 맞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2: 그렇지.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3: 정말 좋겠다.
0: 이런 가족이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영어로 슬슬 나와야 되겠죠? I'm으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맞아라고 이렇게 동의할 때는 뭐 yes도 될것 같고요. I think so. 뭐 yeah. 뭐 이런 다양한 표현도 있을 것 같고요.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어가 뭘까요? 너희 부모님, your parents. S가 붙어야 되겠죠? 자, 든든하게 지원해 주잖아. 요 말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여기도 동의하는 표현인데, 요럴 때는 또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누가 도와준 거죠? 그들이. 부모님이. 그래서 그게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they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도와준 게 먼저 나오겠죠. 힘든 시기에 이런 표현들은 영어에서 뒤에 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도와준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을 합니다.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러울 때쓸수 있는 표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정말 좋겠다.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너는 참 행운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상해 봤고요. 이제 영어 표현을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대화 내용 쭉 들어보겠습니다.
4: I'm grateful for my family.
5: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4: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5: You're so lucky.
0: 자, 어려운 거 없었네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 나왔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
4: I'm grateful for my family.
0: What did he say?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라고 했죠. I'm grateful for my family. 이 문장이지 여러분들? 그냥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울 때 그냥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동의하면서 맞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5: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맞아.
1: Yeah.
0: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1: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네, your parents가 바로 아까 말했던 주어였죠. 당신의 부모님들, 뭐 부모님이라는 표현이겠죠. Are, 자, 복수기 때문에 are가 나왔고요. Very supportive이라고 했는데 supportive, 이 단어를 보면, 스펠링을 보면 support가 보일 거예요. support하다, 뭐 지원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죠. supportive는 그래서 지지해주는, 도와주는 이라는 뜻으로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물질적 플러스 정서적 그런 후원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4: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그렇지.
1: They are.
0: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이라고 했더니 they are 라고 했잖아요. Mm-hmm. So 여기서 they는 my parents를 대신한 말이고요. are는 그렇다라는 의미로 그런 상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supportive한 거를 이렇게 줄인 거예요. They are very supportive에서 very supportive을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1: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They, 여기서 my parents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언제? 힘든 시기에. Through hard times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through가 통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정말 좋겠다.
5: You're so lucky.
0: 다시 한번요.
1: You're so lucky.
0: 네, 너는 참 행운이 있네. You're so luck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러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4: I'm grateful for my family.
5: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4: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5: You're so luck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네, 여기서 어려운 거는 F 발음이 세 번 나와요. F 발음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댄 상태에서 푸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 소리죠. 그래서 I'm grateful. Full for my family. 요거를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연습해 볼까요?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0: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달려가고 싶어 이 순간 모든
3: 감각이 널 찾아 마음이 진실. Oh, is that so?
4: Is that so?
3: Oh, really? Is that so?
4: 그 좋은 말이네. Is that so? 아, 그게 그렇군요. 라는 뜻으로.
3: 그렇구나.
4: 그렇구나. 네. 자, 알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어린이날을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그야말로 It'll be 어린이날 tomorrow. Children's Day. 근데 이 두 친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각자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특별했다라고 하는데 왜 특별했다고 하는지 또 그 추억을 어떻게 상대방은 공감하고 있을까요?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Mm-hmm. 넌 어렸을 때 어린이날 이런 거 좋아했니?
5: 어우, 너무 좋았지. 매년 그날만 기다렸는걸.
4: 정말?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5: 오롯이 이 나만을 위한 날인 것 같잖아.
4: 아, 알겠다. 그런 느낌은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지.
5: 이런 상황을 네. Walking down memory lane.
4: Walking down memory lane.
5: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4: 맞아요.
5: 보영쌤은 I, we always walk down memory lane. 그렇죠.
4: 맨날 옛날 얘기만 해.
5: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4: 왜냐면 그게 또 그럴 법도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게 변했고 a lot of them from the past, they're gone.
5: Yeah, many things from the past. They're not. They don't exist anymore.
4: They don't exist anymore.
5: Yeah, that's right.
4: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때 참 신기했다라는 느낌도 있고 바로 그러한 느낌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5: That's right.
4: 네,
5: that's right.
4: 오롯이 어린이날은 나만을 위한 날 같았다라는 그런 느낌. 지금도 뭔가 그렇게 말하면 아 맞아, 나 그런 느낌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5: 맞아요.
4: 네.
5: Know that feeling.
4: You know that feeling.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feeling이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5: 아, stay라는 표현했는데.
4: 네.
5: 기다려보세요.
4: 네, 기다려볼게요. 그야말로 stay put 하겠습니다.
5: Stay put.
4: 네, 그대로 둔 대로 가만히 있는 거 어디가 안 가고 stay put 되는 거죠.
5: Just 자, wait.
4: 하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너는 어렸을 때 어린이날을 좋아했니 안 했니 이런 뜻으로요.
5: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4: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이렇게 묻는데요. 자, did you 하면은 뭐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뜻이 되잖아요.
5: Right.
4: 근데 did you like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즉 yes 혹은 no에 해당하는 답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묻는 말이죠. 여기서는 right. Children's Day를 좋아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언제? When you were little. 이렇게 언제 언제에 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을 때 그 연결고리가 when이 되는 거죠.
5: When you were little.
4: When you were little. 예를 들어서 너 대학 다녔을 때 이렇게 만든다면 when you were in college.
5: When you were in college.
4: 네, 그렇게 말하면 되고 너 군대가 있을 때.
5: When you were in the military.
4: When you were in the military.
5: Right.
4: 이렇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가리켜서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 근데 when you were little 하면
4: 네.
5: 그 little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little일까요?
4: 글쎄요. 진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뭐 초등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요?
5: Yeah, I think elementary school. I think starting middle school, we don't say little anymore. Only during elementary school time.
4: 그렇다면은 어떤 what are the vocabulary word would you use to refer to the middle school
5: middle
4: days?
5: School and high school, I would just say young.
4: Young.
5: Yeah, when you were young. Or generally in your younger days.
4: In your younger days.
5: That's right.
4: 아니 지금도 young한데 뭐 그때는 younger
5: 다
4: 아니에요?
5: 다 상대적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걸 딱딱 꼬집어서 elementary school, I would always say little when you were a kid. 그렇죠. 그 표현도 있잖아요.
4: 그렇죠.
5: When you were a kid.
4: 네가 아이였을 때.
5: That's right.
4: When you were a kid. 아이였을 때. When you were little.
5: little.

0: 네가 어렸을 때 right. 이런 말이 되겠군요. Mm-hmm. 맞아요. 우리는 꼭 초등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right. 다녔을 때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영어도 있죠, 그렇죠?
0: 네, 그렇죠.
1: When you were in elementary school.
0: In elementary school.
1: In middle school.
0: In middle school.
1: In high school.
0: In high school.
1: That'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이렇게 when you were라고 해서 그 뒤에 말을 다양하게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m-hmm. 자,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하고 물었더니 yes, I did. 혹은 no, I didn't.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 좋았지. Like oh. Children's Day 정도가 아니지.
1: That's right. Oh, I loved it.
0: I loved it.
1: I loved it.
0: 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1: 이건 yes, no 필요 없어요.
0: 네.
1: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너무 좋았다. I loved it.
0: I loved it. 자, 그래서 발음하실 적에도 oh, I loved it.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1: No, no. I loved it.
0: I loved it.
1: Oh, I loved it.
0: I loved it. Oh, I loved it. 나는 그걸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 라는 뜻으로 I loved it. 발음하실 때 loved를 강하게 약간 높여서 띄워서 크게. 아유 참. I loved it. 이렇게 되네요.
1: That's right.
0: 네. 근데 그렇게 발음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단어를 쓰시면 안 될, 안 쓰시면 돼요.
1: 그냥 I really liked it.
0: 네, 그렇죠.
1: But love라는 단어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표현을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I loved it.
0: I loved it.
1: You have to feel it when you say it.
0: 아, 그렇죠.
1: Oh, I loved it.
0: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 Of course.
0: I loved it.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왜 그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또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매년 그날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1: 손꼽아 기다린 거죠.
0: 네, 맞습니다.
1: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네, 물론 기다렸다고라고 해서 I waited for that day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괜찮긴 할 텐데 이 감정을 담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가락 꼽으며 기다렸다라는 뜻으로 count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 언제부터 count 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0: 한 달 전부터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Okay. 네. That's fair.
0: So okay.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라고 해서요. counted the days 라는 말을 쭉 이어 발음하게 되면
1: I counted the days.
0: I counted the days. I counted the days.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counted를요. 빠르게 발음하면 저렇게 counted. Counted
1: 맞아요.
0: 이렇게 발음이 돼요.
1: Counted.
0: Counted.
1: I counted the days.
0: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네. Mm-hmm. 그러니까 count라는 게 그 말로 수를 센다라는 말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그 다음에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까지 들어보세요.
2: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3: Oh,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그랬더니 정말 그 정도로 좋아했단 말이야? 하는 뜻으로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1: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0: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라는 말이 바로 무엇이 그것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뜻으로 What made it so special? 하고 묻습니다.
1: Or you can say, why was it so special?
0: Why was it so special to you? 뭐 이럴
1: to
0: 수 있겠죠?
1: You? Yeah.
0: 너한테 뭐가 그렇게 특별했느냐?
1: But this is more detailed. What made it so special? I want to hear details.
0: 그렇죠. Yeah. 무엇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었느냐? What made it so special? 그렇죠.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라고 하는 말이 바로 What made it so special? 이 되겠습니다.
1: 보잉쌤은 젊은 시절 때
0: 네네.
1: When you were little
0: 네.
1: Do you have a
0: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1: 아, 죄송합니다. 네. 어린 시절
0: 네.
1: 때 Was Children's Day special to you?
0: Honestly, not really.
1: Not really?
0: 별로
1: 공부밖에 모르셨구나.
0: 아니요.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니 저는 별로 사람 많은 데 가는 거를 어릴 때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1: Oh, you don't like overcrowded places.
0: Oh, I dread it. Those
1: you
0: overcrowded
1: dreaded
0: places.
1: Crowded parks.
0: 왜 그랬냐면은 한 번은 엄마 아빠랑 동물원을 갔던 것 같은데
1: zoo.
0: 제가 손을 놓쳤어요. I was holding my mom's hand.
1: Okay.
0: But somehow I lost my mom.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조그만 애가 막 길을 못 찾고 막 이렇게 I was stuck really
1: You're stuck
0: in the
1: somewhere.
0: crowd.
1: Okay.
0: Yeah. 근데 그때 아마 traumatic experience였던 것 같아요.
1: So childhood trauma, like no more Children's Day.
0: 네.
1: Going to the park.
0: Going to the park. 그러니까 I dread란 말이 맞아요. 그 말로 okay. 사람 많은 데 가는 거를 별로 이렇게 또 길도 잘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 what about you?
1: Oh, I also have wonderful memories. The little time I spent in Korea, my memory of Children's Day is 2 years. 2학년, 3학년.
0: 아, 그, 한참 좋을 때네.
1: So I remember going to the zoo, going to the park, and going on picnics with friends. So
0: friends? With their families, of course.
1: Yeah, yeah. Oh. Family and friends, yeah.
0: Yes.
1: So Children's Day, I have two special memories from childhood.
0: 아, 좋았겠다. Envy you, 선생님. Oh, lucky.
1: It's okay. Oh. Yeah.
0: 네, 이런 식으로. What made it so special?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런 Children's Day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라고 할 때 Oh, I did this, I did tha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m-hmm. 자, 여기서는 마치 그날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날 같았다고 합니다.
1: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0: 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이란 뜻으로 just for me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It felt like 어떤 느낌처럼 느껴졌냐 하면 It felt like 하고 시작하는데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런 하루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1: Oh, you know, the sentence feels very special, very personal.
0: Yes, very personal.
1: And special to that child.
0: Uh-huh.
1: Oh, it felt like the one day, one special day that was just for me.
0: 그렇죠. Whatever you want to do, wherever you want to go. Yeah.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좋아하는 거 다 네 뜻대로 해주겠다.
1: 내가 오늘만큼은.
0: 그러니까 네. 네가 주인공이야 라는 뜻으로.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런 날같이 느껴졌다.
1: That's right.
0: 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3: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0: So, 주치생님, would you say the same thing about your Children's Day memory? Like,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1: 이 정도까지는 안 느낀 것 같은데 같이 막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I think we felt it together. But it was always special because no school, eating all day, getting gifts, and just without a care in the world.
0: Right.
1: Nothing to worry about.
0: That without a care in the world. Yeah. 세상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신경 쓰임도 없이
1: 네,
0: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유선 참 정말 good for you, 선생님. So happy for you.
1: I know. I'm very thankful.
0: 좋습니다. 난 길 잃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데. 자, 그랬더니 켈리 하는 말은 아, 알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지.
1: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네. Right? I get that. 자, 이 예전에도 나왔던 말이긴 합니다. I get that. 어떤 뜻일까요?
1: When you get something. We studied this many times. Yeah, I get it. I get it. I understand. I know what you're saying. 아, 그런 말 충분히 이해해. I get it.
0: I get it. 네가 하는 말 나도 공감을 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I get it. 그렇군요.
1: Right.
0: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라는 말을 듣고 아, 그 마음 나도 알겠어. 나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I get that. 이라고 한 다음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그런 느낌은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지. That feeling stays with you. 라고 합니다.
1: That nice memory, that warm memory, that wonderful experience. Minus 보영쌤. That feeling
0: 아니,
1: stays with you.
0: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듣고 계신 또. 트라우마죠. 사람 많은 데 가는 건 좀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자, stay with you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선생님. 이게 너와 함께 머물러 있다. 좀 시적인 느낌도 들고요.
1: That's right.
0: 네, stay with you 하면은 어떤 뜻으로 주로 말하게 될까요?
1: So you remember that nice feeling that you had.
0: Remember.
1: From that time. And you still feel it now.
0: 아.
1: It stayed with you over the years.
0: 그러니까 기억도 하고 그 느낌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1: yes,
0: 하고 할 때 그
1: right.
0: stay with you. 즉 좋은 기억이라든가 어떤 강한 감정에 대해서 주로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느낌은 오래 남아요. That happiness stays with you 라고
1: right.
0: 한다든지.
1: It can be a good memory and a bad memory.
0: 아, bad memory도 있어요?
1: It can stay with you.
0: 오.
1: That's why it becomes a trauma. Right. So good memories, bad memories, they stay with you.
0: 맞아요.
1: 여기까지.
0: 네. 네, stay with you. 어, 항상 내 곁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right. 추억에 대해서도 기억에 대해서도 경험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는 거.
1: Yes.
0: 네, 잘 알겠습니다. Mm-hmm. 자, 맨 마지막 부분 듣겠습니다.
2: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2: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3: Oh,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2: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3: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2: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과거의 어린이날에 대한 그 경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Mm-hmm. Counted the days라든지, what made it so special이라든지,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그다음에 mm-hmm. stay with you 같은 표현까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입에 착 붙여보시죠.
1: Let's go.
0: 넌 어렸을 때 어린이날 좋아했었어?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1: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0: 너무 좋아했었지. I loved it.
1: Oh, I loved it.
0: 매년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걸.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1: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정말?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1: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0: 마치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날 같았거든.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1: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0: 아, 그만 알겠다. I get that.
1: I get that.
0: 그런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지. That feeling stays with you.
1: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네, 잘하셨습니다.
1: Good job, Yay! everyone.
0: 함께하신 이런 표현들은요, 항상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Mm-hmm.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de.
0: 영어 배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hortfall, 뜻은 부족, 부족뿐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The country's managed fiscal deficit reached more than 104 trillion won in 2025, marking the second consecutive year the shortfall has exceeded the 100 trillion won threshold.
0: 여기서 shortfall이라는 표현은 필요한 금액이나 목표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budget shortfall widened last year.
0: 예산 부족이 작년에 확대되었습니다. 뉴스에서 budget shortfall, revenue shortfall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hortfall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진정한 창의적 작업은 자기만의 충동에서 시작되지만 최초의 희미한 영감은 짧게 스쳐갈 때가 많다. 더 깊은 탐색을 통해 생각이 다듬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목표나 계획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당장 창작의 중심점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를 살펴보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나 스케치를 통해 검토하면서 아이디어가 숨쉴 시간을 주면 된다. 창작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레이엄 리 작가의 책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팀 마이어스의 크리에이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더 퀘스트에서 펴낸 그레이엄 리의 책,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진이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만의 그 반짝이는 능력들이었는데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창의적인 작업들일 거라는 생각이 책 읽는 내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요. 뭔가 꼭 예술 창작만이 아니어도 우리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작업들 앞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일단 뛰어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보통은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내 안에서 차오르고 이게 숙성되어서 예열이 딱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뛰어들어서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완성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그렇게 가능한 작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일단은 뭣도 모르고 뛰어든 상태로 그 과정을 즐기는 거, 그 과정 자체를 또 목적으로 두는 거, 여기서 또 생겨나는 창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들 5월은 어쩐지 좀 개구진 느낌이 드는 그런 달이기도 하잖아요. 또 내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날도 막 파랗고 초록초록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5월 지나가면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흡수되기도 하니까 5월은 뭔가 막 뛰어놀고 싶은 그런 달이기도 한데, 내가 계획하는 거 안으로도 풍덩 뛰어드셔서 흠뻑 젖어서 그 상태로 내 안의 것들을 좀 길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동민님, 반짝반짝 5월의 초록 기운 담아 충만하게 눈부시게 반짝여 봅니다. 100만 년 만에 오프닝 사수하며 인사합니다. 맨날 밤빵 듣다가 낮빵이라니 감개무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또 밤빵, 밤 재방송이 주는 그 호젓함도 있긴 하지만 또 낮빵의 그 약간 부산한 그 활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낮빵이 본방 생방으로 진행될 때그 느낌들 이게 있기 때문에 동민님 오셔서 지금 살짝 설레고 들뜨는 그 감정이 뭔지 알것 같습니다. 즐겨주시죠. 2시까지 함께 하시죠. 김기은님, 고은님 반짝반짝 샌드위치 연휴인데 생방 하나요? 궁금 궁금 하셨습니다. 네, 생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은님이 몇분 전에 올려주신 글도 지금 읽었잖아요. 오늘 2시까지 북카페에서 마음껏 뛰노시기 바랍니다. 카페인님들 어린이처럼 회춘방송 그런 느낌으로 북카페에서 2시까지 오늘 생방으로 함께해 주시죠.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그건 네 생각이고 두곡 띄워드릴게요.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어?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북카페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이동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신희연님은요, 5일장에 북카페를 친구 삼아 가고 있어요. 하고 사연 주셨거든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북카페가 준비한 풍성한 시간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북카페 친구 삼아서 5일장 가는 길. 뭔가 북카페도 함께 초대되는 기분이라서 덩달아 설렙니다. 5일장 가면 보통 어떤 구역부터 방문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말 무언가를 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산책 삼아 또 진짜 큰맘 먹고 봄 소풍 가듯이 또 5일장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특히 그쫙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 거기에 물품들 쭉 보면서 그냥 괜히 들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하나 거뭐 이렇게 돌아보다가 뭔가 먹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희연님 산책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정홍님 반짝 오늘 휴일이어서 본방 사수 가능하네요 하셨는데요. 아마 정홍님처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본방 사수 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북카페 늘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사연 보낸 적은 없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시작부터 생방 함께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디에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또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도 열려 있고요. 이성민님 반짝 아이와 함께 들으니 더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가 몇 살일까요? 성민님 아이와 함께 듣는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북카페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북카페를 또 편안하게 재미나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8393 쓰시는 카페이님 윤고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생일이라서 반말 생일 축하 못 받아서 허전해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갑장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고서 일부러 그 달력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5월 2일이더라고요. 5월 2일. 너무너무 예쁜 시기에 이렇게 태어난 우리 카페인 8393. 반말 축하. 원하시는 거죠? 8393아, 진짜 예쁜 시기에 태어났는데, 주말 이 생일 잘 보냈어? 맛있는 거 먹었는지 궁금하고, 나랑 또이 동갑이니까, 동갑 친구니까, 뭔가 이 세상 보면서 느끼는 바들이 좀 비슷할까 싶기도 하고, 어쩐지 막 내적 친밀감이 안

그래도 카페인인데다가 또 갑장이라고 하니까 더 느껴지기도 하는데 올한 해도 새로운 1년도 잘 지내보자. 835 쓰시는 카페인님. 고은님, 4월 28일은 아들 정재훈, 5월 2일은 손주 정원, 5월 7일은 며느리 이지은 생일입니다. 온 가족 이렇게, 온 식구가 이렇게 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다 태어나셨네요. 원인은 벌써 두 돌을 지났어요. 세상과 만나던 날 고은님이 축하해 주셨는데 벌써 두 돌이네요. 말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셋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축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아, 기억납니다. 네, 원이 태어났을 때막 축하 인사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이 예쁜 가족. 이렇게 지금 세 식구가 다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정말 봄의 가족인데 그 느낌, 이 파릇파릇한 느낌 그대로 정말 행복한 이봄 즐기길 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갈게요. 이번 주 주제는 나라는 우주입니다. 우주하면 멀게 느껴지세요. 그러나 그 우주의 축소판이 또 나. 라는 거 생각하면 뭔가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친밀감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밤하늘을 수놓은 태양계의 행성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저마다 다른 크기와 색깔을 가진 행성들은 수십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우주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인 중력과 각자의 고유한 궤도에 있습니다. 행성들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궤도를 따라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려는 힘을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별들은 서로 부딪혀 부서지지도 않고 머나먼 우주의 미아로 멀어지지도 않은 채 가장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태양계의 물리학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때 종종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0이 되어야만 진짜 사랑이고 완벽한 우정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고유한 궤도를 무리하게 침범하고 선을 넘기도 하죠. 하지만 궤도를 잃고 너무 가까워진 별들이 결국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듯 나와 타인 사이의 안전거리를 무시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위해서는 우주의 행성들처럼 지혜로운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라는 중력은 끈끈하게 유지하되 상대방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유한 궤도를 기꺼이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타인이 온전한 타인으로서 숨쉴 수 있는 쾌적한 안전거리를 지켜주는 일. 그것은 결코 상대를 향한 마음이 식었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성숙한 배려입니다. 나라는 고유한 별과 당신이라는 눈부신 별. 우리는 억지로 하나로 합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궤도를 아름답게 돌면서 서로의 빛을 다정하게 비춰줄 때 우리는 비로소 밤하늘의 근사한 별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너무 멀지도 또 너무 답답하지도 않은 가장 평안한 우주의 거리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사람 또 사람의 우주 띄워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서로 다 다른 각자의 고유한 궤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때이 관계의 수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서로를 오랫동안 옆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임근선님, 지난주 나의 코스모스 읽고 지금은 코스모스를 읽고 있는데 우주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더라고요. 우주 이야기 통한 적당한 거리 이야기. 참 공감 가고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저도 북카페에 와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인생책이죠. 다시 또 펼쳐보고 싶기도 해요. 언젠가 또 다시 펼쳐보면 한두 번인가 읽었었거든요. 전체 한번 우리 라디오 통해서 읽고 그리고 저 혼자 다시 쭉 따라 읽고 진짜 저는 우주 여행보다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은 경험이 저에게 더 소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면서 맞나? 우주 여행은 어차피 직접 몸으로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진짜 강추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우리 인간사가 다 비유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박준용님, 저는 밥 먹고 안양천 따라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생방 함께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안양천에 계신 카페인 분들 또 계실까요? 지금 준용님이 거기 산책 중인데 보이실까요? 궁금합니다. 박소영님은 오늘 사무실에 출근한 동료들이 많이 없어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책 점심 먹고 읽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평소처럼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지금 소영님은 사무실에 계신데 지금 평소보다 인파가 많이 줄어든 거죠. 한적한 기분 지금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북카페에서 간책 선물 네 점심 먹고 편안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길 바라고요. 함이경님, 저는 정말로 우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죠. 천문지도사. 진짜요? 미경님? 진짜로 천문 지도사? 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별을 사랑하는 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람과 별은 존재의 원소가 같으니까요. 라고 또 멋진 말을 해주셨네요. 그쵸. 이, 진짜 천문학 자들을 만나서 우리 북카페에서도 대화를 한 적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 말을 좀 곱씹어 보거나 할때 우리가 그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삶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비슷한 것을 저 멀리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때그 기쁨이 있는 거죠. 8209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새 가족 12명이 지리산으로 3박 4일 캠핑을 가셨대요. 와, 대가족입니다, 진짜. 그쵸? 강풍이 불어서 오늘은 산청 동이 보감촌 구경 가는 중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배준호, 김현영, 배건우, 배다은. 우리 가족 각자만의 우주를 지켜주면서 서로의 빛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길. 악뮤의 소문의 낙원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 3박 4일 일정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 그대로 될 겁니다. 우주를 지켜주면서 각자의 우주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빛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게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그리고 원슈타인의 한 걸음 더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Yeah. Yeah.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5월의 첫 소설 북클럽.

0: 실내 공간에만 있을 필요가 좀 없어지는
1: 그쵸.
0: 달이잖아요. 또
1: 맞아요.
0: 한여름이 되면 또 너무 더워서 그러지 못하는데, 그 5월은
1: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유지비가 덜 들려나?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가지고.
1: 그쵸.
0: 그쵸.
1: 관리비 구조도 보면 되게 기쁜 달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요즘. 매달 이제 1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어떤 또 좋은 숫자가
0: 맞죠.
1: 찍혀 있을지.
0: 맞죠. 그거라도 좋아야죠.
1: 그쵸.
0: 모르는데.
2: 그치만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질문 받으면 자연 얘기할게요. 다음엔.
1: 그쵸. 처음부터
0: 네.
1: 관리비 얘기를
0: 목격하신
1: 들어보면.
0: 선배분들 얘기해 주세요. 승수 작가님이, 동민 작가님의 말을 카피해서 이렇게 쓰신다. 지금
2: 네.
0: 컨닝 승숙이라고. 아, 좋습니다.
2: 아, 슬프네요. 네.
0: 네. 자, 김미향님.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족의 날, 월급은
2: 와.
0: 통장을 스치는 날.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운 하루 만드세요.
1: 아, 네.
0: 하셨습니다.
1: 관리비가 문제가
0: 아,
1: 아니었군요.
2: 무서운 얘기 잔뜩 하시고,
0: 그거라도.
2: 고운 하루.
0: 고운 하루 잘 해야죠. 그쵸. 근데
2: 그렇죠.
0: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마음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죠. 네.
0: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막, 농담 삼아서 무슨 뭐
1: 맞아요.
0: 파탄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1: 맞아요.
0: 예, 그냥 또뭐 통장에다 이렇게
1: 네.
0: 하지만 뭐 거기에만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1: 맞습니다.
0: 이왕이면
1: 네.
0: 좋게.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를 듣고 우리 한참 그 출석 체크
1: 아,
0: 했을 때의
1: 네네.
0: 것을 기억하시고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사서 심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 화단에 트레이드마크인 노란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자랑 맞아요.
2: 아,
0: 하셨습니다.
2: 자랑 좋네요.
0: 와, 트레이드마크 노란색 장미. 노란 장미는 좀 붉은 장미에 비해서 볼
1: 그쵸.
0: 기회가 더
1: 네.
0: 적은데.
1: 희소성이 있죠.
0: 맞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0: 말이에요.
1: 어떻게 끼어들어요?
0: 오늘 장미 사는 감성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2: 종현 씨는 진짜 좋더라고요.
0: 아, 그렇죠.
2: 네, 술방 사러 갔었는데 저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1: 그렇게 유명하군요.
2: 이 중앙시장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구 밀도로 치면 네. 한국에서 그 여기가 최고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0: 진짜 많을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그냥 다 걸어서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첫날에는 술방을 못 샀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구경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술방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손님이겠죠? 네. 아저씨가 오면서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1: 왜요?
2: 멀리서 화를 내면서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왜 지금 안 파냐고.
0: 오픈런을 택시 네, 타고 왔는데.
2: 오픈 시간이 10시더라고요. 근데 8시에 오셔가지고 화를 내고 계시니까.
0: 어떡해.
2: 이분은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 네. 이렇게 빨리 쪄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못 샀거든요.
1: 아이고야. 네.
0: 너무 빨리 와서 이번에는?
2: 그렇죠. 저는 사실 살 마음이 크게 있진 않았고 산책할 겸 그냥 시장 네. 한번 다시 가보자 하고 가서 구경을 했던 건데 네. 그 아저씨는 되게 간절했던 거잖아요.
0: 택시 타고 어디서부터 오셨을까요? 진짜.
2: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진하게 하셨는데 뭔가 여행객이겠죠, 그러면?
1: 네. 네.
0: 그렇겠죠.
2: 그래서 너무 뭔가 마음이 좀 짠하고 2시간을 기다렸을지. 네.
0: 그 귀한 술빵을 지금 2347 네. 카페이님
2: 네, 꼭 사시길 바라죠.
0: 사신 바라셨대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 제목까지 드셨으면 좋겠네요. 저 못 먹었거든요. 결국.
0: 알겠습니다. 자, 5690 쓰신 카페이님.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통통 소설 북클럽이네요 하셨는데요. 어쩐지 축제처럼 좀 들떴는데 오늘의 책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이경란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소설집 소년들은 자라서 어디로 가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편 소설 밥 한번 먹어요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이경란 소설가의 단편 소설 밥 한번 먹어요입니다. 이게 수록된 이 소설집 오늘 카페님들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밥 한 번으로 할까요? 밥 한 번.
1: 좋아요.
0: 밥 한 번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받으실 분 발표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밥 한 번 먹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네. 소설일까요?
1: 일단 표지부터 공교롭게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장미꽃 색깔도 있고요. 쨍한 녹음도 있어서 어떤 이야기일까? 자전거 그림도 있고 해서 네. 궁금한데요. 이 소설집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다 드러나는데 주로 좀 50대 초반의 한국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K아재로 불리는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소설에서도 밥 한번 먹어요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인데 우리 보통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습관처럼 내뱉는 이 말의 저의 숨겨진 의미를 좀 곰곰이 곱씹어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밥이 먹고 싶어서 밥 한 끼 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장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만으로는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해서 보다 더 친근한 의미를 포함해서 밥 언제 한번 같이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그 약간은 좀 그 자리를 모면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면서
0: 네.
1: 우리가 너무 흔히 내뱉는 밥 한번 먹어요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좀 상대에게 가닿을지 혹은 나 스스로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될지 좀 고민해보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밥 한번 먹어요. 요런 말 동민 작가님 자주 쓰세요?
2: 밥 한번 먹어요.
0: 네.
2: 네, 저는
0: 어떤 유형이신지
2: 일부러라도 안 쓰는 편이고. 네.
1: 왠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0: 계획이 있을 때.
2: 네, 되게 냉정해 보이지만 네,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밥 한 번.
0: 사람마다 스타일 다른데.
1: 좀 냉정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빈말의 의미나 거칠애처럼 내뱉는 말이라면 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0: 맞아요. 무게를 실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2: 그쵸.
0: 있고.
2: 네,
1: 맞아요.
2: 그리고 어릴 때 되게 한가할 때는 자주 말했. 썼던 것 같은데.
0: 한가할 때?
2: 네. 지금은 또 스케줄이 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0: 네.
2: 함부로 말했다가 네. 스케줄 네. 못 잡으면 또 죄송스럽고 하다 맞죠. 보니까 더 안 쓰게 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0: 밥 한 번.

0: 한번 먹어요. 어떤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1: 네.
0: 이 지금 아까 K 아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한국의 아저씨,
1: 맞아요.
0: 50대의 아저씨가 또 이제
1: 네.
0: 모습이 보이는
1: 네.
0: 소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읽었던 한국 단편 소설들
1: 네.
0: 중에서.
1: 이 소설집에서는 다른 이제 단편소설 수록작들은 제목에 아예 K아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연작소설처럼 이 인물 내 주변에서도 본것 같은데 우리 삼촌이 이러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좀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
0: 네.
1: 유형인데 이밥 한번 먹어요에서는 뭐 K아재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의 남자가 주인공이거든요.
0: 네.
1: 여기서는 뭐 겨우 쉰을 넘긴 나이에라는 표현을 소설 초반부에 하기도 하고 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0대 초반인데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의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0: 네.
1: 것 같고 그런 자금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금력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해외여행도 하고 그리고 좀 도시와 지방도 오가면서
0: 네.
1: 좀 생활을 그래도 조금은 자유롭게 하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미혼인데다가 홀몸으로 어디든 옮겨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0: 네.
1: 어디든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서 한달 살기, 뭐 1년 살기까지도 충분히 시도해 보면서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구해가지고 몇달 살면서도 훌쩍도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유로운 일상을 구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와, 이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2: 그렇죠. 이렇게
1: 맞아요.
2: 아무리
1: 쉽지
2: 돈이
1: 않아요.
2: 있다고 해도 쉽지
0: 그렇죠.
2: 않죠.
0: 마음과 모든 게
1: 맞아요.
0: 다 지금 맞아야 되는 건데
1: 맞아요.
0: 얽매이는 것이 좀 별로 없잖아요.
1: 주인공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지금 노후 부모님도 양친이 다 살아 계시고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과 사이가 좋거나 친밀하진 않아서
0: 네.
1: 누나가 한명 있는데 누님한테 뭐 아주 좀 넉넉한 생활비,
0: 네.
1: 용돈 정도를 붙이고 나면 좀 신경을 끊어버리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나뭐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으니까 누나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잘 모셔주겠지라고 조금 생각하는 편이고 또 한편 가족 관계가 그런 반면에 인간관계도 그다지 막 절절매는 타입은 아니었던 거예요. 쉰 초반까지 살아오면서 뭐한 오래전에 사귄
0: 네.
1: 결혼까지 약속할 뻔한 좀 진지한 관계에 있었던 애인도 한창 막 휴대폰이 보급되던 시기였는데 너무 막 어디에 있어? 뭐 해요? 뭐 이런 이제 연락 같은 것들이 집착으로 느껴져서 그 강한 구속감에 아, 이 여자랑 같이 못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파토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여자를 몇번 만났어도
0: 네.
1: 끝까지 진지한 이 상황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0: 바람 같은 분인가 봐요. 그냥
2: 역마살이 있는 분들이
1: 그럴 수도
2: 있다고 하잖아요.
0: 있겠네요. 그렇죠,
2: 네,
0: 그렇죠.
2: 이렇게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람 가듯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0: 네.
2: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0: 그런
2: 분이
0: 느낌.
2: 아니었을까?
0: 맞아요. 뭔가 관계에서든 실제
1: 응응.
0: 뭐 공간으로든 이렇게 뭐 이렇게 얽매이기는 싫어하는
1: 맞아요.
0: 그런 사람.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마 기대하시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 한번 먹어요.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책은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 한번 먹어요입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사연으로 책 받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말머리를 밥 한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한 번이 들어가도록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선물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방송 말미에 소개할게요. 아, 정경희님, 얼마 전에 배려의 기술을 읽었는데 거기서 밥한번 먹어요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안녕, 잘 가. 아, 두 번째는 진짜 밥을 먹자. 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날짜를 바로 잡는다고 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을. 근데 맥락상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언제 시간
0: 맞아요.
1: 돼요? 라고 묻는 것인지.
0: 맞아요. 안정숙님, 오늘도 북카페와 함께 즐거운 산책하세요. 저는 엄청 밥 잘하고, 잘해주고, 잘 사주는 언니고, 누나이고, 이웃입니다. K오지랍, 58세, 충주 소녀랍니다. 저 K아재, 저를 소개해주세요. 저와 똑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K아재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따스함 넘치는,
1: 네.
0: 이렇게 지금 밥 한번 제안을 하시는 분이신 건데, 이 소설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펼쳐지길래 제목이 이럴까?
1: 맞아요. 지금 결혼 안 했고요. 혼자
0: 네.
1: 살고 있고, 부모님은 누나가 모시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아주 촘촘한, 사이를 만들진 못했는데, 엄청 잘하는 게 있었대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아주 단칼에 거절하는 걸 한평생 너무 잘했다는 거죠. 상대가 민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돈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너무 눈치 빠르게 그걸 알아채서 미리 경계하고 딱 잘랐는데
0: 네.
1: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받을 돈은 아주 확실하게 받아내고
0: 네.
1: 돈을 절대 빌려주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안락한 자산을 확보한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0: 네.
1: 지금의 생활이.
0: 오.
1: 그런데 그런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이 없고 빚 많은 사람들 뿐이어서 내 돈이 새지 않은 대신에 사람들이 손가락 사이로 물 새듯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라는 거죠.
0: 그러네요. 지금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뭔가 여유롭긴 하나 마음 터놓을
1: 그쵸.
0: 사람이 없어요.
1: 의지할 사람이 없는. 아마 추정컨대 좀이 상황에서는 젊었을 때 그렇게 막 사람들을 단칼에 쳐내고
0: 네.
1: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 뭐안 되지라고 하면서 거절 잘하던 시기에는 외로움이나 우울감 같은 거 느낄 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조금 더 자신의 생활을 구축하고 좀 미래를 대비하는데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50 초반에 지금 좀 여행 갔다 와가지고 또 다른 지방에서 조금 머물러 볼까 하면서 혼자 전원주택 구해가지고 방도 많네라고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0: 네.
1: 조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동네를 돌아다녔을지 좀 궁금해져요. 이 주인공이 선택한 곳은 북카페였대요.
0: 북카페?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아니고요.
2: 라디오 들으면서.
1: 네. 북카페는 아니고 실제로 왜 서가를 마련해 놓고 책장에 책을 잔뜩 꽂아 놓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커피도 팔고 이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북카페를 찾아 들어갔대요.
0: 네.
1: 그 북카페 이름이 좀 재밌게도 로신한테였다고 하는데요.
0: 로신한테. 일단
1: 로신한테.
0: 듣고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1: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0: 네.
1: 그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0: 아.
1: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0: 말.
1: 명마.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누가 봐도 아주 작고 볼품없고 힘없는 말이었는데
0: 네.
1: 돈키호테는 스스로 명마라고 생각하면서 타고 온 세상을 누비는
0: 그쵸.
1: 말이잖아요. 네.
0: 로신한테.
1: 로신한테. 뭔가 생각하면 낭만적이기도 하고 모험적이기도 한데 이런 이름의 로신한테라는 이름의 북카페를 찾아 들어간 주인공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좀 상상을 해보게 돼요.
0: 그쵸. 뭐, 이 이름, 사실 우리가 그냥 들어갈 때 카페 이름에도 끌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카페
0: 여러
1: 이름 좀
0: 요소 중에 하나.
1: 중요하죠.
0: 맞아요. 그리고 그 카페 주인

0: 이름도 아마 그 로신한테 의미를 부여한 채로 그 이름을 지었을 테고.
1: 그렇죠. 이게 북카페라는 게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뭔가 로신한테 어원이 이제 로신이라고 하는데 짐 실은 말이라는 뜻이래요. 아주 팍팍한 현실을 은유하는 거라고 한다면 로신한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의 온갖 숨어있는 모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로신한테 화한 거라면 북카페에 들어와서 책을 펼치는 그 순간 로신은 로신한테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주인공은 얘기하거든요. 책을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 북카페의 분위기를 평소 좋아했대요.
0: 그럴 수 있죠.
1: 북카페에는 이상하게 책이 많아서인지 카페인데 크게 떠들어대는 사람도 없고 다차한 잔에 책장 한 페이지 넘기는 차한 모금 마시고 또 활자에 눈을 두는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주인공은 북카페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차한잔 시켜놓고 멍 때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뭔가 시간을 걱정한다. 하루가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사태평한 것 같고 게으른 느낌인데도 이상하게 아침에는 눈이 일찍 떠지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관광지에 왔으니까 딱히 없었대요. 그렇다고 막 진짜 배낭 하나 메고 트레킹화 신고 막 걷고 오르고 이런 취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니, 왜 우리 주말에 동민 작가님도 이제 관광지에 가셨지만 아침부터 일찍
2: 그러니까요.
0: 술빵을 사기 위해는 아니었으나.
2: 간 김에 술빵이 있으면 사자라.
0: 맞아요. 이렇게
1: 그렇죠.
0: 부지런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그런 유형과는 좀 다르네요.
2: 그러니까요.
1: 맞아요.
2: 여행 가면 시간 진짜 짧지 않나요?
0: 그러니까 막 쪼개야 되는데.
1: 맞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돈이 좀잘 벌릴 때, 일을 엄청 많이 했을 때는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평소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초조했고 그리고 한 40, 40 지나서는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했다. 라는 생각에 좀 조바심이 일면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어리석게 굴지 않겠다. 너무 단호하게 사람을 내치지 않겠다.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정작 누군가는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50을 나이 50을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북카페 로신한테 들어와서 몇날 며칠이고 차 한잔 마시고 책도 좀 만져보다가 멍도 때리다가 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커피 한잔더 드세요. 서비스입니다. 원두를 새로 가져왔어요라고 하면 그 마음이 또 고마우니까 부득부득 돈 낼게요라고 하면서 또 사장님한테 커피 두 잔값 치르고 나오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떤 여자를 본 거죠. 어떤 여자. 이 북카페에 현지인보다 은근히 관광객이 더 많은 걸 그간에 로신한테 드나들면서 알게 됐었는데, 단발에 가까운 커트머리였고, 그 커트머리가 끝이 뭔가 뒤집혀가지고,
0: 지금 승수
1: 약간,
0: 작가님인데?
1: 지금 말하다가 지금
0: 머릿속이
1: 저도
0: 너무,
1: 생각했는데,
0: 너무 지금 비슷한데, 뭐죠? 지금.
1: 저는 스타일링을 한게 아니라 꽂힌
0: 네.
1: 거예요.
0: 알겠어요, 아무튼.
2: 그분도 그럴 수 있어요.
1: 그렇죠? 근데 이 단발에 가까운 커트머리가 끝이 조금 삐쳐나온 게 말괄량이 소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북카페는 은근히 조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여성분의 웃음소리가 지나치게 깔깔거리는 톤이 높은 웃음소리였는데, 그게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 그게 쉽지 않은데.
0: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옆 테이블에 그 말소리라든지 웃음소리 같은 게내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너무
0: 그때
1: 조용하면.
0: 거슬릴 때도 있는데 거슬리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쏙쏙 잘 들어오는 목소리나 그 화법 같은 게또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맞아요.
2: 제귀 옆에서 말을 하는 듯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ASMR인가요?
0: 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다 공유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나
1: 들리는.
0: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은 하얗다못해 창백한 편이었고 좀 몸집은 좀 마른 편이어서 평범하다면 평범한 외모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는지 주인공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어그 계속 몇날 며칠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 여자도 은근히 로신한테 북카페에 자주 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고 해서 안게 아니라.

0: 아, 여자 이름이 한정이구나. 이런 사실들, 여자에
1: 아,
0: 관한
1: 요거에 사는
0: 정보들.
1: 것 같은데.
0: 귀가 쫑긋 서 있었겠죠. 그래서, 한정 씨? 한정 씨구나, 이름이.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 씨가 북카페 들어와서 그 커피 내려주는 직원, 바리스타 직원한테, 나누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또 계속,
1: 솔깃하죠. 또 들어오죠.
0: 주의 깊게 막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올 때마다 슬쩍슬쩍 훔쳐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1: 아니, 이것을 한정 씨는 몰랐을까요? 이게 누가
0: 거예요.
1: 이 정도면 사실 아주 감쪽 같지 않고서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말을
0: 그럴
1: 듣고
0: 수 있어요.
1: 있다. 승수 작가님 지금 표정이 그러니까요.
0: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호선 박사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1: 그렇죠.
0: 단호했어요.
1: 가능한
0: 왜냐면
1: 얘기입니다.
0: 저같이 조금 약간 둔감한 사람은 못 느껴도
1: 네.
0: 한이 소설 속의 한정 씨는 좀 느꼈을 것
1: 그러니까 느꼈을 것
0: 같아요.
1: 같아요. 지금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하냐면요. 이 소설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정이 커피잔을 들고 꼭 창가에 탁자에 앉는 거예요. 그 탁자가 창을 따라서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주로
1: 네.
0: 혼자 오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는데, 어딜 가든 주인공은 그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구석진 곳에 2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는데,
1: 네.
0: 너무 그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그 한정 씨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창가 쪽이면 지금 항구도시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깥에 쨍한 파란빛의 하늘, 또 바다가 보인다면 파란색 물결, 거기서 살결이 희디힌 창백함에 가까운 마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삐친 단발머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계속 눈길이 갔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약간 역광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2: 얼굴이 까맣게 보이지
1: 시간대에 따라서. 아니, 그래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실루엣상.
0: 그쵸.
1: 그쵸.
0: 그러다가 너무 시선을 못 대고 바라보다가 있었는데,
1: 거기까지만. 바라보다가 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지, 우리 아이언 앤 와인의 피버드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오늘은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 한번 먹어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160님이 처음 집에서 라디오를 찾아 틀었는데요. 음색이 좋아서 멈춰선 채널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앞으로 애청자가 될 듯합니다. 밥 한번 먹기.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을 함께 보내자 일 듯하네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애청자 약속. 네, 기다릴게요. 3160 쓰시는 카페이님. 에, 밥을 함께 먹자. 사실 우리 카페이님도 오늘 사연 보니까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절반만 신뢰한다. 약간은 이제 흘려듣기도 한다. 하시는 분들도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다도 사연이 있었고. 근데 저는 밥 한번 먹자를 좀 잘 믿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바로 언제 만날까요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운을 띄우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타입. 그 듣기로는. 뭐 어쨌거나.
1: 좋죠.
0: 나한테 뭔가를 더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쵸, 내준다는 그쵸. 거니까. 손꼽아 기다리죠. 뭐 이렇게 뭐 이제
2: 날은 정하지 않고
0: 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제안 자체가 좋은데 이 제안 자체가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지금 컷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사연 보고 알았어요.
3: 그러네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특히나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을 함께 보내자 라는 의미도 정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3: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0: 맞아요.
3: 거니까.
0: 이동민님, 타이밍 우리 아까 딱 끊고 왔잖아요. 네. 절묘한 커팅. 예. 소설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 작가님들도 느껴지시나요?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딱 커트된 그 지점에서 네. 이야기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근데 동민님의 사연에서 뭔가 네. 애교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0: 이 사연도
3: 용용체.
0: 이 사연도 절묘한 커팅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동민님
3: 네,
0: 사연도
3: 맞아요. 네. 어쨌든 주인공이 이 한정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북카페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 쳐다보다가 상대도 나를 볼 거라는 가능성을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나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0: 그쵸.
3: 그러다가 그 한정 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을 때 왠지 따가운 시선을 느꼈겠죠. 그래서 누구야? 라는 식으로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순간 주인공이 입에 막 대려던 찻잔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0: 서툴다.
3: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래서. 그래서 커피가 가슴팍 셔츠에 주르르 쏟아진 거죠.
0: 아니, 그 행동만으로 네. 지금 주인공의 캐릭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2: 네. 네. 그렇죠. 자기를 감추지도 못하고 잘.
3: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본 한정 씨가 어머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뭐 당황하거나 아니면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다시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고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2: 그분은 참 캐릭터가 있으시네요.
0: 그걸 깔깔깔 웃었다고요.
3: 네, 지금 주인공은 한정 씨를 보려고 이 북카페 로신한테 이제 들락날락하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하필 린넨 셔츠를 아주 말끔하게 다려입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커피 얼룩이 다 지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한정 씨가 막 웃으면서 마르고 나면 안 져요. 지금 바로 빨아야 되는데? 막 하면서 막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장실 찾으면서 다녀오라고 네. 손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셔츠 입은 채로 뭐 얼룩 지워보신 적 있으세요?
0: 있죠.
2: 맞죠.
3: 근데 점점 젖어들기만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0: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3: 맞아요.
0: 얼룩은
3: 맞아요.
0: 방치하긴 그렇고.
3: 맞아요. 그래서 얼룩은 어느 정도 가셨는데 네. 북카페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가슴팍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린넨 셔츠 특징 아시죠? 또 한 번 물 먹으면 또 다 꾸깃꾸깃 되셔가지고. 근데 어머 다 젖었네 하면서 또 한정이 정말 계속 웃어요. 계속 웃으면서 손수건 내밀어가지고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근데 낯선 남자한테 왜 손수건을 주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네. 이 한정이 내준 손수건이 이 평범한 꽃무늬 손수건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한정

0: 마음에 드니까 한정 씨가 하는 행동, 웃음소리라든가 뭐 손수건을 건네주는 것에 다 의미 부여를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1: 한정 씨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아니, 한정
1: 왜냐하면
2: 씨는
1: 손수건을
2: 그냥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1: 그래도 손수건은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고.
2: 아, 그러네요. 네,
1: 돌려받기도
2: 그냥
1: 그렇고.
2: 휴지가 아니네.
1: 그렇죠. 좋아해요, 지금. 한정 씨는 좋아합니다. 지금.
0: 그런 거예요?
2: 네.
0: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약간
1: 네.
0: 가까워져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뭔가
2: 그럼 좋아하는 거 맞네.
1: 친구로서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0: 한정은 전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여기 이 도시에 그냥 1년살이 하러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웃을 때막 어금니 안쪽까지 딱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금니도 반짝반짝하고 너무 귀여웠다는 거죠.
2: 별게 다 귀엽네요,
1: 웃을 때 어금니 안쪽까지
0: 네.
1: 보이는데 금니가 반짝거리는 거.
0: 왜냐하면 주인공은 젊었을 때막
1: 네.
0: 엄청 여성분이 외모가 출중하거나 스펙이 뛰어나거나 하면 좀 마음이 옹졸해져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대요.
1: 네.
0: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서 어떤 금방에서 일한 형을 사회생활 하다가 만났었는데 그 형이 청소년기에 금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입버릇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순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순금은 자꾸 보다 보면 홀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뭐 이런 그냥 돌덩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면 홀리는 맛이 있대요. 순금이. 그때 그 형은 고아원 출신이었다가
1: 네.
0: 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약간 악착같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순금 같은 여자가 생기면 꽉 잡아. 이런 조언을 형이니까 형이랍시고 잘 해줬던 거예요.
1: 순금 같은 여자.
2: 그래서 좋은 형 만나야 돼요, 항상.
0: 그쵸.
2: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
0: 맞아요.
2: 말고.
1: 아니, 동민 작가님은 지금 이
2: 네.
1: 조언이, 동민 작가님이 만약 이 조언을 들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2: 일단
1: 지금
2: 뭐 이제
1: 표정이.
2: 그냥 뭐
0: 네.
2: 고개 좀 끄덕이고 그래도 사회생활이 있으니까
1: 딱히
2: 아 그런 사람
1: 동의되진 않는 거죠.
2: 만나야죠. 근데 너무 뜬금없는
0: 네,
2: 얘기니까.
0: 그렇죠. 이때
1: 수건 같은 여자가
0: 주인공도
1: 누굴까, 진짜.
0: 군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1: 네.
0: 형, 나 내일 모레 군대 가요. 여자도 무슨? 이라고 했더니,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더라도 순금 같은 여자를 만나란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한정 씨 앞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죠. 사실은 그 형을 군대 갔다 와서 한 20년쯤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1: 네.
0: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형한테 물어보기도 했대요. 형, 지금 형수님 순금 같은 여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뭔 소리야? 라고 그 말을 또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2: 그때는
0: 아니 왜
2: 그렇게.
0: 기억도 못할 말을 하는 거야, 이 형은? 하면서 되게 서운해하기도 했었는데
1: 네.
0: 이제 와서 한정을 보니까 이 여자가 순금 같은 여자가 아닌가? 그 홀리고 있었던
2: 금니빨을
0: 거죠.
2: 봐서 그런 걸까요?
1: 여러모로 좀 통하는
2: 네.
1: 면이 있긴
0: 네.
1: 한데.
0: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정은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찬란한 순금이 분명했다. 이제 너무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려서 한정은 그냥 금덩이 같은 여자로 눈에 보이는 거죠.
1: 네.
2: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이아랑 금을 좀 비교하면 다이아는 세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뭐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1: 네.
2: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근데 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순금은 녹이면 다시 뭔가 되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원론적인 그런 게딱 좋은 게 순금이라고 치면 잘 세공된 무언가를 쫓지 말고
1: 네.
2: 이렇게 순금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그런 형의 조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그 지금 한정을 만났을 때 처음
1: 네.
2: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너무 깔깔거리고 남이 실수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0: 네.
2: 모습들이 오히려 세공되지 않은
0: 맞아요. 좀
2: 그런
0: 명랑함?
2: 모습이어서 갑자기 그 조언도 떠오르고 그래서 금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1: 맞아요. 근데
2: 상황이네요.
1: 주인공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넘어갔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첫날에 커피를 셔츠에 쏟았던 날 이후로
1: 네.
0: 계속 로신한테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되고 어느 날은 갑자기 혹시 차 갖고 오셨어요? 라는 한정의 질문에 왜요? 라고 하니까 지금 옆 동네 하동에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가면 아마 꽃비 맞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2: 플러팅이.
0: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이 내가 왜 여길 걸어왔어? 라고 하면서 차를 갖고 올걸 이라고 하면서 너무 당혹스러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5분이면 돼요.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집까지 뛰어가서 차를 몰고 네. 미친 듯이 온 거죠. 3분 안에 올 수 있었는데 이 앞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4분이 걸렸네. 막 하면서 네. 로신한테 뛰어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로신한테 앞에 한정 씨가 커피 두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서 있었던 거죠.
1: 네. 와.
0: 그래서 함께 데이트 가요. 이거 데이트잖아요.
1: 설렙니다.
2: 네.
0: 데이트 가요. 그래서 로신한테까지 걸어갔던 자기 자신을 패주고 싶은 마음으로 로신한테 돌아왔더니 커피를 들고 데이트를 가자고 하네. 그래서 드라이브 삼아서 하동에 간 거예요.
1: 오.
0: 꽃비를 맞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아주 달콤하고 낭만적인 저녁 데이트를 한 거죠.
1: 그렇죠. 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말들을 주고 받았겠어요.
2: 그러니까 같이 꽃 보러 가자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밥보다 훨씬 더
1: 그렇죠. 네,
2: 그쵸.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
0: 맞아요. 그리고 네.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그 프레임 안에 담긴 상대방의 얼굴을 좀 자세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1: 그쵸.
0: 너무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너무 들뜬 거예요. 주인공 너무 들떠가지고 저녁을 뭐 먹지? 뭘 먹어야 될 텐데 근처 식당이 어딨지? 너무 초조하게 막 네. 머리가 굴러가는데 저녁 먹자고 하니까 한정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한칼에 거절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주인공이. 그래서 한정이 아니요 저 오늘 피곤해가지고 밥은 혼자 여유롭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 말도 너무 좋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아니야 난 무한하지 않아 난 절망하지 않아 너무 멋있는데 한정씨 너무 멋있는데 라고 하면서 네. 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에 또 한정 씨 왔나 하면서 또 북카페 가고
1: 와
0: 지금 완전히. 몇 달을 계속 네. 한정 씨만 보려고 참. 북카페를 오가고 있습니다.
1: 오수미님이 항마력이 없으신 자유 영혼 아 왜 걱정이 되죠? 라고 하셨고요. 5690 쓰시는 카페인님도 아 어쩐지 결말은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우리 카페인님들은 또 소설 북클럽 네. 시간을 워낙 저희가 들으셨기 때문에
2: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들으시지 않네요.
1: 네. 이대로 끝나진 않을 네.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케빈 오 프라이머리가 함께하는 곡 크레이지 들으면서 그 다음 얘기 한번 기대해 볼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한번 먹어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완식님이 50대 연애도 20대, 30대처럼 설레네요. 부디 해피엔딩으로 끝났음겨라고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주인공 지금 엄청 설레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하동 가서 꽃 구경 한번 하고 온 다음 날에는 그 전날 저녁은 같이 못 먹었지만 그 다음 날엔 또 북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 오셨네요 하면서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럼 또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죠. 연락처 주고받고.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북카페에서도 못 봐가지고 동네 돌아가 다니면서 저녁이나 먹을까? 어떤 횟집 들어갔는데 한정 씨가 다른 남자랑 마주보고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은 밥 한번 먹은 적 없으면서 저 남자 누구지? 막 진짜 막 부르르 부르르 속이 막 끓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절망한 날에는 막 충동적으로 근처 농원에 들러가지고 사과나무를 막몇 그루 사요.
0: 사과나무요?
1: 갑자기 막 스피노자가 된 기분으로 막, 나는 오늘 이렇게 절망했을지언정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어쨌든 사과나무 주문해가지고, 사과나무가 배송돼 오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한정 씨가 왜그 남자 누구야? 막 하면서 삽질을 막 정원에서
0: 네.
1: 삽질을 막 하는 거죠. 구덩이를 파야 사과나무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0: 그치요.
1: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 파내고 구덩이 만들어가지고 사과나무 심어놓고 탁탁 한 다음에 한정나무라고 이름 붙일까? 그러니까 뭐 거의 감정이 너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한정이 막 하면서 이렇게 나무도 또 쌓아놓고
0: 네.
1: 그러면서 또 어느 날에는 막또 마주쳐서 커피 마시면 또 너무 가슴이 뛰었다가 요 근래에 며칠 왜안 보이셨어요라고 하면 아이가 좀 다녀가래서 가서 뭐 밥도 지어 먹이고 뭐좀 같이 있다 왔죠라고 하면 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0: 네.
1: 아이가 있었어? 결혼을 했었어? 괜찮아. 한정 씨 지금은 혼자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음도
0: 네.
1: 다잡고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100번은 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0: 네.
1: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한정 씨한테. 우리 집에 사과나무 심었는데, 이제 뭐가 맺힐 거래요, 사과가. 좀 구경하러 오세요라고 하니까 계속, 언제 한번 갈게요. 언제 한번 가죠. 가요, 한번 언제. 뭐 계속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가 언젠가 맨날 밤마다 연락하고 싶은 거꾹 참고,
0: 네.
1: 그 다음날 로신한테 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과나무 보러 갈게요 하면서 한정 씨가 뭐 가슴팍에 뭔가 상자 같은 거 하나 들고 찾아온 거예요.
0: 네.
1: 저게 뭐지? 롤케이크인가? 이따가 같이 잘라 먹으면 되나? 왜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0: 네.
1: 집으로

0: 초대를 했는데, 오, 갑작스럽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입도 맞춘 거죠. 한정 씨한테.
1: 네.
0: 근데 한정 씨가 너무 깔깔깔깔 웃긴 웃는데 좀 뒷걸음질 치면서 아유,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집 밖을 나서는데, 오, 깜짝 놀란 거예요.
1: 네.
0: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쌍방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일방이었나? 라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아니, 가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한정 씨가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밥 한번 먹어요, 언제? 라고 또 그놈의 언제 소리를 남발하면서,
1: 네.
0: 현관문을 나서는데,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뭘 가져오신 거지? 라고 하면서 보자기를 풀었거든요. 상자에는 롤케이크는커녕 잔멸치가 들어있었어요.
1: 잔 멸치.
0: 네. 롤케이크 하면 뭔가 좀 사랑의 기대, 연애 시작의 설렘, 낭만 같은 것들이 느껴질 것 같은데, 잔멸치는 너무 짠내 폴폴 나는 일상의
1: 그렇죠.
0: 영역이잖아요. 반찬의 재료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너무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한정 씨잘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특히나 놀라웠던 건 사과나무를 주문해서 심었잖아요.
1: 네.
0: 가을에 열린 건 배였대요.
2: 배송도 잘못됐네요.
0: 네.
1: 한정나무라고 이름도
0: 네.
1: 붙였는데
0: 그러니까요.
1: 사과가 아니라 배가 열렸다.
0: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이 반한 여성분 이름이 한정 씨라고 하는 것도 어떤
1: 네.
0: 의미에서는 어떤 제한된 의미.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뜻으로도 읽히기도 하고,
1: 그렇죠.
0: 혼자 착각해버린 이 50대 초반 아저씨의 설레임이 너무 허탈하게 귀결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긴 했어요. 근데,
1: 우리 카페인님도 지금 막 아쉬워하시면서도 지금 너무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0: 그쵸.
1: 많으신데요. 이
0: 이게 뭔가
1: 결말에.
0: 우리가 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1: 네.

0: 젊었을 때는 돈 버는이라고 아무 경험을 잘 못하고 이렇게 지내오는
1: 그쵸.
0: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엔 너무 10대 이제 막 연애 한번 안 해본 15살 막 이런 애들처럼 약간 서툴러 보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 씨라는 이미 그런 경험을 잘 많이 해왔고, 그런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 이렇게 됐을 때
1: 네.
0: 너무 그 갭이 심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그렇죠.
0: 실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사과나무, 배나무도 잘못 심고, 네, 스스로 뭐 혼자 그 고민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다 몰아치기로는 안 되는구나. 벼락치기
1: 네.
0: 공부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구나, 삶이란 게.
1: 그렇죠.
0: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1: 그리고 인간 관계가 다 어렵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0: 아,
1: 안개
0: 더
1: 속이긴
0: 어려워요.
1: 하잖아요.
0: 그쵸. 특히 이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보다 모르는
1: 네.
0: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1: 지금 방향수님이 반찬 아니고 그냥 잔멸치라고 하셨습니다.
2: 네, 그냥 잔멸치였어요.
0: 그럼
2: 네.
0: 무슨 의미였을까요? 라고
1: 그러니까 만약에
2: 저는.
1: 이게 멸치볶음을 해서 반찬이었다 이러면 또 느낌이 좀
2: 그쵸.
1: 다른데 네,
0: 네.
2: 이거 좀 먹어요.
1: 잔멸치는
2: 뭐 이런
1: 네
2: 느낌이라.
1: 그쵸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지금 들으셨을지 카페이님들 사연 많이 지금 주고 계신데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들으면서 출구상점에 무엇이 있을지 보러 가겠습니다 설마 잔멸치는 아니죠?
0: 아, 네, 잔멸치도
1: 네
0: 아니고,
1: 그러면 마음 놓고
0: 네.
1: 가도록 할게요

0: 배였던 것처럼 위로가 필요하네요.
1: 역시 열리고 나야 먼지 않은.
0: 그러네요.
1: 네, 진짜 농부들은 열리기 전에 알았을 텐데.
0: 아,
1: 역시 경험이
0: 그쵸.
1: 필요해요.
0: 아,
1: 그래서
0: 맞아요.
1: 항상.
0: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배, 진짜 농부인데, 배일 것이,
1: 네.
0: 짐작되나? 사과라고 믿고 싶은 마음. 이 지금 이
2: 너무 슬픈데요.
0: 주인공도, 그쵸?
1: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랬었겠다.
0: 주인공도 믿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금리 같은 사람이 맞다.
1: 순금 같은
0: 아,
1: 사람이.
0: 금리 같은.
2: 금리 같은
0: 순금,
2: 사람이라뇨.
0: 제가.
1: 금리는 순금이니까.
2: 그러니까 금리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0: 뒤섞였어요?
2: 네.
0: 순금 같은 사람이 맞다. 금리
1: 그치,
0: 같은
1: 그치.
0: 사람은, 예. 자,
1: 얼마나 더
0: 아무튼.
1: 실용적이고 좋습니까? 네. 아무튼, 네. 그런 주인공에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위로와 함께 격려와 함께 약간의 충고도 해드리고 싶어서.
0: 충고도?
1: 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또
2: 그쵸.
1: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단 말이죠.
2: 필요합니다.
1: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충고도 될수 있는, 조언도 될수 있는 어떤 물건을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오늘은, 밥과 관련된 거 준비를 했고요.
0: 밥과
1: 네.
0: 관련된 거.
1: 오차즈케를 준비했습니다.
0: 오차즈케.
1: 네. 오차즈케 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차밥. 이라고
0: 아.
1: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 네.
1: 밥에 찬물을 넣어서 말아먹는 그런 일본 음식이기도 하고 그 위에
0: 네.
1: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얹어서 먹는 식인 거죠. 뭐 명란젓을 얹는 사람도 있고
0: 네.
1: 뭐 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좀 변주가 가능한 네,
0: 그쵸.
1: 그런 식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차밥을
2: 그렇죠.
1: 먹는 경우는
2: 차에는
1: 뭐 보리굴비 먹을 때 정도? 아닐까 싶은데 녹찬물을 넣어서 이렇게 보리굴비 하나 얹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걸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자주 먹는 네, 그런 식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차즈케가 그냥 식사로도 의미 있는 음식이지만
0: 네.
1: 이 오차즈케가 일본 교토에 가면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0: 다른 의미로?
1: 네, 일본 교토하면 굉장히 천년고도라고 하면서
0: 네.
1: 일본에서 가장 수도로 오래 있었던 그런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토 여행 가시면 굉장히 옛날 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교토 사람들은 이 오차즈케를 부부즈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교토 사람의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갔다고 해요. 누군가 놀러를 갔는데 이그 거기에 주인이 아 이쯤에서 부부즈케 한 그릇 드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식사를 주시는구나 좋은 차가 있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0: 네.
1: 하고 아 그럼 한 그릇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0: 네.
1: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진짜 밥을 먹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좀 일어나 주겠니? 라는 말이라고
2: 아,
1: 해요.
2: 세상에.
1: 그걸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거죠. 네, 이제 갈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0: 네.
1: 약간 신뢰가 될수 있으니까
2: 정말
1: 이러면서
2: 정서적인 허기가 몰려오네.
0: 진짜 이거 실수하겠네요.
1: 그렇죠. 네,
0: 모르면.
1: 그래서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실래요?라고 하면
0: 네.
1: 교토에서는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예 아닙니다 하고 외투를 챙겨서 일어나서 집을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식의 예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밥 한번 먹을래요와 약간은 좀 비슷한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교토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0: 네.
1: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럼 명란젓도 좀 올려주실래요라고 하면 완전 눈치 없는 사람으로
2: 엄청난
1: 찍히는 거죠.
2: 결례.
1: 네
0: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교토
1: 그쵸
0: 사람이
1: 교토에서
0: 아니면
1: 네.
0: 잘 모를 수
1: 그래서
0: 있는.
1: 이걸로 뭐 우리나라 충청도 지방의 사람들이
0: 네.
1: 약간 돌려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와 좀 이렇게 비교해서 네,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0: 네.
1: 이 당시에 교토에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는 그때 교토가 완전히 수도였고 이러다 보니까 권력자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조금 함부로 밉보였다가는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 말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던 그런 시대여서 손님을 내보낼 때도 최대한 돌려 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이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라는 이 문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0: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한정 씨가 그런 뭔가 우리가 보기엔 플러팅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 주인공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그린라이트 같은 어떤 거를 줬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저 사람 입장에서 돌려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럴 때
1: 그쵸.
0: 필요한 건 우리에게는 눈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그런
1: 오.
0: 것일까? 아니면 내가 헛다리 짚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1: 네.
0: 과하게 상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멸치 그 케이스도 제가 보기에는 갖고 왔을 때 누가 봐도 잔멸치였을 것 같아요. 그걸 롤케이크랑 헷갈리는 건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럴 수도 있네요.
0: 네.
1: 맞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0: 와, 물론 보자기에
1: 지금
0: 쌓여 있겠지만,
1: 그렇네.
0: 롤케이크를 보자기에 싸서 갖고 가는 일은 별로 없고, 롤케이크 보자기와 잔멸치 보자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1: 네. 아, 우리 지금 비타민 피디님은 이 냄새가 분명 났을
0: 그쵸,
1: 것이다.
0: 그쵸.
1: 냄새
0: 네.
1: 어쩔까. 그거를.
0: 그것도 사랑의 짠내라고
1: 네.
0: 생각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넘겨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
1: 네.
0: 항상 상대방의 저희, 그러니까 이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도 그냥 말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문맥을 봐야 되고.
1: 네.
0: 근데 이 주인공은 그 문맥을 보고 맥락을 보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토의 문화, 이거 좀 오차즈케 한 그릇 혼자 드시면서
1: 네.
0: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맥락을 보는 것들은.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이 출구상점에서 파는 이 오차즈케 차밥 한 그릇 드시면서 이런 맥락을 보는 법, 이런 거 한 번씩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오늘 이렇게 오차즈케 차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6863 쓰시는 카페인님과 0073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께 이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6863 쓰시는 카페인님은 밥 한번 먹어요. 그 만남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쓰셨대요. 오늘 또 소설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신 것 같고요. 0073 쓰시는 카페인님은 새 자녀의 독박 육아 20년째. 아직도 버거운 날들의 우울감과 불안해하는 막둥이와 EBS 라디오 친구를 발견한 요즘에 다가오는 5월 말 생일 선물로 주고 싶어서 용기 내봅니다 하면서 갓쉰 넘은 여인 드림 하셨는데 네, 선물이 네,
0: 네.
1: 가겠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2: 네.
1: 어떤 책으로
2: 다음
1: 만날까요?
2: 주에는 다자이 오사무의 추억이라는 단편 소설이고요. 소설집 만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음
2: 네.
1: 주는 다자이 오사무의 추억으로 얘기할게요.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좋았다는 것은. 네.
2: 네.
1: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0: 네.
2: 밥
1: 아시죠?
2: 한번 먹어요, 언제.
1: 아이고, 진짜 먹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장필순의 굿바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0: 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
1: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누군지 아시죠? 1876년에 전화기를 발명한 발명가. 그런데 벨은요, 본인이 전화기를 발명해 놓고 정작 자기 연구실에는 전화기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벨 소리 때문에 연구에 집중이 안 되니까요. 일부러 전화기를 멀리한 거죠. 우리도요, 하루 종일 울리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휴대폰을 잠시 멀리해 보면 어떨까요? 휴대폰 대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밤첫 곡으로요. 소수빈의 노래였죠. 넌 내게 특별하고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휴대전화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손 닿는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밀어넣으셨나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그 전화기가 불편해서 멀리했다는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아요? 아마도 발명가 벨도 전화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쓰일지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 휴대전화.

나 알림 뜰 때마다 확인하고 알림 오는 게 없더라도 괜히 한 번씩 이렇게 켜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곤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딱 2시간이에요. 휴대전화 잠시 내려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 물론 보이는 라디오 보실 때랑 경청의 사연 보실 때는 휴대전화 이용해 주셔야 해요. 안세은님, 생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나 그리워서 왔어요. 어머, 그리운데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예, 다혜님은 황금 같은 연휴죠. 벌써 내일이면 끝. 치네요. 근데요, 휴대폰을 멀리하면 댓글을 못 쓰는데, 댓글 쓸 때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라라 33333님, 핸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안경 쓰고 봐야겠네요. 쪼이님, 청소년도 학부모도 아니지만 마음 말랑말랑해지는 경청 이렇게 보내주셨고, 정8087님, 생선님 오늘 굉장히 영하신데요. 젊음의 비결은 바다들의 사랑 이렇게. 공개방송 때도 우리 만났었어요. 정8087님 맨 앞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 바다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이 젊음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주말에 잠깐 쉬었던 경청인데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디랑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경청 보시면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반디 앱과 유튜브에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이따가 경청에서 귀여움을 도맡고 있는 코너지기 땡깡님 오실 거예요.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저랑 땡깡님에게 그리고 바다님들한테 소문 내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만나볼 거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꿈을 꾸는 문어입니다. 문어요. 알고 계셨어요? 문어도 사람처럼 잘 때 꿈을 꾸는 것 같대요. 문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5, 6년 전인가. 그때 되게 감명 깊게 봤었는데 머리도 좋고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쵸?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롭게 바꾸는 동물인데 미국의 해양연구소에서 문어가 잘 때도 몸 색깔을 바꾸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알아봤더니 문어도 사람처럼 REM 수면 상태라 그러죠. 그걸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REM 수면이 뭐냐면 몸은 잠들어 있는데 뇌는 깨어 있는 상태.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그 상태래요. 그러니까 문어도 우리처럼 REM 수면 상태에서 꿈을 꿀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문어가 REM 수면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몸 색깔이 흰색, 갈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바뀌고 눈이랑 다리가 이렇게 움직인데 우리도 장꼬대할 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마 꿈속에서 사냥했던 기억 아니면 위험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기억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싶다는데 와, 문어는 잘 때 진짜 어떤 꿈을 꿀까요? 실제로 어떤 꿈을 꿨는지 정말 한번 직접, 그쵸?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미구엘이 피처링한 제이홉의 노래 Sweet Dreams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사람처럼 꿈을 꾸는 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문어가 꿈을 꾼다라는 얘기도 재밌는데, 꿈을 꿀때몸 색깔을 바꾼다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문어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도 사람처럼 REM 수면 단계를 겪는다고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꿈꾸는 거 자주 봐요. 그쵸? 뭐 이렇게 잠꼬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와, 얘네들도 인간들처럼 꿈을 꿀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어떤 꿈을 꿀까요? 우리 코델리아는 어떤 꿈을 꿀까요? 주인 꿈 꿀까요? 그러면 돼지 꿈이잖아요. 그러면 우와, 좋겠네요. 우리 코델리아. Your dog loves you라는 노래 아세요? 크러쉬가 피처링한 콜드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0: 장르도 랜덤, 선물도 랜덤, 예측할 수 없는 재미가 쏟아지는 이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문어도 사람처럼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는요, 여러분이 최근에 자다가 꾸었던 꿈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꿈에서는 진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생기죠. 짝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쵸? 갑자기 생선님이 저희 집에 와서 막 카레를 해줬잖아요. 이런 꿈을 꾸신 바다님도 계실 것 같고, 바다님들은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유난히 기억에 남는 꿈, 너무 황당해서 아직까지 생각나는 꿈, 깨고 나서 기분이 묘했던 그런 꿈까지 다 좋습니다. 최근에 꾸었던 꿈 이야기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그 중에서 몇 분께는 선물도 제가 직접 보내드립니다. 사연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도 좋고요. 아니면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 모두 좋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NCT 127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꿈!
1: 하나, 둘, 셋.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NCT 127의 노래 꿈이었습니다.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 우리 바다님들 최근에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지 보내달라고. 저는 어제 꿈이었나 그저께였나 기억 안 나는데 여성 두 분이서 저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막 죄스럽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깼었던 기억이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되게 행복했었던 꿈에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쵸?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꿈을 꾸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한번. 윤연우님이 오늘 저희 엄마가 꿈에서 동생 앞머리를 잘랐는데 동생이 짧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울다가 깼대요. 실제로도 그러하긴 하지만 야, 실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꿈에서 앞머리 자르고 이러는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꿈 해몽에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라라라 33333님. 얼마 전 생선님이 꿈에서 애기 꽃가신 주었다고요? 한 짝만 주고 갔어요. 한 짝만. 왜 그랬을까, 생선님이? 천성은 착한데 장난친 거네요. 양송이님. 좋아하는 가수가 제가 사는 지역에 우연히 놀러와서 서로 엄청 놀라서 반가워했었던 꿈. 최근에 정말 생생하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비록 꿈이었지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양송이님에게 치킨 드리고요. 라라라 3333님 제가 신발 한 짝밖에 안 드렸으니까 나머지 한 짝은 햄버거로 드리도록 할게요. 8437님 어제 꿈에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됐어요. 근데 손님들이 전부 선생님들이었는데 다들 숙제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예요? 너무 웃긴다. 숙제마다 아이스크림 그래서 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와, 요거 드려야겠다. 어떤 거 드릴까요?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님이 저는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시험 치는 꿈을 꿨다고. 와, 옛날로 돌아가는 꿈. 꿈일 뿐이지만 잘 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꿈속에서도 느껴졌다고. 지금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보통 남자들 군대 갔던 남자들이 꼭 그런 꿈 꾸거든요. 다시 입대하는 꿈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하은님, 저는 학교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진짜로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져. 이거 되게 좋은 꿈인데, 그쵸? 하은님, 떨어져서 좀 아팠을 테니까 치킨 드시라고 집으로 또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한번 드셔세요. 당첨되신 분들, 이거 끝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아시잖아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당첨 게시판에 들어가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이분 놀릴 재미에 또 기대가 됩니다. 리액션이 너무 좋잖아요. 자꾸 놀리고 싶은 분, 월요일에 코너지기 땡깡님 노래 듣고 모실게요.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좋고요. 저랑 땡깡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오죠? 엠플라잉이 부릅니다. 스타.

0: 생선님, 저 선물 주세요.
1: 오, 무슨 소리야. 이거 시작부터 엉뚱하게. 웬 선물?
0: 아,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저 경청 고정 게스트 중에서 제일 어린데 어린이로 쳐주셔야죠.
1: 아우, 하기야. 얼굴은 완전 어린이지 뭐. 아이고,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 땡깡 어린이 뭐 갖고 싶어요?
0: 우리 생선님의 사랑? 응? 다정한 리액션? 뿌잉뿌잉.
1: 오늘은 평소보다 더 커.

0: 사장님이랑 되게 닮으셨어요.
1: 아, 진짜요? 제가 그분을 생선님 인별그램에서 뵀거든요.
0: 예.
1: 근데 너무 기쁘네요.
0: 아, 또 기쁘세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1: 단장님이
0: 그럼 최고죠,
1: 네,
0: 뭐.
1: 최고죠.
0: 예. 근데 어린이날 선물 이제 내일이잖아요.
1: 네.
0: 받으실 거예요?
1: 저 받고 싶은데.
0: 어린이날 선물을?
1: 네.
0: 너무
1: 근데
0: 좋다.
1: 사실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0: 왜요? 아, 이거 맞아요.
1: 네.
0: 어린이날 선물로. 그거 누가
1: 유니폼,
0: 사줬어요?
1: 이거 승재 생선님께서 이제 유니폼이랑 이렇게 머리띠 사주셨습니다. 가방까지.
0: 가방도 사줬고. 그건
1: 네, 이렇게.
0: 뭐예요? 그건 뭐예요?
1: 아, 방망이요.
0: 그것도
1: 응원복.
0: 사줬어요.
1: 네, 이것도
0: 그리고
1: 사주셨고.
0: 집에 두고 온건또뭐 있어요?
1: 아, 저 유광 점퍼. 진짜.
0: 가장 값 나간
1: 저
0: 거를 또
1: 진짜.
0: 빼먹으면
1: 아,
0: 어떡해요?
1: 그니까. 까지 사주셔서 저 어린이날
0: 풀세트.
1: 선물 받았습니다.
0: 그쵸,
1: 네.
0: 그쵸. 너무 좋아요. 우리 좀 이따가 야구 얘기는.
1: 에?
0: 와, 이제 맞는데?
1: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0: 형이 이 냄새 안 나? 와, 이거 볶은 김치 냄새잖아. 참기름 냄새.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막 눌러붙은 밥 냄새. 와, 우리 집 쪽으로 나지. 와, 진짜 김치
1: 아니,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0: 궁금합니다. 아, 진짜 이따 문 열고 봐. 내말 맞을 거야.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2: 엄마가 김치볶음밥 해놨지.
0: 거봐, 내말 맞지?
1: 이렇게 제 동생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엄마가 차려주신 저녁 메뉴를 마치고요. 치킨을 배달시키잖아요?
0: 와, 기사님 지금 도착했어. 지금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탔어. 지금 엘리베이터 탔었어.
1: 그걸 어떻게 알아?
0: 지금 창문을 냄새 나잖아. 치킨 냄새 나잖아. 지금 튀긴 옷 냄새. 나 달달한 양념. 야, 오늘. 야. 반반인가 봐, 형. 후라이드 밤 양념반이야. 아,
1: 우리 집이 5층인데 그 냄새를 맡는다고?
0: 왜 이게 냄새가 안 나? 지금 기사님 올라오기 전에 지금 5층이고. 아, 4, 3, 2, 1. 지금 올 텐데.
1: 치킨 배달 왔습니다.
0: 꼬박꼬박 내말 맞잖아.
1: 와, 제 동생 진짜 신기하죠? 이 뛰어난 후각이 음식 앞에서만 발동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요?
0: 사연 주신 1754 바다님. 동생분이 음식 한정으로 냄새를 잘
1: 와우.
0: 맡는다고. 냄새 잘 맡는 사람 있어요. 예,
1: 있어요.
0: 우리 땡깡님은 어때요?
1: 저도 좀 예민한 편입니다.
0: 아, 음식
1: 저,
0: 냄새?
1: 네, 친구 집에 생일 파티 때 갔었는데, 치킨이 배달이 온것 같은 거예요. 냄새가 난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치킨 온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이랬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배달이 진짜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0: 어우, 진짜?
1: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갔는데, 치킨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0: 와,
1: 예. 네.
0: 진짜. 아니,
1: 현관문을 뚫고.
0: 진짜로 냄새 맡은 거예요?
1: 네.
0: 아,
1: 진짜
0: 대박이다.
1: 후라이드의 냄새가 났어요.
0: 근데 진짜 그렇게 그 치킨 좋아하시면서
1: 네.
0: 진짜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1.5kg?
1: 좀 헬스케 보이나요?
0: 아, 약간.
1: 네.
0: 진짜.
1: 저,
0: 야구장에서보다, 야구장 우리가 지금 갔다 온지한 3일
1: 잠시만.
0: 지났잖아요.
1: 네, 3일 됐죠?
0: 그쵸? 1.5kg 빠졌죠?
1: 네. 그 정도 딱 빠졌어요.
0: 딱 보면 알아야죠.
1: 네.
0: 오.
1: 으.
0: 와, 왜 그러냐면 지방 냄새가 덜 나.
1: 와.
0: 저도
1: 지방 냄새도 맡으세요?
0: 아이, 그냥 끝나죠, 뭐.
1: 오, 대단하신 능력이 있으시네요.
0: 우리 바다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연 주신 1754 바다님의 동생분처럼 냄새를 아주 잘 맡는다. 본인의 능력을 이렇게 자랑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땡깡님은 음식 냄새 어떤 거 좋아하세요?
1: 저는, 너무 많은 냄새를 좋아하는데, 삼겹살 냄새랑
0: 아, 삼겹살 냄새.
1: 너무 좋아요.
0: 좋죠. 너무
1: 그리고
0: 좋아요.
1: 치킨 냄새 진짜 좋아하는 것
0: 아, 치킨 냄새도 되게
1: 같아요. 아,
0: 좋고.
1: 피자 냄새도 좋아해요. 세 개.
0: 피자 냄새.
1: 네.
0: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간혹 가다가 저희 집에
1: 네.
0: 어머니가 와가지고 밥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딱 문, 딱 열자마자, 이거 집밥 냄새나? 그게 진짜 엄마 냄새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아. 김밥 냄새도 저번 주에 한번 맡았었던 것
1: 김밥도
0: 같고.
1: 해주셨어요?
0: 저 김밥 되게 좋아하니까. 그랬었던. 그렇게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오세요.
1: 좋죠.
0: 근데
1: 밥도 해주시는데.
0: 집도 멀고 그러는데.
1: 아, 머니까 또 신경이 쓰이시는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음식 냄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도 너무 좋고, 우리 바다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냄새나 아니면 먼 거리에서도 바로 알아챌 정도로 막 이렇게 딱 진한 음식 냄새 있잖아요. 네. 또 싫어하는 음식 냄새.

0: 때도 있는데 저는 그 냄새를 못 맡아요.
1: 뭐야?
0: 요즘 그 되게 좋아하는 그 마라탕,
1: 마라
0: 아, 원래
1: 얘기하실
0: 그
1: 줄 알았어.
0: 마라를 보기 전에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퍼거.
1: 허거.
0: 퍼거라 그러잖아요. 그쵸?
1: 허거.
0: 그 빨간색 샤브샤브, 그쵸?
1: 네네네네.
0: 맞나?
1: 맞죠 맞죠.
0: 맞죠? 저
1: 네네.
0: 그 냄새가 너무 싫었었던 기억이
1: 진짜요?
0: 나서,
1: 전
0: 예.
1: 너무 좋아하는데.
0: 그 냄새 좋아하시는구나.
1: 네.
0: 그거
1: 아.
0: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1: 그걸 싫어할 수가 있구나.
0: 근데 남들이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냄새도 있어요.
1: 뭘까요?
0: 홍어 전 냄새.
1: 전도
0: 아,
1: 있어요,
0: 그리고
1: 홍어가?
0: 홍어 전 냄새는 정말 삭힌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1: 네.
0: 저는 그 냄새 되게 구수하게 또 느껴지기도
1: 우와, 그거 좀
0: 하고.
1: 맡아보고 싶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언젠가 한번 사드릴게요, 홍어 전.
1: 좋아요.
0: 홍어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1: 홍어 한번 먹어봤어요.
0: 좋았어요? 별로였어요?
1: 저는 되게 놀란 게
0: 별로였을걸?
1: 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냄새가 아니라 가스가 차던데요, 코에?
0: 맞아요.
1: 그거
0: 그래요.
1: 맞죠? 그래서 그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0: 좀 약간 되게 역하고 그러잖아요.
1: 네, 좀
0: 근데 그게
1: 그렇더라고요.
0: 발효 음식이 다 그런 게한 세네 번 정도 먹다.

0: 정승재 경청 하츠투하츠의 루드 듣고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땡깡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일단 들어봅시다. 앞에서 1754 바다님의 사연을 듣고 왔어요. 동생이 음식 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와, 오늘 저녁 형, 김치볶음밥이야. 치킨 배달 지금 왔네? 이거 다 알아챈다고. 우리 땡깡님도 치킨 냄새는 아주 기가 막히게
1: 네.
0: 맡잖아요. 치킨 냄새만 맡고 브랜드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1: 오, 해보고 싶어요.
0: 진짜?
1: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브랜드 명은 얘기하지 말고 제일 좋아하는 그 치킨의 이니셜이 맨 앞글자가 뭐예요?
1: 아, 치킨 그 이름이요? 아, 잠시만요.
0: 아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1: 그냥 그 어떤 치킨 회사에 옛날 치킨 같은 후라이드 양념 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오, 진짜?
1: 네.
0: 후라이드 반, 양념 반?
1: 양념 반 되게
0: 거의
1: 좋아해요.
0: 뿌링클, 뿌링클, 뭐 이런 거다 빼고?
1: 네.
0: 치즈 뿌리는 것도 안 먹고?
1: 네, 그런 거안 좋아해요.
0: 오, 저도 그런데. 저는 그냥 양념을 되게
1: 너무
0: 좋아하거든요.
1: 좋아해요. 근데
0: 저도
1: 후라이드는
0: 양념.
1: 전꼭 있어야 됩니다, 옆에.
0: 아, 옆에 또 있어야 되네. 꼭
1: 네.
0: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1: 네.
0: 후라이드 반드시 있어야
1: 전
0: 되고.
1: 무조건 후라이드를 처음으로 먹고, 그 다음에 양념을 먹어요.
0: 오, 진짜?
1: 네.
0: 후라이드를 먼저 먹고.
1: 먼저 먹었어야
0: 양념
1: 돼요.
0: 먹고 먹으면 좀 약간 그렇지.
1: 재미없어요. 네,
0: 재미없구나.
1: 먹는 재미가
0: 저는
1: 사라집니다.
0: 후라이드 먹을 때는 어떤 그 K를 먹고요.
1: 네.
0: 양념 먹을 땐 P 먹고. 두 개가
1: 아.
0: 이제 저는 갈려집니다.
1: 저 양념 후라이드 거기 피예요.
0: 피예요?
1: 네네네.
0: 아, 그럼,
1: 피를 제일 좋아해요.
0: 저는 후라이드는 K.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저는 싫어하는 음식 냄새 있었잖아요. 혹시
1: 네.
0: 있으세요?
1: 저요? 없는 것 같은데.
0: 아, 음식은 다 사랑하는구나.
1: 네.
0: 그렇게 음식을 사랑하는데 현재 다이어트
1: 에.
0: 목표 체중이 몇 키로 빼는 겁니까?
1: 저요? 목표 체중은 사실 15kg인데, 일단 5kg. 너무
0: 오래했다,
1: 많이 잡으면
0: 5kg.
1: 힘드니까,
0: 그럼 지금
1: 일단
0: 한
1: 5kg.
0: 2kg 빠졌어요?
1: 아니요,
0: 5kg,
1: 1.5kg 진짜 빠졌어요.
0: 1.5kg. 한 3.5kg 더 빼면 되네요.
1: 네.
0: 가장 힘든 냄새가 뭐예요? 다이어트 하는데.
1: 사실 배고플 때는 어떤 냄새든지 힘듭니다.
0: 지금 배고파요?
1: 지금 배고파요.
0: 저 끝나고 오늘도 갈
1: 어디
0: 건데.
1: 가세요?
0: 그,
1: 뭐
0: 우리,
1: 드세요?
0: 저거, 그, 파전집 거기
1: 아,
0: 가요.
1: 거기.
0: 예. 오늘도 닭 먹을 건데.
1: 와, 진짜 닭볶음탕
0: 예.
1: 맛있겠다.
0: 그거랑 똥집이랑 먹을 건데.
1: 아,
0: 어떻게 할 거예요?
1: 저안갈 거예요.
0: 왜요?
1: 아, 진짜
0: 다이어트
1: 가면
0: 해야 되니까?
1: 네, 가면
0: 다이어트 해야
1: 안 돼요.
0: 되니까? 진짜?
1: 네.
0: 가서 냄새 맡으면서 안 먹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1: 그런 잔인한 훈련이 있나요? 어떤 게 향상되는 훈련인 거죠?
0: 닭 냄새 좋아하니까 의지를 이제 시험해 볼수 있는
1: 근데
0: 거지.
1: 사실 튀긴 닭 냄새를 못 이깁니다. 그 끓인 닭 냄새는.
0: 아, 그러네요.
1: 네.
0: 그거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쵸?
1: 네.
0: 그렇겠다. 근데 배고픈데 집에
1: 네.
0: 가서 그러면 안 먹고 잘 자신 있어요?
1: 사실 진짜 억지로라도 잠 들어야죠.
0: 그러니까 그게 제일
1: 힘들게.
0: 힘들잖아.
1: 네.
0: 집 되게 좋아요.
1: 저도요.
0: 밤
1: 우와, 이거.
0: 냄새도 좋고, 밤. 그러니까 그
1: 밤.
0: 낮밤할때 밤. 밤에 나는 그 냄새
1: 밤공기
0: 있잖아요.
1: 냄새.
0: 밤공기 냄새. 그
1: 좋죠.
0: 냄새.

0: 냄새도 너무 좋고. 사실 삭신이 쓰시는 것으로 미리 알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네요. 얘기하기가. 그쵸. 음식
1: 네.
0: 냄새. 아니면 또, 그 땡땡님도 음식 냄새 말고 이런 좋아하는 냄새 있으세요?
1: 저는 일단 주유소 냄새 되게 좋아하고요.
0: 주유소 냄새.
1: 네, 그 고소한.
0: 주유소 냄새 좋아하면 저 냄새 좋아해요. 옛날에 그거 소독차 냄새.
1: 저 좋아해서.
0: 그거 알아요?
1: 좋아했어요, 저.
0: 어,
1: 네,
0: 그거
1: 알아요.
0: 좋아하죠.
1: 네네네.
0: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또 저것도 좋아해요. 돈 냄새.
1: 그건 싫은데.
0: 어, 돈 냄새 안 좋아요?
1: 네, 약간 피 냄새 같잖아요. 동전 냄새는.
0: 돈, 아, 동전 말고 그냥
1: 아,
0: 그,
1: 지폐 냄새요?
0: 지폐 냄새.
1: 저는 근데 약간 괜찮긴 해요.
0: 약간 인쇄된 냄새, 그거.
1: 괜찮긴 해요.
0: 쇠돈 냄새.
1: 네.
0: 그 냄새 괜찮아요.
1: 괜찮아요. 괜찮아요.
0: 그리고
1: 좋은
0: 잡지
1: 것
0: 이렇게
1: 같아요.
0: 딱 들춘 다음에 속에서 나는 냄새 그거 좋아해요?
1: 좋아해요.
0: 지금 우리 좀 이상한데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1: 왜요?
0: 또 좋아하는 거.
1: 또 좋아하는 거?
0: 네.
1: 잠시만요. 그 요즘에 향수 중에서
0: 예.
1: 약간 그 뭐라고 하는데 시트러스 향?
0: 어, 그런 거
1: 오렌지
0: 있어요?
1: 향, 나무 향 이런 거
0: 좀
1: 있잖아요.
0: 요즘 좀 버나 봐요.
1: 애가 선물
0: 집에
1: 받았어요.
0: 향도 이렇게 좀 가득 채우고 이게 여유 있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보통.
1: 제가 사지 않았습니다.
0: 아,
1: 선물
0: 선물
1: 받았습니다. 네.
0: 받았구나.
1: 그래서
0: 그래도 어,
1: 시트러스 향이
0: 좋네요.
1: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0: 굉장히
1: 뭔가
0: 좋구나.
1: 자연에 있는 느낌이고.
0: 차 새로 사면 새차 냄새 알아요?
1: 알죠.
0: 그것도 되게 좋잖아요.
1: 좋아요.
0: 새차 탁 나면
1: 그
0: 그쵸?
1: 비닐 냄새.
0: 비닐 뜯을 때그
1: 네, 그
0: 냄새.
1: 냄새.
0: 그것도 좋고. 진짜
1: 좋은데.
0: 좋은 냄새 너무 많은데. 야구 글러브 처음에 샀을 때그 가죽 냄새 되게 좋아요.
1: 좋을 것 같아요.
0: 예, 네,
1: 너무
0: 맞아요.
1: 제가 지금 끌리는데요? 저
0: 그러니까.
1: 하나 사주시면은.
0: 아, 야구 글러브도 사줘요? 제가 아빠예요. 아빠랑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1: 한살 차이
0: 아빠
1: 나시니까.
0: 아니잖아요.
1: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0: 끝을 모르네?
1: 어린 날 선물을 받아. 저 원래 끝이 잘 없어요.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0: 아니 어떤 글러브 사줄까요? 내가
1: 아, 아니.
0: 이번 돌아오는 한 11월에 생일이었나?
1: 10월이었어요.
0: 딱 야구장에서 너무 잘 어울려서
1: 네.
0: 꼭 입고 오라 그랬었거든요.
1: 진짜, 근데 제가
0: 그래가지고.
1: 이걸 입었는데, 그 경기장에서 제 얼굴이 확 살아났잖아요. 제
0: 어.
1: 퍼스널 컬러는 트윈스다.
0: 트윈스다.
1: 아,
0: 아,
1: 그리고
0: 좀
1: 아까
0: 멋집니다.
1: 댓글에서도 퍼스널 컬러가 이 팀인 것 같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0: 그러니까 동생 진절미는 NC 다이노스 좋아하고
1: 네.
0: 둘이 앉아가지고 막 서로 막 응원하고 그러는 모습
1: 다음에
0: 보니까
1: 둘이,
0: 못했습니다. 우리
1: 네, 아,
0: 2부에서
1: 덕분에.
0: 야구 얘기 계속하기로
1: 좋아요,
0: 하고요.
1: 좋아요.
0: 1부 끝곡으로요. 악뮤의 Happy Bless You 듣고 저랑 땡깡님은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2: 저는 본투비 귀요미 최강동안 땡깡입니다.
1: 아, 땡깡님. 우리 바다님들이 나만 알기 아까워서 저랑 땡깡님한테 공유해 주신 얘기들 만나보고 있는데 팽수리님이 이 냄새 좋아하시는 분 아직 못 봤는데 저는 유성매직 냄새 좋아해요. 이렇게.
3: 저 좋아합니다.
1: 진짜?
3: 네.
1: 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과라니까. 이게 신문 냄새랑 이게 다 기름 냄새잖아요.
2: 그러네요.
1: 네. 다 같은 냄새인 것 같아. GOD817님은 저도 유성매직 냄새

0: 좋아해서 어렸을 때 매직 냄새
1: 아.
0: 맡다가 코 색칠된 적 있다고. 와,
1: 귀여우셨겠어요.
0: 진짜. 03143님은 우리 아들은 귀가 끝내주게 좋아요. 코가 아니라 귀래요, 이집 아들은. 방문 닫고 들어갔길래 옆 거실에서 옆 사람 겨우 들을 정도로 막 속닥속닥거리고 있는데 문 열고 나와가지고 다 들려! 이러고 들어간다고. 사춘기엔 귀가 더 좋아지는 걸까요? 아들 얘기하셨나 보다, 그러면.
1: 아,
0: 아빠랑.
1: 그러니까.
0: 이렇게 커서 어떻게 하려 그래? 막 이런 얘기 다 들리잖아요,
1: 다
0: 정말.
1: 들려요.
0: 저도 그런 얘기는 무조건 다 들렸었는데.
1: 네, 저도 들었어요.
0: 승재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막 듣고 막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연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파다님들이 또 어떤 사연 올려주셨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땡깡님?
1: 네, 이선아 님이 보내주셨네요.
0: 예.
1: 자,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외 음악 페스티벌
0: 아니,
1: 가봤어요.
0: 이거를 그렇게 읽으면 얼마 전에 태어난 게
1: 그니까요.
0: 되잖아요.
1: 다시
0: 얼마 전에 한
1: 해보겠습니다.
0: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1: 네.
0: 이렇게 하셔야죠.
1: 얼마 전에,
0: 앞으로 오기
1: 네.
0: 전에 좀 이렇게 사연 먼저 달라 그래서
1: 네.
0: 이거를 한번 딱 리딩하고 웃는 게, 어?
1: 사실 읽어봤는데, 이렇게
0: 농담이에요,
1: 읽으니까, 갑자기
0: 농담이에요. 너무
1: 읽으니까,
0: 귀여워서 그래요.
1: 네.
0: 놀리려 그랬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1: 네.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외 음악 페스티벌에 가봤어요. 언니가 데려가줘서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왜 페스티벌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게 되었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정도씩 공연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올 때는 스탠딩 존으로 달려가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조금 지쳤을 때는 뒤쪽 피크닉 존에 가서 돗자리에 앉아서 잠시 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서 어느새 밤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 배고플 땐 푸드존에 가서 김치말이 국수랑 닭강정 사 먹고요. 목이 마를 땐 레모네이드도 다사 마시고요.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가수들 보는데 진짜 낭만 그 자체였어요. 시험 기간만 안 겹치면 또 가고 싶어요.
0: 이선아 바다님이 보내준 사연인데, 언니 따라서 음악 페스티벌 갔다가 너무 즐거웠다고, 매력에 흠뻑 빠지셨다고. 와. 땡깡님도 가본 적 있으시죠?
1: 네, 저도요. 재작년
0: 재작년
1: 가을에
0: 가을에,
1: 세종에서 하는
0: 세종에서?
1: 네, 음악 페스티벌 제 막내 동생이 출연해서
0: 아, 진짜?
1: 네,
0: 그, 맞아.
1: 그래서
0: 막내 동생
1: 네,
0: 가수잖아요.
1: 밴드 하고 있어서
0: 아,
1: 그래서
0: 그랬구나.
1: 갔는데 너무 진짜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신 대로 돗자리도 피고
0: 맞아. 너무
1: 파라솔도 피고
0: 재밌다니까. 맞아.
1: 네, 그래서 막 앞에 나가서 같이 강강수월래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먹거리들 엄청 많잖아요.
1: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좋아하는
1: 진짜.
0: 가수는 막 소리도 지르고.
1: 네,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동생이랑 갔다는 점이.
0: 왜요? 여동생이랑
1: 아,
0: 가는 게.
1: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갔으면 더
0: 여동생을
1: 좋았을 것 같아.
0: 싫어하세요?
1: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뭔가 연인이랑
0: 여동생.
1: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0: 연인이랑
1: 네, 데이트.
0: 가면.
1: 그래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커플분들이.
0: 아, 그러면 지금까지 페스티벌에 연인이랑 간 적도 있어요?
1: 아니요,
0: 애인이랑?
1: 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0: 그러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1: 네.
0: 근데 상상으로만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랑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 네.
0: 그랬구나.
1: 왜요?
0: 아니,
1: 왜
0: 뭐가요?

0: 너한테
1: 아, 진짜,
0: 빠져버리실까
1: 진짜.
0: 봐.
1: 레슨비는 어떻게 되세요?
0: 쌤은,
1: 시간당이에요, 아니면?
0: 아, 시간당은 안 해봤고,
1: 예, 주 2회.
0: 회당으로 받아본 것 같아요.
1: 회당은 얼마예요?
0: 저, 몰라요. 학원에서
1: 아,
0: 해가지고,
1: 학원에서 했었어요?
0: 네.
1: 그랬구나. 라라라33333님은 다음 공개 방송 땐 땡깡님이랑 주얼리 윤선생님이랑 커플 댄스 추라고.
0: 너무
1: 진짜
0: 좋은데요? 너무
1: 괜찮겠다.
0: 좋아요.
1: 커플 댄스 어떤 거 있어요? 출수 있는?
0: 커플 추면 어떨까요? 올라,
1: 나
0: 왜
1: 이제서야. 맞아.
0: 이제서야.
1: 그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좋을
1: 그죠?
0: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제가
1: 꼭 보고
0: 영광이죠.
1: 싶다라는 생각. 그때까지 헤럴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0: 그만 좀. 그 할아버지 연기 좀 그만 좀 하셨으면.
1: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만
0: 네.
1: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그래서 경청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자랑도 너무 좋고요. 너무 재밌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인생 꿀팁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랑 반디의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얘기를 보내주셨는지, 와, 079 하나님의 오, 사연으로 들어가 봅니다.
2: 저에겐요,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스포츠를 보면요,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상대 팀이 점수를 얻는 징크스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포츠 경기를 안 보려고 하는데요. 야구를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자꾸 같이 보러 가자는
1: 야,
2: 거예요.
1: 땡깡아! 우리 야구 보러 가자!
2: 안 돼. 내가 보면 무조건 진다니까.
1: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응원하는 팀 이번에 무조건 이길 거니까 우리 팀이 이길 거야. 내가 너의 징크스 완전 깨줄게. 지금 가자.
2: 친구가 장담하길래 어쩔 수 없이 경기장에 같이 갔죠. 그런데요, 그렇게 잘한다는 팀이 제가 응원하러 오니까 점수를 못 내는 거 있죠?
1: 진짜 아까 말리였는데 어떻게 단점도 못 내. 그게 말이 돼? 무사 말리였다고. 와, 방금 공도 분명히 잡을 수 있었잖아. 왜 그걸 못 잡지? 원래 잘했는데.
2: 아,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보면 잘 못한다고. 진정하고,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한 3분쯤 자리 비웠나요? 제가 다시 돌아왔더니요.
1: 야, 너 자리 비운 새 우리 홈런 쳤어. 야, 이렇게 잘할 거면서 방금까지 왜 그랬어?
2: 그래? 그럼 오늘 이길 수 있는 거야?
1: 잠깐만, 이거 또 뭐야? 야, 여기서 갑자기 아웃된다고? 와, 진짜 잘하다가 또왜 그래? 아, 나 진짜.
2: 뭐야? 갑자기?
1: 야, 네가 없을 땐 진짜 잘했는데 네가 오니까 다시 못해.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야, 너 집에 가.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너 집에 가. 너 오늘 야구 보지 마. 야, 미안해.
2: 뭐야? 내 징크스
1: 아니,
2: 깨준다며.
1: 지금 네 징크스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팀 가을 야구 가야 된단 말이야. 너 지금 집에 가던가 아니면 여기 있을 거면 눈 잠깐. 아니, 화장실 갈래? 화장실 가 있어. 화장실 가 있어.
2: 그렇게 제 친구도 운동 경기할 때만큼은 저를 멀리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스포츠 보면서 좋아하는 팀 응원하고 싶은데 혹시 나 때문에 질까봐 재방송으로만 응원하는 서러움 누가 알아줄까요? 저처럼 서러운 바다님 혹시 또 계실까요?
1: 079 하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본인이 운동 경기만 보면 응원하는 팀이 진대요. 성적도 안 좋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0: 계실 것 같습니다.
1: 그쵸. 이거 야구에서 시구하는 분들 중에 승리호가 있잖아요. 승리호죠.
0: 승리 요정이
1: 예.
0: 계시죠?
1: 저는 그때, 이겼었어요. 우리 팀이. 그래서,
0: 대박. 시구하고 이기기 어려운데.
1: 그래서 그때 승리호였어요, 저.
0: 저는 시구했을 때
1: 예.
0: 패효였습니다.
1: 폐유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랑 이번에 같이 간다면 우리 팀
0: 네,
1: 이겼잖아요.
0: 이겼죠.
1: 얼마나
0: 또
1: 좋아요,
0: 승리였죠,
1: 그쵸?
0: 제가.
1: 땡깡님은 그런 징크스가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0: 저좀 있는 것 같아요.
1: 저요?
0: 전 많이 쥐고,
1: 아.
0: 또 뽑기 당첨은 그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즉석으로 막, 그 행운권 뽑기 추천? 잘안 돼요.
1: 이쪽 봐보세요.
0: 왜요?
1: 기운이 안 좋아. 그래서 계속 지는 거야.
0: 네,
1: 살을 좀
0: 감사합니다.
1: 더 찌워야겠어. 아니, 진짜 살도 뺄 때랑 쪘을 때랑
0: 네.
1: 그게 관상학적으로는 달라지는 거 알아요? 운명이 바뀌는 일이에요.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빼는 것도 함부로 빼면 안 되고 찌는 것도 함부로 찌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 있었는데.
0: 진짜요?
1: 관상학적으로 그렇대요. 저는 작년에
0: 네.
1: 야구장 갔을 때 70에서 80%는 이겼어요.
0: 와.
1: 한 20%

0: 고정 코너가 됐습니다. 반고정이죠. 어? 저와 땡깡님의 대결 들어갑니다. 무슨 대결이냐? 저와 땡깡이의 추천곡 대결! 빰빰!
1: 빰빰!
0: 땡깡님과 저의 추천곡, 이걸 가지고, 투표를 받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땡깡님이 추천해준 곡이 좋다 그러면 1번.
1: 1번.
0: 생선님의 추천곡이 더 좋다 그러면 2번. 이번 주부터는 땡깡님의 아이디어로 주제를 하나씩 선정했다 그랬죠.
1: 네, 맞습니다. 예.
0: 이번에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1: 네, 이 노래가 왜 야구 응원가에 딱 인가.
0: 아, 야구 응원가가 주제예요?
1: 네.
0: 그래서 앞에서 우리 소개 사연에서도 야구 응원 나왔고 또 우리도 야구 응원 더군다나 오늘 착장이 네. 퍼스널 컬러 야구복을 입고 유니폼. 오셨으니까 야구 응원하기 좋은 노래를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땡깡님이 먼저 좀 골라주시겠어요? 땡깡님이.
1: 네. 예. 제가 가져온 곡은 예. 베이비 몬스터라는 걸그룹의 예. Better Up입니다.
0: Better Up?
1: 네, Better Up, Better Up, Better Up 이라는 노래인데 예. 왜 그랬냐. Better 이란 뜻이 예. 때려서 날리다.
0: 배터네. 구두리다. 배터네, 네. 배터.
1: 네.
0: 배터. 배터. 타자, 타자.
1: 네네네.
0: 예.
1: 어, 그래요?
0: 어.
1: 어, 근데 그런데? 동사던데? 뭐. 아, 구두리다 뭐 이런 게 있던데.
0: BATTER인데? 네. 배터 타자 아니에요?
1: 암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예. 안무에도 이렇게 날리는 안무도 있고.
0: 아.
1: 그리고 가사에도 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날려버릴게. 이런. 적합한.
0: 오, 그냥 응원곡이 아주 적합한 노래네요.
1: 가져
0: 가져오셨고. 저는 뭐 가져왔는지. 아세요?
1: 저 뭔가 네. 옛날 노래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요즘 노래예요.
1: 어?
0: 한 번도 뜨지 않은 노래.
1: 어?
0: 하지만 역주행이 기다리고 있는 노래.
1: 누구죠?
0: 정승재 어하둥둥.
1: 오.
0: 안 믿어지시죠?
1: 네.
0: 제가 그걸로 오지환 선수의 오? 응원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어? 궁금해요.
0: 이거를 들은 LG 트윈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좋다 생각하시면
1: 네?
0: 저에게 연락을 직접 주시면 됩니다.
1: 네. 진짜 주세요.
0: 차명석 단장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1: 아, 나도 어필 좀 할걸.
0: 제가
1: 네?
0: 저의 노래 어하둥둥에 맞춘 LG 트윈스 오지환 선수의 응원곡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1: 라이브? 네.

0: 좋죠.
1: 너무 좋은데요?
2: 너무 좋은데요?
0: 좋죠.
2: 네.
0: 좋다니까.
2: 이게 원래 있는 노래예요?
0: 저의 노래 그 후렴구에다가 제가 가사를 제가 붙인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2: 아니 저 반칙이에요 너무.
0: 이 노래가 진짜 응원곡으로 딱 좋으니까 네.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쌍값으로 제가 쌍값으로. 작곡가님이랑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나도 작곡 좀 해볼걸. 나 너무 아쉽다 이 기회를.
0: 너무 좋죠?
2: 네.
0: 그래서 땡깡님의 베이비 몬스터의 Better Up이 응원곡으로 좋다라는 분들은 1번, 조금 전에 들으신 정승재의 어하둥둥이 응원곡으로 좋다 2번, 이 노래 두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투표 기다립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현재까지 2대 0. 윤현우님, 그냥 응원곡 해요. 너무 좋은데요. 땡깡님 죄송해요. 2번이요. 진짜 응원곡인 줄 알았어요.
1: 그래, 연우야.
0: 3대 0. 라이브의 힘인가요? 2번 안보나님. 4대 0. 4060님 1번이요. 이 코너가 반고정이 되는 그날까지 1번이요. 4대 1입니다. 팽수리님, 근데 어화둥둥 이 노래 축 가로도 괜찮잖아요.
1: 네.
0: 너무 좋네요. 오늘은 진짜
1: 아,
0: 2번
1: 근데
0: 지금
1: 진짜 좋아요.
0: 5대1을 지금 가고
1: 아니, 이분은
0: 있습니다. 아,
1: 팽수리님은 춧가루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응원가가
0: 그럼 다시 4대1로
1: 아니고. 네네네.
0: 예, 지금 받아들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4대1이고요. 김빛나님은 어아둥둥 어느 선수 이름을 넣어도 정말 입에 착 붙인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그각 구단의 단장님들 이거 듣고 계시면 꼭 이렇게 안 듣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녹음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1: 캡처해서,
0: 예, 쇼츠로 만들어서
1: 네.
0: 이렇게 뿌려주시면
1: 네.
0: 언젠가는 그 야구팬님들이
1: 다알것
0: 들으면
1: 같아요.
0: 그러면 조회수 갑자기 올라가면서
1: 네.
0: 이렇게 단장님들 귀에 들어갑니다.
1: 괜찮다.
0: 1722님, 2번, 무조건 2번이라고. 이건 어느 구단이 먼저 이 노래를 쓰느냐가 광고를.
1: 와,
0: 야, 이
1: 극찬인데?
0: 정도로? 와, 그럼 현재
1: 와.
0: 지금 5대1. 달려가 지금
1: 죽기네,
0: 5대1이 문제가
1: 진짜.
0: 아닌데요, 그쵸?
1: 예, 그러네요.
0: 여러분 많이 많이 그리고 이 노래를 자, 저 지금 공약합니다.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쓰시면
1: 네.
0: 제가 1년에 3번
1: 네.
0: 라이브로 그 구장에 가서
1: 네.
0: 그 선수 나올 때마다 노래합니다.
1: 우와, 진짜
0: 아, 예, 아,
1: 재밌겠다.
0: 제가 직접 녹음하고요. 녹음비 없고요.
1: 녹음비 없고요.
0: 녹음비 없고 곧바로 제가 녹음하고 1년에 3번 세번 직접 야구장 가서 제가 직접 라이브로 응원합니다.
1: 와.
0: 아, 이거 최고 아닙니까?
1: 바다님들 지금 빨리
0: 예,
1: 소문내주세요.
0: 빨리 소문내죠. 먼저 이거는 득하시는 분들이 그냥 끝입니다.
1: 와,
0: 아,
1: 엘지트윈스 빨리
0: 그렇습니다.
1: 이래라.
0: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바다님의 선택은 누가 될지? 월요일 정승재 형청, 오늘의 추천곡 대결의 승자는? 5대1로 생선님이 승리하였습니다!
1: 와, 인정입니다, 근데.
0: 아, 인정하셨습니까?
1: 네.
0: 그러면 현재까지 전적이 어떻게 되죠? 2대1이죠?
1: 네, 2대1입니다.
0: 첫 번째 재승, 그 다음에,
1: 저의 승,
0: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1: 기대됩니다.
0: 최선을 다하도록
1: 저도 최선
0: 하겠습니다.
1: 다할래요. 나 이거, 간과했어. 상대는 정승재라는 거.
0: 지금 살짝 좀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1: 네,
0: 그쵸?
1: 발끈했습니다, 지금.
0: 속상하신가 봐요.
1: 속상해요.
0: 그쵸? 그쵸?
1: 이
0: 많이.
1: 정도까지 준비를 못했다는 제에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0: 그러니까요. 대본도 안 읽어오시고. 이제
1: 읽었어요.
0: 방송이 참 쉽죠, 이제?
1: 아니요?
0: 예?
1: 아니요?
0: 아, 아니에요? 되게
1: 네. 저 맨날
0: 진지하시죠?
1: 땀 흘리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건
1: 네.
0: 춤춰서
1: 너무.
0: 그런 거잖아요.
1: 아니, 그게 아니야.
0: 아, 어?
1: 아니.
0: 언제부터 반말했어요? 아니, 언제부터
1: 제가
0: 반말했어요?
1: 좀 죄송합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0: 잠실구장 마지막 소식 저도 들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1: 어? 뭐가?
0: 올해 가기
1: 맞아요.
0: 전에
1: 알아요.
0: 직관 꼭 가야 될것 같다고
1: 많이 많이 가셔야
0: 박영진님.
1: 합니다.
0: 맞아요. 이제 하늘이 보이는 잠실 야구장은 끝이에요,
1: 네.
0: 올해가. 저 진짜 90년부터 야구장 다녔었는데, 90년 6월 3일부터. 와, 진짜 오래 다녔죠. 중학교
1: 대박이다.
0: 2학년 때부터.
1: 대단하십니다.
0: 땡깡님 유니폼에 마킹도 하셨어요, 미루나무님.
1: 네, 저이 유니폼 말고 그 어웨이 유니폼에
0: 네,
1: 오지환
0: 검정색.
1: 선수님 했습니다. 안 그래도.
0: 그러니까.
1: 그래서 오지환 선수님 일단 했고, 여기
0: 예.
1: 뒤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0: 그러네요.
1: 아마 이영빈 선수님 하지
0: 아,
1: 않을까.
0: 이영빈
1: 네.
0: 선수님. 아니면 똑같이 생긴 차명석 단장님
1: 단장님도
0: 추천합니다.
1: 계시는가요?
0: 예,
1: 그 몇,
0: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저는 그래서 차명석 단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오.
0: 예.
1: 그러시구나.
0: 추천합니다.
1: 네.
0: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단장님,
1: 아니, 나
0: 그러면
1: 진짜 다시 봐야겠다, 얼굴. 단장님.
0: 본부석으로 진짜,
1: 가시나요?
0: 당연하죠. 단장님이라 그러면.
1: 단장님, 저 한번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0: 근데 너무 슬퍼요.
1: 아, 또그 시간이구나.
0: 예, 우리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1: 네.
0: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정말.
1: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0: 아닙니다.
1: 보내는 게.
0: 너무 좋지 않고,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쵸?
1: 당연하죠.
0: 예. 저는 땡깡님 덕분에 이렇게 DJ 오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1: 아,
0: 정말.
1: 진짜요?
0: 그럼요.
1: 아, 저도 진짜 덕분에 야구 유니폼도
0: 아, 좋아요. 그래요. 올해 생일날은 뭐 받을 거예요? 글러브 받을 거예요? 글러브도 받고 참
1: 저 진짜
0: 좋아요.
1: 선물인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1: 너무
0: 우리
1: 웃겨.
0: 땡땅 어린이는 마음껏 그래도 돼요.
1: 네,
0: 내일
1: 저
0: 어린이날 즐거
1: 어린이니까.
0: 응,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
1: 오늘은 어린이날.

0: 그래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정말.
1: 네.
0: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1: 또
0: 하고요.
1: 만나요.
0: 안녕히
1: 네,
0: 들어가세요.
1: 가겠습니다.
0: 우리 땡땡언니
1: 바다님들. 네,
0: 안녕.
1: 안녕. 소문 많이 내주세요. 응원가.
0: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노래 듣고 올까요? 빅뱅이 부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마이걸의 돌핀 투어스의 노래.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1174님 스터디 카페 갈 때마다 오늘은 진짜 안 졸라고 다짐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요 책 펴고 딱 30분 지나면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특히 영어 단어 외울 때 제일 심하거든요. 졸음

따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스터디 카페로 옮기거나 옮기셔야 돼요, 정말. 이게 처음부터 계속 그 버릇이 들면 나중에는 고치기 되게 힘들답니다. 장중호바다님.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다들 퇴원하고 사인실에 저만 남았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운 집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든 아픔인지 제가 대상포진 겪어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어봤거든요. 더군다나 병실에 혼자 남아있으면 좀 외롭기까지 하시겠어요. 경청 함께 하시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아픔,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테니까 건강도 얼른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혜진님은 시간이 지나도 라디오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계속 있어주는 듯한 기분, 편안함, 이런 감성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혜진님처럼 생각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라디오가 아직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의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이 오래 이어지길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 보내주십시오. 반디 앱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당연히 참여 가능하고요. 인별그램, DM 모두 다 좋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선우정아의 노래 도망가자. 라이즈의 노래, 모든 하루의 끝.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JJAEYYYAAP님이 뭐예요? 제이얍인가? 생선님 꼭 오래오래 라디오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엄청 큰 힘이 돼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209님은 11살 시우가 생선님도 내일 어린이날 꼭꼭꼭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잘 보낼 테니까 우리 시우도 어린이날 맞아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선물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야 돼요. 내일 진짜 어린이날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나와주셨던 EBS 29기 전속 성우 3인방 강영호, 박지음, 권영빈 세 분이랑요, 동화 얘기도 하고, 구연동화도 하고, 막 이럴 거거든요. 어린이날에 맞게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여러분 아세요? 그냥이라는 분이 불렀었던, 우리 사랑은 필름 같았으면, 헤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 생각하면 전날부터 되게 기분 좋고 했었던 기억나요. 기대되고. 그쵸. 오늘 잠 많이 안 올 텐데. 너무 설레서. 그래도 일찍 자야지만 또 내일 행복할 어린이날 있을 테니까 우리 어린이 바다님들 꼭 일찍 주무세요. 그냥의 노래. 우리 사랑은 필름 같았으면 해요 드리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월요일인데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음식, 여행, 레스토랑 문화를 다루는 미국의 대표적인 미식 전문 매체 Food and Wine. 이 매체가 올해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와 여행 전문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미식 도시 순위에서 홍콩이 1위에 올랐습니다. 홍콩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이 유기적인 그런 결합으로 미식 생태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수준의 음식 문화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죠. 특히 아침 딤섬부터 시작해 세계 각국의 요리를 거쳐 밤에는 또 수준 높은 바와 칵테일 문화로 이어지는 흐름은 이 홍콩을 하루 안에 세계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로 평가하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계 이승열입니다.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계획 오늘 첫 곡, 장국영의 목소리로 들으셨죠. 영어 이름 Leslie Cheung, A Thousand Dreams of You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풍월의 삽입곡이기도 했고요. 뭐 참고로 2위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선정된 이 리스트의 2위, 3위까지만 말씀드릴까요? 런던 그리고 도쿄입니다. 뭐 말 나온 김에 10위까지 가보죠. 4위는 멕시코시티, 5위는 방콕, 6위는 페루의 도시 리마, 7위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8위가 프랑스 파리, 9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10위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이렇게 선정이 되었답니다. Food and Wine이죠, 이 매체 이름이. 통상교역의 허브 도시로 20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근대에 벌어진 뭐 홍콩이 반환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뭐 시민운동도 잦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세계의 대도시 중 하나였던 홍콩. 그런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이 요식업계가 새로운 부흥을 맞았다. 뭐 이렇게 이런 기조로 기사가 쓰였네요. 아까 제가 살짝 잘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동서양이 결합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그렇게 존재하는 미식 생태계로 주목을 받았다. 이게 맞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그 나이파이동스라고 야외 노점 식당 이런 것들, 뭐 오래된 티하우스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지만 파인다이닝, 세상이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레스토랑도 또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Wing and the Chairman, 뭐 저는 가본 적이 없는 이런 곳이지만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네요. 그 방송으로 유명해진 셀럽 셰프죠. 안성재 셰프의 업체가 눈에 띕니다. 홍콩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군요. 믹솔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모던 칵테일, 이 문화에 있어서도 홍콩이 그 온라인으로도 자주 소개되는 걸 봤는데 또 이런 또 나이트라이프, 이른바 식사 후에 밤 이런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또 인프라도 잘 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사가 폐업하는 업체도 적진 않지만 이 에너지는 그 업체에서 일하던 그런 스태프들이 또 창업을 하면서 또 보전이 되는, 마치 무슨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그 에너지는 또 세상에 발산된다. 또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콩 다녀오실 일이 있으면, 우리 한태인 패널이 홍콩 종종 가는데 파인다이닝 경험해봤어? 뭐 이런 칵테일의 성지는 가봤니? 하고 물어보면 전혀 여유가 좀 있어야 또 즐길 수 있는 문화일 텐데 말이죠. 김정아님께서 홍콩 여행 갔을 때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맛있었던 이유가 있었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먹고 올 걸. 그러게요. 다음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죠. 또는 EBS 반디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의 음악 기행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요 재즈 그룹이죠.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그리고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 통해서 공개방송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EBS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에 또 방송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7일 스튜디오 라이브 음악쇼 새음행 라운지로 또 마련됩니다.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가 오랜만에 찾아오는데요. 2집 흥보전으로 돌아온 이날치의 더 새로워진 음악을 스튜디오 라이브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 최신곡 먼저 리카르도 스티몰로의 Un minuto in più 1분만 더 그리고 이어지는 곡 아킬레 라우로의 Comuni immortali 불멸하는 보통 사람들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 이 아킬레의 라우로의 Communi Immortali 불멸하는 보통 사람들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 이 아티스트 리카르도 스티몰로의 Un minuto in più 1분만 더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5월 4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오래된 뉴에이지 이미지를 강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은 오리가를 막연히 북유럽이나 프랑스 계열의 가수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일본 음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리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러시아의 자연 환경의 소산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는 공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진 완벽한 정적과 마주하게 되죠. 역설적으로 그 지독한 고요 속에서 내 안의 작은 고동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적인 화음, 코스믹 하모니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음악 이전의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내 목소리로 그 정적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5살부터 성악을 정식으로 배운 시절 그녀의 이름은 올가 미탈리에브나 야코블레바였습니다. 고향의 음악학교 졸업을 앞둔 1990년 일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삿포로를 방문하는데요. 그녀의 노래를 들은 일본 프로듀서들이 계약을 제안하면서 올가는 오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설원의 목소리는 국적을 초월한 신비주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일본의 네오클래식 음악 씬에서 활동하면서 오리가는 국적을 초월한 음악 정체성을 쌓았습니다. 간노 요코와의 협업은 클래식 오페라의 뿌리를 둔 오리가의 음역을 앰비언트, 일렉트로니카로 재구성하고 확장했습니다. 다국어 가사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오리가에게 경계선상의 목소리라는 위상을 부여했죠. 결과적으로 그녀의 음악 서사는 러시아 전통 성악에서 일본 팝 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하위 문화 음악으로 유목하며 확장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시베리아 설원의 목소리, 사이버 에테리얼 보이스 오리가를 만났습니다. 1990년 초중반, 그 당시에 일본의 프로듀서나 평론가의 귀에 가다운 오리가, 뭐 오리가가 되기 이전이었죠. 올가의 이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희소한 소리,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에 화들짝 놀라곤 하는데, 음악가의 음악 프로페셔널들이 그 소리를 발견했을 때, 번쩍 눈이 띄었을까요? 희토류를 발견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렇게 희소한 게 소개가 되고 또막 알려지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그 개체가 많아지죠. 또 모방도 하고 학습도 해서 그런 사운드 질감을 또더 잦게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들어야겠죠. 우리가 초반은 그랬다. 성악으로 일단 정규 교육을 받은 그런 목소리이지만 본인의 말로 이렇게 신비하게 영하 40도의 그런 악조건에서 공기조차 얼어붙는 그런 환경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그런 DNA가 더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요소. 첫 곡은 일본 말로 부른 노래, 카제노 나카노 솔리테아, 바람 속의 솔리테어. 1995년 오리가의 정규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디스코그래피는 앨범 숫자는 적진 않네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정규 음반 8장, 미니 앨범 3장, 컴필레이션 2장이니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세음행에서는 공각기동대의 사운드트랙에 음원으로는 자주 소개를 안 했던 것 같고, 볼류슈카 볼리에라는 민요를 유일하게 오리가의 곡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죠. 오늘도 일본에서의 활동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후 칸노요코와의 만남도 설명을 했는데, 칸노요코라는 사람은 거칠게 설명하면은 세계적 수준의 장르 해체론자다. 그러니까 그가 담당한 뭐 애니메이션 영화든, 주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대부분이죠. 그 사운드트랙에 그 작품의 세계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장르를 배치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죠. 말이 되게,

그리고 오리가와 연관 지어 보면은 언어 역시 어떤 중요한 요소, 악기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오리가가 구사하는 러시아어, 또 라틴어, 영어, 일본어, 뭐 의미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음색의 차이를 중요시 사용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장면 장면 찰떡같이 어울리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그런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 감정 이런 것과 가장 낯선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장르적으로도 보면은 뭐 오페라 성악과 앰비언트 트라이벌 리듬에 얹어지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뭐 J-pop과 그레고리안 성가 여기에 또 켈틱 선율이 소개되는 카우보이 비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스타일과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바로 Como vai você? 예, 스페인어 리메이크죠. 스페인의 로사리오가 부른 La Distancia, 거리. 이 곡까지 두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2002년 앨범 Black Ivory Soul 수록곡이죠. 아프리카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현대의 음악으로 계승하는 그녀답게 이 앨범에선 브라질 퍼커션 중심의 리듬을 도입하고 있죠. 공동체적인 리듬, 직단적인 호흡을 강조하는 사운드 위에 아프리카 어린이의 권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앨범 발표 같은 해에 안젤키쪼 유니세프 친선대사로도 임명이 됐고요. 이후 아프리카 전역을 방문하면서 어린이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나라 베냉에 또 바통과 재단을 설립해서 소외된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들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우리 등을 떠밀 때조차 그들은 그 자리에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볼 때 그들은 한결같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를 보고 있죠. 그들은 말에 서툴러요. 어딜 가도 누구나 넘쳐나게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그 아이들은 언제나 추위에 시달립니다. 바깥 세상에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모질게 겁박하는데도요. 우리가 어쩌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스쳤을 뿐인데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 가까이 다가갈까요?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의 하늘에 색을 입혀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음행이 전한 노래 방금 소개한 베냉의 아티스트 안젤리키 쪼이의 2002년 발표곡 Les Enfants Perdus 길 잃은 아이들 이 곡을 일부 마무리 곡으로 들어야겠네요. 오늘 2부 순서는 한테인의 월드차트인데 테인씨의 개인사정으로 한 주 쉽니다. 대신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씨와 함께하는 뮤직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새 음악이 전한 노래는 베냉 출신의 안젤리키 조가 부르는 Les Enfants Perdus, 길 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흔하지 않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선 육아휴직 사용자의 45%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2000년대 초반까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3%를 45%로 만든 비결, 바로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출산한 부부는 각자 90일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것. 그 뒤엔 각자에게 주어진 150일을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한 게 아이슬란드의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누구든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아이 낳을 결심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재즈 스탠더드, 뭐 정확히는 스윙 재즈 시절에 글렌 밀러가 만든 노래죠. Moonlight Serenade. 오늘은 2001년 네덜란드의 로마니 재즈 트리오, The Rosenberg Trio와 벨기에의 거장 투츠 딜레망스의 협연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있습니다. 3951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앞서서 세아라 시간에 오늘 오리가 그리고 칸노요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에반게리온 음악 듣고 싶어진다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Fly Me to the Moon 영국 가수 클레어가 부릅니다. 이 노래 듣고요. 이어서 임희훈의 뮤직 설레 함께 하시죠.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들을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평론계의 앙팡태 드립을 말과 글에 미친 드립을 임희윤 음악저널리스트의 뮤직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유, 대단히 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한태인 씨가 사정상 못 나오는 관계에 또 네. 급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아, 별 말씀을요. 저야 뭐 늘 뭐 5분 대기조가 아니라 네. 저는 뭐 50분 대기조입니다.
0: 50분?
1: 네, 한 50분이면은 뭐 오기 있나요? 때문에 네, 항상 대기하고 있고 뭐 오늘 할 뭐
0: 실험해봐야겠다.
1: 네. 아, 진짜로?
0: 진짜로 나타나는지.
1: 네, 네, 오늘 할 일을 뭐 내일로 미루지 마라라고 네. 하는데 저는 내일 할
0: 내일 할 일을 오늘로 당겨서
1: 네, 오늘로 당기는 것도 네. 방법이다.
0: 네. 네, 사실 좀 5월에 이제 조정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공지를 하긴 했나? 헷갈리는데 화요일 날 안 했네요. 공지를 안 했는데 이 계기로 아예 사정을 좀 교통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화요일 날 순서를 맡고 계시잖아요. 두 분. 임희윤 네. 기자 그리고 김광현 편집장. 두 분 다 해외 일정이 잡히셔가지고.
1: 국내 이번 건 국내입니다.
0: 이번 건 국내예요?
1: 네, 이번 건 국내. 네.
0: 그 해외는 언제지? 해외는 다음 달인가?
1: 네, 6월 말.
0: 이번에는 국내군요. 네. 예, 그럼 해외 일정은 다음 달에 소개하고.
1: 네.
0: 그러니까 국내 일정으로 내일이죠, 화요일 그 당겨서 오늘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도 또 불참을 하시게 됐는데 또 이렇게라도 또. 뭐 스스로도 좋으시겠네요. 좀 내일 예
1: 맞아요. 이렇게. 사실 예. 내일 정말 불가피하게 웬만하면 제가 정말 심지어 국내 일정인데 국내 일정은 제가 EBS 교육방송이 항상 1순위인데 영순위인데도 예. 불구하고 아주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어서
0: 영순위 이벤트가 있나 보죠.
1: 네 그게. 마이너스 순위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마이너스 1순위가 예. 들어오는 바람에. 예. 예. 네 정말 송구하게도 네 단가 센 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서 항상 부채 의식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정말 네. 오히려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0: 저희가 단가를 높여드리지 못한 그런 아니, 아무튼 그 음악 네. 관련 이런 또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뭐 200% 합니다. 그래서
1: 네 아마 예. 네, 장기적으로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리고 또 오늘 테마가 또 급하게 또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네. 또 재밌는 걸로 채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1: 네.
0: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1: 네, 예. 뭐 창고에 쟁여놓은 것 중에서 제일 예. 좀 빛나는 거를 그냥 집어왔습니다.
0: 아, 아껴두신 건가요?
1: 네, 아껴두던 예. 것 중에서. 예.
0: 이거 오늘 딱 예. 보는 순간 이건 어디 그 좀 약간 그 뭐 이런 스터디 그룹 뭐 이런 데서 하셨을려나? 아니면 뭐 스터디 그룹은 아니더라도 어떤 강연에서라도 사용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거를 재활용을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1: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이 시간 EBS 이 시간대에는 새음행에서는 재활용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0: 그래도
1: 하고 있고
0: 영순이니까
1: 영순이니까 여기서만큼은 제가 친환경 매니지만 생각을 안 하자 재활용이라고 생각하고 네. 아 그러게요 이거 이런 거 해도 강연 같은 거죠 뭐 강연 있습니다
0: 네. 강연은 보통 주체 그쪽에서 원하는 걸 해야 되나요?
1: 통은 그렇죠. 아주 네. 가끔 뭐 제가 조금 피칭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결정은 뭐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0: 그렇군요. 요즘은 어떤 강연이 좀 인기가 있을까요? 뭐 주제가 뭐 어떻게 연동이 되나요? 뭐
1: 최근에 끝마친 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역사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0: 그 좀 흥미로운데요. 전혀 예상을 네. 못 했는데 음악 네. 역사로 보는 리더십.
1: 그렇죠.
0: 그러면 뭐 굴지의 뭐 레이블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가?
1: 아닙니다. 철저하게 음악가
0: 얘기예요.
1: 네, 클래식, 재즈, 락, 팝이 다 했어요. 케이팝까지.
0: 하나만 뭐 맛배기로 아 그건 또 안 되나?
1: 그거는. 이건 이미 네. 끝난 거라서 네. 뭐 사실 뭐 다른 데서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리면 좋은 거라.

0: 그래서 예를 들면 재즈의 리더십 편에서는 뭐 마일스 데이비스 대 듀크 엘링턴.
1: 아, 좀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이었나요?
0: 그렇죠. 네.
1: 아.
0: 클래식에서는 카라얀 대 번스타인. 뭐 이런
1: 아,
0: 식으로.
1: 그렇구나. 미국 사람 두 명이 비교되는 거고, 카라야는 독일, 오스트리아인가? 독일인가? 하여튼,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미국 사람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고.
0: 그렇죠.
1: 아, 그
0: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서로.
1: 스타일도.
0: 네. 그런
1: 일단,
0: 거는.
1: 마일스 데이비스는 좀, 이렇게 좀, 때리면서 가르치는 그런
0: 눈빛으로 많이 때리죠. 레이저 눈빛 쏘면서.
1: 그분이
0: 네.
1: 또 그렇게 프로페셔널 복싱 수준의 그 복서라고 들어가지고,
0: 그렇죠. 뭐 험한 분이죠, 사실. 네.
1: 그렇게 확보하는 리더십, 그런 카리스마도 무시 못하잖아요.
0: 그렇죠. 이제 사진만 봐도 달라요. 이렇게 뭐 검색창에 마일스 데이비스와 듀크 앨링턴 사진만 검색해 보셔도 와, 이 사람들은 정말 극과 극이구나. 듀크 앨링턴은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고
1: 인자하죠.
0: 마일스 데이비스는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1: 항상 약간 와일드한 늑대 눈빛을.
0: 그렇죠. 늑구도 아닌 늑대의 눈빛을 보여주는
1: 아, 그렇군요.
0: 그죠.
1: 그렇게
0: 네.
1: 또 개발하시는 독자적인 테마로, 주제로
0: 네.
1: 강연을 하시거나, 요청 들어온 건뭐 없어요? 요즘 뭐.
0: 최근 들어온 건 이제 마이클 잭슨 관련된 거.
1: 아, 마이클
0: 아무래도
1: 잭슨.
0: 네.
1: 영화가
0: 그렇죠.
1: 개봉되잖아요.
0: 13일에 마이클이라는 전기 영화가 개봉이
1: 네.
0: 돼서 아마 그거 맞물려서
1: 예.
0: 요청을 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 영화 재밌을까요?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뭐.
0: 사실 저는 못 봤는데 보신 분들 얘기에 따르면 잘될것 같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정기 영화 흥행 기록을 첫 주행기로 깼고요. 지금 마이클 잭슨 앨범 스릴러 같은 경우에 빌보드 앨범 차트 7위로 지금 바로 역주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응도 좋고 보헤미안 랩소디 못지않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려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웅 서사로.
1: 영웅서사로.
0: 네. 그래서
1: 인기 많겠네요,
0: 영화
1: 상업적으로.
0: 팬들, 그러니까
1: 예.
0: 영화 매니아들한테는 또는
1: 외면
0: 평론가들한테는
1: 받을
0: 네,
1: 것이고.
0: 외면을 받지만
1: 이 다수의
0: 네.
1: 그 영화
0: 네.
1: 관객들에게는 환영을 받는.
0: 그렇죠. 아무래도 뭐 쉽고 드라마가 명확하게 명징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흥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될것 같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1: 스캔들도 뭐 피해가지 않고 살짝 또 다룰 수도 있는 거고, 뭐
0: 아, 그거는
1: 좀
0: 이제 정확하게 피해 갔고.
1: 피해
0: 네.
1: 갔어요?
0: 그것 때문에 또 조금 논란이
1: 아,
0: 되고 있고. 너무 그늘을 안
1: 그래.
0: 다뤄가지고. 네.
1: 그건 완벽하게 또
0: 네.
1: 그렇게 했구나.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선곡 테마 바로 알아보죠.
0: 선수들이 제목으로 말아주는 음악 강의 1편 혹시나 해서 제가 1편이라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1: 혹시나 요청이 있으면 이 편으로 또.
0: 네, 전국의 지자체 백화점 문화재단 등등. 네,
1: 네. 더
0: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뭐 이렇게.
0: 네.
1: 예. 선수들이 제목으로 말아주는 음악 강의 1편.
0: 네.
1: 좀 부연 설명 좀.
0: 아, 제가 뭐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에 왜 이렇게 음악이 정말 음악적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 가사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1: 네, 뭐 상승 멜로디에 뭐 이런
0: 예, 그렇죠.
1: 캐릭터
0: 하이
1: 뭐.
0: 이너프에서는 막 진짜 상승하는 그런 멜로디를 쓴다든가 또 할렐루야 같은 곡에서는 뭐 메이저 폴, 뭐 마이너 리프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메이저 코드, 마이너
1: 노랫말에
0: 코드를
1: 또 그게
0: 네, 쓴다든가
1: 나오니까요.
0: 이런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면서 더 딥하게 갈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음악 전문 용어, 음악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목에 박아 넣고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음악 용어에 해당하는 음악적인 기법까지도
1: 소개를
0: 실제로
1: 하고
0: 예,
1: 있죠.
0: 사용을 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뭐이 흥미로운 접근 이런 걸 이게 궁금해지네.
0: 네.
1: 그러니까 오늘 선곡 이 테마를 정해 놓으시고 한 번에 완성하신 리스트인가 아니면 차근차근 뭐 쌓인 건가 뭐 이런.
0: 뭐한 번에 완성했습니다. 네.
1: 역시 또 2탄도 있다 그러니까.
0: 네. 맨날 생각하는 게 이런 거니까요. 뭐
1: 이런
0: 이거
1: 거예요,
0: 이
1: 진짜.
0: 음악 저 음악 이 주제 저 주제.
1: 저 오늘 골라오신 음악은
0: 네.
1: 솔직히 아티스트는 한팀 빼고는 다 모르는 팀이에요. 예. 세 번째 음악은 알아요.
0: 네.
1: 그룹을 알죠. 근데 음악은 이건 또 처음 접하는 음악이에요.
0: 흥미롭습니다. 네.
1: 이거 좀 히트곡들 위주로 고른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뭐좀 나름 유명한 곡들인가요?
0: 아니, 나름 요 아티스트들한테는 또뭐 대표곡이긴 합니다.
1: 네네. 그럼 첫 곡부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0: 네, 일본 그룹이고요. 일본 히로시마 출신의 3인조 걸그룹이고요.
1: 네.
0: 저는 이 그룹의 음악을 이 곡으로 이제 처음 접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1: 네.
0: 파퓸이라는 걸그룹입니다.
1: 파퓸?
0: 네. 영어로 하면 퍼퓸.
1: 아, 일본식 발음이군요.
0: 그렇죠.
1: 예.
0: 향수죠.
1: 향수라는 그룹, 걸그룹에.
0: 네, 이 파퓸이라는 그룹. 이게 참 재밌는 게, 언어마다 똑같은 철자도 음절 수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1: 네,
0: 그렇죠.
1: 언어마다
0: 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글로벌 햄버거 체인 같은 경우에
1: 마코,
0: 우리나라는 네
1: 네.
0: 글자로 표현이 되지만
1: 네.
0: 영어로는 또네 개지만은 세 개에 가깝게 또 표현이 되고,
1: 예.
0: 하지만 일본어로 가는 순간 여섯
1: 여섯 개.
0: 글자가
1: 예.
0: 맞고도
1: 예.
0: 나르죠. 네.
1: 혹시 중국에는 또 다른
0: 중국은
1: 대안이
0: 모르겠어요.
1: 있잖아요.
0: 중국은
1: 예,
0: 한
1: 항상.
0: 4개로 보통 맞추지 않나요? 뭐 용양호재 이런 식으로. 네.
1: 코카콜라를 또 그렇게 코카콜라는
0: 그것도 4글자로 맞췄던 것 같은데.
1: 원래가 또네
0: 원래
1: 글자네.
0: 4글자긴 하네요. 네. 그래서 퍼퓸이 마치 파퓸의 새 음절로 변화하듯이. 이분들의 2008년 메이저 데뷔 앨범 첫 곡인데, 폴리리듬이라는 곡이에요.
1: 폴리리듬.
0: 네, 하지만 이제 일본어 원어 제목으로는 폴리리즈무.
1: 리즈무.
0: 다섯 음절이 되죠.
1: 폴리리즈무.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너무나 절묘한 게, 폴리리듬이라는 이제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예, 리듬은 리듬, 그 리듬 박자일 때 리듬이고요. 이 폴리라는 거는 이제 다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예를 들면은 3박자 체계와 4박자 체계가 동시에 나온다거나 4박자, 5박자가 동시에 나와서 이게 상당히 헷갈리면서 오묘하게 빠져드는 그런 박자 체계거든요. 그래서 폴리리듬이라는 더하기 5 곱하기 3을 하면은 이제 8분음표 기준으로 108번의 8분음표가 나오게 됩니다.
1: 네.
0: 그 뒤에 이제 하는 엇박을 이제 추임새를 8분음표를 20개를 넣어요. 그래서 128개의 8분음표로 해서 최소 공배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8개의 8분음표면은 4박 기준 16마디가 돼요.
1: 오,
0: 16마디를 딱 맞추는.
1: 잘 나눴네요.
0: 그러니까 거의 이게 듣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건지 아니면 뭐 기하학, 뭐 이상한 건축물을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는 건지 이런 착각이 드는.
1: 듣기에는 어때요? 뭐 이렇게
0: 듣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고
1: 예,
0: 귀엽고
1: 뭐
0: 좋습니다.
1: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저처럼 음악의 구조 자체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한테는
1: 이게 뭐야 하면서 발견하시는
0: 너무 흥미롭죠.
1: 거지만
0: 네, 저는 진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접하고. 네.
1: 그렇구나. 저는 그 아프로 큐반 얘기한 게 간혹 그 클럽의 리듬이 뒤에서 들리게 되면 굉장히
0: 아,
1: 헷갈려지거든요.
0: 맞아요. 그게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딱
1: 그게 막
0: 들죠.
1: 어지럽고 막
0: 네.
1: 그런데 이런 뭐 EDM이잖아요. 댄스 음악.
0: 그렇죠.
1: 아, 테크노팝이구나.
0: 테크노팝.
1: 네. 여기서도 그런 걸또 그걸 또 이 노랫말로 이렇게 쪼개서 이걸 본인들이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겠네.
0: 그렇죠. 아마 이 나카타 야스타카라고 하는 이 프로듀서가 천재 프로듀서인데, 원래 캡슐이라는 일렉트로팝 듀오의 멤버이기도 하고, 이 퍼퓸의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또 캐리 파뮤 파뮤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테크노팝 아티스트의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1: 한국엔
0: 그러니까 이
1: 크레용 팝
0: 사람이,
1: 있죠.
0: 아,
1: 진짜.
0: 그렇네요. 이
1: 크레용
0: 사람이,
1: 팝은 폴리듬 안 했나? 빠빠빠.
0: 그거는 폴리리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한
1: 농담이야.
0: 리듬이었던 것 같아요.
1: 농담이야.
0: 네. 하여튼 이 나카타 야스타카가 아마 잘라붙이는 형식으로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퍼퓸이 무대에서 이거를 구사해야 되는 순간은 모든 걸다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1: 외워서
0: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1: 눈 감고도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0: 네.
1: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소개해 주죠. 이 일본식 발음으로.
0: 네. 그룹 파퓸의 폴리리즈무.
1: 오늘 이미윤의 뮤지컬러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듣고 오죠.

0: 일본의 테크노 팝 유닛 파퓸무 파퓸무
1: 네.
0: 예 폴리리듬이었습니다. 2008년도 발매된 음반에서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첫 곡으로 골라오셨습니다. 선수들이 제목으로 말아주는 음악 강의 1편이었습니다. 왜 밴드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1: 네.
0: 그뭐 기타라든가 뭐 이런 악기가 주로 혼자 인트로를 탁 시작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원의 시작을 하는 리프가 아닌 거예요.
1: 못 갖춘 말이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리듬을 이해하다가 갑자기 드럼이
1: 맞아요.
0: 껴들기 시작하면 이게
1: 맞아요.
0: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1: 맞습니다.
0: 변모해가지고
1: 맞아요.
0: 출발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팝에서 종종 나오긴 하는데
1: 그렇죠.
0: 오늘
1: 맞아요.
0: 이 누구지? 이
1: 파퓸무.
0: 파퓸의
1: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으로서. 파퓸무. 네.
0: 파퓸무는 야 이것도 라이브로 연주를 본인들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 그렇죠. 설사 립싱크를 한다고 해도
0: 네
1: 이게 입 모양이 맞아야 되기
0: 맞아야
1: 때문에 네,
0: 되잖아요.
1: 이거를 다
0: 예.
1: 외워야
0: 그것도
1: 돼.
0: 쉽진 않죠.
1: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박자 체계를. 네.
0: 그러니까 연습을 보통 해서는 안될수 있겠죠.
1: 네.
0: 김정환님께서 머리 띵해지네요. 혼미해요. 최소 공배수 3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3911님의 문자도 있습니다. 뭐 악보 잘 그리는 분은 이거를 악보로 막 그린 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팬으로서 난 이걸 따라 부를 거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네요.
1: 그렇죠. 아니면 횟수를 뭐 외워버린다든지.
0: 아예
1: 네.
0: 무슨 방법이든 써놓고 이걸 반복해서
1: 그렇죠.
0: 습득을 할 수는 있겠네요.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곡 흥미롭네요. 벌써 두 번째 곡더 기대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음악 용어는 이제 주로 클래식 악보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뭐
0: 네,
1: 그런 용어긴 합니다만.
0: 무지 많더라고요. 그
1: 네.
0: 지시어가
1: 지시어가 많죠. 뭐
0: 막 무지
1: 클래식
0: 많고
1: 보면은 뭐 일단은 악장의 어떤 전체적인 템포에 대해서 뭐 안단테가 어떻고 아다지오가 어떻고 알레그로가 어떻고 뭐 콘브리오 뭐 많이 붙죠.
0: 깐타빌레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붙고
0: 영원 있게 해라 뭐 이런 꼰 아니마 뭐 이런 것도 참
1: 맞아요. 맞아요.
0: 참
1: 별하별 게다 있어요.
0: 그냥 만들어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1: 그런 뭐 실제로 아마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쌓이다
1: 그냥
0: 보니까 이게 많아진 거.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악보 안으로 들어갔을 때또 이제 지시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크레센도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0: 더
1: 같아요.
0: 익숙하네요.
1: 네,
0: 크레센도.
1: 크레센도 점점 세게.
0: 점점 세게.
1: 네, 점점 세게.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0: 실제로 커지는 거잖아요. 이
1: 실제로 음량이 커지는
0: 음량이
1: 거죠.
0: 커지는.
1: 네, 더 강하게 연주를 점점 그 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문찬 씨 출연했었던 그 반클라이번 콩쿠르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목도 크레션도였었고 아마 그게 이제 콩쿠르에서 점점 토너먼트로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뭐 참가자들의 압박 이런 걸

0: 크레션도를 표현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 준비한 곡은 이제 데크레션도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D가 붙으면 보통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점점 여리게입니다.
1: 점점 여리게.
0: 점점 여리게라는 곡이고요. 롬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래퍼입니다.
1: 이건 힙합 장르인가요? 그렇게.
0: 힙합 장르고요. 힙합인데 좀 아무래도 2010년대 이후로 오면은 감성 힙합 같은 것, 멜로디 랩, 싱잉 랩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래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이름이 좀 재밌는데 롬빨이라고 Lompal인데요.
1: 뭐 뜻이 따로 있나요?
0: 이게 이제 예명인데 원래 이제 학창 시절에 별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너 안색이 항상 안 좋아, 안색이 창백해,
1: 창백하다는 뜻이군요.
0: 창백한 아이. 그러니까 롬빨입니다. 그러니까 L 어포스트로피 H O MM이죠. 그러니까 뭐 남자를 얘기할 때 옴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패션
1: 롬
0: 브랜드
1: 하듯이.
0: 같은데 좀 이제 많이 쓰이지만 거기에 이제 영어로 pale. 페이 블루 아이스 할때 창백한 이게 이제 빨이거든요. 네. 철자는 똑같습니다. 빨. 네. 그래서 롬빨이었었는데 이거를 철자를 변형해서 LOMPAL로 롬빨이라고
1: 좀
0: 부르는
1: 이렇게
0: 예명.
1: 재조합한 거군요.
0: 네,
1: 정리를 이렇게.
0: 삼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힙합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더좀 멜랑콜리한 감성적인 팝 또는 락의 느낌들을 많이 담기 시작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그 인기를 얻게 됐고요. 이 2022년에 발표된 이 모베저드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예, 질서가 잘못된 순서가 바뀐 이런 앨범이었었는데 이 데크레션도라는 곡은 이제 본인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심지어 새로운 남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 기분이
0: 대한
1: 좋을 리가 없죠.
0: 그렇죠,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
1: 잠깐, 지금 힌트가 뮤직비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저런 상황의 영상과 사운드로도 표현한 건가요? 지금 물에
0: 이걸
1: 가라앉는
0: 약간
1: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는.
0: 본의 아니게 웃긴데요, 이건 약간.
1: 소리가 그럼 물에 가라앉은 소리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그런 건
0: 물에
1: 아니고?
0: 가라앉으면서 차 안에서 막 노래방 마이크 같은 데다가 열심히 노래를 하네요.
1: 그러니까 소리가 자연스럽게 여리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들리게. 물에 가라앉으면서.
0: 사실 그렇게까지는 또 표현은 하진 않았고요.
1: 알았고.
0: 다만 이제 특이한 거는 벌스가 1절, 2절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에미넴의 에잇 마일 사운드트랙처럼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가 훅에 들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잔잔해져요, 음악이.
1: 거기서 디크레션도가.
0: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점점 여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데크레션도에 해당하진 않지만
1: 않지만.
0: 어쨌든 뭐 그런 대비가 있고 약간 바뀐 거죠. 그리고 어떤 본인의 심정 자체를 나는 데크레션도처럼 점점 내 영혼이 사라지는 느낌이야라는 가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건 또 노랫말에서 또 본인이 또그곡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거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앙투안 발랑티넬리라고 이탈리아계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악보에 쓰이는 용어들이 이탈리아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철자만 보면은 데크레성도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데크레션도라고 발음을 이탈리아계답게 합니다.
1: 거기가 또 종주국이니까
0: 그렇죠.
1: 표현이.
0: 네.
1: 듣고 오죠. 프랑스의 힙합 아티스트 롱빠레 데크레션도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과 함께하는 뮤직 설레. 오늘은 선수들이 제목으로 말아주는 음악 강의 1편.

0: 데크레션도였습니다. 자, 이런 또 지시어, 음악적 지시어도 하나 알았죠.
1: 네.
0: 추가로. 크레션도의 반대. 점점 여리게. 데크레션도. 음악 강의 1편을 통해서 또 이런 음악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1: 네.
0: 세 번째 음악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미국의 얼터너티브 락 밴드고요.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장르가 대중화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친 REM입니다.
0: 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던 건가? 관심이 없었나 보다. 이거 여태까지 몰라요.
1: 그 REM 수면 할때 그거 아닌가요?
0: 근데 중간에, 아,
1: 네.
0: 맞네.
1: 그죠?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0: 래피드 아이드 무브먼트.
1: 네.
0: 알았는데 까먹고 있었구나. 별거 아니었네.
1: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의 이제 1996년에 나왔었던 이 New Adventures in Hi-Fi라는 앨범에 제목이 Evo the Letter예요.
0: 이보 더 레터.
1: 네.
0: 이보는
1: Evo.
0: 뭔지 압니다.
1: 그죠? 기타를 치시는
0: 기타리스트들이
1: 분들은 많이 아시죠?
0: 쓰는
1: 네.
0: 도구죠, 도구.
1: 맞아요. E라는 알파벳 뒤에 이렇게 줄이 하나 거 있고 bow,
0: BOW.
1: BOW, 활을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준말이겠죠. 일렉트로닉 보우의 준말이겠죠.
0: 그러니까 보통
1: 전자활이겠죠.
0: 뭐 첼로나 바이올린에
1: 네,
0: 사용하는 그
1: 현은.
0: 활
1: 네,
0: 그런
1: 그래서 뭐
0: 전자식으로.
1: 맞아요. 예전부터 이제 기타의 특징, 뭐 장점이자 단점이 한번 줄을 이렇게 튕기면 그 소리가 처음에 이제 어택감은 강한데 이게 오래 지속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레제플린 시절부터 지미 페이지 같은 기타리스트는 활로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네, 계속
0: 기괴하면서도
1: 지속시키기 위해서.
0: 멋진 모습이었죠?
1: 맞아요. 그리고 뭐 시규로스의 윤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활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0: 한국 그룹 로로스도
1: 로로스도
0: 한때
1: 했었고 주로
0: 활
1: 이제
0: 주법을
1: 첼로 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런 실제 물리적인 활 말고 일렉트로닉 보우, 이 보우라는 전자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오른손 보통 오른손이죠. 오른손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장비를 이렇게 쥐고 연주를 하시는 거를 아마 무대 가까이서 보면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보우인데 실제로 이 곡에서 이제 이 보우 연주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보우 더 레터인데 편지를 이보우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시적인 허용 같은 건데. 그러니까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면은 영화 배우 요절한 리버 피닉스에게 이 REM의 보컬인 마이클 스타이프가 실제로 썼던 편지를 노랫말로 해서 만든 곡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REM의 기타리스트인 피터 버기 이보우를 사용해서 또 기타의 그 드론 연주라고 하죠. 이제 쭉 지소음이 나오는 그런 연주를 또 선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특이한 거는 피처링 보컬로 패티 스미스가 참여를
0: 그래요?
1: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0: 이게
1: 독특한 조합을 보여주는.
0: 리버 피닉스의 그 사고 발생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온 곡인가요? 혹시 그럼
1: 맞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어서 듣고 와야죠. REM 연주와 노래로 Evo the Letter featuring Patti Smith입니다.

0: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우렁찬 소리. 그 근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시곗바늘이 굴을 가리키자 줄을 지어 서 있던 사람들이 초록색 기차에 오릅니다. 30분에 한 대. 중앙역을 출발하는 이 열차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지대에 위치한 곳, 바로 이구아수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관광열차인데요.
1: 열대의 밀림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0: 따뜻한 햇살과 짙은 풀내음을 가르며 덜컹덜컹 10분쯤 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밀림 속 이구아수 폭포역에 도착합니다.
1: 가는 길이 먼 만큼
0: 원주민들의 언어로 큰 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폭포. 길었던 여정 끝에 만난 위대한 자연입니다.
1: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왔지만 실제 눈앞에서 본 이구아수 폭포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젠센 기비시크 나이데스요.
0: 전혀 엄격하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형용사의 기본형과 정중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지 않다라는 이형용사의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0: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머머지 않다.
1: 그 나이 그 나이
0: 그 나이, 머머지 않다라는 의미의 문형인데요. 이형용사는 여러분, 뭘로 끝났었죠? 그렇습니다. 어미가 이로 끝났는데요. 머머지 않다라는 부정형을 만들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뀌어요. 크 나이에 바로 크네요. 이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요. 나니 나니 크 나이라고 하면 머머지 않다라는 이형용사의 부정형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맛이 쓰다.
1: 니가 이, 니가 이.
0: 니가 이 맛이 쓰다.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정중형 복습해 볼까요? 맛이 씁니다.
1: 니가 이 데스.
0: 니가 이 데스. 이는 기본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 데스를 연결하면 정중형을 만들 수 있어요. 니가 이 쓰다. 니가 이 데스. 씁니다. 라는 표현이죠. 약이 쓰다.
1: 쓰리가 니가 이
0: 약이 씁니다.
1: 쓰리가 니가 이 데스
0: 다음 단어 볼게요. 어렵다.
1: 무즈까시 무즈까시
0: 무즈가시. 이로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1: 무즈까시 데스
0: 무즈가시 데스. 이 뒤에 데스만 붙이면 이 형용사는 정중형이 돼요. 한자가 어렵다.
1: 간지가 무즈까시
0: 한자가 어렵습니다.
1: 간지가 무즈까시이 데스.
0: 다음 단어 볼까요? 부정 표현과 함께 사용될 때요. 별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1: 아마리, 아마리.
0: 아마리. 이 단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정 표현과 함께 사용돼요. 그러니까 별로 뭐뭐하지 않다.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겠네요. 전혀.
1: 젠젠, 젠젠.
0: 젠젠. 전혀라고 하는 뜻의 부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전혀는요. 머머지 않다. 부정 표현하고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 볼게요. 모두, 여러분.
1: 미나상, 미나상.
0: 미나상, 미나라고 하면 모두 전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화체에서는 미나, 미 뒤에 응을 넣어서 민나라고 하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원래는 미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상을 연결해서 미나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미나상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미나사마,
0: 미나사마. 상의 정중한 표현은 사마. 그래서 미나상, 미나사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까요? 엄하다, 엄격하다.
1: 기비시, 기비시.
0: 기비시.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엄합니다, 엄격합니다는요,
1: 기비시 데스.
0: 기비시이 데스. 선생님이 엄격하다, 엄하다.
1: 선생이 기비시.
0: 선생님이 엄격해요. 선생님이 엄해요.
1: 선생이 기비시 데스.
0: 마지막 단어 볼까요? 무섭다,
1: 고아이, 고아이.
0: 고아이. 또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인가 봐요.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붙입니다. 무섭습니다.
1: 고아이 데스.
0: 지진이 무섭다.
1: 지신가 고아이.
0: 지진이 무섭습니다.
1: 지신가 고아이 데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 이 형용사의 기본형의 어미, 이를요, 크로 바꿔요. 그리고 부정형이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이때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나이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사물 혹은 식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뭐이다라고 하는 형태랑 연결이 되면 아니다라는 의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를 연결하면 돼요. 즉, 앞서 단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크, 나이의 형태가 되는 거죠. 정중한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없다, 나이. 뭘로 끝났어요? 어머나,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인가 봐요. 우리 앞에서 배웠네요.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뭐뭐지 않습니다는요. 크 나이에 데스 연결한 크 나이 데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나이는 없다예요. 단독으로 사용될 때요. 그럼 나이 데스는요? 없습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물이나 식물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요.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 나이 데스 혹은 크 아리마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습해 볼까요? 맛이 쓰다,
1: 니가 이,
0: 쓰지 않다,
1: 니가 그 나이, 니가 그 나이,
0: 쓰지 않습니다.
1: 니가 그 나이 데스, 니가 그 나이 데스, 니가 그 아리마셍, 니가 그 아리마셍.
0: 쓰다는 네가 이입니다.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예요. 부정형을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꿉니다. 네가 끄까지 됐고요.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 네가 끄 나이라고 하면 쓰지 않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네요. 네가 끄 나이 데스 혹은 나이 데스랑 동일한 의미 없습니다인 아리마생 연결해서 네가 끄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달다.
1: 아마 이,
0: 달지 않다.
1: 아마 그 나이, 아마 그 나이,
0: 달지 않습니다.
1: 아마 그 나이 데스, 아마 그 나이 데스, 아마 그 아리마셍, 아마 그 아리마셍.
0: 아마이. 달달한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부정형을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먼저 뭘로 패 케이크는 아마크 아리마생 달지 않아요. 아마이 달다. 부정형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 아마크 나이 달지 않아. 그런데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뒤에 데스 연결해서 아마크 나이 데스 혹은 지금 교재에 나온 아마크 아리마생과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 형용사 중에는 좋다, 괜찮다란 의미의 이, 요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이는요, 부정형을 만들 때는 요이에서 활용을 합니다. 즉, 좋다는 이, 요이 두 가지 형태에 다 쓰지만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요이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미 이를 크로 바꿔서 요크가 되고요.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 요크 나이. 정중 형태는 요크 나이 데스, 요크 아리마생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부정형을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어렵다.
1: 難しい.
0: 무즈가시. 이로 끝났어요.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 부정형 만들어 볼까요? 어렵지 않다.
1: 難しくない.
0: 무즈가시크 나이.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무즈가시크까지 만든 다음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하죠. 무즈가시크 나이. 이제 질문하고 대답해 볼까요? 히라가나는 어렵나요?
1: 히라가나와 難しいですか?
0: 히라가나와 무즈가시이 데스까? 히라가나는 어렵나요? 어렵다. 무즈가시이. 어렵습니다. 무즈가시이 데스. 의문형은요. 뒤에 까 연결해서 무즈가시이 데스까? 어렵나요? 대답해 볼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1: いいえ、難しくないです。いいえ、難しくありません。
0: いいえ、 아니요, 무즈가시크 나이 데스. 부정 형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정중하게 만들 때는 나이 뒤에 데스를 연결해서 나이 데스 혹은 아리마생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즈가시크 나이 데스, 무즈가시크 아리마생,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 いいえ。あまり難しくないです。
0: 별로에 해당하는 아마리 넣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1: いいえ、全然難しくないです。
0: 전혀란 의미에 젠젠 넣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文学部も課題が多いですか？
1: いいえ、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0: そうですか。羨ましいです。
1: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0: へえ、コンピューター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스즈키와 김지유가 문예 동아리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문학부모 과제가 多いですか?
2: 문학부모, 문학부도 이때 뭐는요? 뭐뭐 도라는 의미의 조사죠. 가다이가 오이 데스까? 과제가 많나요? 오이 많다입니다. 이형용사네요. 정중한 표현은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해요. 오이 데스 많습니다. 의문을 나타낼 때는 의문을 나타낸 종조사 까를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오이 데스까? 맞나요? 많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문학부모 과제가 多い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이에, 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2: 이에? 아니요. 썸나니 그렇게란 표현이에요. 오크 아리마셍 많지 않아요라는 표현인데요. 오이 많다 이형용사죠. 이형용사의 부정형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그래서 오크 되었네요.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 나와야죠. 정중한 형태는 나이 데스 혹은 아리마셍 연결하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오크 아리마셍 많지 않아요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いいえ, 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 羨ましいです.
2: そうですか? 그래요? 우라야마시이데스. 부러워요. 우라야마시, 부럽다.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그냥 데스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라야마시, 부럽다. 우라야마시이데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うですか, 羨ましい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2: 교수님도 全然 전혀 기비시크 나이데스요. 엄격하지 않아요. 기비시 엄격하다.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네요. 부정형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기비시크 이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데스 연결됐어요. 기비시크 나이데스 엄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려줄게.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요라고 하는 종조사까지 사용하고 있네요. 기비시크 나이데스요. 엄격하지 않아요. 이때 나이데스는 아리마생으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이 문장 아리마생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 教授も全然厳しくありませんよ。
2: 그럼 교재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へえ、コンピューター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2: 에, 와, 감탄하고 있고요. 컴퓨터 공학의 교수와 컴퓨터 공학 교수님들은 미나상 모두 다들 코아이데스 무서워요. 코아이 무섭다.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해요. 코아이데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へえ、コンピューター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文学部も課題が多いですか？
1: いいえ、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0: そうですか。羨ましいです。
1: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0: へえ、コンピューター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2: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햄버거,
2: 햄버거고요.
3: 햄버그,
2: 햄버거,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3: 스테이키.
2: 스테이키, 스테이크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햄이라는 발음은 일본어로는 한으로 발음하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다 자음이 들어가는데 자음 기호는 앞에 모음을 길게 끌어서 읽어야 합니다.
2: 랜덤 박스지시 하늘을 헤엄치는 잉어 일본의 어린이날. 5일은 일본의 대형 연휴인 골든위크의 대미를 장식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3: 子供の日ですね。 원래 이날은 남자아이의 건강과 출세를 기원하던 전통 명절인 단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본어로는 단고노세크라고 하는데요. 이후 1948년 모든 어린이의 행복을 빌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국가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이를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2: 이 시기가 되면 일본 곳곳에서는 하늘을 헤엄치는 잉어 깃발을 볼 수 있죠?
3: 하이, 고이노보리라고 합니다. 고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영이 되었다는 중국 전설처럼 아이들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권계맹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1: 청취자분들 레벨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니밖에 안 들릴 거고, 그죠? 하지만 20분 후에는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이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오만 이시라이 카인샤. 어우, 뭔가 좀 많죠? 지난 시간에 비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 现在.
1: 현재란 한자죠? 现在. 틈, 시간, 결을, 짬, 뭔가 많죠, 여러분? 읽어볼게요.
2: 콩.
1: 오, 콩. 그래서 앞에 이 콩의 특성상 보통 있을 유자, 요가 많이 붙어요.
2: 对, 有空.
1: 요콩마.

0: 还有我们常说, 没空.
1: 아, 메콩. 콩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 없다 이런 말입니다.
0: 맞아요.
1: 비슷한 말로 뭐 시간 알고 있는 시지엔 써도 괜찮죠?
0: 可以的.
1: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단어장에 없는 시지엔, 어, 뭐지? 라고 하신 분들은 꼭 검색을 해보셔서 노트에 필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큰일 났어요.
0: 怎么了?
1: 그렇죠. 너 이제 큰일 났다. 怎么了?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보통은 이 점멀러가 들리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이 많더라고요. 제가 웃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你怎么了?
1: 아, 저 복권 당첨됐어요. 이럴 때도 쓸 수 있지만 말이죠. 그죠? 점멀러 정말 많이 씁니다. 너무 모모하다.
0: 太.
1: 혹시 네, 비싸다 중국어로 뭐죠?
0: 贵.
1: 너무 비싸.
0: 太贵了.
1: 타이디엘러. 가로가 돼 있죠. 러 생략 가능하지만 보통 많이 씁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너무 비싸요.
0: 太贵了.
1: 그렇죠. 꾸이가 아니라 U 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이 꾸이 하지 마시고 꾸이 G U I 꾸이 다시 들어보시죠.
0: 太贵了.
1: 그렇죠. 교재에 없는 거 지금 배웠습니다. 비싸다 꾸이 그래요. 함께.
0: 一起.
1: 어려운 말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같이 먹다.
0: 一起吃.
1: 같이 마시다.
0: 一起喝.
1: 그렇죠. 정말 좋은 소식은 한국어랑 어순이 똑같죠. 같이 오세요.
0: 一起来.
1: 그러니까 지금 오다, 먹다, 마시다를 몰랐으면 꼭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할 때 잔.
0: 杯.
1: 한 번 더.
0: 杯.
1: 선생님, 우리는 한국어 어순이 커피 한 잔이잖아요. 중국은 아니죠?
0: 不一样.
1: 한 잔 커피잖아요.
0: 对.
1: 가시죠.
0: 一杯咖啡.
1: 들리십니까? 한 번 더.
0: 一杯咖啡.
1: 숫자 1이 일성인데

0: 너 지금 시간 있어?
1: 你现在有空吗？
0: 너
1: 你
0: 지금
1: 现在
0: 있다.
1: 有
0: 시간 틈.
1: 空？
0: 그렇죠. 现在는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앞에도 올수 있습니다만 보통 주어 뒤에 많이 놓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너 지금 시간 있니? 你现在有时间吗? 같은 말로.
1: 你现在有空吗？
0: 있고 말고 있어.
1: 有啊。
0: 이런 어기조사, 여와 할 때, 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맨날 요만 하지 마시고, 여와 가볍게, 그죠? 아, 무슨 일인데?
1: 怎么了？
0: 지금 한국어 해석에는 밑에 보시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왜 이샤머, 보통 우리가 왜 알고 있는 왜 이샤머 쓰면 조금 어색해요.
1: 是的。
0: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야. 지금 한국어에는 왜라고 돼 있지만 이게 바꿔 해석하면 무슨 일인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드 암말러를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잘 됐다.
1: 太好了。
0: 이 타이하울러는요, 여기서는 지금, 아, 마침 잘 됐다 할때잘 됐다지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다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맞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너무 잘했어요가 아니라, 너무 잘 됐다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왜잘 됐는지는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럼 같이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어때?
1: 那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0: 천천히 볼게요.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접속사로서 그러면,
1: 그럼,
0: 네, 그럼 먹자.
1: 那吃吧，
0: 아, 그럼 와.
1: 那来吧，
0: 그럼 공부를 해.
1: 那学习呀。
0: 여기서는 저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이죠. 그럼 같이 가서 마시자.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1: 아하。 把那个목젓糕放在前边吗？
0: 약간 가자가 뒤쪽에 있잖아요. 예, 가서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둘다 되잖아요. 중국어는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말을 하는 것
1: 是
0: 같아요.
1: 的。
0: 예,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가 가다가 먼저 오는 거예요.
1: 对，先去再吃。
0: 그렇죠. 먼저 가다가 오는 거죠. 요거 꼭 필기를 해두세요. 마시러 가자가 아니라 가서 마시자.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 취가 먼저 오는 거죠. 자, 마시다 커피 사이에 빼이는 없어도 돼요. 딱 이거예요. 커피 한잔 할때그 커피 한잔 할까? 그 잔인 거죠.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1: 那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0: 그렇죠. 어때? 怎么样? 좋지.
1: 行啊。
0: 하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때마침 보통 이렇게 쉼표 뒤거나 맨 앞에 위치합니다. 마침
1: 正好。
0: 하고 싶다.
1: 想。
0: 시오시 같은 말로
1: 歇。
0: 그렇죠. 이회 줄임말 숫자 1을 빼서 시에부터 한번 발음해 볼게요.
1: 歇会儿。
0: 혹은 숫자 1 집어넣어서
1: 歇一会儿，
0: 시에회 시에 이회. 자, 지금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시오시 이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시에가 어떤 걸좀더 강조하죠? 시간에
1: 短。
0: 짧은. 지금 선생님께서 또안 하신 게 중국어예요. 네. 짧다, 짧을 단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시옷이 하면은 2년을 쉴 수도 있는 거예요. 2년, 3년. 맞잖아요. 시에는 정말 잠깐만 쉴까?
1: 是
0: 정말
1: 的。
0: 시간은 짧은 그 시간을 쓸 때는 이 시에도 정말 많이 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那我这里呢有个问题，中国人常说"一起喝一杯"怎么样？喝一杯가뭐예요？
0: 아, 한잔 마실까?
1: 啊，对的。
0: 아, 그렇죠. 술인가요?

0: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반삼성. 그래서 정하오 끝나야 돼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보세요. 천천히.
1: 我正好要给你打电话.
0: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연달아 두 개 있으면 앞에가 몇 성으로 바뀌죠, 선생님?
1: 二声.
0: 이성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삼성이 연달아 세 개 있으면 사실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은 삼성이 지금 세개 있잖아요, 연속. 게이랑 니랑 따랑. 앞에 게이와 니가 이성입니다. 해볼게요. 게이니 맞습니까, 선생님?
1: 对的.
0: 그렇죠. 따는 올라가면 안 돼요. 따는 뒤에 사성이 있으니까 반삼성이죠. 게이니 따. 게이니 따.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게이니 따부터 한번 다시 해주세요.
1: 给你打电话.
0: 이게 바로 반삼성입니다. 따, 电话. 발음 잡아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 주셔서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 是的，大家都很喜欢.
0: 네. 또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마침 돈이 있어.
1: 我正好有钱.
0: 여기서는 정하오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정하오 올라가야죠. 다시 들어볼게요.
1: 我正好有钱.
0: 이런 게 발음의 팁입니다. 그가 마침 문 밖에 있어.
1: 他正好在门外.
0: 정하오 안 올라가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정하오 在门外. 문 밖을 오늘 외우세요. 문 밖.
1: 门外.
0: 외국인 할때그 외자가 있네요. 门外. 좋습니다. 자, 쉬다. 시오시와 차이점 이미 배웠습니다. 잠깐만 좀 쉬자.
1: 歇一会儿吧.
0: 자, 쉬에 이활 봐. 이제 이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깐의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저기 가서 좀 쉬자.
1: 我们去那边歇歇.
0: 선생님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는
1: 谢谢.
0: 여기서 잠깐 쉬자는
1: 谢谢.
0: 그렇죠.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저쪽을 중국어로
1: 那边.
0: 그럼 이쪽은요? 저边.
1: 这边.
0: 그렇죠. 본문에서도 나왔었고 지금 방금 나왔었는데 이회 설명을 저희가 안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 看一下. 발음부터 해볼게요. 이활, 한글에 있는 훨훨 날아가다 할때훨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활, 괜찮았어요?
1: 真的很像诶.
0: 닮았죠? 그래요. 이 이활이 뜻이 완전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동사를 어려운 말로 수러라고 하죠. 수러 뒤쪽에 있으면 잠깐 이런 뜻이에요. 나 잠깐만 기다려줘.
1: 等我一会儿.
0: 원래 이거를 지금 방금 선생님 동사 뒤에 있다면서요? 근데 왜 워 뒤에 있어요? 아, 요거요. 워는 어려운 말로 인칭 대명사예요. 워, 니, 타 이런 거 있죠? 라오시 이건 아닙니다. 라오시는 그냥 명사고 워, 니, 탐원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쓰이면 이 탐원이나 워는 니 뒤에 이활이 올수 있다는 거죠.
1: 是的.
0: 네, 선생님 그럼 이 워랑 덩 사이에 덩 이활 워 어떻습니까?
1: 也可以.
0: 됩니다.
1: 嗯哼.
0: 됩니다. 이활이 인칭 대명사 뒤에 오거나 동사 뒤에 온다 이렇게 필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으면 숫자 1을 안 써도 돼요. 한번 숫자 1 빼고 한번 발음해 볼까요?
1: 等我会儿.
0: 한번 더?
1: 等我会儿.
0: 어렵다 발음이, 그죠? 좋아요. 텔레비전, TV를 좀 잠깐 보자.
1: 看一会儿电视吧.
0: 동사 뒤에 있죠? TV 외우시고요. 잠자다 한 글자로
1: 睡.
0: 잠깐 자고 나면 좋아질 거야.
1: 睡一会儿就好了.
0: 패턴 잡아드릴게요. 에이, 쩨오하올러. 에이 하면 괜찮아질 거야. 에이 하면 좋아질 거야. 내일 오면 좋아질 거야.
1: 明天来就好了.
0: 그렇죠. 이번엔 동사 앞에 있으면 뜻이 달라져요. 이따가, 잠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이따 보자,
1: 一会儿见.
0: 이활젠. 그렇죠. 여기서는 숫자 1을 빼면 안 됩니다. 앞쪽에 있으면 숫자 1 살리세요. 나 이따가 다시 올게.
1: 我一会儿再来.
0: 선생님은 잠시 후에 도착하신다.
1: 老师一会儿就到.
0: 여기서 지원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간의 빠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우리 이따가 출발하자.
1: 我们一会儿出发.
0: 出发到, 在, 다시, 来, 오다 이런 단어들도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0: 확장 표현입니다. 너 오는 정도가 때마침이다. 오, 정하오가 맨 뒤에 있죠? 정도 보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정도 보호요, 선생님? 네. 동사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호예요. 어떤 동사의 상태, 동사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문 하나 들어드릴게요. 너 말하는 정도가 너무

0: 빨라. 말이 너무 빨라.
1: 说得太快.
0: 그 문장 구조예요. 너 오는 정도가 때마침이다. 마침 잘 왔다.
1: 你来得正好.
0: 너 지금 시간 괜찮아?
1: 你现在方便吗?
0: 方便, 편리하다. 이렇게 쓸수 있죠? 이따 봐요.
1: 一会儿见.
0: 비싸다.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너무 비싸요.
1: 太贵了.
0: UI 사이에 넣으시고요. 너좀 싸게 좀 해주세요.
1: 便宜点吧.
0: 싸다가 중국어로.
1: 便宜.
0: 형용사 뒤에 dr은요. 뭐뭐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빨리 좀 해줘요.
1: 快点啊.
0: 이렇게. 천천히 좀 하세요.
1: 慢点.
0: 싸게 좀 해줘요.
1: 便宜点.
0: 맨 뒤에 반은 안 써도 됩니다. 便宜 dr. 숫자 1이 빠진 거예요. 그럼 내일 같이 가는 거 어때?
1: 那明天一起去怎么样?
0: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 따지기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现在有空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어린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흡수력입니다. 학습의 흡수력이 대단하죠. 성인이 되면 의심을 자꾸 해요. 아 이거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의심부터 하니까 이 영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냥 단어 그대로 흡수하죠. 그대로 흡수하고 또래 집단에 어울리려고 그냥 생존 본능을 또 그때 마음대로 발휘하면서 언어를 금방 배워요. 우리는 이제 막 따지면서 안 외우고 암기를 안 해요. 암기. 그러면서 이 어린이와 같은 그 능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어린이가 돼서 정말 순수한 마음, 영어가 좀 어려워도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의심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 언어는 또 공부는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외우라면 외워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 이러면은 성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자기가 하면서 이거 될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고 단어는 외우면 되지.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어린이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고 1년에 암기하는 단어량도 성인의 몇 배로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봐주세요. 29쪽입니다. 교재를 꼭 구매하시고 들으시면 효과가 높습니다. 32에서 37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Hi, Victor. Recently, many customers at my juice bar have been asking for fresh fruit smoothies. Do you supply ingredients like mango puree or other fruit blends?
3: Yes, we do. In fact, we've added several tropical fruit mixtures to our product line this year.
2: That sounds great. Do you think you can provide enough ingredients for us throughout the summer season?
3: I believe so. Our company prepares batches every Tuesday and shipments go out the following morning. For regular deliveries, we require orders of at least 30 liters.
2: That quantity should work fine for us. By the way, do you happen to have any sample products with you today?
3: Unfortunately, I didn't bring any. However, I'll arrange to send a sample package to your store tomorrow afternoon.
1: Number 32. What is the woman's occupation? Number 33. What does the man mention about regular shipments? Number 34. What will the man do tomorrow?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3: Hi, Mia. I just received a call from Metro Tech Office Solutions. Apparently, we accidentally paid them twice for servicing the photocopier in the main office.
4: Really? That's already the fifth duplicate payment this quarter. I suspect the issue might be related to the expense tracking software we installed earlier this month.
3: You may be right. We're still learning how to use the system properly.
4: Maybe we should ask the vendor for assistance.
3: Actually, our agreement includes a complimentary training session. I'll contact them later today and arrange for a specialist to come here and guide our finance team through the system.

0: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1: 잘 들어보셨나요? 32번부터 보시죠. 이 여성의 직업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woman's occupation의 밑줄. 그리고 33번, 이 남성은 정기 배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럼 the man about regular shipments.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구분되는 게 중요하죠. 이 파트 3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34는 남자가 내일 뭐하냐. 그럼 men do tomorrow.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러면 본문을 시작하죠. Hi, Victor. Victor, 안녕. Recently, 최근에 many customers at my juice bar. 여러분, my, our, this, here는 중요하다. 제 주스 바의 많은 고객들이 have been asking for fresh fruit smoothies. 신선한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요청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주스 바죠, 주스 바. 그러니까 여기 32번 정답은 주스 바 오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32번 A. 첫 마디가 여성의 말이니까 A가 정답이 됐죠. 그죠? 그리고 my, here, this 이런 거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직업은 사실 첫 부분에 나와요. 예, 기본적으로. Do you supply ingredients like mango puree and other fruit blends? 이렇게 놨는데, 그래서 망고 피레라든지 다른 그런 과일 블렌드, 이런 요리 재료 공급하나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 이런 것과 같은 재료 파나요? 그랬더니, yes, we do. 팔죠. In fact, we've added several tropical fruit mixtures. 사실 몇 가지 그 열대 과일 혼합물을 추가했죠. To our product line this year. 올해 우리 제품 라인에. That sounds great. 어우, 좋아요. Do you think you can provide enough ingredients for us? 우리를 위한 충분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Throughout the summer season, 여름 내내. I believe so.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Our company prepares batches every Tuesday. 우리가 다발이 원래 batches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다발을 매 화요일마다 준비하죠. And shipments go out the following morning. 그리고 배송은 그 다음날 됩니다. 그 다음날 나갑니다. For regular deliveries, 정규 배송에 대해서 we require orders of at least 30 liters. 적어도 30리터의 주문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요건이 필요해요. 정규 배송을 위해서는 30리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regular shipments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왔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부분을 들어이죠. 33번 정답은 B번. They must meet a minimum order size. 그죠? 최소한의 그런 어떤 주문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는 at least blah blah. 그리고 지금 여기는 minimum. 이게 paraphrasing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교재에는 다 표시가 짙은 글씨로 정리돼 있어요. 자, 애정을 갖고 보시는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성이 말하죠. That quantity, 그 수량은 should work fine for us. 우리에게 괜찮아요. By the way, 그런데 말이에요. Do you happen to have any sample products with you today? 오늘 샘플로 줄만한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 혹시 있을까요? 그랬더니 unfortunately, 불행히도 I didn't bring any.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However, 뒤에 답이 나온다. However 하면 그냥 뒤에 답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 3, 4, 7의 공통점. 알았죠? 그러나 게다가 저 6에서는 however가 이제 문맥 부사로 답이 잘 되죠. 그죠?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러나 I will arrange to send the sample package를 기꺼이 보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To your store, 당신 상점에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36번 정답 B. Deliver a set of product samples. 이게 답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풀려면 앞부분에 저 샘플 지금 맛볼 수 있나요? 뭐 이랬는데 그것까지도 들으면 더 좋았죠. 요즘의 트렌드예요.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된다. 물론 however 뒤에 나왔죠. Deliver가 본문의 send예요. 그죠? Deliver가 본문의 send가 되겠고 A set of product samples. A sample package.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에서 37이 남았죠. 35번은 이 Office Solutions Company, 이 사무기기 회사가 왜 남자에게 연락하냐. Why contact the man?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성은 뭐가 문제가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냐. 그럼 woman의 밑줄 긋고 causing the issue. 요거를 이제 여성이 말하겠죠. 그 정도 이제 자기가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밑줄을 그어두면 좋아요. 이 밑줄 긋는 건 이제 한국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긋지 말라고 공지해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편할 수 있는데 시험을 잘 보려면 밑줄 긋는 게 더 낫죠. 37번. 이 남성은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냐. 그럼 he will do.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시죠. Hi, Mia. I just received a call from Metrotech Office Solutions. 제가 이런 회사로부터 전화를 이제 막 받았어요. Apparently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하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분명 We accidentally paid them twice. 아, 우리가 그들에게 실수로 두 번이나 지불했어요. For servicing the photocopier in the main office. 본사의 복사기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지불하면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선 연락한 이유는 뭐예요? A번이죠. To inform him about a billing mistake. 청구 오류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겠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Really? That's really the fifth duplicate payment this quarter. 야, 그럼 이번 분기 벌써 다섯 번째 중복 지불이 되는데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I suspect the issue, 제 생각에 그 문제는 might be related to the expense tracking software. 그 비용 추적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We installed earlier this month. 이번 달 초에 우리가 설치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suspect와 doubt 차이는 오늘 암기하고 갑시다. doubt와 suspect 차이는 뭐죠? 동의어라고요? 큰일 나요. I suspect that he's a spy 하면 스파이일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I doubt that he's a spy 하면 나는 그가 스파이란 사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말이에요. 일 거라고 의심하면 suspect. 그래서 suspect 머리 안 들어오면 어떻게 왜 암기하라 그랬어요. I think that he's a spy.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doubt의 동의어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있죠. A번이죠. A recent software installation. 최근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Suspect, think. A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You may be right.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We are still learning how to use the system properly. 여전히 우리가 이 시스템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Maybe we should

0: as the vendor for assistance. 이걸 판 분에게 결국 상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 Actually, 실은 our agreement, 우리의 합의 사항은 즉이 소프트웨어 살 때의 기본 합의 사항은 includes a complimentary training session, 무료 훈련 수업을 포함하고 있죠. I will contact them later today. 오늘 나중에 연락할게요. And도 but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and 뒤에 그리하여 I will arrange it for a specialist, 전문가가 to come here, 이곳에 와서 and guide our finance team, 우리 팀을 안내해 주기를 예약해야겠어요. 이런 거죠. Through the system, 이 시스템 안내를 해 주기를 예약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의 정답은 C, arrange a training session for employees. C가 정답이 되죠.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i, Mia. I just received a call from Metro Tech Office Solutions. Apparently, we accidentally paid them twice for servicing the photocopier in the main office.
2: Really? That's already the fifth duplicate payment this quarter. I suspect the issue might be related to the expense tracking software we installed earlier this month.
1: You may be right. We're still learning how to use the system properly.
2: Maybe we should ask the vendor for assistance.
1: Actually, our agreement includes a complimentary training session. I'll contact them later today and arrange for a specialist to come here and guide our finance team through the system.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 거기 같이 보시죠. 4월, 5월 자료라고 써 있는 데 있죠. 26년 4월, 5월 김대균 토익킹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처음에 배운 게 프로페셔널리즘, 불가사 명사로 매우 중요했고 그게 정답이었죠. 그리고 지금 프로페션하고 있습니다. He entered the teaching profession at a young age. 아주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이 교육계에 들어갔다, 교직에. 이때 profession은 셀수 있는 명사여서 또는 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the teaching profession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profession은 직업, 셀수 있다. professionalism은 전문성, 프로근성 이런 추상적인 내용으로 셀수 없다. 그래서 show a profession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랑 show professionalism. 요게 이제 뭐냐면 전문성을 보여주다기 때문에 의미상 전문성, 추상명사가 맞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professionalism이 그렇기 때문에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improve profession 의미가 이게 안 맞아요. 그 improve professionalism 이래야 이제 프로근성을 높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 태도면은 professionalism이 맞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옛 공부해야 돼요. 옛 옛이 참 쉽지 않은 단어인데 거기 지금까지 중 최고 이거 오늘 꼭 암기하세요. 여러분 최상급과 어울리는 옛이 있다. 이거를 오늘 꼭 암기하세요. 하나만 읽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performance yet. 이제까지 중에 최고의 공연이었다. 여러분 이때 옛의 빈칸을 만들어도 옛을 집어넣을 줄 아셔야 됩니다. 파트 6 정답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

0: 건데요. 네. Is this based on your own experience? Or?
1: For sure. Okay. For sure. Sometimes they love it, and sometimes, mm-hmm. I mean, they've never hated, they don't say I hate it, but they're not that happy with it.
0: 그것을 바로 꾸며봤습니다.
1: 네, 좋아요. All right, here is a grumpy daughter on Children's Day after opening the gift.
0: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go.
2: Guess what I got for you? The Mayu Barbie. I searched the whole neighborhood for it.
3: Dad, who even plays with this anymore?
2: I thought it was your favorite doll. Look, she can even change outfits.
3: It's so last year. It's like bringing a flip phone to school.
2: I thought you'd be excited.
3: Aw, now you're putting me on a guilt trip.
1: Now let's take a look at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빠와 딸 사이의 대화입니다.
1: 네.
0: 아, 우리 딸 주려고 아빠가 뭘 살게? 마유 바비 인형. 이거 사려고 동네를 싹 다 뒤졌어.
4: 아빠, 응. 요즘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놀아요?
0: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인 줄 알았는데. 봐봐, 옷도 갈아입힐 수 있어.
4: 완전 촌스러워요. 학교에 폴더폰 들고 가는 거랑 같다고요.
0: 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4: 뮤, 이제 저한테 죄책감 들게 하시네요. 어린이날인데.
0: 너무하시네요. 따님, 이러시면 안 돼요. 노력했잖아요.
1: Let's hope our listeners are not having this kind of day.
0: 오케이, okay. yeah. 자. 영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여기 핵심 표현은요. 마지막에 딸이 저한테 죄책감 들게 하시네요라고 했거든요.
1: 네.
0: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건,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이라는 건 들어본 것 같은데 영어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 I mean, I guess you can say make me feel guilty.
0: Mm-hmm.
1: 근데 그거는 좀 재미없잖아요.
0: 재미없죠.
1: 오늘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Put 목적어 on a guilt trip.
0: 오.
1: 어디 트립에 가는데 네. It's called a guilt trip.
0: 자, 여기 타봐. 우리 트립 떠난다. 근데 guilt trip이야.
1: 죄책감 여행이다.
0: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네요.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를 guilt trip에 태워서 보낸다는 거. Right? 이거는 남에게 죄책감이 들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 Yeah.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동사 put하고 함께 나와요. 그래서 she's putting me on a guilt trip.
0: 아, 나를 guilt trip에 태워보내고 있어. 죄책감 들게 하고 있어.
1: 네.
0: 예문 봐야죠.
1: Okay.
0: 우리 엄마는 항상 나 죄책감이 들게 하셔. 자, 내 엄마는 항상 날 놔.
1: My mom always puts me
0: 죄책감 여행에
1: on a guilt trip. My mom always puts me on a guilt trip. I feel like my children would say this behind my back.
0: 그런 거잖아요. 왜? 김치찌개가 맛이 없니? 그럼 버려야겠구나. 막 이런 느낌인가요? 자, 두 번째는요. 날 좀 그만 죄책감 느끼게 해. 날 그만 놓아.
1: Stop putting me
0: 죄책감 여행에
1: on a guilt trip. Stop putting me on a guilt trip.
0: 네, 세 번째는요. 그녀가 계속 널 죄책감 들게 한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어. 자, 그녀가 계속 널 놓는다면
1: If she keeps putting you
0: 죄책감 여행에
1: on a guilt trip
0: 그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어.
1: It could be gaslighting. If she keeps putting you on a guilt trip, it could be gaslighting.
0: 네.
1: I hope none of my children's friends say this to them.
0: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So, 누군가 죄책감 들게 하다. 물론, make someone feel guilty도 되겠지만,
1: 네.
0: put someone on a guilt trip. 요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0: Yes.
1: Yeah.
0: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겠습니다. 뭔가를 찾아보다 혹은 뒤져보다.
1: Search. Search.
0: Search.
1: 중간에 R 발음 힘을 주셔야 돼요.
0: 네. 이거는 뭐 사실 정보를 search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말 가방을 search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1: 네, 맞아요. Right? And you can, a common expression you can use for this is I searched far and wide. 여기저기 널리 뭐를 찾아다녔어.
0: 많이 많이 찾아봤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1: Yeah.
0: 자, 다음은요. 이웃 동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 Neighborhood입니다. 한 단어예요. 다시 한번 neighborhood.
0: 네, 제가 교재에 일부러 괄호를 치고 동네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0: neighbor까지만 쓰면 이웃 사람 한명한 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neighborhood는 사람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
1: 음흠.
0: 이 커뮤니티의 개념이라는
1: 네,
0: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인형.
1: doll입니다. 이거는 공, ball 하고 똑같이 입술이 동그래지지 않고요. 턱이 그냥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0: 맞아요.
1: 돌가 아니고 doll.
0: doll.
1: 예.
0: 입 모양이 많이 벌려져야 되고요. 저는 원어민들 중에서 이거를 거의 달이죠. 달이 떴다. doll이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나
1: 야.
0: 조금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1: 네네.
0: 굉장히 뭐 예쁜 친구를 보고, what a doll. 막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은요. 옷이나 복장.
1: 네, outfit입니다. outfit.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냥 fit라고도 합니다.
0: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라는 단어를 많이는 안 쓰기는 하는데요. 자, 아웃핏이라고 하는 거, 밖에다가 피팅을 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1: 네.
0: 이거는 아무 때나 그냥 또 평소에 입는 옷을 아웃핏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좀 특별한 날에 입는 것을 아웃핏이라고 하나요?
1: I think you can use it for both.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그날 입은 옷에 대해서 I love your outfit. 이렇게도 많이 써요.
0: 굳이 꼭뭐 행사에 맞춰서 입는 게
1: 네.
0: 아니어도
1: 맞아요.
0: 아웃핏 쓴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은요. 폴더폰을 뭐라고 할까요?
1: 영어로는 flip phone. flip phone.
0: folder이라고 쓰는 게좀 맞지 않는 거네요.
1: 네.
0: 그쵸?
1: I used to love my flip phone.
0: flip phone,
1: I was
0: right?
1: very sad when they started not,
0: remaking them?
1: not continuing them.
0: 오케이. 예전에는 이렇게 접고 하는 거. 요즘에도
1: 네.
0: 물론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예전에는 막 스마트폰 같은 functions들은 없었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폴더라고 했었지만 영어에서는 flip. phone 이렇게 뒤집는다, 약간 펼친다라는 느낌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책감 혹은 뭐 유죄 이거 어떻게
1: 네.
0: 할까요?
1: Mm-hmm. 이거는 guilt입니다. guilt하고 그리고 형용사도 아시면 좋아요. guilty.
0: guilty. 오케이.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1: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뭔가를 가지고 놀다, 뭐 장난감이나 뭐 인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논다고 할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1: Play with 목적어, play with something.
0: 그러니까 with가 뭐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쥐고 가지고 논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1: 네. 선생님, 그리고 그냥 뭐 장난감 갖고 노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기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만져보는 거 이런 것도 play with도 쓰잖아요.
0: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를 새로 샀는데 이게 뭔가 와이어리스인 거예요. 내가 사고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 Yeah.
0: 이거 어떻게 작동하지? 궁금하니까. What are you doing? I'm just playing with this new wireless keyboard.
1: Yeah.
0: Play with 한다. 그걸 가지고 막 신나게 논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작해 본다는 뜻이 되겠네요.
1: 맞아요. 뭔가 되게 진지하게 목표 세워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0: 뭐
1: 만져보고,
0: 해보고.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린 마유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어. 자, 어린 마유는 놀고 있어.
1: Little Mayu is playing
0: 장난감 자동차들과.
1: with toy cars. Little Mayu is playing with toy cars.
0: 네. 두 번째, 난 그냥 내 새로 산 TV 가지고 한번 조작해 보고 있어. 뭐 눌러도 보고, 꺼도 보고, right? 많은 걸 하고 있네요. 난 그냥 놀고 있어.
1: I am just playing
0: 내새 TV와.
1: with my new TV. I am just playing with my new TV for 5 seconds.
0: Just turning it on and off.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완전 명사인. 완전 명사인.
1: So 명사. So 명사.
0: 희한한 게 우리가 완전히 엄청 뭐 하다라고 할때 원래 so 뒤에 형용사 쓰잖아요.
1: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0: Right.
1: so good.
0: Yeah. 그런데 오늘은 so 명사. 이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 비격식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슬랭에 가깝죠. 원래
1: Yes.
0: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너무 옛날 거예요. 이렇게 할때 so 뒤에 작년을 넣는다든가, right? 뭐 80년대라는 명사를 넣는다. 그러면 진짜 그만큼 오래된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슬랭이 되겠네요.
1: My son uses that all the time with
0: Yeah.
1: me. Yeah. He calls me a baby boomer and I'm like, I'm not a baby boomer.
0: 그건 너무 오래된 거
1: He's like,
0: 아닌가요?
1: oh, mom, that's so like 2025.
0: 그래서 지금 so 하고

0: 나서 연도를 붙여버렸네요.
1: Yeah.
0: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유, 너 헤어스타일 완전 90년대야. 너무 오래됐어. 자, 마유.
1: 마유.
0: 너의 헤어스타일은 엄청 90년대야.
1: Your hairstyle is so 90s. 마유, your hairstyle is so 90s. Come on, get with the time.
0: Well, so is yours. 그건 뭐야, 머리?
1: Yeah, 네. I'm trying to do the retro look.
0: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그 밈은 요즘에 이제 밈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Uh-huh. 그 밈은 엄청 유행이 지났잖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 That meme is so yesterday.
0: 아.
1: That meme is so yesterday. Yesterday는 일단은 과거잖아요.
0: 지나갔죠. 네. 아, 이거 이미 유행 지났어라고 할 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So yesterday.
1: So yesterday.
0: Yes. Yeah. 자, 세 번째입니다. A를 B에 가져오다 혹은 데려오다.
1: Bring A to B. Bring A to B.
0: 네, 이게 사실 우리말로 뭐 가져오다, 가져가다, 데려오다, 데려가다. 이게 우리말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표현 자체는 A를 B에 가깝게 움직이면 take가 아니라 bring을 쓴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1: Yeah, that's right.
0: Mm-hmm. 예를 들어서 그 남자를 나에게 데려와. 뭐 영화에서 mm-hmm. 그 남자를 데려와.
1: Bring the man
0: 나에게.
1: To me. Bring the man to me. Da da da da da da
0: da da da da da da. 주문하시겠어요? 이러면서
1: yes.
0: 자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이를 일에 데려왔다. 그러니까 회사에 데려온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아이를 데려왔어.
1: She brought her child
0: 일에.
1: To work. She brought her child to work.
0: Al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잡아봤고요.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네, everyone, join us on page 29.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아빠부터 가볼게요. 우리 딸 주려고 아빠가 뭘 사게? 마유 바비 인형. 이거 사려고 동네를 싹 다 뒤졌어라고 했죠. 자, 추측해봐.
1: Yes.
0: 뭘 내가 샀는지 널 위해.
1: What I got for you.
0: The Mayu Barbie.
1: The Mayu Barbie.
0: 난 그 전체의 이웃 동네를 찾아봤어.
1: I searched the whole neighborhood.
0: 그걸 위해.
1: For it. Guess what I got for you? The Mayu Barbie. I searched the whole neighborhood for it.
0: 산타이신가요? 깜짝 놀랐네요. 자, 그래서 Guess what I got for you? 이게 뭐 해줄게? 라는 말투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guess를 명령어로 쓰게 되면 뭐 강한 push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춰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1: 특히나 뭔가 재밌거나 뭔가 좋은 소식 yeah. 같은 거 있을 때 guess who I saw today?
0: 누굴 봤게? 이런다든가. Right? 자, 두 번째는 딸이 얘기를 하게 되죠. 아빠, 요즘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놀아요? 자, 아빠, 누가 심지어 놀아요?
1: Dad, who even plays
0: 이것과
1: with this
0: 더 이상
1: anymore? Dad, who even plays with this anymore?
0: 아니, 이런 귀여운 목소리라니까 더 아프네요, 마음이. 그렇죠? So, who even plays with this anymore? Who를 이렇게 주어처럼 마치 쓰면 다음에 동사가 play가 나올 때 3인칭 단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1: 아, 네, 맞아요.
0: Right? 자, 그러면서 아빠가 아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인 줄 알았는데 봐, 옷도 갈아입힐 수 있어. 자, 난 생각했어.
1: I thought
0: 그게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1: It was your favorite doll.
0: 봐, 그녀는 심지어 옷들을 바꿀 수 있어.
1: Look, she can even change outfits. I thought it was your favorite doll. Look, she can even change outfits.
0: 네, 그러니까 change clothes 하는 거나 결국엔 똑같네요. Change outfits. Mm-hmm. 옷을 뭔가 갈아입거나 바꾸거나.
1: 맞아요. Outfits는 약간 전체적으로 입은 옷을 뜻합니다.
0: 오케이, 그러면 그냥 양말 덜렁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위아래 다 yeah, yeah. 합쳐서 거의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오케이, very 네. nice. 자, 다음으로. 완전 촌스러워요. 학교에 폴더폰 들고 가는 거랑 같다고요. 자, 그건 엄청 작년이에요.
1: It's so last year.
0: 그건 마치 플립폰 가져오는 것 같아요.
1: It's like bringing a flip phone.
0: 학교에.
1: To school. It's so last year. It's like bringing a flip phone to school.
0: Last year이라고 해서 정말 더 오래 지난 느낌이네. Yesterday보다 더 심하네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촌스러운 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0: 아, very, very nice. 자, 그랬더니 아빠가 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딸이 이제 저한테 죄책감 들게 하시네요. 자,

0: 난 생각했어.
1: I thought
0: 네가 신날 거라고.
1: you'd be excited.
0: 이제 당신은 절 놓네요.
1: Oh, now you're putting me
0: 죄책감 여행해.
1: on a guilt trip. I thought you'd be excited. Oh, now you're putting me on a guilt trip.
0: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앞부분에 I thought이라고 과거형을 했기 때문에 you would be excited. you will be 보다는 시제를 맞춰서 you would be로 완성을 해줬죠.
1: Yes, that's right. I thought you'd be excited.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2: Guess what I got for you? The Mayu Barbie. I searched the whole neighborhood for it.
3: Dad, who even plays with this anymore?
2: I thought it was your favorite doll. Look, she can even change outfits.
3: It's so last year. It's like bringing a flip phone to school.
2: I thought you'd be excited.
3: Oh, now you're putting me on a guilt trip.
1: And here's today's review.
0: 찾아보다, 뒤져보다.
1: Search.
0: 인형.
1: Doll.
0: 폴더폰.
1: Flip phon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다.
1: Put 목적어 on a guilt trip.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가지고 놀다.
1: Play with 목적어.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나좀 죄책감 들게 하지 마. 이미 사과했잖아.
1: 오, 두 문장이네요.
0: 와우.
1: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put 목적어 on a guilt trip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작할 때요. 항상 제가 잔소리하지만 하나만 딱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다섯 개 이상은 해보시는 게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1: Yes, so be sure to write a lot of sentences as
0: Yes,
1: well.
0: please.
1: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We'll see you tomorrow. Bye.
0: By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귀가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6: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 topics. Today,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 really love to buy, sneakers, although in British English we call them trainers.
5: Sneakers라는 말을 안 써요?
6: 너무 미국 티나.
5: 미국 티라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6: 아, 약간 아니면... 영국 사람이 스니커 쓰면 왜 그 단어 선택했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5: 너무 미국 느낌이다. 이래서 네. trainers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운동화에. 왠지 트레이닝복 같기도 하고. 자, 어제 이제 월마트에 아마존 얘기를 했는데

0: 두 회사의 경쟁이죠. 그런 어떤 라이벌 경쟁 이야기를 그대로 운동화 시장으로 오늘 들고 올 겁니다. 회사만 바뀌어요. 나이키와 뉴발란스.
1: Oh, yeah, these two big companies in this day and age. But to be honest, just a few years ago, you would think Nike was head and shoulders
0: 그렇죠.
1: above, right? It was so successful.
0: 뭐 거의 월마트 집이었잖아요. 운동화 업계의 뭐 제왕적 지위를 누렸었는데, 뭐 마이클 조던 시대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유통 마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는 D2C 방식이란 게 있어요. 소비자 직접 판매, Direct to Consumer의 약자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좀 이제 나이키 매장이 많이 없어졌죠.
1: 그쵸.
0: 그 자리에 막 뉴발란스 같은 업체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키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점 그다음에 뉴발란스는 점점 올라가고
1: Yeah,
0: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1: New Balance has also benefited from their style, which is a bit timeless, if you put it in a good way. In a bad way, it's kind of old-fashioned. It used to be
0: 맞아요.
1: seen as a dad shoe for many people. That seems to have gained popularity amongst youngsters.
0: 복고풍. 그러니까 운동화 보면 저다 초등학교 때 신었던 스타일인데
1: 그대로.
0: 저걸 왜 똑같이 신고 있지? 그런 느낌이 요즘 유행이에요. 예.
1: 그렇죠.
0: 레트로 스타일. 그거를 일단 뉴발란스에서 잘 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 마케팅. 뭐 최고의 스타죠. 쇼헤이 오타니.
1: 아, 그렇죠.
0: 이런 분들은 이제 초특급 스타를 모델로 기용을 하면서 이제 많은 밀레니얼 세대와 이제 Z세대의 그 어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두 회사 간의 경쟁 이야기를 오늘 이제 기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1: All right, get your May books out. Turn to page 26 for part one.
2: New Balance gains ground in sneaker market. New Balance reported strong growth in 2025, with revenue rising sharply and outperforming the global sneaker market and rivals like Nike. The long-established Boston brand has expanded rapidly in recent years, driven by demand across regions and product categories. Under CEO Joe Preston, the company has focused on consumer preferences across shopping channels while strengthening its image as a premium brand.
0: 미국에서는 이걸 나이키라고 읽는데 영국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읽지 않습니까?
1: Nike.
0: 영국만 다르게 읽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1: 맞아요. And it's not even a British company, so we shouldn't do that, but we do.
0: 미국 기업 이름을
1: 네.
0: 막 마음대로 바꾸시네. 네. 자, 뉴발란스 가겠습니다.
1: New Balance reported strong growth in 2025, with revenue rising sharply and outperforming the global sneaker market and rivals like Nike.
0: 나이키,
1: 일부러, 일부러.
0: 나이키. 저는 영어 발음 같이 해드릴게요. 네.
1: 네.
0: 자, New Balance reported strong growth in 2025. 2025년도에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란 말이 되겠죠. 이 업체가. 자, with revenue rising sharply and outperforming the global sneaker market. 판매 수입 전체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일단 sharp 자체는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 오름폭이 가파르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다랍니다.
1: Gotcha, yeah. Similar to steep as
0: 그렇죠.
1: well. So
0: 스티프가 비슷해요.
1: big sudden gains. And to outperform means to do better, perform better than someone. In
0: 맞아요.
1: this case, the average of the market.
0: 그렇죠. 그 글로벌 스니커 시장이란 건 글로벌 이 운동화 시장의 어떤 평균치를 상회했단 말이 되겠죠. 아웃퍼포먼스 더 잘했다는 얘기니까. And rivals like Nike. 이 나이키와 같은 그런 경쟁사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 수익이요. Okay?
1: Once more, New Balance reported strong growth in 2025, with revenue rising sharply and outperforming the global sneaker market and rivals like Nike. The long-established Boston brand has expanded rapidly in recent years, driven by demand across regions and product categories.
0: Long established라는 거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수립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브랜드란 얘기인데, 뉴발란스가 언제 세워진 회사죠?
1: They're 120 years old.
0: 와.
1: 1906년.
0: 120년이 된 회사네요.
1: Yeah, I think Nike are about half its age. They were established in the 60s.
0: 나이키는 60년대에 만들어진 기업 맞습니다.
1: 네.
0: 그럼 뭐 나이상으로는 뭐두 배가 많네요.
1: 네.
0: 뉴발란스가 아니라 약간 올드발란스 아니에요?
1: Rebranding 해야 되겠네요.
0: 그러네요. 자, 그런 의미의 이제 long established입니다. 어쨌든. 자, 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보스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신발 브랜드인데, has expanded rapidly in recent years. 최근에 좀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있습니다. Driven by demand across regions and product categories. 자, 근데 이게 어떤 특정 뭐 제품 하나가 막 폭발해서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서도 강한 수요세가 목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군도 뭐 온도가 딱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서 강한 수요세가 이제 그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에.
1: Yeah, that's good news for a business, right?
0: 그럼요.
1: Not one particular place or one particular product. One more time. The long-established Boston brand has expanded rapidly in recent years, driven by demand across regions and product categories. Mm-hmm. Under CEO Joe Preston, the company has focused on consumer preferences across shopping channels while strengthening its image as a premium brand.
0: 자, 새로운 이제 CEO 밑에서 under CEO Joe Preston, the company has focused on consumer preferences. 소비자의 어떤 취향을 반영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Across shopping channels. 다양한 쇼핑 채널에 걸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채널마다 약간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Mm-hmm.
0: 뭐 홈쇼핑에서는 어떻게, 실제 매장에서는 어떻게, 온라인 쇼핑에서는 어떻게, 뭐 소셜 커머스에서는 어떻게, 약간 기타 등등.
1: Mm-hmm. Yeah, and that's completely the opposite of what Nike has done recently, right? As we said. While strengthening its image as a premium brand. Yeah, so backing up that it is high quality, right?
0: 그렇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쇼핑 채널에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 CEO 하에서요. Okay?
1: Let's move on to part two next.
2: The company also benefited from industry shifts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Nike's move toward direct sales reduced its retail presence, opening up shelf space that competitors quickly filled. New Balance capitalized on the moment with new strategies that helped it capture additional market share.
0: 자, 나이키의 어떤 사업상의 판단 미스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B2C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어부지리격으로 다른 기업들이 더 이득을 보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왔어요.
1: Yeah, that's what this paragraph suggests. The company also benefited from industry shifts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0: 그렇죠. 자, 뉴발란스를 의미하겠죠? The company라는 건 오늘 주인공처럼 이제 묘사가 되니까. Also benefited from industry shifts. 업계의 어떤 구조적 변화로부터도 benefit 했다는 얘기는 수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자, 전치사 두 개가 나오네요.
1: Yeah,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0: 뭐 이렇게 뭐 영어에서 전치사 두 개를 일부러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만큼 더 fancy한 writing 느낌도 들고 뭐뭐 와중과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와중과 그 이후의 업계 구조적 변화에서도 수혜를 좀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Okay?
1: Yeah, so those changes in the sneaker business helped New Balance, right? The company also benefited from industry shift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Nike's move toward direct sales reduced its retail presence, opening up shelf space that competitors quickly filled.
0: 여기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나이키 측에서 Nike's move toward direct sales. 아까 D2C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Direct to consumer. 이제 기업이 중간에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일 방식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채택함으로써 reduced its retail presence. 이건 뭘까요?
1: Yeah, the visibility of it in the retail sphere. So in other stores, you couldn't see Nike, right?
0: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나이키가 보여야 되잖아요.
1: Mm-hmm.
0: 그걸 이제 retail presence는 그걸 말하는 거죠.
1: 네.
0: 오프라인 매장에 실제 그런 상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감, 그게 presence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갔는데 다 있는데 나이키 매장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 그래서 opening up shelf space that competitors quickly filled. 이렇게 해서 이제 매대 진열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나이키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경쟁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채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 Exactly. Putting their shoes there, so they've got a retail presence now, right? So backfiring a little bit. New Balance capitalized on the moment with new strategy.
0: 스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잘 볼게요. Fashion trends.
1: Fashion trends further boosted momentum as retro-style dad shoes from the 1990s gained popularity.

0: tea with younger shoppers.
1: Dad shoes. 아버지 신발이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0: Yeah, I mean, we use the word dad for anything kind of old-fashioned and a bit lame, like almost compared to a loser. So instead of 아재 gag, we say dad joke,
2: 맞아요,
0: right?
2: 맞아요.
0: And dad dance moves, 그런 식으로. So that's why it's saying like unfashionable.
1: Dad가 여기 우리나라 말에 그냥 아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0: 그쵸, 네.
1: 아재 신발로 소위 이제 통하는 그 복고풍 신발이 90년대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젊은 쇼핑객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뉴발란스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0: 그렇죠.
1: Further boosted momentum이란 건 이미 성장세에 있었던 그런 뉴발란스였는데 이런 복고풍이 막 인기를 끌면서 그 성장하는 어떤 여력을 더욱더 뜨겁게 달궈줬다란 말이죠. 말 그대로.
0: 네.
1: Further boosted momentum이란 건.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Fashion trends.
0: Fashion trends further boosted momentum as retro-style dad shoes from the 1990s gained popularity with younger shoppers. Partnerships with athletes such as Shohei Ohtani, Coco Gauff, and Josh Allen also strengthened its performance footwear appeal.
1: 당대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쇼헤이 오타니는 뭐 아시다시피 LA 다저스의 일본인 야구 선수인데 뭐 투수와 그 타자를 겸비하는 뭐 세계 유일무이한 뭐 그런 프로 선수 중에 하나죠. 자, 쇼헤이 오타니를 이제 모델로 세웠고 코코 가프는 저기 미국의 차세대 테니스 여제죠. 네. 세리나 윌리엄스 그 이제 계보를 이어갈 미국의 최고 여자 테니스 선수입니다. 현존하는. 그 다음에 Josh Allen, I think he's an American
0: NFL.
1: football star.
0: Yeah, he's a quarterback. That's the sexy position to have, isn't
1: 맞아요.
0: it?
1: 네. Yeah. 미국의 그 미식축구 있죠. 거기 Buffalo Bills라고 하는 팀 소속의 최정상급 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 스포츠마다 1위 선수들만 다 데려와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So also strengthens its performance footwear appeal. Performance footwear은 뭘까요?
0: Yeah, that's for athletic activity, like maybe shoes designed for tennis players, shoes designed for runners. So not just fashion footwear.
1: 그냥 우리가 이제 멋으로 신는 운동화 이런 거 말고 정말 운동할 때 그 운동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footwear. 뭐 정말 아까 테니스화, 러닝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어떤 매력을 그만큼 더 강화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뉴발란스 제품의 이런 스포츠 능력 강화 footwear 인기가 그만큼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이런 스타들과 협업을 해서.
0: Yeah, okay. exactly. Thanks to those partnerships. Looking ahead, New Balance plans to expand products and open more stores while adapting its distribution strategy.
1: Okay.
0: Yeah, so this is its future plans, right? Expanding products means the product lineup, right? Coming up with a variety of things and opening more stores, but all at the same time adapting distribution strategy. Maybe not going as far as Nike, but changing things a little bit.
1: 그렇죠. 앞으로 뉴발란스의 어떤 계획,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군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신규 매장도 더 오픈을 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adapting its distribution strategy. 유통 전략도 조금은 재조율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유통기업들은 뭐 항상 이런 유통망을 더 효율화하는 데는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AI도 많이 쓸 거고요, 이제는요.
0: Of course, yeah. That's just a general business thing to do.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on the following page. But while you listen, fill in the blanks on page 30.
3: New Balance gains ground in sneaker market. New Balance reported strong growth in 2025, with revenue rising sharply and outperforming the global sneaker market and rivals like Nike. The long-established Boston brand has expanded rapidly in recent years, driven by demand across regions and product categories. Under CEO Joe Preston, the company has focused on consumer preferences across shopping channels while strengthening its image as a premium brand. The company also benefited from industry shifts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Nike's move toward direct sales reduced its retail presence, opening up shelf space that competitors quickly filled. New Balance capitalized on the moment with new strategies that helped it capture additional market share. Fashion trends further boosted momentum as retro style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웰컴 어보드
4: EBJ는 영어.
3: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EBJ는 영어. 반갑습니다. I am Jennifer Clyde.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 입지영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연령대이신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30, 40대, 20대 청년분들 초등학생들도 심심찮게 우리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3: 맞아요.
5: 오늘은 이제 한 초등학생이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이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처음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교습을 시작을 했는데
3: 보통 그렇죠.
5: 이 바이올린 쉽지 않거든요.
3: 네,
5: 누가 봐도 이제 쉽다는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처음엔 아름다운 그 선율을 이제 좀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이제 의욕이 앞섰겠습니다.
3: I think not only kids, but even adults when they want to learn something new, especially an instrument, it's like,
5: 그쵸?
3: oh, I'm going to learn this so quickly, and I'm going to become such a great pianist or like violinist. And then that's when you realize, wow, this is not easy. It takes a long time to actually master it.
5: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 그럼요.
5: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잘 연주했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야, 너 너무 잘한다. 갑자기 칭찬을 받은 거예요.
3: Yeah.
5: 그때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뻤다. 하, 이 심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네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해준 얘기가 감동이에요. 우리 아빠도 새벽에 일어나서 입지형으로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서 목표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 아빠처럼 나도 나의 바이올린 연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목표 향해 달려갑니다.
3: 또 이렇게 멋지게도 연결을 시켜주네요.
5: 이 글솜씨 한 모습 너무너무 글도 잘 쓰고 마음도 예쁘고 그러네요.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3: 네, 오늘의 주인공은 수리수리 마수리 정치자님입니다. Thank you so much. Let's listen.
6: From screeches to melodies. I am a grade school student. I've recently gotten really into the violin. I started learning it at first because it looked elegant and easy to play,

0: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1: But when I actually tried it, it was much harder than I expected.
0: It was much harder than I expected. 원래는 이제 기대한 게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니까 than I had expected인데 어법상 그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걸 둘 다 과거 시제 처리하기도 해요.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둘 다 과거로 it was much harder than I expected 이렇게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빨리 멋진 곡을 연주하고 싶은 마음에 활을 그어 보았습니다.
1: I wanted to play beautiful songs right away, so I started moving the bow.
0: Bow가 그 활이잖아요.
1: 네.
0: 화살할 때도 bow and arrow라고
1: mm-hmm.
0: 하잖아요. Bow가 활이고 arrow가 화살이듯이 bow and arrow. 근데 여기서 그 바이올린 켜는 활도 그냥 bow라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I started moving the bow.
1: 네. 하지만 우리가 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큰 인사할 때도
0: 그쵸.
1: bow라고 하잖아요.
0: 스펠링은 똑같은데.
1: 하지만 스펠링은 똑같아요.
0: B-O-W인데 활을 이야기할 때는
1: bow.
0: bow. 자, 인사하다라고 할 때는
1: bow.
0: bow. 왜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1: 네.
0: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차렷 경례 단장한테 시키잖아요.
1: Uh-huh.
0: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근데 attention bow.
1: Attention bow. Attention bow.
0: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제 만장이 이제 영어 시간에
1: 네.
0: 선생님 들어오시면 attention bow.
1: That's so cute.
0: 네,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bow 그 발음은 절대 잊지 않게 해준 건 있네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지지직하는 괴상한 소리만 났습니다.
1: But instead of a lovely melody. All that came out was a strange scratchy sound.
0: Okay. Scratchy sound은 이제 지지직하는 소리가 뭔가 좀 긁히는 듯한 소리.
1: Mm-hmm.
0: 물론 여러분 그 제목에 한번 보세요. Screech라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제목이
1: 아.
0: 지지직거리는 소리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되기까지라고 해주셔서 이 Screech라는 단어 자체는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제목에만 써봤어요. 이게 끼 하는 약 이런 소리를 스크리치라고 그래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 힘들고 좀 듣기 괴로운 소리들이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어.
1: 저는 스크리치나 스크래치 사운드 하면은 chalkboard가 기억나요.
0: 맞아요. 이게 분필 부러져가지고
1: 이제 칠판에 이렇게 손톱으로 쫙 하면 그 소리 있잖아요.
0: 어, 너무 싫죠.
1: Yeah. So screeches 하면은 저는 바로 그 소리가
0: 그쵸.
1: 딱 떠오르거든요.
0: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처음에 이제 막 그 켰을 때 소리를 이거의 비유를 지지직이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알아두면 좋은 단어가 아까 screech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scratchy라는 그 단어에다 사운드 붙여서 screech라는 단어도 screechy y를 붙이기도 해요. screechy sound 이렇게도 쓰거든요.
1: Right.
0: 네. Okay. 자, 그런 것이 아름다운 선율 대신에 나왔다. Instead of 한 번 더요.
1: But instead of a lovely melody. All that came out was a strange, scratchy sound.
0: 연주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1: I often got frustrated because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0: 답답했다는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 frustrated 이럴 때 쓰기 딱 좋죠. I often got frustrated because 그 다음 부분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볼게요. Go the way I wanted. 여기 go는 어디 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이 풀리다의 go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렸다가 go the way I wanted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didn't거든요. Things를 주어로 쓴 건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문장 이거 통항 2번으로 갈까요? Things didn't.
1: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0: 아예 외우세요. One more time.
1: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0: 오케이. 통항 2번. 자, 마침내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해서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연주를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 Finally, I played a difficult part correctly and my teacher heaped praise on me.
0: 그냥 praise도 아니고 heap praise on은 뭐예요?
1: Praise 하면 어쨌든 칭찬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heaped praise on me라고 하면은 칭찬을 쏟아 부은 거예요.
0: 아. 그죠.
1: 엄청 많이 준 거죠.
0: 그냥 my teacher praised me. 동사로
1: yeah.
0: 쓰면 그냥 칭찬해줬다.
1: Mm-hmm.
0: He praised는 칭찬을 쏟아냈다. 마구마구 칭찬을 한 거네요.
1: Uh-huh.
0: 네, 큰 칭찬을 한 거예요. So heaped praise on me. 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까요? 관용구 없으면 힘들죠, 이거.
1: I felt like I was on top of the world.
0: 그거예요.
1: 네.
0: 뭐 세상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기뻤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뭐
1: 네.
0: 날아갈 듯 기뻤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이럴 때 쓰는 게 on top of the world에 있는 것 같았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 문장.

0: 네. 더하기 3번으로 갈게요. 이거 그냥 놓치기 너무 아깝네요. I felt like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I felt like I was on top of the world.
0: 날아갈 듯 기뻤다. 한번 더요.
1: I felt like I was on top of the world.
0: 물론 앞에 부분 I felt like를 그냥 지우고 I was on top of the world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네, 가능하죠.
0: 그러니까 그 I felt like 부분을 가로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없는 버전으로 연습하셔도 I was on top of the world가 이미 그런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없이 가도 됩니다. 자, 오늘 통한 기분장 총 3개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빠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입체형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1: My dad wakes up early to study English with Ip Ti-young and work toward his goals.
0: Work toward his goals. 여기 work도 일하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 뭐 열심히 공부하다의 의미로 work이죠. 자, 저도 아빠를 본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1: I want to follow his example and keep practicing without giving up.
0: 그렇죠. 본받아서 귀감 삼아라고 할때 you follow somebody's example. 여기 example은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본보기를 잘 보고 즉 본받아서 and keep practicing without giving up.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의 연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1: Someday, I hope to become a great violinist who can move people with my music. Someday, 이제 언젠가는 이런 느낌인데, I hope to become a great violinist예요. Violinist.
0: Violinist.
1: Yes. 어떤 violinist who can move people with music. 여기서 move는 약간 감동시키다의
0: 그렇죠.
1: 그런 move죠.
0: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Right.
0: move people with my music, move people with my books, videos, whatever, right?
1: 결국엔 마음으로 움직이는
0: 그렇죠.
1: right.
0: 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감동시키고 싶다.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From screeches to melodies. I am a grade school student. I've recently gotten really into the violin. I started learning it at first because it looked elegant and easy to play, and I didn't think much of it. But when I actually tried it, it was much harder than I expected. I wanted to play beautiful songs right away, so I started moving the bow. But instead of a lovely melody, all that came out was a strange, scratchy sound. I often got frustrated because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Finally, I played a difficult part correctly, and my teacher heaped praise on me. I felt like I was on top of the world. My dad wakes up early to study English with Ip Ti-young and work toward his goals. I want to follow his example and keep practicing without giving up. Someday, I hope to become a great violinist who can move people with my music.
0: 자,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좀 해볼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 don't think much of it. much 힘좀 주시고, 자, 과거 시를 일단 갈게요. 오늘 통한 기분장이었죠?
1: I didn't think much of it when I first started.
0: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1: Most people don't think much of it at first.
0: 많이 아프지는 않아서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1: I didn't think much of it because it didn't really hurt.
0: 뭐가 났는데 아프진 않아서 금방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I didn't think much of it because it didn't really hurt. 자, 그다음 원하는 대로 뭐가 진행되다. Go the way one wants.
1: I often got frustrated because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0: The way I wanted가 들어야겠죠. 빈칸 채워보시고. 자, 회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1: The meeting didn't go the way I wanted.
0: The meeting didn't go the way I wante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말 날아갈 듯 기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 관용구들은 가급적 많이 챙겨주세요. On top of the world, 오늘 통한 기분장.
1: I felt like I was on top of the world.
0: I felt like 빼고 써볼게요. 나그 소식 듣고 정말 날아갈 듯 기뻤다.
1: I was on top of the world when I heard the news.
0: 실제 이렇게 I felt like 없이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부모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 정말 너무 좋아하셨다.
1: My parents were on top of the world when I told them what happened.
0: 엄마 아빠 다 합격했어요. 이거 좀
1: That's what I thought too. Yeah.
0: 어디든 합격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부모님께서. One more time, my parents.
1: My parents were on top of the world when I told them what happened. Great job, everyone.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Is it a lot of fun learning how to play the violin?
2: Yes, but it's really hard to produce a nice sound.
3: Doesn't the violin naturally sound beautiful?
2: Nope, it just made weird scratchy noises at first.
3: Don't give up. Just keep practicing patiently.
2: I will. I'm going to keep going until I can play really well.
1: 바이올린을 배우는 여자에게 남자가 이렇게 묻죠. Is it a lot of fun? 재미있어? Learning how to play the violin. 그러니까 바이올린 직접 이렇게 배우는 게 많이 재밌니? She says yes, but it's really hard to produce a nice sound.
0: 예쁜 소리를 내는 게 힘들다.
1: Yeah.
0: 이 내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여기서 이제 produce 같은 거 쓰면 좋겠네요. 생산의 의미가 있지만 소리 내다에도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1: 네. Okay? 남자가 지금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잠깐만. 바이올린 소리 자체가 예쁘지 않아? Doesn't the violin naturally sound beautiful?
0: 그렇죠. 그냥 뭐 초보자도 이렇게
1: 그 예쁜
0: 화를
1: 소리가...
0: 긁기만 하면 좋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1: yeah.
0: 착각할 수 있지, 안 해본 사람들은.
1: Okay. 네. So she explains, nope, 아니. It just made weird scratchy noises at first.
0: 아까 그 썼던 지지직거리는 그런 소리, scratchy noises, 혹은 아까 제목에 있었던 단어 이용해서 screechy라고 하셨대요.
1: 네.
0: Screechy noises, 비슷합니다.
1: Don't give up, just keep practicing patiently라고 하죠. 아이, 그래도 포기하지 마. Just keep practicing, 계속 꾸준히 연습해라. Patiently, 좀 참고 꾸준히 연습을 해봐. 했더니 여자가, I will. I'm going to keep going until I can play really well.
0: Keep going?
1: Yeah. Keep
0: 계속
1: going.
0: 하겠다. 계속해서 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Until I can play really well. 잘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좋습니다. 오늘 대화문 형태로도 여러분이 가볍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에 5개 영작 꼭 좀 다 해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1번과 2번만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과 같은 입체형 사연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주제 신청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연 남겨야 되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처음으로 사연을 쓰시는 분이라면 앞에 새싹이라고 머리글 남겨주세요.
1: And that's all for today's 입체형, everyone.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We'll see you again next time.
0: Have a nice day, everyone.
1: Bye-bye.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Happy Children's Day.
1: That's right. Happy Children's Day.
0: 네, 그래서 오늘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하러 오셔서 저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I'm grateful for you, 스타님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I'm grateful for 뭐뭐 기억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길긴 합니다. Mm-hmm.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 하나 외워두시면 또 응용도 가능하니까 오늘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우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가 mm-hmm. 옆에 있어야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움을 표시할 때 물론 I'm grateful for you 이렇게 어제 배웠던 표현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돌려서 더 감동적인 표현으로는 오늘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서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천천히 뭐라고 했죠?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예요. 자, 일단 나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인데 보통 영어는 뒤에 부분 이걸 해낼 수 없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일단 주어와 함께 나오죠. 그래서 일단 내가 못한 거니까 해낼 수 없었던 거니까 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외우시면 돼요. couldn't hav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could not have 라는 표현인데 뭐뭐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특정 조건, 예를 들자면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는 해요. 자, I couldn't have, I couldn't have. 나는 뭐뭐를 할 수 없었어요. 요 말을 익숙해질 때까지 I couldn't have, I couldn't have.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 뭘 할 수 없었어요? 이걸 해내는 걸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우리가 couldn't have 라고 했잖아요. have 뒤에는 보통 과거 분사라는 게 와요. 우리 PP라고도 부르거든요.
1: PP.
0: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인데 have a PP 이전에 학창시절에 외웠던 거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 단계로 외우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외우는데 do의 과거는 did이죠. 그리고 과거분사 PP는
1: done.
0: done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done이고 이걸 해내다니까 done this라고 하시면 돼요. I couldn't have done this. 난 이걸 할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또 얘기해야 돼요? 당신 없이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어의 맨 뒤에 오죠. 뭐 with 누구누구 이건 당신과 함께란 뜻이고 당신 없이는 without you 라고 해요. So without 뭐뭐는 뭐뭐 없이라는 뜻입니다. With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Without you. 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난 안 돼. 약간 못 살아. 이런 가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 노래에 Without you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이제 이 긴 문장 이해가 되시죠? I couldn't have, I couldn't have. 뭘 못했어요?

0: 있어요, 혼자.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Good job.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Mm-hmm.
1: 우리 done this without you 대신에 다른 거 넣겠습니다.
0: Okay. I couldn't have 다음에 이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과거 분사라고 써 있는데 mm-hmm. 그 동사 변화 세 개 중에 맨 끝에 거, 거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거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So when can we use this?
1: Well, here's a common one. I c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
0: Made it. 여기서 made는 make의 과거 분사인데요. make가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I c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 여기서 it은 그냥 make it, it하고 make가 같이 붙었을 때 성공하다의 느낌이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0: 자, eat는 먹다인데 과거 분사 형태가 eaten입니다. Mm-hmm. eaten의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1: E-A-T-E-N.
0: 그렇죠. eat에 en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I couldn't have eaten this라고 했나요?
1: Eaten all this.
0: 아, all this. 이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없었어요.
1: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1: Without? By myself.
0: Oh, by myself. 나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Mm-hmm.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1: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0: Graduate가 이제 졸업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graduate의 뒤에 D만 붙여주면 돼요. 보통 ED로 끝나는 게 과거이기도 하지만 과거 분사도 ED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Graduated, 그쵸? Mm-hmm. 어, 졸업을 한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좀 긴 문장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I couldn't have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를 통으로 외워두시면 뒷부분만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돼요. What else?
1: I couldn't have completed the project without your advice.
0: Complete the project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다, 뭐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Complete도 역시 D만 붙여주면 돼요. 이로 끝나니까. Completed this project
1: without your advice.
0: Without your advice. Advice는 조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조언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뭐 이런 말이겠네요. 다 감사함을 표시할 때 많이 쓰네요. 그렇죠?
1: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0: Learn English. 이거는 쉽죠, 여러분. 영어를 배우다. 근데 learn의 과거 분사는 ed를 붙여주면 돼요.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혼자서. By myself, alone. 이런 것 다 혼자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 mm-hmm. 스스로 혼자서.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Alone 같은 경우는 둘, 셋이 아니라 혼자.
1: Mm-hmm.
0: By myself는 나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구별해 주면 좋겠죠. Maybe a couple more?
1: Sure. I couldn't have found it by myself.
0: Found it. 자, 뭘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found는 find의 과거 분사예요. I couldn't have found it. 그걸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1: Mm-hmm.
0: By myself.
1: Right.
0: 나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죠.
1: Now, all of the sentences so far had without Momo or mm-hmm. by myself, but you can leave that off and leave it implied. For example, I couldn't have understood the problem.
0: 그렇죠. By myself, 뭐 without you 이런 표현들을 좀 빼고 그냥

0: 거랑 그게 이미 녹아져 있게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I couldn't have
1: understood the problem.
0: understood the problem. 자, understand의 과거분사가 understood입니다.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1: Understood is UNDERSTOOD.
0: 네, STOOD입니다. So understood the problem.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당신 없음이라는 게 약간 뒤에 없지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1: And the last one,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0: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이미 도착한 거죠. 그래서
1: 네.
0: 다행히 도착은 했습니다. 하지만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Get to the airport. Get의 과거분사 gotten. Get to the airport을 쓰고 on time이라고 했죠. On time은 제 시간에라는 말이에요. 네, 좀긴 문장들이었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문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1: I c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
1: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0: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1: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0: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1: I couldn't have completed the project without your advice.
0: I couldn't have completed the project without your advice.
1: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0: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1: I couldn't have found it by myself.
0: I couldn't have found it by myself.
1: I couldn't have understood the problem.
0: I couldn't have understood the problem.
1: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0: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I couldn't have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어볼게요.
2: 정말 잘했어요.
3: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2: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한 거죠.
3: 정말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0: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그쵸?
4: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나왔죠? 자, 일단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 Thank you.
0: 라고 하면서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그쵸.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라고 했더니, 아이, 뭐, 서로 지금 칭찬하는 과정인가 봐요. 또 동료가,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한 거죠.
5: No, it's all you.
0: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네요.
1: No, it's all you.
0: No, 아니에요. 그것은 it's all you, 다 당신이에요. 즉, 당신이 다한 거다라고 할 때, it's all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정말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4: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다시 한 번요.
1: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네, seriously가 심각하게도,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말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I'm thankful.

0: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Great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Happy Children's Day. This is Juch.
1: 네, 정말 Happy Children's Day. Mm-hmm. 정말 행복한 어린이날 모두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 Wow. I wonder what plans people have for this special day.
1: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possibly one of very few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they celebrate Children's Day 라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어떤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Okay. 왜 하루를 특별하게 정해서 하느냐. Oh. 자기네들은 every day is Children's Day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2: Every day is Children's Day, huh?
1: 네. What do you have to say, 선생님, to that?
2: Yeah, but if something you do if every day, if you do something every single day, it doesn't feel special.
1: Mm, mm.
2: If you make it just one particular day, that day makes it really special and meaningful at the same time.
1: Mm, mm.
2: So that's the big difference.
1: 그렇죠. I think, 그러니까 그 하루에 뭔가 의미를 두고 좀 더 특별한 일을 그 아이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특별한 노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또 오래도록 stays with you. 말 그대로 right. that kind of memory stays with you or feeling stays with you. 어제 했던 표현 여기서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근데 웃긴 게 우린 잘 모르잖아요.
1: 네.
2: 지금 막 검색해 봤는데
1: 네.
2: There are 90 countries that have Children's Day. 90. We're special, yes.
1: Okay.
2: Together with 90 countries.
1: 90 other countries. For example, 어떤 나라가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2: 뭐 영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뭐 타이완, 홍콩, 뉴질랜드.
1: 영국도 있어요?
2: 영국도 있어요.
1: 오.
2: Thailand.
1: 오. 그렇게 여러 나라 말한 다음에 To name a few.
2: Just to name a few.
1: 네. 그냥 몇 right. 군데만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러이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Just to name a few.
2: Just to
1: 표현.
2: name a few.
1: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Happy Children's Day입니다요.
2: Happy Children's Day in Korea, everyone.
1: 네. 자, 오늘 감격교시 우리 Easy English 교재 26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 Okay.
1: 이 두 친구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 이제 어릴 적 경험을 말하면서 동사의 과거형 역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뭐뭐를 하고는 했다라고 할 때 또 어떤 표현 쓸 수 있을지 잘 아시죠?
2: That's right.
1: 자, 맞는지 한번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래서 너는 어린이날에 댁에 어디 가고는 했니?
1: 우리 엄마가 나를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가셨어.
0: 단 둘이서만?
1: 우린 걷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벤치에서 뭐 간식도 먹고 그랬어.
0: 소박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다. 네. 그렇죠.
1: Nice and small, like very personal children's
0: very.
1: day.
0: That's right.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그런 그 어린이날을 보내곤 했다. 사실은 이제 이 대화문을 쓰면서 생각한 것은 이제 어린이들하고 많이 그 인터랙션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원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랬고.
1: 그쵸, 그쵸.
0: 근데 느껴보면은 아주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정말 열심히 잘 영어를 공부했는데 엄마는 그보다 더 욕심이 이제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엄마도 본 적이 있어요.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렇게 야단치거나.
1: That's terrible.
0: 그런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날에 아무리 잘해줘 본들 어떤 추억으로 어린이였을 때 시절을 기억할까 싶을 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아빠 없이 혹은 엄마 없이 혹은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의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요.
1: Right.
0: 그럴 때 누군가와 함께 그래도 어린이임을 이 소중함을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1: Every child is precious, and I think we should value, regardless of their family situation, we should appreciate them because they are the future.
0: Oh, yes.
1: They are the future,
0: 그렇습니다.
1: right?
0: 네. So family comes in all different shapes and colors and
1: sizes.
0: Right? 그렇죠.
1: That's right.
0: 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과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1: Okay.
0: 어린이날에 너는 되게 어딜 갔었니? 갔니? 안 갔니? 이런 뜻으로 어딜 가고는 했었니? 라고 묻는데요.
1: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0: 네. 그러니까 where did you go가 아니라 did you라고 먼저 묻게 됩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did you 그다음에 go somewhere 하게 되면 어딘가를 너는 갔었니? 갔니? 라는 말인데 대개 어떤 곳을 갔니? 어린이날에 라는 뜻으로 usually를 붙인 거예요.
1: Right.
0: 그래서 did you go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did you usually go 라고 한 거죠.
1: Right.
0: 네.
1: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So, what is the most common place that you went to?
0: 그렇습니다.
1: On Children's Day.
0: 네, 맞아요. So,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니? 아니면 어디 특별한 곳에 갔니? 이제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데요.
1: Yeah.
0: 그러니까 꼭 그랬니? 안 그랬니? 막 단호하게 갔다, 안 갔다.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잖아요. 갈
1: right.
0: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usually를 붙여서 묻게 됩니다.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어딘가를 대개는 갔었니? On Children's Day? 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1: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0: 네.
1: 주로 어린이날에는 어딜 가기 때문에 그래요.
0: 네, 네.
1: It's a very common thing.
0: 어.
1: It's like a tradition to take your kids somewhere, to an amusement park, to a nice restaurant, or go traveling somewhere.
0: 맞아요.
1: Right?
0: Yeah. 어딘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1: sure.
0: 짧은 거리라도
1: sure.
0: 어딘가 특별한 곳을 간다라고 할 때 그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까지 먼저 들어보죠.
1: Okay.
2: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0: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자, 지금 somewhere 하고 Children's Day 중간에 on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약하게 발음이 돼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1: Yeah.
0: Somewhere on 그죠?
1: Somewhere on Children's Day.
0: Somewhere on Children's Day. 네. Somewhere 하고 한참 있다가 on Children's Day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Right.
0: 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가셨어.
1: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0: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자, 우리 엄마가 나를 데려갔다. Took me to 어디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1: Right.
0: 네.
1: So she took me. Take의 과거형 took.
0: 네.
1: So she and I went together. But
0: right.
1: since she's my mom, she is the one taking me, leading me there.
0: That's right. right. 그렇죠.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1: yes.
0: my mom took me to the park. 근데 그 park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런 놀이공원 같은 곳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공원 near our house라고 합니다.
1: You can also say near our home.
0: Near our home.
1: Near our
0: 그렇죠.
1: home.
0: 네.
1: Near our house.
0: 우리 집 사는 근처 바로 거기에 있는 공원을 데리고 가고는 하셨는데 자, doesn't it may not sound that much that big of a deal here.
1: Right.
0: 어떤 go to a park near your house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엄마하고 둘이만 갔다고 하니까.
1: Right, right.
0: 그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을 이제 뒤에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켈리는 단 둘이서만 갔어? 라고 묻습니다.
1: Okay. Just the two of you?
0: Just the two of you? 그냥 엄마하고 너 둘이서만 just the two of you?
1: Right.
0: 네.
1: Nobody else? Just you and your mom? Just the two of you?
0: 아, 그 좋다. Yeah. Just you and your mom? 이렇게.
1: 네, 그거를 뭐 짧게 하면 just the two of you?
0: Just the two of you?
1: Just the two of you?
0: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Just the two of us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1: 그 노래 할까 말까 하다 안 했는데.
0: 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했어요. 지금 잘했죠?
1: 아, 예, 예.
0: 네. The two of us 하면은 우리 두 사람. Just the two of you. 당신들 두 사람. 이런 뜻으로. Just the two of you.
1: 저 솔직히 켈리가 딱 just the two of you 했을 때는 어, just the two of us 노래가 바로 나왔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1: 그냥 자, yes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0: 아, 맞아요.
1: just the two of us.
0: 네. 여기서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just the two of you까지만 한 모양이에요.
1: That's right.
0: 자,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특히 유의하시면서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2: Just the two of you?
0: Just the two of you? 어, 당신들 둘이서만요? 이런 뜻이 되지만 어머니하고 너 둘이서만? 하고 물었더니 지민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말하기를 어, 우리는 같이 엄마랑 둘이 걷기도 했고 얘기도 했고 벤치에서 간식도 먹었는걸?
1: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the bench.
0: 네,
1: on a bench.
0: 그렇습니다. On a bench. 자,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그러니까 우리는 walk도 했고 talk도 했고 eat snacks도 했다라고 한 것을 앞에 we'd 하나로 지금 붙여서 이어 말하고 right. 있는데 we'd는 사실 어떤 두 단어의 줄임말이 될까요?
1: We would.
0: We would.
1: 그 당시에 그 situation을 생각하면서 you're kind of in that moment.
0: 아.
1: Your mind would go back to that moment. We would walk and talk and eat snacks sitting on a bench.
0: 그렇죠. Yeah.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는 했다라는 말로 we would 물론 뭐뭐를 하고는 했습니다라고 할 때 we used to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1: Yeah.
0: used to라고 하면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라는 좀 조금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할 때
1: sure.
0: 그냥 we would 더 짧게 we'd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한 번만 딱 하고만 행동이 아니고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반복되던 어떤 of Children's Day,
1: yeah. okay.
0: Children's Day를 대단히 뭐 크게 축하한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이거 뭐라 그래요? Very personal,
1: yeah.
0: 어떤 intimate moment.
1: It's very intimate. You had a personal intimate moment with your mom.
0: 그렇죠.
1: Or with your dad.
0: 그렇습니다. Mm-hmm.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뭔가 친밀감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시간을
1: yes.
0: 보냈다. 자, we woul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켈리가 뭔가 이제 훈훈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소박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다.
1: Simple but so meaningful.
0: 네, simple but so meaningful. 아주 간소하고 소박한 것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 simple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네. But so meaningful 이렇게 말합니다.
1: 저 같은 경우에는 네. oh, that's so sweet.
0: That's so sweet.
1: 라고 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Oh, that's so sweet.
0: 아,
1: you and your mom.
0: 어. You and your mom. Yeah. 너랑 너의 어머니 참 다정한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
1: Right.
0: So sweet.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네요.
1: 결국에는 아주 meaningful 하네요.
0: 네네.
1: 그렇죠? 네. You remember that for a long time.
0: Right.
1: Because it's meaningful.
0: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한때 다 어린이였던 적이 있는데
1: right.
0: We were all kids at one time, right? In our lives.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그 대단한 걸 원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1: Yeah. It's usually something simple. And some like memorable, which is spending time with your loved ones.
0: Right.
1: Those things are meaningful.
0: 네, 그렇습니다. Yeah. Meaningful. 네, 그런 meaningful한 시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듣겠습니다.
3: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2: Simple, but so meaningful.
0: 네, 오늘 대화에서는 이렇게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과거에 어린이날 어디를 가고는 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my mom took me to the park,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공원을 데리고

0: 갔었는데 we talk, w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는 했었어. 항상 해마다 이맘때면 we would를 짧게 줄인 would로 시작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1: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2: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1: Just the two of you?
2: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1: Simple, but so meaningful.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우리 입에 착 붙게끔 두 번씩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3: Let's go.
0: 너는 어린이날에 댁에 어디 가고는 했니?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3: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0: 우리 엄마가 나를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가셨어.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3: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0: 그냥 단 둘이서만? Just the two of you?
3: Just the two of you?
0: 응, 우린 걷기도 했고, 얘기도 하고, 또 벤치에서 간식도 먹었어.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3: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0: 소박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다. Simple, but so meaningful.
3: Simple, but so meaningful. Good
0: 정말
3: job, everyone.
0: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 방송에서 듣고 하면은 아, 다알것 같고 단어도 쉽고 한데 근데 막상 이 말을 좀 해볼 만할 때가 왔을 때 입에서 안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3: So you have to practice a lot and
0: 그렇습니다.
3: review this type of conversation over and over again.
0: 네, 맞아요.
3: Yes.
0: 그러니까 근육이 기억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3: Muscle memory.
0: Right.
3: Yeah.
0: Muscle memory. 말 그대로 입이 근육이 그뭐 혀도 마찬가지고.
3: Right.
0: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You know, your brain is also a muscle.
0: Oh, yes.
3: So the more you practice, the more your brain remembers. So reviewing is the answer.
0: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많이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Yes.
0: 자, 여기서 이제 just the two of you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그 just the two of us라는 노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 That's right.
0: 이렇게 어떤 수량이 있고 two, three, four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of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 전체 집단을 가리키는 말. 뭐 you, us, 뭐뭐 뭐, them, the group, 뭐 the kids 이런 식으로 여럿을 가리키는 그런 그룹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나한 사람, 나 하나, 오로지 나 하나라는 뜻의 표현이 또 재밌는 게 있죠.
3: 아, 재밌는 그냥 me or myself.
0: me.
3: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Me, myself, and I.
0: me, myself, and I.
3: 나와 나와 나란 뜻인데
0: 네.
3: 근데 세 가지 표현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묶어가지고 So who's going to the party? 나 혼자가 Just me, myself, and I.
0: 아,
3: Me, myself, and I.
0: 그냥 I'm going there by myself 이렇게 말해도 될 걸.
3: Sure, no problem.
0: 근데 me, myself, and I 해서 오로지 나 혼자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도 있군요.
3: 강조하는 표현이죠.
0: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Perfect.
0: 네,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de.
0: 함께하신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할수 있습니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0: Easy English.
3: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exploit, 뜻은 부당하게 이용하다, 악용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issued a consumer alert regarding virtual accounts, warning that these temporary verification tools for bill payments and online shopping are being increasingly exploited for criminal scams. 여기서 exploit라는 표현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Criminals exploited the system to commit fraud. 범죄자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뉴스에서 exploit a system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부당하게 이용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ploi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5th of May,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In an era when school playgrounds are often quiet and restricted by safety concerns, one local school is taking a different approach. By turning its field into a daily fun zone, it's made simple morning laps the most anticipated part of the day. 요즘 학교 운동장이 소음이나 안전 문제로 아이들 이용이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등교 시간과 점심 시간에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장려하는 정반대 노선을 택했습니다.

0: running can reduce that.
1: It can
0: So it can help
1: indeed.
0: everyone. I
1: Yeah,
0: love it.
1: it's every child is different. Every child needs different things, but I think outdoor time is something every child can make use of.
0: 좋아요. 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무모한 문장 미션 이렇게 잡았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이 어린이날 노래 가사인데요. 이거를
1: Okay.
0: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1: This is an interesting one because, well, you could actually adapt it into your own little poem, into your own little song lyric, or you could just find a phrase which expresses this feeling when it comes to May.
0: And both are fine. 그래요. 이렇게 시처럼, 동요처럼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아니면 그냥 직역이나 의역이나 좀 창의적인 문장을 만드셔도 됩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나만의 해석, 다 환영합니다.
1: Yeah, well, every contribution is welcome. We're always excited to see lots of different answers.
0: 그래요. 또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사연으로 이렇게 참 동심으로 돌아가서 하면 좋은 것들. 어린이였을 때 내가 참 이런 게 좋았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어린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잖아요.
1: Of
0: 그런 게
1: course.
0: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도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모한 문장은 일부 마지막에 발표하고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부산 welcomed over 1 million foreign tourists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hitting the threshold in record time as the city strengthens its position as a premier Asian destination through expanded maritime and cruise tourism.
0: 부산이 해양 및 크루즈 관광 확대를 통해 아시아 인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혀감에 따라 올해 1분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 Nearly half of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e smart mobile devices for more than 2 hours a day after school,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0: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2명 중 1명은 방과 후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OPEC Plus has agreed to raise oil production by 188,000 barrels per day starting next month, moving ahead with increased output in its first meeting since the loss of a key member, the United Arab Emirates.
0: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플러스 7개국은 주요 회원국인 아랍에미레이트 탈퇴 이후 가진 첫 회의에서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1일 산유량 18만 8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1: More than 300 families have been evacuated in the Philippines after massive amounts of ash billowed from the Mayon volcano due to the collapse of lava deposits from its slopes.
0: 필리핀 마욘 화산의 경사면으로 용암 퇴적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자 인근 30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 A comet formed on the edges of the solar system will grace the southern hemisphere skies over the next fortnight, offering a rare spectacle before it disappears from view for another 170,000 years.
0: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형성된 혜성 하나가 앞으로 2주 동안 남반구 하늘을 수놓으며 보기 드문 광경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혜성은 이후 17만 년 동안 다시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Busan welcomed over 1 million foreign tourists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hitting the threshold in record time as the city strengthens its position as a premier Asian destination through expanded maritime and cruise tourism.
0: 부산이 해양 및 크루즈 관광 확대를 통해 아시아 인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혀감에 따라 올해 1분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 Yeah, it's a lot of people. Last year it took 4 months.

0: 휴대용 기기들, smart mobile devices.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Nearly half of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e their smart mobile devices for more than 2 hours a day after school,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All right, let's take a break. 자, 오늘의 무마 문장은 어린이날 노래 가사 중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입니다. 이거 보내주세요, 영어로. 자, 김미라님이요. 와, 라이브네요. Good morning. Yes, we
1: Of
0: are
1: course.
0: live. It's 8:20, 30 seconds right now.
1: 예스.
0: 최영희님은요. Happy Children's Day. 휴일에 생방송 하시는 두 분쌤과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1: It's our pleasure.
0: Yeah.
1: I'm happy to be here on a holiday because it
0: Yeah.
1: means we get to spend more time with more of you generally.
0: Yep.
1: If you don't have to work, you can stay tuned till the end of the show.
0: Exactly. And because I drive, the streets are emptier.
1: It's
0: It's
1: great.
0: wonderful.
1: Though I think some of the places are going to get a little busier later on today.
0: Yes, like the amusement parks and things like that. But yeah, right now, you know, on our way to work, everyone's pretty, I guess, laid back at home.
1: Exactly.
0: You
1: Enjoy
0: know,
1: your days off.
0: enjoying.
1: We're very
0: Yeah,
1: happy for you.
0: exactly. Sleeping in. 유튜브로 파이퍼님이요. 어린이날과 딱 맞는 선생님입니다.
1: 오,
0: 그러니까 어떻게
1: 좋습니다.
0: 우연히
1: Yeah.
0: 어린이날이 딱 튜즈데이예요, 오늘. 아, 이 올해. 자, 장윤희님은요, 저는 옛날 전통적인 운동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1: Oh,
0: Sports
1: yes.
0: Day.
1: Sports days are great. I actually am a big fan of the national exercise, which I.
0: 국민
1: 제조.
0: 체조를
1: Yeah,
0: 좋아하신다고요?
1: I think it's brilliant.
0: What?
1: I've used it
0: 왜요?
1: in shows before.
0: 그걸 어떻게 근데 아시는 거지?
1: Because it's a very famous part of Korean childhood. Not
0: But
1: nowadays.
0: you've never experienced
1: No,
0: Korean
1: but I've seen
0: childhood.
1: movies and I've seen clips on TV. I
0: Oh.
1: love the music. It's very retro.
0: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0: 외국인 분이 한국의 국민체조가 좀 요즘 안 할걸요, 학교에서? 하나?
1: Grand duty
0: 맞습니다.
1: every time.
0: 맞아요. 한 분이 아니라 꽤나 많은
1: 네.
0: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누가
1: Yeah.
0: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바로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무조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야만 했던 그
1: 네.
0: 문화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좀안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잘한 것 같다라는
1: Get
0: 생각이
1: out,
0: 듭니다.
1: Sue. Get out.
0: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빨리 쉬는 시간, 헌트, 헌터, 헌티드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This is Lucky Day.

0: 마일리 사이러스 플라워스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표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First one is strengthen one's position as something.
1: Yes, meaning to make our status better, stronger, to make ourselves more competitive as well.
0: 어떠한 입지를 굳힌다. 예문 볼게요.
1: I think Morning Special continues to strengthen its position as the best show on EBS Radio.
0: 내 생각에는 모닝 스페셜이 계속해서 EBS 라디오의 최고의 프로그램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 같아.
1: Fact.
0: Thank you for that. 자, 다음 문장은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Smart mobile devices.
1: I mean, we could replace this with smartphones, but it's just including all the other devices that are similar to smartphones, like all the sort of tablets and handheld computers.
0: 그렇죠. 스마트 휴대용 기기.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I think my smart mobile device may be making me dumber.
0: 나는 내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나를 조금 더 바보처럼 만드는 것 같아. 우리 옛날에는 이제 옛날 이 TV 브라운 스크린 TV를 바보 상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1: Oh,
0: 한국에서.
1: okay, yes. Idiot box in English.
0: 아, 똑같네요.
1: 네.
0: 아, 똑같아요. 그 이제 정말 옛날식 TV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뚱뚱한 TV.
1: 네.
0: 그걸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를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1: Yeah.
0: I can remember less and less things, you
1: Exactly.
0: know, and yeah. I don't know. I mean, our phones may be smart. I don't think we're getting any smarter.
1: Well, no. Time to put your phone down, get outside, run around, Sue.
0: 자, 그래요. 그래도 잘 활용하면 더 스마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move ahead with something.
1: To keep going with it, to not
0: Yep.
1: stop, to not postpone, to not cancel.
0: 네, 계획이나 plan 같은 것들, 플랜이 계획이군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거, 추진하는 것을 to go ahead with or move ahead with
1: Ne. 네.
0: something. 예문 보겠습니다.
1: If I don't hear anything from you by Friday, then I'm moving ahead with the project as is.
0: 금요일까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러면은 원래대로 계획 진행한다. 그래서 계획을 진행한다. I'm moving ahead with the project.
1: Yeah, just take notes, Sue.
0: Okay, let me write it down.
1: Okay.
0: 자, 다음으로 collapse.
1: If something collapses, it falls down or falls in on itself.
0: 붕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붕괴하다 동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1: I remember being in an earthquake when I lived in Japan. We went outside, worried our house might collapse.
0: 내가 어릴 때 일본에서 살았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어. 그래서 밖에 나갔지.

0: Each hour, each day.
1: Each hour and each day.
0: Each hour and each day.
1: Except I used an ampersand instead of and.
0: 그래요. 앰퍼샌드, 그 and 표시를 쓰셨군요.
1: Because I'm poetic.
0: 글씨 and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니까 이렇게 두 줄로, 두 행으로 네.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1: Oh, okay. I will criticize it.
0: 자, green을 좀 그냥 살려서 green is the month of May. Our time to grow and play.
1: Oh, very nice.
0: 이렇게 썼습니다.
1: Simple but very good.
0: 이제 어린이들이란 단어로 바꿔도 되겠죠? Well, green is the month of May. Children's time to grow and play 해도 되는데 네. 노래 가사 속에서는 우리들은 자란다니까 Our time to grow and play. 의역을 좀 했어요.
1: Yes.
0: Play는 원래 원문에 없지만 May랑 rhyme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넣어봤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Let's listen to Hanson with Bop.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